0: S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6월 19일 금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잭잭. 첫 곡으로요. 블랙핑크의 뛰어. 띄워드렸습니다. 신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태양의 축제. 유네스코의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된 단오날에 대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자체로는 월드컵 축구에 대한 설명 같기도 해요. 축구의 신들이 한여름에 펼치는 꿈의 무대가 바로 월드컵이니까 말이죠. 자, 잠시 후 10시부터 대한민국과 멕시코의 A조 예선 2차전 경기가 펼쳐질 겁니다. 객관적인 전력이나 피파 랭킹을 떠나서 축제를 즐기는 마음으로 100% 기량을 펼치는 멋진 경기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 사연과 신청곡 이쪽으로 보내주십시오.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SBS 라디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0: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1: 우리 집은 슈가버블.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소리 질러!

0: 리프트.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0: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2: 리메이드 서울.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3: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마룬 5의 슈거 그리고 원 다이렉션의 원 띵 듣고 오셨어요. 평촌 카푸치노님, 잭잭, 저는 오늘 월드컵 경기 패스하고 나들이 갈 계획입니다. 제가 보게 되면 왠지 질 것 같아서요. 이겨라 이겨라 마음속으로 응원하면서 바깥 나들이, 이것이 저의 애국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런 분들 되게 많죠. 내가 마음만 먹고 각 잡고 꼭 이 경기를 보면 꼭 그럴 땐 지더라 라고 하시는 분들 보지 마십시오.

0: 그게 나야.
1: 저도 그래요. 저도 진짜 신기한 게 바빠서 못 보다가 다음 날 아 뭐 그나저나 축구 경기가 이렇게 오전, 오후 딱 요 점심 시간쯤에 걸쳐서 경기를 하는 게 전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전에는 전부 다 새벽이었거든요, 늘.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각을 딱 잡고 보려고 치면 딱 이렇게 차려놓고 치킨도 시키고 그래서 딱 보면은 꼭 그날 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경기가 끝나고 나서 하이라이트로만 챙겨봅니다. 안 볼란다. 너 나라 안 볼란다. 내 보면 꼭 지더라. 이러면서. 예. 자, 레몬트리님. 고3 아들 녀석도 오늘 축구 경기 시간에 수업 안 한다 그랬어요.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월드컵에 하필 수험생이 된 걸 어떡하겠어요? 운명으로 받아들여야죠. 그죠? 뭐 월드컵 한번 경기 그거 본다고 애들이 들어갈 수 있는 학교 못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네, 좀 그 고3 수험생들도 이렇게 약간 좀 쪼였다 폈다, 쪼였다 폈다, 네, 시간을 좀 이렇게 잘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생각해 보니까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그 MBA 그죠? 지금은 이제 저희가 다 노트북으로 이제 찾아보고 뭐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AFKN이라는 방송국이 있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2번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미군 방송이었는데. 거길 통해서 이제 경기를 봤었거든요. 네.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하시다 말고 TV 틀어달라고 막 뗐으면은 선생님이 그래? 유명한 게임이야? 그러면서 틀어주시고 나가곤 하셨습니다. 그게 평생 기억에 남아요, 그런 것들이. 자, 우리 아들이 축구 경기 봤을 때 우리가 앉아야 될 텐데. 그죠? 한 마음으로 응원하시죠. 박정현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소향의 바람의 노래 듣고 영화 한 편 보러 가시죠.

영국 런던에 사는 인도계 소녀 제스는 공원에서 축구할 때가 제일 행복한 열혈 축구 소녀입니다. 축구 선수 데이비드 베컴을 동경하지만 이민자 가정의 보수적인 부모님은 그녀가 그저 요리나 배워서 조신하게 결혼하기만을 바라고 있지요. 딸, 너 또 남자애들이랑 공원에서 볼 찼다며? 아휴, 이게 대체 뭐가 되려고? 네 언니 좀 봐라. 여자는 그저 시집 잘 가는 현모양처 되는 게 최고의 행복인 거야.

부모님의 이런 잔소리에도 굴하지 않고 여느 날과 다름없이 또래 남자들과 축구 경기를 즐기고 있던 제스. 때마침 근처를 지나던 로컬 여자 축구팀의 에이스 줄리엣이 제스의 남다른 재능을 눈여겨보고 그녀에게 정식 입단을 제의하게 됩니다. 변변한 유니폼도 멀쩡한 축구화도 없었던 제스였지만 탁월한 축구 실력 덕분에 입단 테스트를 단번에 통과하는데요. 번듯한 축구팀의 정식 선수가 됐다는 기쁨도 잠시. 축구라면 펄쩍 뛰실 부모님 생각에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뭐 물론 천하의 제스가 이대로 순순히 포기할 리 없었죠. 유니폼 가방을 화단에 살포시 숨겨놓고 몰래 훈련에 참가하면서 제스는 난생 처음 가슴 벅찬 행복감을 맛.

그런데 언니의 결혼식 준비를 앞두고 일손이 부족해지자 부모님은 훈련 중인 재즈를 수시로 호출하는데요. 결국 축구하는 모습을 집안 어른들에게 들키면서 재즈에게는 외출 금지 명령이 떨어지고 맙니다. 엄마, 이건 그냥 축구가 아니에요. 여기에 제 미래가 있어요. 축구는 저를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냥 예쁜 옷만 입고 남편만 기다리는 삶은 제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재즈가 이렇게 눈물로 호소해도 부모님의 반대는 완강하기만 합니다. 과거 크리켓 선수였던 아버지는 영국 사회의 인종차별 덕분에 꿈을 접어야 했던 상처가 있어서 갈등은 더더욱 깊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마침내 다가온 언니의 성대한 결혼식 날, 하필 미국 스카우터들이 참관하는 대망의 결승전과 겹치게 됩니다. 전통 의상을 입고 눈물 짓는 재즈의 모습을 본 아버지는 결국 재즈를 경기장으로 보내주는데요. 경기 종료 직전에 찾아온 천금 같은 프리킥 기회에 재즈는 베컴처럼 공을 멋지게 감아차서 수비벽을 제치고 결승골을 터뜨립니다. 인생에서 규칙을 다 지키면 재미없잖아. 베컴의 프리킥을 봐. 수비벽이 가로막아도 공을 휘어차서 장벽을 피해 골망을 흔들잖아. 내 인생도 그렇게 비껴가면서 길을 찾으면 돼. 인종과 성별이라는 굳건한 장벽을 넘어 통쾌한 골을 터뜨리는 축구 소녀들의 유쾌한 성장 영화였죠. 2002년 작품 Shooting Like Beckham.

자, 영화 듣는 금요일 오늘 만나본 영화. 아무래도 요즘 시즌과 좀 관련이 있는 영화를 해야겠다 생각에 축구 관련 영화를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2002년 작품 Shooting Like Beckham이었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곡은 아토믹의 Blondie라는 곡이었어요. 영국 내 이민자 가정의 보수적인 문화와 여자 축구라는 신선한 소재를 결합해서 흥행을 기록한 그런 성장 영화였죠. 뭐 비긴 어겐, 오만과 편견으로도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배우 키에라 나이틀리의 데뷔작이기도 합니다. 숏컷 헤어스타일을 하고 축구장을 누비는 톰보이 같은 그런 캐릭터로 로컬 팀의 에이스 줄리엣을 연기해서 매력을 유감없이 발산했었죠. 공을 멋지게 휘어차는 베컴의 프리킥 기술처럼 결국에는 재즈도 인생의 장벽을 넘어서 미국으로 축구 유학을 떠나는 것으로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데이빗 베컴, 네, 타이틀 자체가 Shooting Like Beckham이잖아요. 근데 데이빗 베컴이 영화의 엔딩 씬, 네, 공항에서 실루엣으로 살짝 등장을 하죠. 예. 자, 인종, 문화, 세대 그리고 성별에 대한 갈등을 넘어서 꿈을 향해 달려나가는 소녀들의 성장 서사를 축구라는 소재로 아주 유쾌하게 풀어낸 작품입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그 축구 여유가 뜨거울 때 보면 또 안성맞춤이겠다 싶어서 준비해봤어요. 그러고 보니까는 이거 포스터를 길 지나가다 이렇게 볼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게 24년 전이네요. 2002년에 개봉한 영화 Shooting Like Beckham 이었습니다.

창수님께서 신청하신 The Flying Pickets의 Only You 그리고 제이슨 도노반의 Any Dream Will Do 띄워드렸습니다. 하이웨이님, 막내딸이 조금 뒤 축구 보면서 먹겠다고 김치 부침개 해달라고서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근데 축구랑 부침개는 뭔 상관이죠? 부침개 뒤집듯이 경기장을 뒤집어라 뭐 이런 뜻인가? 그냥 먹고 싶다는 얘기죠? 아니 근데 귀엽네요. 보통은 뭐 치킨 시켜달라 뭐 해달라 뭐 보통 이러지 않나?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부침개라. 김치 부침개. 아 근데 김치 부침개 맛있겠다. 김치 부침개 할

때 삼겹살 요렇게 약간 좀 이렇게 씹히는 사이즈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딱 해서 넣어도 맛있고 오징어. 네, 오징어 요렇게 톡톡톡톡톡 썰어 가지고 넣어서 먹어도 맛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삭하게 한쪽은 바삭하게, 한쪽은 약간 말랑하게 이렇게 익히는 거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에픽하이의 플라이, 다이나믹 듀오의 출첵 피처링 나얼 듣고 옵니다.

SBS 그대 착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마칠 시간이 벌써 됐네요. 자, 싸이의 We Are The One, 남방고양이님께서 신청하신 곡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인사드리고 2부에 돌아옵니다.

0: TBS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4: 이순환 우수 제품.
5: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4: 무상 방문 수거.
5: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3: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5: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8: 한국일보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J.D. 펜스 미국 부통령은 현지 시간 18일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MOU 체결에 따른 향후 60일간의 협상 기간이 이날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대이란 해상 봉쇄 해제에 합의하고 60일간 이란의 비핵화와 제재 해제 등을 놓고 후속 협상을 한다는 게 MOU의 골자인데 이날부터 따지면 60일은 8월 16일까지입니다. 다만 양국 대표단이 애초 19일 스위스에서 만나 이란 비핵화 등을 위한 후속 협상을 개시할 계획이었는데 양국 정상 간 원격 서명이 17일에 이뤄지면서 협상 개시 시점도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가 한국 증시의 투자 상품 가용성이 개선됐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MSCI는 다음 주 연례 국가별 시장 분류 결과 공개에 앞서 발표한 연례 시장 접근성 리뷰에서 한국 증시의 투자 상품 가용성에 대한 평가를 마이너스, 즉 개선 필요에서 플러스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국 증시는 지난해 18개 평가 항목 가운데 6개 항목에서 마이너스를 받았는데 올해는 투자 상품 가용성 항목이 플러스로 전환되며 마이너스 항목이 5개로 줄었습니다. 퇴임을 2주 정도 남긴 국민의힘 소속 정문원 서울 종로구청장이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 사업 시행 계획안을 인가했습니다. 이제 관련 행정 절차는 국가유산청 자문기구인 국가유산위원회에 매장 유산 심의만 남게 됐습니다. 앞서 6.3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찬종 종로구청장 당선인은 최근 세운 4구역 사업 인가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는 입장을 구청에 전달했지만 정구청장이 이를 무시하고 직접 결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부실채권 2조 2천억 원을 정리하고 소상공인 신규 보증 제한을 완화하는 등 재기 지원에 나섭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8도입니다. CBS 뉴스 김윤주였습니다.
9: CBS
10: 1분 기상정보입니다. 월드컵의 뜨거운 열기 때문인지 벌써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크게 올라 있습니다. 구름들 사이로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고 있기 때문에 거리 응원에 참여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시원한 옷차림과 함께 양산 모자, 자외선 차단제 등 더위 대비 단단히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과 평택을 비롯한 수도권과 경북 북부 내륙, 강원도 춘천에 폭염특보가 좀 더 확대 발효된 가운데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과 춘천 청주 33도, 대구 32도, 전주가 31도까지 올라서 한여름 같은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소나기나 비 소식도 있는데요. 주로 중부와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3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겠고 오늘 제주를 시작으로 밤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돼서 주말이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바람이 거센 곳이 있어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입니다.
11: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12: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13: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14: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15: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14: 태워다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16: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17: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18: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11: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8: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스베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으로 DNA라는 곡이었습니다. 이번 월드컵 주제가죠? 네, 안드레아 보첼리 그리고 데뷔 게타 EJ가 함께. 자, 저희 2부는 오늘 여러분들 축구 보시면서 귀로는 라디오 또 틀어놓으시면서 들으시라고 2부 내내 응원곡처럼 이렇게 빠르고 신나는 노래로 오늘 좀 엮어서 틀어드릴 예정입니다. 눈으로는 TV를. 축구를 네 그리고 귀로는 그때 잠깐 알렉스 들으시면서 함께 하시죠. 저희 10시부터 이제 멕시코와 경기 지금 한참 이제 상기된 상태에서 보고 계실 텐데요. 일단 선물 받아 가시죠. 베스트햄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스프레딩군 고기 그리고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넉넉하게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응원 프로젝트 잭잭 쿠폰 가맹점 시즌1에 소개된 가맹점 리스트 홈페이지 포토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인별그램에서도 가맹점 상호와 위치 확인 할인 내역 보실 수 있습니다. 인별그램 주소는 레인보우 상담 공지란에 안내가 되어 있고요. 가맹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지역과 상호명, 혜택 내역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검토해서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 다녀오시면요, 인증 문자 꼭 남겨주시죠. 저희가 감자의 커피 쿠폰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인증 문자 보내실 곳은요,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자, 우리 빨리 광고 듣고 오죠.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현대 큐밍.
3: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4: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5: 큐큐큐큐큐밍.
6: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

0: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무한궤도 그대에게 그리고 유정석 질풍가도 네 하석풍 그리고 로꼬올린님께서 신청하신 곡입니다. 엔젤캐츠님 짹짹 비상 비상 오늘 갑자기 대표님이 오신다고 해서 신나는 불금에 찬물을 끼웠네요. 대표님만 납시면 안 그래도 정신이 없는데 더 정신없거든요. 직원들 일 잘하는데 뭐가 그리 불만이신지 다녀가시면 이것저것 요구사항도 많아지고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오늘 하루 잘 지나가길 기도해봅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하셨어요. 그런 것 같아요. 입장 차이에서 오는 거죠. 학생일 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 내가 비로소 자식을 길러보니 그게 보이더라. 잔소리 당연히 하게 되겠죠. 우리 직원님들하고 대표님들은 네 가까워질래야 참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기술적인 네 어떤 벽이 있잖아요.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 대표님 눈에 또 저런 게 보이는구나 생각해 주시면은 또 내 마음은 좀 더 편하지 않을까요? 또 우리 대표님들도 네 잔소리 좀만 줄여주시고 우리 직원님들 알아서 잘 다 하시니까 자 서로서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나저나 오늘은 좀 일 쉬시면서 네 축구도 좀 보고 그래야 될 텐데 뭘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아유 축구도 한번

곰상36님, 알지님 짹짹, 저는 월드컵도 불금도 저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수학학원은 오늘도 밤 11시에 끝나거든요. 저녁이 있는 삶, 불금이 있는 삶이 그립네요. 물론 그렇다고 일을 때려칠 수는 없고요, 하셨습니다. 학원 수학 선생님이신가 봐요. 그죠?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11시까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네, 물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겠죠. 하지만 늘상 집에 가는 길에 저의 잔고를 열어보며 위로받는, 네, 그런 지갑 빵빵한 여러분들 되시길 저는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자, 할 수 있을 때 하자고요. 화이팅 하시고요. 가호의 시작 그리고 이승열의 나라 듣고 옵니다.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퀸의 위어드 챔피언스 옥스토박이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토리님, 엊그저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무려 20년 만에 간 여행이라 이유 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뭐하러 그렇게 아끼고 살았나 싶기도 하고 앞으로 나를 위해서 아니 애쓰며 살아온 나에게 보답하면서 살아야겠다 다짐하고 왔답니다. 맞아요. 얼마 전에 그 너튜브를 보는데 선우용녀 선생님하고 전원주 선생님이 이제 식사를 이제 하고 계시는데 우리 선우용녀 선생님은 요새 이제 왜 너튜브에 뭐 호텔에서 조식 매일 이렇게 좀 드시고 정해진 날 드시고 이러면서 플렉싱 하시는 거 되게 요즘 그 멋있다고 젊은 사람들이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하거든요. 근데 전원주 선생님은 이제 같이 모셨는데 전원주 선생님은 너무 한평생 동안 일만 하시고 또 우리 또 그 대장주 반도체 그 대장주 주식을 또 엄청 많이 보유하신 걸로 또 소문이 나서 한때 뉴스도 많이 났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렇게 아끼시고 돈을 안 쓰시고 하는 모습이 방송에 타면서 약간 좀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삶이라는 게 참 정답이 없다 싶은 게 또 너무 그렇게 플렉싱하는 걸 너무 젊은 나이부터 그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 노후에 네, 또 그렇게 넉넉한 삶을 살긴 힘들겠죠. 자, 적당히 돈을 버는 법도 쓰는 법도 그리고 저축하는 법도 잘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 누구한테서 배워? 다 어른들, 선배님들한테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른인 우리들의 몫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조금 내려놓고 편안하게 네, 누비면서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이유 없이 눈물을 흘리셨대. 럼블피쉬의 으라차차, 체리필터의 오리날다 듣고 올게요.

쌤쌤님. 얼마 전에 태어난 것 같은 둘째가 벌써 100일이 됐습니다. 첫째 낳고 사진 보냈을 때 알디가 아기 표정 보더니 중후하다라고 하셨는데 그 아이가 벌써 5살이 됐고요. 그러고 보니 정말 세월 빠르네요. 그대찬과 함께하는 육아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진짜요? 저 그거 기억나는데 아기가 이렇게 사진이 왔는데 게시판에 아기가 이목구비가 너무 중후한 거야. 그래갖고 오 얘는 나중에 잘생겨지겠는데 제가 막 그 얘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오 그 친구가 벌써 5살이에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고 둘째를 또 낳으셨는데 100일이 되셨군요. 아니 그나저나 둘째까지 갖고 둘째까지 출산하셨는데 왜 저희한테 소식을 안 전해주셨대 그래? 예? 참 너무하네. 네. 애기 어때요? 건강해요? 우리 산모는 건강한가요? 네. 아유 다 건강해야 될 텐데.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이제 첫째가 둘째 어버키워야겠네. 그죠? 김연아 빅뱅 트랜스픽션의 승리의 함성, 노브레인의 넌 내게 반했어 듣고 올게요.

S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1시 5분부터 100원경에 랄랄라 이어집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오늘 마지막 곡으로요, 2026 북중미 월드컵 주제곡인 다이다이 샤키라 버나보이 띄워드리면서요 저희는 인사드릴 텐데요, 마지막까지 축구 계속 응원해 주시고요. 자,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0: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 타왕 타 시원해. 타왕 타왕 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세계 초일류 글로벌 도시구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 지식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국제도시는 항공 물류중심 복합매적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건설에 최선을 다하는 미래가 찾아오는 눈부신 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9: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 1530원대 후반으로 올랐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어제보다 10.3원 오른 1537.4원으로 출발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시사 여파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간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100.9 위로 올라서며 지난해 5월 이후 1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9,000피를 달성한 코스피가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수는 2.48% 오른 9,288.89로 출발해 장중 한때 9,400선에 바짝 다가서기도 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가총액 합은 사상 처음으로 8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앞서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지난 4월 27일 사상 처음 6천조 원을 돌파한 이후 8거래일 만인 지난달 11일 7천조 원을 넘어섰고 이후 26거래일 만인 오늘 8천조 원마저 돌파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수치에 도취하지 말고 경제 구조적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노동 등 경제 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가가 오른 종목은 109개에 불과했고 보합은 17개, 떨어진 종목은 791개였다면서 사상 처음 9,000포인트를 넘어선 코스피 지수가 기쁨보단 박탈감을 안겨주는 숫자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겸허히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가 상승 파급 효과가 나타나고 증시 호조에 따른 서비스 가격도 상승하면서 지난달 국내 생산자 물가가 전달보다 0.8% 올라 9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한국은행이 집계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산업용 도시가스의 경우 10% 이상 올라 3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금융과 보험 서비스는 8.3% 올라 1995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위탁 매매 수수료가 1998년 12월 이후 최고치인 22% 이상 급등한 영향이 컸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MOU에 서명한 뒤 양국 지도자들이 이번 합의를 두고 성과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8일 미 언론에 이번 MOU 체결은 세계 경제 공황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는 등 연일 합의에

0: CBS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0: 정당성을 강조하며 비판 여론 방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반면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SNS를 통해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종전 MOU 전문을 선제적으로 공개하며 외교적 성과를 과시하는 모습입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종전 합의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들을 대상으로 통항 신청 접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갇힌 한국 선박 20여 척도 이란 당국의 신청에 해협을 빠져나올 전망입니다. 정부는 선사들의 통항 신청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이들이 통항에 나설 경우 실시간 교신으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도, 습도는 50%입니다. CBS 뉴스 이봉규였습니다.
1: CBS 한강 노벨상 말고 환경 노벨상이 있습니다. 골드만상이라는 이름인데요. 2026년 수상자는 한국인이었습니다. 김보림 활동가인데요. 수상 이유는 청소년 기후행동과 함께 국가의 미온적인 기후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재 판결을 끌어냈다입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은 어느 더운 여름날입니다.
2: 오래된 빌라에서 살던 저는 새벽에도 너무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아서 엄마가 잘 자고 있는지를 계속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엄마랑 연령대가 비슷한 분들이 실내에서 잠을 자다가도 온열지단으로 사망을 했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1: 엄마를 위해서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이 헌법소원 제기로 이어졌는데요.
2: 기후위기로 빈곤한 이들이 더 위험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는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기후위기 대응이 누구도 쉽게 포기되지 않는 그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1: 엄마와 그리고 다른 많은 이들과 함께 안전해지자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꿈, 국회가 잘 이어주기를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해트트릭? 멀티골? 솔직히 잘 모릅니다. 오프사이드, 어드밴티지 들어는 봤는데 설명하라고 하면 좀 힘들죠. 그런데요, 축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도 월드컵 시즌에는 경기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자꾸 궁금해집니다. 더구나 지금은 우리나라와 멕시코와의 경기가 한창인 시간, 오늘만큼은 더 신경이 쓰이는데요. 마음은 경기장에 가 있더라도 한쪽 귀는 라디오에 살짝 귀 기울여 주세요. 응원도 하고 노래도 듣고 둘 다 놓치지 않는 당신을 위해 백원경의 랄랄라 시작합니다. 첫 곡이에요. 보아 넘버 원.

0: 축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월드컵 시즌 되면 응원에는 진심이 되죠. 8649번님, 눈은 무음 영상으로 태극 전사들을 응원하면서 귀로는 랄랄라 들으며 좀 바쁘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2849번님은 날씨는 푹푹 찌지만 원경 씨 목소리 듣는 이 시간 더위가 싹 사라집니다. 이웃집 언니 같은 느낌. 저는 버스 운전 중 지금 들을 수 있어요. 네, 듣기만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죠.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대 멕시코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지금 이 시간 모두가 간절한 마음일 텐데요. 전반전이 0-0으로 종료된 상황. 우리 선수들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간절한 마음 갖고 있는데 중간중간 경기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좋은 기운이 듬뿍 담긴 노래들로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으로 보아의 넘버원 전해드린 이유가 있어요. 저는 4년에 한 번 월드컵이 열릴 때마다 마음이 2002년으로 돌아갑니다. 저만 그런가요? 항상 그때 생각이 나요.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응원을 했던 붉은 악마가 되었던 그때. 저는 대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그때 음악 좋아하던 한 친구가 요즘 이 노래가 유행이라고 이어폰으로 제 귀에 들려준 노래가 바로 보아의 넘버원이었습니다. 그때 명곡들도 정말 많았었거든요. 2002년 여러분은 어디에서 뭐 하고 계셨어요?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듣고 싶은 노래도 보내주시고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1212 우물정 1212번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예요.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예클립스의 Run Run 가호의 시작이었습니다. 후반 시작하자마자 한 골 먹었다고 많이들 아쉬워하며 보내주시는데 괜찮아 괜찮아 이제 후반 시작일 뿐이니까요. 꿈꾸는 먼지님께서 한 골 먹었지만 또 한 골 먹여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쪼꼬미님, 이어폰 꽂고 경기 중계 집중하느라 일이 손에 안 잡히네요. 어서 한 골 넣어주길 화이팅입니다. 우리 선수들 정말 잘 뛰고 있습니다. 저 멕시코 뜨거운 날씨에 또 멕시코는 홈경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선수들 심적으로 얼마나 쫄릴까 싶어서 막 안쓰럽기도 하고요. 저같이 룰을 모르는 사람도 즐길 수 있는 경기가 축구인 것 같아요. 차는 거랑 패스하는 거랑 골 넣는 것만 알면 되니까. 어린이집에서도 보고 있대요. 박수진님. 여기 어린이집입니다. 우리 아가들 축구 응원하느라고 점심시간 늦어지고 있어요. 우리 아가들도 볼 수 있는 경기, 축구 경기. 지금 멕시코전 치르고 있는 우리 선수들 랄랄라가 음악으로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2002년의 추억들 나눠주고 계세요. 김도윤님, 2002년 저는 신입사원이었어요. 매일 야근하고 선배한테 혼나고 게다가 대학원 공부까지 하느라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전 그냥 지금이 좋아요. 이렇게 경기 편안하게 즐기면서 음악 들을 수 있는 지금 이 순간 만끽하십시오. 감성님, 2002년 저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16강 이탈리아전 때 학교에 대형 스크린 설치해서 동네 분들이랑 같이 학교 운동장에서 보고 그랬습니다. 다들 붉은 티 입고 응원한 게 기억나네요. 그때 초등학생이셨구나. 지금은요? 감성님께 커피 한 잔 전합니다. 3091번님, 그때는 고3 수험생이었죠. 그래도 거리 응원은 갔다는 친구들과 고3 수험생도 앉아서 공부할 수 없었던 2002년이었죠. 이해합니다. 6785번님, 맞죠, 맞죠. 2002 잊을 수 없는 그날들, 그 기억들이 힘이 되어서 살아가네요. 경기 보고 첫 차로 서울 와서 출근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젊은 날. 젊었다. 정말 패기 넘쳤다. 0504번님, 2002년 월드컵이 벌써 24년 전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때 저는 거리마다 붉은 티셔츠

외치고 대한민국 외치던 사람들의 열기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대한민국이 폴란드, 포르투갈을 꺾고 이탈리아와 스페인까지 이기며 사상 첫 월드컵 4강 신화를 만들어냈던 순간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하시면서 이 곡을 정하셨어요. 러브홀릭스 버터플라이.

YBO 필승 코리아. 역시 오늘도 텔레파시가 통했습니다. 정말 많은 랄랄라 가족들이 이 곡 청하셔서 우리 같이 노래 부르면서 들었고요. 앞서 들은 곡 이문세

붉은 노을이었습니다. 송송이님, 2002년 우리 네 가족 붉은 악마 티 입고 대한민국 외치며 응원을 했는데 그 아이들이 모두 결혼을 해서 오늘은 6명이 되었네요. 대한민국! 힘차게 외치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주유님은 전 우리 시어머님과 거리 응원했어요. 전 그냥 집에서 쉬고 싶다고 했는데 우리 어머님이 이럴 때는 나가서 응원을 해줘야 한다고 해서 끌려 나갔었죠. 어머님이랑 엄청 친해지셨을 것 같아요. 같이 응원하면서. 비오기님은 퇴근 후 광화문에서 소리치던 붉은 악마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출근 때부터 어찌나 흥이 났던지 옷을 앞뒤 뒤집어 입고 출근했던 흑역사가 있어요. 이때는 흑역사 한두 개씩 있을 겁니다. 지금도 속속 사연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에밀리맘님은 저는 그때 을지로에 근무할 때라 회사 유니폼 입고 시청 앞 광장으로 뛰쳐나갔고요. 우리나라가 이길 때마다 그 큰 을지로대로 같이 다들 대한민국 외치면서 뛰어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그때 어디선가 옷깃이 스쳤던 그런 인연들입니다. 음유시인님, 차량 위에 올라가도 요래요래 해도 용서가 됐던. 그러니까요. 진짜 차량 위에 올라가면 안 되는데 여기 올라가신 분 계시네요. 소요한 소음님. 그때 고1이었는데요. 친구가 남의 트럭 뒤에 올라가서 길거리 응원하다가 떨어져서 병원 가고 난리였던. 그러니까요. 그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도 크게 다치신 건 아니겠죠? 고요한 소우님께 커피 한 잔 드리고요. 루이스님, 이분께는 정말 커피 드려야 돼요. 2002년 5월, 저는 훈련소에 있었습니다. 어찌나 억울한지, 유유. 딱 이렇게만 보내주셨는데 그 무거운 마음, 억울한 마음이 느껴져요. 그때는 군에서도 분명히 경기를 봤었을 텐데 훈련소에서는 훈련만 했었군요. 시원한 커피 드립니다. 이제 경기 마음껏 즐기시면서 랄랄라도 만끽해 주세요. 7933번님, 2002년의 추억을 나눠주셨어요. 2002년 8월 12일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날 비가 내렸는데 살때가 부러진 우산을 쓰고 낡은 구두에 오래 입어서 반질거리는 양복을 입고, 그런데 그게 제 눈에는 멋있어 보였어요. 그 당당함이. 음력 5월 5일 단오날이 남편 생일입니다. 가족을 위해 항상 열심히 일하는 신은호 씨 생일 축하하고 저녁에 소고기 먹으러 가자. 사랑해. 노래방 가면 남편이 김정민 노래만 부르던 그때가 떠오르네요. 김정민 슬픈 언약식.

역시 2002년 많은 사랑을 받았던 노래 Fly to the Sky의 Sea of Love였고요. 엄정화 후에 들었습니다. 7602번님, 저는 아르바이트 길마다 어르신들이 축하주 한 잔 마시고 가라고 해서 한 잔 한 잔 했더니 결국 취해버렸어요. 출근 후 그냥 취해서 자버렸죠. 사장님이 삼촌이라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이 생겨버렸답니다. 2002년에는 정말 뭔가 하나라도 다들 추억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존 트럭타볼레님, 2002년 여름에 열심히 돈 벌었습니다. 삼보 컴퓨터 서비스 센터 다닐 때군요. 친구가 결혼을 했고요. 결혼한 친구 집에서 응원한 생각이 납니다. 읽어주는 사연들 들으니까 기억이 소환되면서 새록새록해지네요. 7116번님. 정말 그렇죠. 그러는 중에도 우리 선수들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아직 1대 0 강팀 만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선수들 모습에 감동받고 희망도 생기고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한철의 노래인데요. 손흥민 헌정곡이라고 해요. 들어보죠. 너무나도.

0: 엘레스타.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백원경의 랄랄라,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심장이 쫄깃해지는 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과 같이 응원하니까 경기에 집중은 못했지만 우리 선수들과 함께하고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함께 경기 보면서 응원하면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약돌님께서 오전 근무 일찍 끝내고 직원들 다 같이 응원하는데 동점골 가자 하셨어요. 경기 끝날 때쯤 방송도 마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직이네요. 정말 동점골 갔으면 좋겠습니다. 싸이 챔피언 들으면서 인사드려요. 우리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약속!

0: 현실이 됩니다.
1: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0: 7월은 산업안전 복원의 달과 함께하세요.
1: 내일 더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3: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2: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4: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7: 경향신문제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오늘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멕시코를 상대로 2026 북중미 월드컵 A조 2차전을 치러 선전했으나 0-1로 아쉽게 패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멕시코와 팽팽하게 맞서 0-0으로 전반전을 마쳤으나 후반 5분 루이스 로모의 골을 막지 못했습니다. 코스피가 9,000피를 돌파한 이후로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오늘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 8,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가총액 합은 지난 4월 27일 사상 처음 6,000조 원을 돌파한 이후 8거래일 만인 지난달 11일 7,000조 원을 넘어섰고 이후 26거래일 만인 오늘 8,220조 원대에 달했습니다. 세계거래소연맹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전 세계 증권거래소의 시가총액을 달러화로 환산해 비교했을 때 한국거래소의 시가총액은 4조 9천억여 달러로 9위 수준이며 이달 들어 캐나다를 제치고 8위로 올라섰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방부는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예산법안에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관련 의회 감독을 강화하는 취지의 내용이 반영된 데 대해 미 의회에 적극적 설명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으로 한반도 방위에 있어 한미연합방위태세가 지속 강화될 것이라는 공동의 인식하에 한미가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미 의회에도 이러한 부분을 적극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진행한 계약 건수의 90% 가까이가 수의 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밝혔습니다. 관련 특위 소속인 주 의원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선관위의 5년치 계약 2,600여 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82% 이상이 수의 계약이었고 지난해에는 88% 정도에 달했다며 사유의 적정성과 특정 업체와의 유착 의혹, 이해 충돌 여부에 대한 실체 규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보름째 봉쇄 시위가 진행 중인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누군가 지하 출입문 잠금 장치를 훼손하고 침입한 정황이 파악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경기장 관리업체로부터 지난 7일 야간에 외부인이 핸드볼 경기장 지하 출입문에 잠금 장치를 훼손하고 무단 출입해 내부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는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재물 손괴와 건조물 침입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낮 무더위 속 중부와 경북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 밤사이 전국으로 비구름이

0: CBS
1: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0: 확대되겠습니다.
1: 현재 서울 기온 31.4도, 습도는 49%입니다. CBS 뉴스 하효진이었습니다.
2: CBS
3: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 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 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4: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월드컵 경기가 펼쳐지는 동안 실시간 검색어에는 이런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그 나라의 날씨, 음식, 악기, 의상 등등. 이쯤 되면 월드컵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세계 인류 문화를 흥미롭게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교재라는 생각이 들죠.

이름도 생소했던 아프리카 섬나라의 존재를 알게 되고요. 해트트릭을 기록한 리오넬 메시의 나이를 검색해본 다음에 나이란 역시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월드컵에 열광하고 전 세계가 이 무대를 사랑하는 이유도 아마 그 때문이겠죠. 승패를 떠나서 크고 작은 교훈을 얻게 되고요.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하게 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참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 다시 한번 새삼 해보게 됩니다.

6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첫 곡은 핏불 The featuring은 제니퍼 로페스 클라우디아 레이치의 We are one 올레 올레 였습니다. 오늘 오전에 멕시코와의 조별리그 2차전 경기 보셨죠? 아 로지리님 멕시코를 넘지 못했네 유유. 강형님은 아깝게 졌지만 그래도 참 잘했다고. 어 맞아요. 진짜 선방도 많았고 좀 골이 들어갔던 장면은 아쉬운 장면이었지만 그래도 다른 모습들은 다 좋았어요. 음유시인님도 졌지만 뜨거웠다. 아 이제 3차전 경우에서 따져야죠. 아셨고 피러와 요나님은 아 메시 지금 찾아보니까 87년생이라고. 그러니까 메시 정도면 우리 해피송 청취자로서도 이 연배가 딱 맞는다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경기는 아깝게 멕시코와의 조별리그 2차전 1-0으로 졌습니다. 하지만 그 경기를 앞두고 멕시코 뭐 음식이나 악기 의상에 대해서도 검색량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서 또 상대팀에 대한 여러 가지 상식들도 넓어집니다. 우리 선수들 오늘 너무 잘 싸웠고요. 이제 남은 경기에 다들 집중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남아공, 남아프리카 공화국, FIFA 랭킹은 60이고요. 우리나라와 이제 다음 주 목요일, 6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우리 조별 예선 3차전 경기가 남아공과 있습니다. 아마도 그날 이 12시쯤이면 그래, 그때는 우리가 승전보를 올리고 있을 거다 믿어봅니다. 여튼 월드컵이라는 이 꿈의 무대는요. 뭐 경기 자체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나라를 이해하고 세계가 가까워질 수 있는 생생한 교육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자,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고요.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3: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4: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6: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7: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8: 마더스테약.
9: 신축도,
10: 리모델링도
11: 경동하우징.
12: 경동하우징 40여 년 노...

0: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빌딩앤리치.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빌딩앤리치.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 피부가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0: 콜레스탄.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7046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월드컵 주제곡이네요. The Cup of Life. 시간 부자였던 대학생 때 프랑스 월드컵 마음껏 즐겼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응원합니다. 하셨는데, 와, 98년 몇 년 전입니까? 당신 지단 선수의 그 활약 저도 기억이 납니다. 레몬님은 노래 들으면서 마음 좀 풀어볼게요. 3차전은 무조건 승리.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 파이팅! 하셨는데요. 아유, 그럼요. 오늘 끝난 경기는 이제 끝났으니까 정리 잘 하고 또 다음을 빈틈없이 준비를 해야겠죠? 끝날 때까지는 진짜 끝난 건 아니니까. 아직 경기가 남았습니다. 두 곡이었습니다. 멜리니의 삼바 드 자네이로, 또 리키 마틴의 The Cup of Life까지 전했네요. 우주 데스타니, 멕시코 허나 납작 뭉개어야 했는데 이번에도 넘지 못한 경우의 수 하셨어요. 지금 누군가가 또 경우의 수가 빠지면 축구가 아니지 재미가 없지 하신 분도 계시고.

소소맘님은 넘어져도 돼 다시 일어나 하셨는데요. 그렇죠. 모든 경기를 또 다 이길 수도 없는 거고요. 우리에게는 늘 다음이 있으니까 다 과정이 아닐까. 잘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피송은 오늘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떤 선물인가 하니 우리 스칼렛 주유님 오늘 오셨나요? 스칼렛 주유님? 스칼렛 주유님이 저희 이 페퍼민트티와 페퍼민트티 그리고 커피 사탕을 주셨습니다. 커피 사탕을.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우리 알뜰하게 절약하는 거 얘기하면서 막 티백 우려 마신다고 하니까 그때 지수님 제가 보내드릴게요 하시면서 우려 먹는 거 안 좋아요 얘기하셨거든요.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우리 스칼렛 주유님. 자,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오늘 호호 엄마님이 출석 체크 처음으로 하셨는데 오늘은 아쉽지만 남아공전에서 승리를 응원하며 보라 들어왔습니다 하셨네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 주 목요일은 더 웃으면서 더 좋은 기분으로 함께 했으면 하고요. 지리사님은 오늘 라방은 백조 진행하는데요. 백조도 좋지만 다음번에는 흑조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셨어요. 흑조 접수 완료입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자기님은 오늘 사무실에서 몰래 우리나라 경기 응원했더니 뒷목이 뻐근합니다. 2시간 동안 좋은 음악으로 치료 부탁합니다. 얘기하셨네요. 아유, 긴장됐던 몸과 마음을 해피송에서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수들도 툭툭 털고 일어나고 또 무엇보다도 컨디션 관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고요. 알람워커의 곡 이어집니다. Witcher.

데이비드 게타, 어셔의 Without You였고요. 알라버커의 Ritual이었습니다. 4953님이 잉, 열심히 뛰었는데 너무 속상합니다. 날도 덥고 속상한 마음 뻥 뚫리게 부탁합니다 하셨는데요. 비록 승리는 가져오지 못했지만 인상적인 오늘 모습을 보여준 선수들이 있었잖아요. 저도 마음이 아파서 목이 좀 잠겼습니다. 이렇게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준 선수들이 좀 대거 빅리거가 되기를 희망하고요. 우리 로즈리님은 지수님이 2-0으로 이긴다고 했는데 실패! 책임을 물읍시다! 일단 로즈리님 정확하게 제가 1-0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 나한테 화풀이를 하시는지? 어쨌든 아 그러게 점수는 맞췄는데 이게 우리가 이기지를 못해서 아 남아공 월드컵 우리 예선 3차전은 2-0 진짜 2-0으로 우리가 이길 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오늘 날씨도 덥잖아요. 시원한 수박 한 그릇 수박 한 쪽이 생각나는 오늘 수박 안경. 자 오늘은요 보라 퀴즈 초성 퀴즈 준비했습니다. 이제 말씀드리는 초성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럼 뭐 초성이 같은 다른 답이 나올 수 있으니까 답이 하나만 나오게 동물 이름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물 이름 초성 맞추기. 이를테면 이응 이응은 뭘까요? 악어입니다. 지읒 비읍은 제비고요. 디귿 리을 지읒은 다람쥐입니다. 이응 이응은 악어, 지읒 비읍은 제비, 디귿 리을 지읒은 다람쥐. 자, 치매 예방 프로젝트 초성 퀴즈. 뭐 초록창 검색 찬스보다는 우리 옆에 있는 동료나 가족과 함께 풀어보시면 더 좋겠죠? 자, 오늘 문제 나갑니다. 오늘 제시어는 초성이 니은, 기역, 리을입니다. 초성 니은, 기역, 리을로 시작하는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동물 초성 퀴즈. 니은, 기역, 리을. 자, 세 글자. 하, 정답이 들어왔고요. 저는 이걸 보자마자 아 지금 아침에 응원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가. 라면 한번 라면 한 그릇 때리고 싶다. 그 생각이 떠오르는데 제가 좋아하는 라면이기도 해요. 이거 진짜. 니은, 기역, 리을. 이렇게 시작하는 동물 무엇일까요? 알려주시면 되고요. 신정 탑탑님 정답 나가라 지금 오늘 마음이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자 동물 초성 니은 기역 리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우리 스칼렛 주유님 오셨네요. 우리 이거 잘 받았잖아요. 이거 페퍼민트 티백하고 그리고 커피 사탕 잘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퀴즈 니은 기역 리을로 시작하는 동물 알려주시면 됩니다. 아 우리 1182님도 저랑 라면 취향이 같으시네. 저도 이렇게 탱탱한 면발 좋아한다고 약간 좀 뭐라 그럴까 면발이 좀 굵잖아요. 그리고 탱탱하고 자 어쨌든 신청곡과 오늘의 정답 부탁드립니다.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고요. RCT 그 피처링은 아담 루바인이에요. Locked Away.

0206님 지금 돌로미티 트레킹 중입니다 하시면서 사진 주셨는데요. 오, 이탈리아에 계신 건가요? 반갑습니다. 리안나의 다이아몬드였고요. 또 RCT 피처링 아담 르바인의 Lock the Way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보이는 라디오 보라 퀴즈 초성 퀴즈입니다. 이 초성 니은 기역 리을로 시작하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아, 이런 퀴즈 너무 좋습니다. 3391님, 0032님, 오늘 점심으로 한 마리 끓여 먹었습니다. 다둥맘님, 먹으려니 없네요. 사러 나갑니다. 이래서 다이어트가 안 되네요. 하셨고, 짜바땡땡이 생각난다고 먹고 싶다고 하신 분도 계셨고요. 3809님은 저희 아파트는 숲이 우거져 있어서 이 동물이 종종 출몰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파트 카페글에 이 동물 출몰합니다.

특별 주의 요망 글이 올라왔네요 하셨는데 저는 사실 우리나라 뭐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도 실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동물원이 아닌 곳에서는 본 적이 없는데 보신 분들도 꽤 계시고요. 또 영화 가오갤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에서 브래들리 쿠퍼가 이것인 로켓의 목소리 연기를 하기도 했죠. 자 오늘의 동물 초성이 니은 기역 리을로 시작합니다. 니은 기역 리을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신청곡과 정답 부탁드려요. 유지수의 해피송 써누님 더트밴드 린다 론스테드가 노래해요. On American Dream.

딸구와 앵도님, 우리 딸이요. 열심히 준비한 오디션 불합격 소식 듣고 너무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기회를 주려고 한다고 위로해줬는데요. 우리 축구 선수들도 고생 많았고요. 다음 경기 파이팅입니다. 하셨네요. 뭐 스포츠도 그렇고 시험도 그렇고 진짜 실력은 실패 후에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 아닐까요? 이기기만 하면, 뭐 다 맞기만 하면 그거는 꼭 실력 향상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잘 안 됐을 때 속상해하고 슬퍼만 하지 않고 속상해하고 슬퍼만 한다면 아마 제자리 걸음일 테고 이를 잘 이겨내고 성장의 디딤돌로 삼는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고 과정이라고 제 얘기가 아니라 어느 유명하신 분께서 말씀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아무튼 우리 딸내미도 파이팅입니다. 칼리 사이먼의 제시였고요. 더트 밴드 린다 론스테트의 An American Dream까지 두 곡을 전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아, 함께하고 계시고요. 1부 닫을 시간인데요. 브루스 홀스비 앤 더 레인지의 The Way It Is 남기고요. 저희 뉴스 듣고 2부에 다시 옵니다.

CBS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0: 도시개발 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1: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2: IH
1: 인천도시공사.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6: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해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 마지막 날인 오늘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수뇌부에 대해 수사 의뢰를 권고했습니다. 수사 의뢰 권고 대상은 노 전 위원장과 위철한 상임위원,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강동환 사무차장, 윤재수 전 선거정책실장 등 총 12명입니다. 이에 대해 진상규명위는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 송파구 선관위 직원들 중 이번 사태와 관련 있는 실무자 총 6명에 대한 징계도 권고했습니다. 진상규명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 3일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91곳이고 투표 중단이 발생한 투표소는 26개로 파악됐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며 각종 재발 방지 대책과 제안 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홍명보 호가 2026 북중미 월드컵 개최국 멕시코에서 조 1위 등극에 실패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멕시코 사포판의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2차전에서 멕시코에 0-1로 패했습니다. 1승 1패로 조 2위를 유지한 한국은 남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3차전에서 이겨도 조 1위로 올라서지 못하고 조 2위를 지키는 게 최선인 상황이 됐습니다. 2위로 조별리그를 마치면 B조 2위와 오는 2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32강전을 치르게 됩니다. 중앙일보는 220억 원 규모의 기업 어음 조기 상환 요청을 이행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18일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으나 당사의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18일자로 1차 어음 부도 처리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부도 처리된 어음은 한양증권이 보유한 중앙일보 CP로 총 220억 원 규모입니다. 한양증권은 선순위 담보 구조를 확보하고 있어 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가 김건희 씨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디올백 수수를 알고도 감사원 등의 별도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는데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금품 수수를 공모했다 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게 경찰의 결론입니다. 인천의 재활용품 처리 시설에서 발견된 신체 일부가 요양병원에서 잘못 배출한 환자의 다리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이 의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나섰습니다. 인천연수경찰서 관계자는 아직 의료법에서 처벌 조항을 찾지 못해 의사협회, 보건복지부, 변호사 자문을 거쳐 법 위반 여부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요양병원 측이 의료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관리법을 준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사를 진행 중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일부터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주요 대형 유통업체에서 미국산 신선란 122만 개가 판매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를 포함해 다음 달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2,112만여 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신선란 수입 공급 확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4도로 예상됩니다. CBS 뉴스 최정원입니다.
2: CBS
7: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여행의 품격을 바꿉니다. 7월 22일 딱 한 번 출발하는 중국 문화기행 5일. 상하이와 항저우에서 각 2박을 머물고 수양마을 우전의 야경까지 감상합니다. 노 팁, 노 옵션, 노 쇼핑. 여행지에서 지갑 열일 없는 완벽한 올인원 패키지. 특히 변상욱 대기자와 오재철 사진작가가 함께하며 깊이 있는 인문학 이야기와 인생사진 촬영 노하우를 전합니다. 선착순 특가 할인 중. 문의는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8: 1시 5분입니다.

0: 해피송 2부로 건너왔고요. 2부 여는 곡은 옥수 토박이님 쿨리오 피처링은 LV, Gangsta's Paradise였습니다. 아로미님 지금 캠핑장 가는 길에 듣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5067님은 일주일 된 청취자 새내기입니다. 전업주부로 무료한 일상이었는데 해피송이 활력소가 돼줍니다 하셨고요. 탑탑님은 보이는 라디오 너무 좋습니다. 지수씨도 만나고 좋아요 하셨고 송이님은 초딩 우리 새별이가 오늘 퀴즈 풀었습니다. 정답 맞죠? 하셨는데 모두 모두 고맙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보라 퀴즈 초성 퀴즈였습니다. 동물에 대한 초성 퀴즈였죠. 초성은 니은 기억 리을. 니은 기억 리을로 시작하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잘 아시죠? 후루룩 후루룩. 정답은 너구리입니다. 너구리. 다들 정답 잘 얘기해 주셨고요. 앞서 아로미님 5067 탑탑 송이 깜짝이 또 세잎클로버 하소이 몽돌이 5469 기억님 메모리즈 0659 0022 6001 9680 5469 2480 또 8805 허수아비 마술피리님께 저희가 시원한 커피 쿠폰 전합니다. 이분은 초성 퀴즈가 아닌 초성 이행시입니다. 동물의 디귿 미음 초성 이행시입니다. 초성 이행시. 이행시 저부터 가볼까요? 디귿. 덥고 땀을 많이 흘리는 계절 여름입니다. 미음. 물 많이 드세요. 물 많이 드셔야 돼요. 자, 오늘 초성 이행시는 동물의 디귿 미음입니다. 우리 햇님이들의 재치 있는 이행시 기다리고요. 신청곡도 적어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보현이님, 지수님 오늘 아침부터 문경도련님이 어찌나 해피송을 홍보하시는지 제가 애정하는 곡도 나오고 참 좋습니다 하셨는데 아이고 디게 고맙습니다. 문경도련님 환영합니다. 보현이님 새 곡이었고요. 문경도련님 신청곡이기도 했네요. 오프스의 Life is Life, 또 별별이님 그린데이의 Boulevard of Broken Dreams, 또 아르테미스님 스캔달 피처링은 패티 스미스 The Warrior까지 전했습니다. 줄리아님은 남편과 바다 투어 중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속초 강릉 찍고 울산으로 내려왔다가 지금은 포항 가는 중인데 해피송과 함께라서 더 행복합니다. 아휴, 나는 뭐 바다는 못 보니까 수박이라도 한쪽 머리에 얹어봐야겠다. 좀 어떻게 시원합니까? 잘 다녀오시고요. 고맙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오늘 이분은 초성 이행시고요. 디귿 미음 초성 이행시입니다. 1127님. 돌아보지 말자. 후회하지 말자. 물러설 수 없는 다음 경기 우리 3대0 이상으로 대승을 기원합니다. 승점 팍팍 하시면서 주셨는데요. 아 그렇습니다. 파이팅이고요. 혹시 대전에 계시는 분 계신가요? 대전에 계신 분? 마산 사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7418님은 다음을 응원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셨는데 다들 아시죠? 무엇이 중원지 다들 아시죠? 무엇이 중원지 무엇이 중원죠? 마음이 중원지. 또리님, 아 더운데 달달하고 시원한 미숫가루가 먹고 싶다 하셨네요. 미숫가루, 아 여름에도 이거 빼놓으면 섭하죠. 저는 달고나 라떼 얼음 추가 부탁합니다. 달고나 라떼 만들어주실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만들어주실 분? 만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추사랑님, 더위 타파, 모기 타파. 제가 한 단계 올라가자면 더위 사냥, 모기 사냥 바야흐로 여름입니다. 1442번으로 드디어 오셨네요. 습하고 끈적거리는 더위에 지치는 여름. 미소를 지어보려 그래도 입꼬리가 안 올라가는데 올여름도 다들 잘 버팁시다. 아 진짜 어젠가 뉴스 보니까는 그 우리 막 그 폭염주의보 이런 게 예년보다 한 10일 정도 일찍 발령이 됐다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돌고 돌아 또 여름입니다.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초성 이행시 디귿 미음입니다. 계속 기다리고요. 이어지는 곡은 엔싱크예요. This I Promise You.

독보적인 선곡 딱 제 스타일입니다. 왜 비공개로 우리 방탄소님 옛 추억이 생각나는 곡이라고 종로 카페가 생각이 납니다 하셨는데 아니 종로는 금은빵이지. 또 비공개로 다른 분이신데 달달구리 리차드 막스 하셨는데요. 혜숙님이 신청하셨어요. 리차드 막스의 Right Here Waiting. 또 호박피자님 나이도의 Thank You. 또 엔싱크의 This I Promise You 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이분은요. 디귿 미음 초성 이행시입니다. 경운기탄 풍경님 동물원 문단속 잘하자 늑구가 가추문단 늑구가 여기서 왜 나와요 진짜. 그리고 다음 여행은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해야지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보헤미아님 다시는 야식을 안 먹는다. 먹고 나서 다짐한다. 아 이것도 좋았어요. 다이어트보다 힘든 건 무조건 유지어터. 유지어터가 더 힘듭니다. 가수팬님은 도나 도나 도나 존 바에즈 문 리버 오드리 헵번 하셨는데요. 아 도나 서머의 계절이 돌아왔네요. 그녀의 노래들 마구마구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쾌하게 님이 아 이게 우리가 이렇게 웃고 떠들고 놀 때가 아니에요. 다름과 틀림을 이해하고 마음이 편해지고 넓어지려고 노력 중입니다. 사람 됐죠 하셨는데 어머나 세상에 되게 좋은 얘기죠. 머리에 저장해 보겠습니다. 촌철 사카루인 님은 더워 물줘 하셨는데 무엇이에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말씀이 좀 짧으십니다. 3379님은 더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을 찾는다고 모르신다면 12시 5분부터 2시까지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아셨어요? 이야 좋다. 당장 대령하고 싶네요. 커피 잘 사주는 누나가 마음을 다해 커피 쿠폰 전합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4953님, 릴 메코예요. One more time.

상품권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7679님 에릭 칼맨입니다. Hungry Eyes 남기고 저희는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집

0: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2: 한국경제신문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내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제주에서 시작된 비는 밤부터 전국으로 확대돼 내일 오후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중부지방과 경북, 제주는 내일 밤까지, 강원 산지 동해안은 모레 낮까지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과 내일 오전 사이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돌풍이 불고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하락 전환에 9000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오후 1시 40분 현재 전거래일 대비 1.32% 하락한 8944.42를 기록 중입니다. 전 거래일 대비 2.48% 오른 9,288.89로 출발한 코스피는 오전 상승폭을 확대하며 9,385.59까지 오르기도 했으나 이후 오름세가 축소되다가 오후 들어 하락 전환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같은 시각 기준 4.86% 내린 952.02를 기록 중입니다. 이들 지수가 오후 들어 급락한 배경으로 미국과 이란의 후속 협상 개시가 지연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란과의 핵협상 후속 실무 협의를 위해 19일로 예정했던 JD 벤스 부통령의 스위스 방문이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MOU 발효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정상화 수순을 밟으면서 상업 선박들의 운항도 재개되고 있습니다. 미 CNN 방송은 선박 추적 업체 윈드워드를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전쟁 종식을 위한 MOU를 체결한 이후 100일 이상 발이 묶여있던 선박 7척이 해협 통항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사우디 초대형 유조선 3척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해협 재개방 합의에 따라 영국 해사 무역기구는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안보 위협 수준을 기존 심각 단계에서 보통 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합의는 한국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와 과제를 함께 안겨주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포스트 중동 대외경제정책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중동 국가들의 재건과 경제 체질 개선에 따른 협력 수요를 선점하고 이번 사태로 재확인된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포스트 중동 경제 정책의 방향을 소개했습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원석 전 검찰총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는 23일 이 전 총장에게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아직 회신은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전 총장 측은 2차 특검으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은 바 없는 상황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참고인 출석 요청 사실을 접하게 됐다며 반발했습니다. 이 전 총장은 2024년 5월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중앙지검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해 윤석열 대통령실과 마찰을 빚었고 이후 법무부는 돌연 서울중앙지검장과 1에서 4차장 검사 전원을 물갈이하고 이 전 총장의 대검 참모진도 대거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통일부는 정부는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현실에 입각해서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단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도출해 나간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며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2.9도, 습도는 43%입니다. CBS 뉴스 송인찬이었습니다.
1: CBS 네가 좋아.
3: 네가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0: 안녕하세요. 최강의 영화음악 DJ 최강입니다.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1: 2시 5분입니다.
2: 이봉규의 어떤 가요!

0: 아직 월드컵에서 떨어진 거 아닙니다. 우리에겐 3차전 남아공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선수들 참으로 고생 많았습니다.
1: A면 첫 번째 트랙이에요. 유정석 질풍 가동.

6월 19일 금요일 이봉규 어떤가요? 에이면 첫 번째 트랙은 유정석 질풍가도였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봉디 봉보레봉봉 아나운서 이봉규 인사올립니다. 자, 금요일 보이는 라디오 열려있고요. 금요일 보이는 라디오 접속 방법은 이제 봉팔님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축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오전 10시부터 있었던 우리나라와 멕시코 간의 경기, 뭐 경기 결과는 다 아실 거고, 일단 또 우리가 경우의 수를 한번 되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 목요일 경기가 있는데요. 남아공과 이기거나 무승부만 해도 체코 멕시코전 결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조 2위 확정이 되는 거예요. 이기거나 무승부만 해도. 하지만 만약에

0: 남아공에 패할 경우 이 최악의 경우의 수가 또 발생합니다. 한국이 남아공에 패하고 체코가 멕시코를 이겨버리면 남아공과 체코가 승점이 4점이 돼요. 그러면서 조 2, 3위를 차지하면서 한국이 조 최하위로 탈락할 수 있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그리고 남아공에 지고 체코가 멕시코에 비기거나 패할 경우에는 우리가 남아공에 이어서 조 3위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다른 조 3위와의 승점 골 득실을 따져서 12개 팀 중에 상위 8위 안에 들어야 32강 진출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비기거나 이기는 게 마음 편한 거예요. 어제 제가 예측으로 2대0으로 승리할 것 같다. 손흥민 선수가 넣을 거고 조규성 선수가 넣을 거다라는 말을 했는데 뭐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만 당연히 이기는 예측을 해야죠. 제가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지는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질 것 같아요. 2대0으로요. 이러면 안 되죠. 힘 빠지게. 같이 응원을 해야지. 일단은 우리 펑키님, 아네스님 좋습니다. 할 수 있다. 우리 국대 선수들 파이팅. 아네스님도 무더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들 최고입니다 하셨거든요. 이미 이 2차전인 멕시코전 경기는 끝났어요. 요거는 우리가 왜 졌는지 뭐 당연히 우리가 패한 분석은 해야겠지만 너무 이 감정을 우리 대표팀도 오래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차전 또 잘 준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야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뭐 아주 큰 하나의 실수가 나오긴 했지만 축구에서 실수가 안 나오는 적은 없잖아요. 어떻게 완벽한 게임을 항상 합니까? 플러스 너무 우리가 1차전에 냄비처럼 끓어올랐다가 다시 2차전에 이 결과를 받아들이고 얼음장처럼 차가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변함없이 우리 선수들을 계속 응원해 주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선수들이 정말 잘 싸웠다고 생각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선수들. 자, 잠시 후 A면 만취 이봉규의 댄스 레볼루션 운행하는데 힘찬 응원은 계속 돼야겠죠. 지난주보다 더 큰 함성과 온 우주의 에너지를 끌어모아 신명나는 텐션 열차 운행하겠습니다. 이봉규의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은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 마녀삐아님이 아니 멕시코 감독 왜 그렇게 열심히 해요? 짜증나더라고요. 거미손이야. 멕시코 감독이 아기레 감독인데 진짜 막 얄밉더라고요. 만약에 그 아기레 감독이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이다 그러면 기분 좋죠. 근데 상대로 만났을 때는 어쩜 그렇게 얄밉게 그렇게 능글능글 그 심판과도 대화하고 갑자기 이강인 선수 불러서 한마디 하고 그러는 게 계속 멘탈이 흔들더라고요. 우리 선수들의 뭐 졌으니까 인정해야죠. 그쪽이 잘한 거니까 결국엔 결과론적으로는. 이봉규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이에요.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 무료입니다. 광고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위제로
1: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3: 이영약품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5: 파크로슈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관절 연골이 걱정.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마 신승훈의 음악 이어가죠. 만보 리듬과 함께 내 방식대로의 사랑.

신승훈의 내 방식대로의 사랑, 김건모 첫인상 재생해드렸습니다. 이봉규 어떤가요? A면 함께하고 있어요. 아, 우리 봉팔님들도 오늘 축구 얘기를 게시판에 많이 하시는데요. 커피광님이 제 동생이 경기를 보면 꼭 지는데 이번에 궁금하다고 보고 말았어요. 아마도 제 동생 때문에 진 것 같아요. 다음 경기엔 꼭 못 보게 할게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생분. 그러니까 내가 경기를 보면 꼭 지더라. 그런 분들은 알아서 좀 3차전은 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해도 그냥 결과만 확인해 주세요. 제발 하이라이트 봐주세요. 대의를 위해서 희생해 주세요.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월드컵에서 아프리카 팀을 만났을 때 뭐랄까 상성이 늘 그렇게 쉽게 이기는 상성은 아니라서 걱정이 돼요. 아프리카 선수들이 또 한 번 분위기 타면은 무섭게 몰아붙이니까 또한 남아공 선수들도 3차전을 이기게 되면 본인들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죽자사자 달려들겠죠. 급한 쪽은 그쪽이니까 우리나라 대표팀이 안정적인 운영을 당연히 해야겠죠. 멕시코전은 그래도 전반에 우리 수비라인부터 공격라인까지 공간이 아주 타이트하게 잘 형성돼서 의도했던 경기를 했다고 생각해요. 멕시코도 아주 좋은 조직력으로 수비를 했기 때문에 양쪽 다 타이트해서 공간이 많이

생기지가 않았지만 남아공전은 남아공이 공격을 안할 수가 없는 입장이니 2차전보다는 공간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상대방 진영에서 좌우로 많이 흔들면서 경기를 해주면 기회들이 많이 또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방금 좀 너무 전문가 같지 않았어요? 내가 말하고도 좀 뭐지? 나 스포츠 평론가야? 나 스포츠 전문가야? 축구 전문가야? 아, 취하는데요? 제 멘트. 3차전 또 재밌게 보면 되죠, 그쵸? 0133번님, 오늘 신랑 일 현장 알바하러 나왔는데 신랑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알게 됐네요. 알고는 있었지만 뭉클해요. 아침 6시 반에 나와서 점심도 못 먹고 일 마무리하고 있어요. 어떤가요? 음악 크게 틀어놓고 일하고 있는데요. 얼른 끝나고 삼겹살에 시원하게 보리 음료 한잔하고 싶네요. 무슨 일 하냐고요? 그 장판 시공 기사입니다. 저는 빗자루 쓸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기초공사라 쉬운 게 아니에요. 먼지 다 먹고. 우리 신랑 너무 고생 많아. 얼른 마무리하고 고기 먹자.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아내가 이렇게 내 수고를 알아준다면 우리 남편분은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실 겁니다. 오늘 오전 또 지금도 고생 많으시고 이따가 삼겹살 맛나게 드십시오. 자, 저희는 응원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세요! 만주이봉의 댄스 댄스 레볼루션! Let's get it, yo! 만 가지 추임새를 정복하는 남자, 만추 이봉규와 함께하는 하이 텐션 업 타임. 지금부터 논스톱 뮤직과 함께 댄스 댄스의 세계로 빠져보세요. 이봉규의 댄스 댄스 레볼루션!

안녕하세요. 망가지 추임새는 성복한 남자만 쥐봉규의 댄스 댄스 레볼루션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봉팔님들 텐션 열차 탑승 전에 앞에 놓인 응원 도구 보셨습니까? 마음에 드는 걸로 하나씩 골라서 들고 타주십시오. 저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경기를 향합니다. 부부젤라도 있어요. 북도 있어요. LED 조명 장착한 붉은 악마 머리띠도 있어요. 대표팀 선수들의 이름이 적힌 카드도 마련되어 있어요. 나는 이런 응원 도구도 성이 안 찬다. 그럼 집에서 직접 가셔도 됩니다. 오늘 텐션 열차는 우리 대표팀 선수단, 내가 응원하는 선수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호명하면서 힘차게 달리겠습니다. 하이텐션 댄스 뮤직과 함께하는 무아지경의 댄스 타임, 만주 이봉규의 댄스 댄스 레볼루션, 이 곡으로 출발합니다. 자, 3차전 파이팅 해야지. 무석선 피처링 이영재. Are you ready? Fight! Fight! 해야지.

0: 가져와도 합성? 꽹과리 가져와도 되나요, 소금이님?
1: 물론이죠.
0: 꽹과리 집에 있는 거 다 들고 오세요. Let's go!

사장님 저는 봉디 응원봉 들었어요. 봉디 얼굴 떡하니 있는 부채들고 멕시코 갔어야 되는데 멕시코 선수들 멘탈 흔들 수 있었는데 저 앞다리 탑승이요. 그래요. 봉디 부채 있으신 분들은 그거 들고 지금 비행기표 끊어서 바로 멕시코로 날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 부채 흔들면서 우리 남아공 선수들의 멘탈 흔들어 주세요. Let's go. 아이디가 알렉스님, 비오든 마트님, 해니 다리님, 개니 오빠 사랑이님, 안교신님, 펑님 탑승. 자, 우리 멕시코에 있는 대표팀 선수를 위해서 위로의 함성

오늘 벌써 두 번째 샤워디입니다. 그대로 들어놓고 싶지만 텐션 업 청소 시작. 5235번님 집안에 먼지가 많이 쌓였나봐요. 어떤가요? 텐션에서 달리는 동안 세 번째 청소 렛츠 기릿. 그래요. 알다가도 모르는 게 축구 경기죠.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도 축구 경기죠. 흐름이 넘어갔다 다시 돌아오는 것도 축구죠. 그래도 우리는

듣는 방송에 이 DJ는 지치는 법이 없습니다. 지난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같은 품질의 텐션으로 웃긴 놈이지만 우습지 않지나 텐션 열차 샵 111 레인보우로

10년 안에 돌아옵니다. 갖고 계세요. 지금 있는 바지는 무가당이에요. 오, 에이, 오. You ready?

고맙습니다. 부석순 피처링 이영지 파이팅 해야지. 사이 나팔바지 무가당 오예요. 원투 별이 빛나는 밤에 내정거장 안전하게 달렸어요. 저 열차 여기서 멈춥니다. 우리 봉팔님들 안전하게 하차해 주시길 바랄게요. 493번님 봉디 오늘은 어떤 메뉴로 속상한 마음을 달래실 거예요? J6 아님 DKJ 궁금하네요. DKJ는 최근에 먹은 관계로 오늘은 치킨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죽고 보면서 치킨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이따가 저녁에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희 텐션 열차 여기서 물러갈게요.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7: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수도권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1시를 기해 경기 중부권 11개 시와 인천 동남부권 5개 구에 오존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 전했습니다.

0: 경기 중부권 11개 지역은 수원, 안산, 안양, 부천, 시흥, 광명, 군포, 의왕, 과천, 화성, 오산 등이며 인천 동남부권 5개 구는 계양구, 부평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등입니다.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노약자와 어린이, 호흡기, 심장질환자는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하며 일반인도 실외활동이나 과격한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저녁 서울 강남권에서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은 강남, 서초, 수서, 방배 등 강남권 18곳에서 동시에 실시하며 경찰 249명과 차량 53대가 투입됩니다.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음주운전 798건을 적발했는데 이는 서울 내에서 가장 큰 수치고 음주운전 사고도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가장 많이 접수되어 왔습니다. 중년 남성이 지하철에서 20대 여성을 비롯한 승객 2명을 폭행하고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서부경찰서와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어젯밤 10시 50분쯤 인천 지하철 2호선 서구청역 부근을 운행하던 열차에서 중년 남성이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의 멱살을 잡은 뒤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CCTV 영상과 승하차 기록 등을 토대로 용의자 신원을 확인해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기도가 내일 용인 구갈 다목적 복지관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권리구제 법률 안내 교육을 합니다. 교육에서는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형사고소, 우선 매수권 행사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설명하고 1대1 질의응답도 진행합니다. 경기도는 전세 피해 지원센터 운영과 긴급 생계비, 이주비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찾아가는 청년 주거 상담소를 열고 청년들에게 주거 정책 정보와 맞춤형 상담을 제공했습니다. 행사에는 청년 70여 명이 참여해 공공주택과 청약제도, 주거금융,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받고 전문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고 정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광주시를 대표하는 여름축제인 퇴촌 토마토거리 축제가 오늘부터 21일까지 사흘간 퇴촌면 광동리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축제에서는 워터슬라이드 수영장과 토마토 요리 경연대회, 7080 트로트 콘서트,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광주시는 방문객들을 위해 총 4곳의 주차장을 마련했지만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3도입니다. CBS 뉴스 이지민이었습니다.
1: CBS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이순환 우수 제품.
3: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무상 방문 수거.
1: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살 때는 이순환 우수제품,
3: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0: 지난 수요일에 봉기와의 텔레파시 시간에는 제가 멕시코전이 있는 오늘 날짜 숫자 19를 생각하면서 정말 많은 봉팔님들과 통했는데 오늘은 제가 아닌 이 번호판과 통해야 합니다. 이 녀석이 어디에서 멈출지는 아무도 몰라요. 오늘 예감이 좋다, 괜히 기분이 좋다, 뭘 해도 잘 되는 날이다. 도전해주세요. 봉팔님들께서 보내주실 숫자는 00부터 99입니다. 숫자 00부터 99, 1, 2, 3과 같은 한 자리 숫자를 보내고 싶다면 반드시 앞에 0을 붙여서 두 자리로 만들어 보내주시고요. 숫자는 한 사람당 하나씩 1인 1숫자 지켜주세요. 문자, 레인보우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만 참여해 주시고요. 집계 시간은 따로 있습니다. 3시 6분 59초 현재 3시 08분부터 집계는 시작됩니다. 행운의 주인공 선착순 1등에게는 오늘 바로 드실 수 있는 치콜 세트, 치킨 앤 콜라 세트고요. 같은 번호를 보내주신 선착순 최대 4분께는 택배로 가는 간식 세트를 챙겨드립니다. 3시 7분 20초 정도 됐고요. 집계는 정확하게 3시 08분부터 시작되니까 3시 8분 이전에 도착한 문자는 집계에서 제외됩니다. 문자 번호는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예요.
1: 올레 올레 볼레볼레.
0: 여러분의 숫자 접수 15초전. 보내볼래 숫자 보내볼래 보내볼래 카운트다운.

갑니다. 반드시 가자. 6463번님 20일 접수. 오늘 방송 초반 32만이 보이네요. 돌려 돌려 번호판 과연 오늘 어디서 멈추게 될지. 얼레 얼레.

너는 반드시 한 개만 레인보우나 문자로 딱 한 번만 보내셔야 됩니다. 숫자 30, 남아공에게는 3대 0으로 이기죠. 4, 6,

0: 그래요 맞아요.
1: 깨지고 박살나도
0: 깨지고 박살나도
1: 제대로 한판 붙어봐. 딱 한번 인생인데
0: 이번 게 어떤가요? 돌려.

오늘은 10회 자리부터 뽑겠습니다. 약 1분 20여초 뒤에 번호판은 돌아가게 되고요. 10회 자리부터 뽑습니다. 저도 오늘 숫자 하나 외쳐볼게요. 아직까지 제작진이 고른 번호

0: 박현민 대찬 인생 땡큐.
1: 3시 14분 지금 됐습니다. 10회 자리 준비하시고. 아, 어떤 봉팔님께서 콧기름 바르고 하라 그래가지고 콧기름 발랐습니다. 준비하시고 쏘세요. 자, 10회 자리 봅니다. 어디서 멈출지 몰라요.

0: 같은 번호가 나왔어요. 오랜만입니다. 99 99 99 나왔어요. 99 노래 한곡 듣고 와서 오늘 당첨하신 08님 발표해드립니다.
1: 정이 없어 세상이
2: 2025 하하

0: 레드건들이 너무 보고 싶다.
1: 지드래곤 굿데이 2025였고요. 오늘 숫자 99 나왔는데 집계 시간 안에 숫자 99를 보내주신 봉팔님 총 아무도 없었어요. 어머. 아까 누가 코끼름 바르라고 했는데 아몰랑님이시거든요. 코끼름을 발랐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엔진 오일을 부어버렸네요. 오일을 부어버렸어요. 기름이 아닌가 봐요. 너무 많이 미끄러지셔가지고 단 한 분도 안 나올 정도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봉팔님들께서 제 탓을 하고 계신데요. 제 탓입니다. 봉팔님들. 제가 우리 봉팔님들 보내주신 숫자로 딱 멈추게 적당히 힘 조절했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저도 못 맞췄잖아요. 다음 주 다시 도전해보죠. 저희도 이럴 때 상당히 난감합니다. 당첨자가 나와줘야 저희도 시원하게 이 코너를 끝내는데 당첨자가 안 나오면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참 난감해져요. 그래서 저도 갑자기 허탈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넘어갈게요. 333 퀴즈.

길어야 3초, 단계별 듣기 딱 3번. 준비된 힌트는 3가지. 333 퀴즈. 경기로 따지면 이 코너는 우리 봉팔님들께서 이기는 시간입니다. 그 어떤 코너보다 강점을 보이기 때문에 저와 대결한다? 봉팔님들의 승률이 무조건 높은 코너예요. 333 퀴즈, 이 시간은 짧디 짧은 전주만 듣고 대체 어떤 노래인지 가수와 노래 제목을 모두 맞히는 시간입니다. 1초 듣기 한 번과 3초 듣기 두 번이 준비되어 있고 힌트는 3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도 어떤 문제가 나올진 몰라요. 원고에 정답이 적혀 있으면서 이봉규가 이렇게 그냥 일부러 멘트하는 것 아니냐. 진짜 다 비어 있습니다. 우리 봉팔님들. 우리 제작진이 진짜 비워놔서 극비에 준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진짜 모릅니다. 같은 입장에서 풀어요. 자, 먼저 오늘의 전주 1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디오 볼륨을 저도 조금만 더 높이고요. 헤드셋 볼륨을 쎄쎄쎄 조사합니다. 자, 1초 주세요. 지금 어떤 일이 난 것 같아요. 뭔가 깜짝 놀란 사람의 비명. 1초로는 잘 모르겠는데요. 분팔님들 아시겠어요? 문자번호 샵1212 레인보우로 보내시면 되고요. 전주 3초 듣겠습니다. 전주 3초 주세요. 반복되네요. 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 도파라미 도래, 도파라미 도래. 예이! 자, 클로징 3초 합니다. 이제 첫 번째 힌트를 우리는 사용하는 거예요. 첫 번째 힌트. 클로징 3초 일단 듣겠습니다. 클로징 3초 주세요. 클로징 3초요. 아니, 전주 3초 주신 거 아니에요? 전주였고. 디디디디디디디디 하고 끝나네요, 클로징이. 아, 수미상관 좋았어요. 힌트 2번. 제목에 초성 이응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제목에 초성 이응이 들어간다? 아, 정말 오늘 답답하네요. 저도 머릿속에서 뭔가 생각날랑 말랑 하는데. 자, 힌트 3번. 저의 자유 힌트입니다. 여수 가면은 샤브샤브 있잖아요. 그거 여수 샤브샤브 뭐라고 하죠? 여수에 무슨 샤브샤브 유명해요? 땡땡 샤브샤브. 땡땡을 네 번 반복하면 그게 팀 이름인가 제목인가? 아, 팀 이름이다. 팀 이름이 돼요. 팀 이름. 근데 제목이 지금 헷갈려요. 자몽이었나? 자몽이, 자몽 같은 느낌이 들어가는데 지금. 제목에 자몽? 자몽? 레모네이드? 아, 막 미치겠어요 지금. 이응이 들어가거든요, 초성 이응. 자몽? 아, 답답하네요 저도 지금. 잠깐만요. 자, 머리가 정리가 됐습니다. 우리 보팔리들 죄송해요. 자, 지금부터 말하는 게 진짜 힌트입니다.

일단 팀 이름 여수 가면 먹을 수 있는 그 땡땡 샤브샤브, 뿅뿅 샤브샤브, 그거 반복하면 두번 반복하면 팀 이름이 되는 게 맞고요. 제목에 예전에 그 광고 중에 어렸을 적에 충격을 받았던 게그 죄수복을 입고 있는 한 주인공이 감옥 안에 있는 바퀴벌레가 지나가자 그걸 먹는 광고가 있었어요. 그게 그 해충 박멸 스프레이의 광고였는데 그 인물이 나오는 영화 제목이 있죠. 아, 그게 제목이에요. 생각났어요. 생각났어. 아, 오늘 힘들다. 네. 경찰차 소리가 어떻게 나죠? 삐용, 삐용 나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죠? 삐용, 삐용, 삐용, 삐용. 이것도 힌트고. 아, 마음이 놓입니다. 우리 봉팔님들 이제 마칠 수 있어요. 문자번호 샵111, 레인보우로 여러분의 정답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선물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보내드려요. 척입니다. 별당.

싸싸싸 아미가르 레스토랑 그전 곡 척별당이었습니다. 오늘의 333 퀴즈 전주 3초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남양주 은비까비님, 남양주 은비까비님, 구피에 많이 많이라고 오답 보내셨고요. 6358번님, NRG의 하몽, 하몽 보내셨어요. 하몽. 거의 다 왔는데, 거의 다 왔는데. 하몽 하면은 그 스페인의 돼지 뒷다리로 만든 생햄이죠. 하몽. 뽕스님, 구피에 빠삐용, 구피에 빠삐용. 0644번님 하모하모의 팡팡. 아 너무 귀여운데요. 곡 제목이 팡팡. 5341번님 하몽하몽의 빠삐용, 하몽하몽의 빠삐용. 차라리 의 조사를 빼고 보냈으면 어땠을까요? 3716번님 엄마의 걱정은 늘 돈이었었지라는 가사가 현실적으로 다가왔던 노래였던 기억이 납니다. 빠삐용의 하모하모, 빠삐용의 하모하모. 도대체 뭘까요?

오늘의 정답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하모하모의 빠삐오. 하모하모가 빠삐용을 낸 뒤에 이후에 NRG의 천명은 이성진으로 데뷔를 하게 되죠. 빠삐용이라는 견종이 생각나네요. 너무 귀엽습니다. 1673번님 포함 다섯 분께 커피 쿠폰 제공해 드립니다. 오늘 생각보다 저는 어려웠는데 우리 봉팔님들은 또 오늘도 되게 쉽게 문제를 푸셨습니다. 어느 정도의 난이도를 준비해와요? 우리 봉팔님들이 이 코너를 조금 힘들어하실지. 자, 저희가 다섯 분 뽑아서 커피 쿠폰 방송 끝나기 전까지 보내드리고요. 이어지는 곡 오락실의 후 감상하겠습니다.

오락실의 후였습니다. 오락실은 투투의 황혜영 그리고 지금 배우 공정환 씨가 함께 팀으로 있었던 모던 락 밴드였죠. 이 당시에 모던 락 장르가 상당히 유행이었거든요. 자우림 그리고 미안해 널 미워해 재생해드리고 왔어요. 5940번님께서 어제 제가 했던 약속을 지켰냐고 물어보셨습니다. 혹시 점심에 콩국수 드셨나요? 하셨는데요. 오늘 축구 보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짜장면 먹었거든요. 다음 주에 콩국수 꼭 한 그릇 먹고 오겠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32강, 16강, 8강까지 갈 수만 있다면 그때까지 매일 콩국수와 오이는 꼭 삼시세끼 먹겠습니다. 정말 그럴 수만 있다면. 6775번님은 문자를 가만히 좀 생각해보는데 짠합니다. 마음이 저도. 위로받고 싶다고 문자를 주셨는데 봉디 오늘 위로를 받고 싶어요. 옳은 말만 해서 대화가 힘들다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에 저는 어찌해야 하는지 방황하게 되는 날입니다. 봉디 옳아서 힘들다는 말이 이해가 100% 되는 저 자신도 힘든 날이네요. 그러니까 엄마는 항상 옳은 말만 해서 대화가 힘들어. 사실 엄마 입장에서는 참 아픈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자식에게 옳은 말을 한 이유가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해주잖아요. 결국엔 아이 잘 되라고 실수하지를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건넨 말이었을 텐데 그게 아이에게는 또 부담으로 다가온 거고 그게 부담으로 느껴졌다는 걸 또 엄마가 안 순간 아 그럼 나는 이 아이에게 어떻게 말해줘야 하지? 어떻게 해야지? 라고 이렇게 오늘처럼 길을 잃게 되는 거죠.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언제나 정답만 필요했던 게 아니잖아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음에도 정답이 필요하지 않았던 시절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답과 공감 사이에서 오히려 공감을 더 많이 바랄 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 정답과 공감 안에서 길을 잃을 때가 참 많아서 저도 이런 딜레마에 빠지더라고요. 많이 정말 애쓰고 계시는 거 압니다. 6775번님. 지금도 뭐 충분히 좋은 엄마이시고요. 이어지는 트랙 장혜진의 곡 듣겠습니다. 꿈의 대화 들을게요.

0: 안전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가나.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5: 휴레.

0: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봉규수 팔로워 봉팔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 끼 디톡스 차와 제주 월동 무차. 그리고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뼘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봉팔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이번 게 어떤가요? 오늘 마지막 트랙은 이소라 그리고 BTS 슈가의 피처링입니다. 신청곡 준비했고요. 이번 주부터 이번 게 어떤가요는 토요일과 주일 모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봉팔님들 내일 또 올 건가요?

0: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3: IH 인천도시공사.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6: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주요 7개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다른 나라를 대하는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접근하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가 어떻게 돼가는지 먼저 물어봐서 자연스럽게 얘기가 이어졌다며 자신이 다른 나라를 대하는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접근하면 안 된다고 말하자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동의했다면서 단계별로 목표를 나눠서 접근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보다 핵물질을 추가하지 않도록 하고 핵물질을 해외로 반출하지 않도록 하며

0: ICBM 기술도 더는 개발하지 않는 것, 그것만 해도 국제사회에는 이익이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레오 14세 교황에게 방북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가진 유럽 주요 7개국 순방 성과 브리핑에서 교황께 내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 청년대회를 계기로 방한을 요청했고, 방한 계기에 비무장지대 방문을 포함해서 가급적이면 북한 방문도 추진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황께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추진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정치권에서 청와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간 갈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과 정부가 엄청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잘 되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당정 관계는 서로에게 격려할 수도 있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할 수도 있다며 당도 정부에 대해서 좋은 소리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명단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김 전 장관이 2024년 10월에서 11월 정보사 특수임무대 요원 등 약 40명의 명단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이 명단을 토대로 비상계엄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했다는 특검팀의 수사 결과도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선고 후 입장문을 내고 군인들의 임무 수행 전부를 정권의 입맛대로 처벌할 수 있게 한 잘못된 판결이라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장 평가에서 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장 가운데 재임 중인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 두 명에 대해서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전국의 최저기온은 19도에서 2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3.3도입니다. 이강민이었습니다.
1: CBS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5: 중국 난징의 도시공원에서 들려오는 대륙검은 짓바귀의 소리입니다. 이 새는 중국 동부와 대만 그리고 한반도 남부 일부에 분포하며 도시 환경에 매우 잘 적응한 새입니다. 최근 대륙검은 짓바귀가 전기 오토바이의 도난 방지 알람 소리를 흉내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더 놀라운 점은 한 개체가 만든 모방음을 주변 새들이 다시 배우는 2차 모방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만든 소음에 적응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 사회의 소리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도시의 새들이 인간과 함께 살아가면서 새로운 방식의 노래를 만들어가는 것 아닐까요?
6: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그 순간엔 몰랐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그때가 얼마나 반짝였는지 알게 됩니다. 당시에 무겁게 느껴졌던 공기도, 별뜻 없이 흘려보냈던 시간도 나중에 보면 이상하리만치 찬란하게 반짝이더라고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지나치는 이 평범한 하루 역시 먼 훗날 그토록 그리워할 눈부신 그 시절일지도 모릅니다. 브라이언 아담스예요. Summer of '69.

0: 브라이언 아담스의 Summer of 69, Like Hip-Hop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유진의 Like Hip-Hop, 하유진입니다. 폰드님께서 하디의 Like Hip-Hop을 듣는 지금이 눈부신 아름다운 시절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머, 감사해요. 이렇게 또 예쁜 말을 보내주시다니. 우리가 또 생각해보면 이 지나고 나서야 그 시절이 좋았지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은근 많더라고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충실하자 이런 다짐을 하게 되는데 그게 또 쉽지만은 않죠. 하지만 언젠가 먼 훗날에 돌아보면 지금 이때가 정말 아름다운 시절이다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 순간을 아낌없이 즐겨보자고요. 이번 주 수요일에 여러분 차트 복권을 못했잖아요.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못한 차트 복권 오늘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차트 복권 오늘 합니다. 좋은 노래도 듣고 이벤트 참여하시면서 Like Hip-Hop 신나게 함께해주세요. 하효진의 Like Hip-Hop 오늘도 여러분이 직접 뽑아주신 인기곡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AI가 다

체스니 훅스의 The One and Only였고요. 티파니의 I Think We Are Alone Now까지 들었습니다. 풍금새님, 와 집에 오고 나니까 한바탕 소나기가 내립니다 하셨어요. 진짜 오늘 하늘이 어둑어둑한 게 비가 왕창 쏟아질 것 같네요. 오늘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다가 밤부터 전국에 비가 내린다고 해요. 여러분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얼른 집에 가셔가지고 문 꼭꼭 걸어 잠그시고요. 빗방울 들어오지 못하게 조심하셔야 돼요. 강주영님이 오늘은 음력 5월 5일 단오 날이에요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저 달력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늘이 단오네요. 단오. 그 외에 단오날에는 무슨 물, 청폼물인가? 무슨 물에 막 머리 감고 하는 우리 그 세시 풍속들 있잖아요. 하, 옛날에 학교에서 배웠는데 가물가물합니다. 라이커님들 알려주세요. 단오날엔 뭐 해야 되나요? 아, 이렇게 또 시간이 흘러흘러 어느덧 6월 중순도 넘어가고 음력 5월 5일이니까 그죠? 하, 시간이 참 빠릅니다. 날도 더워지고 근데 이럴수록 여러분 진짜 건강 잘 챙기셔야 돼요. 요즘에 여름 감기 걸리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속속속 나타난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주 딸기 산도님 청포 노노라고 하셨는데 창포 창포였어요. 아 어쩐지 가물가물하다 싶더니만 창포물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창포물에 머리 감고 그죠?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널뛰기도 아니고 이렇게 왔다 갔다 왜 한복 입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거 있잖아요. 도리도리님이 이행시 도전 단오로 이행시 보내주셨는데 단단한 오 오징어 이게 뭔가요? 무슨 이행시죠? 단단한 오징어. 탈락. 깜찍이님 비가 오려고 그런 거 오늘 너무 더워요 하셨는데 맞습니다. 오늘 진짜 덥더라고요. 비가 좀 한번 팍 내리면 그래도 내일 기온이 살짝 내려간다고는 하는데 아무튼 조심하셔야 합니다. 김소장님 단오날에는 다 노는 날입니다. 오 이거 좋네요. 단오 다 노는 날. 로하맘님 알려주셨어요. 그네 타고, 맞다, 그네 타고, 창포물에 머리 감는 날. 청포라고 했어요, 제가. 죄송해요. 분덜리희님은 연잎에 싼 찰밥도 먹고, 아, 그죠. 아, 맞네. 5267님, 창포물에 머리도 감고, 오색실로 장명루 팔찌도 만들어요. 하셨어요. 와, 이 옛날 그 배웠던 그것들, 사회책에서 배웠던 것들, 새록새록 떠오르고 있습니다. 청포 아니고요, 창포물. 6410님이 메리 홉킨스의 Those Were the Days가 오늘 같은 날엔 딱이네요 하셨는데요. 아, 이 노래 좋죠. Those Were the Days, 메리 홉킨스고요. 이진호님 신청곡 조한 바에즈의 The River in the Pines 함께 들어보자.

하효진의 라이키 팝. 노래 순위를 맞추면 선물을 드리는 차트 복권 시간입니다. 웅이님께서 복권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디 반가루용 하셨는데요. 제가 복권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들려드리는 노래가 CBS 뮤직 차트 몇 위에 올랐는지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10분께는 올리브유 세트를 그리고 20분께 아이스크림 쿠폰을 쏘겠습니다. 자, 차트 복권 규칙 안내해드릴게요. 첫 번째, 중복 참여는 안 됩니다. 딱 첫 번째로 보내주신 메시지만 인정이 되고요. 두 번째, 해당 노래가 나가는 동안에 올려주신 것, 보내주신 것만 집계가 돼요. 다음 노래로 넘어가는 즉시 집계가 끝나니까요. 꼭 기억해주시고 한 번만 빠르게 보내주세요. 자, 오늘의 노래를 소개합니다. 아, 날이 더운 날이면 꼭 이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로 비치보이즈의 코코모입니다. 이 노래는 CBS 뮤직 차트 몇 위를 차지했을까요? 힌트가 필요하시죠? 아, 오늘의 힌트는 조금 마음이 아픈 힌트입니다. 오늘 우리 월드컵 멕시코전에서 우리나라가 아쉽게 패했어요. 그치만 경기력이 좋았습니다. 다음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또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원래 월드컵 조별 예선이 끝나면 16강 경기가 이어지잖아요. 근데 이번 2026년 월드컵부터는 참가국이 48개국으로 늘어났고요. 조별 예선 이후에 16강 경기가 아니라 32강 토너먼트 경기를 한대요. 32개의 팀이 토너먼트로 맞붙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 잘 들으셨죠? 이제부터 대놓고 드리는 힌트입니다. 이번 2026년 월드컵부터 조별리그 다음에 16강이 아니라 바로 이 숫자 강전이 새로 생겼습니다. 16강이 아닌 몇 강전 경기가 열릴까요? 정답 여기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청구해주시고요. C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보내셔도 됩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차트 복권 노래 비치보이스의 코코모에 이어서 해리 닐슨의 Everybody's Talking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차트 복권 노래 비치보이스의 코코모는 바로바로 CBS 뮤직 차트 32위를 차지했습니다. 우와! 제가 힌트를 정말 정말 그냥 다 드렸거든요. 근데 이번 월드컵은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참가국이 늘어났대요. 원래 32팀이 올라가는데 48개국이 조별 예선을 치러서 총 32개의 나라가 32강 토너먼트를 치른다고 합니다. 하, 우리나라 대표팀 정말 힘내서 좋은 성적 거뒀으면 좋겠어요. 행복해님, 한창 때 저 이 노래 부르면서 못 흔들면서 즐거워했습니다. 32위요 하셨네요. 코코모는 추억이 또 많은 노래죠. 1563님 32위 한국 축구는 16강 가자 하셨고요. 2070님 우리 대표팀 32강 당연 통과될 거예요. 걱정 마세요 라고. 오, 저도 한번 믿어볼게요. 9533님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기대합니다. 코리아 파이팅이라고 이렇게 또 응원을 얼마나 많이 보내주셨는지 아 힘내서 정말 우리 대표팀 잘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3609님은 택배 배송하고 있어요. 이제 32집 남았습니다. 와, 어떻게 또 이렇게 정답을 탁 맞추셨네요. 오늘 차트 복권 순위 32를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10분께는 올리브유 세트를 그리고 20분께는 아이스크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혹시나 당첨이 안 됐다고 너무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차트 복권은 매주 수요일에 진행되니까요. 다음 주에도 참여해주세요. 빌리 오션입니다. There'll be sad songs. 그리고 김도윤님 신청곡 Simply Red의 If You Don't Know Me By Now 띄워드릴게요.

Simply Red의 If You Don't Know Me By Now 였습니다. 아, 하유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 곳곳에 소나기가 엄청 세게 퍼붓나 봐요. 진짜 비가 무섭게 내린다고 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나깨나 안전이 최고다! 꼭 기억하시고요. 문 꼭꼭 잘 잠그시고 창문도 꼭 잘 닫으시고 밤사이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니까 우리 비 잘 보내고 우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라이키팝 오늘 끝곡입니다. CBS 뮤직차트 51위 아델의 헬로 준비했어요. 행복한 금요일 저녁 보내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동해안에도 최대 120mm,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은 10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1: 휴식 같은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5: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4: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5: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4: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5: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4: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6: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7: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6: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8: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0: CBS 경제 연구실.
11: CBS 경제연구실 기후의 눈으로 경제를 읽는 기후로운 경제생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경제학자 홍종호입니다. 중국의 인공지능, 반도체 등 기술 성장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힘은 바로 에너지입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간엔 중국의 에너지 전략, 그리고 한국은 무엇을 봐야 하는지 책 차이나 반도체 라이징의 저자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 뵙겠습니다.
12: 잘 돌아갑니다.
13: 잘 돌아갑니다.
14: 잘 돌아갑니다.
1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16: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7: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지넥스.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아, 또 눌어붙었네.
4: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5: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6: 네, 안녕하십니까.
5: 네, 중국의 빠른 성장의 바탕을 이룬 에너지, 특히 전력 공급이겠죠.
6: 네, 그렇습니다.
5: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6: 네네.
5: 인공지능 시대에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사실 에너지 경쟁력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핵심적인 후방 연관 산업이기 때문에.
6: 그렇습니다.
5: 예, 그래서 현재 중국의 에너지 포트폴리오, 또 정부의 전략과 한국의 현재 상황 비교해 주신다면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세요?
6: 일단은 중국은 저희가 일부에서도 다루긴 했습니다만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산업에서 지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또 한국이 그동안 잘했던 산업들을 빠르게 잠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면에는 이것의 동력 역할을 할 수 있는 에너지에 대한 빠른 투자도 사실 네. 있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동수서산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동쪽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만들어내는 이런 어떤 자원, 그러니까 서쪽에서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동쪽에서 사용을 한다. 이런 개념이고 특히 여기서 정말 흥미롭게 좀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중국은 가용한 거의 모든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알려진 것처럼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이런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물론이고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같은 기존의 이런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도 그야말로 규모의 경제의 파도를 타고 와서 빠르게 투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단순히 에너지 생산만 된다고 해서 에너지 공급이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가장 중요한 에너지 고속도로, 즉 이 그리드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에서는 지금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이 그리드에 대한 확장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주목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에너지만 많이 생산하는 국가가 아니라 에너지를 적재, 적소, 적시에 빠르게 공급하는 전략이 지금 병행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도 중국에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5: 네, 방금 중국의 서쪽에서 전기 만들어서 동쪽에서 사용한다.
6: 맞습니다.
5: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중국이 사실 국토 면적이 우리나라의 94배잖아요.
6: 그렇죠.
5: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송전망을 건설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6: 맞습니다.
5: 한국은 이 송전망 건설하려고 하면은 지역에 엄청난 반발 또 갈등 이런 게 많이 생기잖아요. 중국은 그런 거 없습니까?
6: 아무래도 중국은 이제 사유지라는 개념이 굉장히 희박하고 대부분의 이런 토지에 대해서 먼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항상 국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서쪽에서 생산한다고 그랬었는데 서쪽은 대부분 다 사막 지역 쪽이죠.
5: 맞아요.
6: 이쪽은 아무래도 인구 밀도가 거의 희박하다 보니까
5: 맞아요.
6: 일단 도시까지 오는 그 송전망의 95% 정도는 사실 무리 없이 올 수가 있고 도시에 와서는 기존의 송전망하고 이것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송전망에 대한 추가 투자보다는 이런 송배전 시설, 특히 변전 사업 쪽으로 더 많이 투자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그리드를 더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이것을 활용하는 이중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5: 네. 중국 가보면은 매년 갈 때마다 이 초고속 철도 우리 지금 KTX죠. 이런 게 막 건설돼서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하나 했는데
6: 네.
5: 송전망도 그렇게 빨리 건설하는군요.
6: 굉장히 아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중국은 이것을 이중 투자를 하는다기보다는 일종의 이런 사회 교통 인프라 통신 인프라를 만들면서 그것을 같이 활용하는 전략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철도를 깔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대용량 이런 전력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같이 이왕이면 좀 더 캐파시티를 늘려서 같이 만드는 개념으로 가는 거죠.
5: 그래요. 특히 이제 책에서 보면 이 AI 데이터 센터에서 재생에너지 전력을 바로
6: 네.
5: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6: 네.
5: 이른바 마이크로 그리드 하나의
6: 맞습니다.
5: 어떻게 보면 이제

0: 독립된 그런 네. 발전망이겠죠.
1: 맞습니다.
0: 이거를 잘 활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 해 주셨어요.
1: 네네.
0: 이게 구체적으로 네네.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1: 아, 사실은 이제 요즘 미국에서 나오는 그 우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는 그 지역이 사실 예전에는 뭐 고용 창출이 된다, 경제 효과가 있다 해서 어느 정도 환영하는 분위기였다가 최근에는 굉장히 반대 여론이 세지고 있는데
0: 거의 혐오시설 비슷하게 네. 되고 있어요.
1: 일단은
0: 미국에서.
1: 기본적으로 워낙 소음도 크고 네. 열도 많이 발생하는 데다가 주변의 전력과 이런 용수를 다 잡아먹기 때문입니다.
0: 맞아요.
1: 그래서 요즘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는 건 좋은데 들어올 거면은 당신들의 물과 전기를 직접 가져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0: 그리고 지역의 전기요금 올라가는 건 못 받고 못 보겠다 이런
1: 그렇습니다.
0: 거죠.
1: 특히나 이런 전력을 가져오라라는 얘기 자체가 뭐냐면 발전소도 알아서 짓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그리드를 건들지 말아라. 이런 뜻이니까 사실상 에너지 관점에서 본다면 특히 전력 공급에서 본다면 일종의 섬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 주변에 아예 태양광 발전소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변환할 수 있는 변전소도 만들고 네. 그리드도 아예 깔아라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건데 계산을 해보면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만큼이나 이런 전력 관련된 인프라를 짓는 것에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0: 네.
1: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했었던 사업자들은 이제는 좀 더 많이 늘어난 이런 사업비를 감당을 해야지만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경제성이 미국보다 훨씬 좀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학습 곡선을 일찍 탔기도 했으려니와 규모의 경제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중국과 1대1로 이런 태양광 패널에 대한 공급 가격을 경쟁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근데 이제 이런 관점에서 중국의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하이퍼스케일러도 역시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이것을 대도시에 짓기는 어렵고 이것을 그러면 약간 뭐 이런 교외 지역에다 짓는다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LNG 같은 가스 발전소를 쓰는 게 답이 될 수 있지만 이건 아무래도 탄소 배출을 하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이런 재생 에너지 위주로 가야 되는데 사실 여기서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이런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만으로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이런 기후에 뭐 변수도 있고 날씨에 변수도 있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발전할 수 있는 게 한 5시간 정도 6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강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 평화화 이 개념이 필요하고 그것은 잘 알려진 이 ESS
0: 네.
1: 즉 에너지 저장 장치가 되는데 이게 그냥 기본적인 에너지 집약 산업에 대해서 이러한 마이크로 그리드가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만 AI 데이터 센터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AI 데이터 센터는 전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력을 필요로 하는 부하 변동이 훨씬 불예측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AI 데이터 센터는 클라우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 AI 데이터 센터에다가 자신의 작업을 의뢰를 하고 그것을 대용량 계산을 하고 그걸 다시 이제 받아가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것들은 굉장히 큰 파운데이션 모델을 학습을 하겠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워크로드가 네.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그냥 조금만 인퍼런스 즉 추론만 하겠다라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이런 전력의 규모가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신재생 에너지 기반으로만 공급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으니 여기를 조금 더 보강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ESS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 얘기를 잠깐만 말씀드려보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위해서 AI 데이터 센터에 신재생 에너지 플러스 ESS로 이것을 공급할 수 있는 개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특히 ESS 같은 경우에는 홍 교수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배터리 기반으로 가는 거는 좀 한계가 있고 훨씬 좀 단주기 좀 빠르게 변동하는 쪽과 장주기 좀 뭐 예를 들어서 주 단위, 월 단위, 심지어 연 단위로 갈 수 있는 이런 변동성을 동시에 캐치할 수 있는 기술들이 필요하고 한국에서도 저희 학교를 포함해서 여러 학교들이 혹은 여러 기관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은 이것을 연구하는 차원을 넘어서 지금 아예 상업화 용도로 심지어는 100메가와트급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이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을 하고 있고요.
0: 그럼 지금 말씀하신 네. 대로 중국 내에서는 이런 것이 실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태양광 그렇습니다. 풍력으로 전력 공급하되
1: 그렇습니다.
0: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네. 그러한 ESS 그것도 네. 상당히 장주기 ESS 이런 예. 것들이 네.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1: 네. 지금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게 지금 당장 완전히 상업화로 된 건 네. 아니지만 이미 파일럿 같은 것들은 돌아가고 있고요. 제가 더 약간 경악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것에 대해서 이미 중국 당국에서는 법제화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0: 네.
1: 법제화한다는 게 뭐 마이크로 그리드를 짓고 이것을 활용하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 더 나아갑니다. 어떤 거냐면 마이크로 그리드에서 어느 경우에는 전력이 남아도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이 남아도는 경우를 전력을 저희가 커테일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전력을 쓰겠다는 이런 데이터 센터가 이번에 전력을 공급하는 이미 미니 발전소 개념이 될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드하고 이것을 맞물려야 되지
0: 않습니까? 연결이 돼야죠.
1: 근데 그리드 자체는 아무래도 용량이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드에다가 만약에 남는 전력을 다 옮길 경우에는 그리드 자체가 붕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그 그리드가 연결되어 있는 지역에 블랙아웃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0: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는 이것을 법제화를 해갖고 어떻게 하냐면 마이크로 그리드를 쓰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든 반도체 팹이든 거기서 생산된 전력의 일정량 이상 반드시 써야 된다라고 이것을 아예 법으로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좀 시스템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중국에서는 이런 에너지 자급, 뭐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비탄소 에너지원의 활용 뿐만 아니라 중국 전체적인 이런 국가적인 그리드 안정성까지도 이것을 좀 멀티 스케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그래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1: 마이크로 그리드라는 것은 그 안에서 완결성 있는 전력 공급과 또 데이터 센터가 맞물려 돌아간다.
0: 그렇습니다.
1: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거고요.
0: 그것을 그런데 비탄소 배출.
1: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그렇습니다. 전력 공급을 하겠다는 건데
0: 그렇습니다.
1: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공급이 또 수요보다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0: 그렇습니다.
1: 그 전기를 또 외부와 연결해서 네. 전력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도 고민하면서 음흠. 이러한 독립된 어떤 개통망을 네. 건설하고 있다. 이런 걸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0: 네, 그렇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네. 드리면요. 사실 이건 한국에서 좀 배웠으면 하는 거고 또 네. 저희 학교에서도 이걸 추진하고 있는 것이긴 한데요. 장주기 같은 얘기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에너지가 남아돌면 그 에너지를 예를 들어서 배터리에 대해만 저장하는 건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장주기로 저장할 수 있을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이 그나마 잘했던 것을 지금 중국이 따라잡고 더 잘하는 게 뭐냐 바로 수소 쪽입니다.
1: 네.
0: 예를 들어가지고 이 수소는 특히 요즘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제철 산업에서 수소 환원 제철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수소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분해하는 겁니다.
1: 그렇죠.
0: 근데 물분해하기 위해서는
1: 청정수소죠.
0: 그렇습니다. 물분해하기 위해서는 전력이 필요하고 이 전력을 예를 들어서 신재생에서 가져온다 그러면 그야말로 청정수소가 되는 네. 거죠. 그런데 이 남아도는 전기를 이런 수소 분해
1: 네.
0: 쪽으로 가게 된다면 수소를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1: 그렇죠.
0: 그럼 예를 들어서 AI 데이터 센터를 멀리 짓는 게 아니고 제철소 바로 옆에다 짓는다면 그럼 거기서 만들어진 전기를 가지고 물 분해를 해서 수소를 만든다면 그 수소를 안정적으로 옆에 있는 제철소에다가 수소 환원 제철을 위해서 공급을 한다면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가 또 만들어지는 겁니다.
1: 네.
0: AI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산업 전기화를 필요로 하는 그런 여러 공정들에 대해서
1: 네.
0: 또 하나가 지금 저희도 저희 입장에서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약간 위기 상황인 것 중에 하나가 아까 한국을 떠받치고 있는 여러 중화공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들이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산업들은 지금 한계 상황인 이유 중에 하나가 원가 경쟁력이 점점 불리해지고 있기 때문이고 그 원가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이 사실 에너지 비용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에너지를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이왕이면 그 신재생 에너지가 마이크로 그리드에서 커튼을 해야 됐을 전력을 가져올 수 있다면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열화학 공정 같은 것들을 기존의 이런 석유화학 제품을 태워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대량의 고전압을 가지고서 만들 수 있다면 그런데
1: 네.
0: 이런 것들을 한국이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마저도 지금 중국이 더 앞서가고 있다는 거죠.
1: 그래요. 양자 컴퓨터 네. 좀 여쭤볼게요.
0: 네네.
1: 사실은 이거 상당히 좀 전문적인 영역이고 해서
0: 맞습니다.
1: 교수님께서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0: 네네.
1: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결국은 앞으로의 이제 미중 패권이 양자 컴퓨터 시장에서
0: 네.
1: 본격화 될 것이다 이런 네. 말씀을 하셨는데
0: 네.
1: 일단 양자 컴퓨터 저는 뭐 무슨 이게 기존의 컴퓨터의 비트와는 좀 다른 단위다. 이제 이런 정도 들어봤어요.
0: 네네.
1: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0: 사실 이건 한 학기짜리 강의라서 네, 이 짧은 시간 동안 제가 네, 얼마나 그럼요.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예.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양자 컴퓨터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실리콘 기반의 전자 컴퓨터를 다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이 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1: 아, 아니에요?
0: 네. 실리콘 네. 전자 컴퓨터는 앞으로도 아마 계속 쓰이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전자 컴퓨터는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비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진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디지털 시그널을 처리하기 위해서 가장 고도화된 시스템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풀 수 없는 문제 중에는 다항 시간 동안에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말은 즉슨 우주의 나이를 다 쓴다고 하더라도 풀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양자 컴퓨터는 일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훨씬 빠른 속도로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빠른 속도로 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년 정도 전자 컴퓨터로 풀리게 되는 문제를 양자 컴퓨터는 단 하루 만에 풀 수도 있는
1: 10만 년이요?
0: 10만 년이나 풀리는 걸리는 문제를요.
1: 이거는 실증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이론입니까?
0: 이론적으로 현재. 계산이 되고 있고 일부 이제 좀 작은 스케일에서는 실증도 됐습니다. 구글이나 IBM 같은
1: 그래요?
0: 데서 만드는 네, 문제에서는 네. 실증도 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은 SF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는 실지하는 영역이다. 현실에 대한 영역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양자 컴퓨터는 기존의 컴퓨터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동전을 하늘에다 던지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전을 던지면 공중에서는 이게 앞인지 뒤인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은 동전이 앞과 뒤가 중첩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땅에 떨어지면 앞이나 뒤로 하나로

0: 결정이 되겠죠. 땅에 떨어지는 것을 양자 역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관측한다고 합니다. 관측했을 경우에는 상태가 앞 아니면 뒤 하나로 이제 붕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머지 상태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근데 양자 컴퓨터를 양자 컴퓨터답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은 이렇게 중첩화되고 있는 이런 단위를 저희가 큐빗이라 그러는데 이런 큐빗을 한 개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큐빗을 여러 개를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큐빗 여러 개를 하나의 마치 싱크로나이즈 스위밍을 하는 선수들처럼 연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움직이면 나머지도 다 영향을 받게 되는 형태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저희가 뭐라 그러냐면 양자 얽힘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퀀텀 인탱글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요. 특히 이런 큐빗들이 많이 역할이 얽혀 있으면 있을수록 훨씬 연산 성능이 강력해집니다.
1: 네, 그렇게 이제 개발되고 있다는 네. 말씀이죠.
0: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큐빗을 얽히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기술들이 테스트를 하고 있고 특히 구글이나 IBM 같이 지금 가장 앞서 있는 미국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큐빗을 어떻게 만드냐면 초전도 상황에서 이런 예를 들어서 조셉슨 소재라고 불릴 수 있는 이런 아주 좀 정밀한 소재들을 가지고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극저온 상태에서 연결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1: 이게 완전히 기존의 컴퓨터를 대체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거는 왜 그렇죠? 어떤 기존의 컴퓨터가 여전히 비교 우위가 있는 어떤 연산이 있는 겁니까?
0: 네. 예를 들어서 그냥 아주 간단한 더하기 빼기 곱셈 나누기 같은 것들은 굳이 양자 컴퓨터를 쓸 필요가
1: 없다는 거죠.
0: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이런 디지털 시그널 연산들은 다 곱하기 더하기 빼기 나누기 정도의 계산들을 볼 수 있고 최근에 뭐 이런 GPU를 대표가 되는 AI 반도체가 잘하는 것은 이것을 행렬 단위로 잘하기 때문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양자 컴퓨터를 그럼 우리가 만약에 전자 컴퓨터를 대체한다. 그러면은 양자 스마트폰 같은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요. 양자 랩탑 같은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기술로는 거의 전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1: 아,
0: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1: 작게 못 만드는
0: 네,
1: 말씀이죠.
0: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크기 자체는 작게 만들 수 있지만 이것을 쓰기 위해서는 굉장히 극저온 장치가 필요한데
1: 어느 정도로 낮아집니까 온도가?
0: 사실 여러분 이제 과학 시간 배우셨을 때 기억하시겠으면 절대 온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절대 온도는 뭐냐면 절대 온도 0K라는 개념이 있는데 절대 온도 0K 밑으로는 갈 수가 없고 절대 온도 0K는 모든 원자와 전자가 움직임을 멈추는 상태입니다. 그것보다 한 100만 분의 몇 정도 높은 정도의 아주 극저온 상태를 저희가 지금 이런 양자 컴퓨터를 만들기 위한 초전도 상태의 초저온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1: 그럼 그게 마이너스 몇 도가 되는 거죠?
0: 마이너스 273.14도 정도까지도 낮아집니다. 굉장히 낮은 상태죠. 사실 완전히 모든 것이 얼어붙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1: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야 양자 컴퓨터가 작동을 한다 이런
0: 현재로서는
1: 말씀인가요?
0: 현재로서는 양자 컴퓨터를 작동하기 위한 큐빗들의 얽힘을 보장할 수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래요. 그럼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온도를 인위적으로 낮추려면 또 역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하게 될 텐데.
0: 그렇습니다.
1: 그러면 양자 컴퓨터의 미래는 또 역시 에너지의 원활한 전력의 원활한 공급과 맞물려 있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어떻게 보십니까?
0: 저희가 보통 이제 이런 초저온 상태를 만들어내는 냉장고를 희석식 냉장고로 부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온라인이나 여러 미디어에서 양자 컴퓨터의 예시 이미지를 보셨을 때 마치 샹들리에 같은 네. 그 위에 그 천장에 뭐가 이렇게 막 잔뜩 달려 있고 이런 걸 보신 적이 있을 텐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런 구리 파이프 같은 아주 미세한 파이프들이 결과적으로는 이런 온도를 상온에서 저온으로 만들어주는 일종의 파이프라인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초저온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냉장고 정도로 만들기가 어렵고요.
1: 안 되죠.
0: 굉장히 이것을 좀 아주 정밀하게 전자의 상태를 바꿔가면서 스핀의 상태를 바꿔가면서 아주 극저온으로 만들 수 있는 에너지 투입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열역학 법칙을 이길 수는 없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에너지가 투입이 돼야 되고 당연히 양자 컴퓨터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것을 유지하기 위한 당연히 초저온 냉장고에 들어가는 전력의 규모는 커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혹은 반도체 메가팹에 들어갈 그 정도의 전력까지는 아직은 그렇게 필요하진 않다. 다만 양자 컴퓨터의 규모가 커지고 보급이 더 확장이 되면 이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에너지 병목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은 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1: 네,
0: 있겠습니다.
1: 그러면 양자 컴퓨터는 어떤 굉장히 복잡한 아까 뭐 10만 년이라는 극단적인 상황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0: 네네.
1: 어떤 이러한 연산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는 전력의 소비가 훨씬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왜냐하면 굉장히 빠르게 연산이 그렇습니다. 되니까. 반면에
0: 그렇습니다.
1: 극저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전력은 훨씬 더 많이 필요할 수 있다.
0: 그렇습니다.
1: 두 개가 이제 서로 상충되는 그런 면이 있을 텐데
0: 그렇습니다.
1: 앞으로 기술 발전은 어떻게 보십니까?
0: 아마 앞으로도 지금 사실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는 어떤 식으로 물리적인 큐빗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기술 표준이 하나로 통일된 것은 아닙니다.
1: 예.
0: 여러 기업들이 각자의 기술을 가지고서 아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IBM이나 구글 같은 대표적인 기업들은 여전히 이런 초저온 기반으로 해서 초저온

0: 반도체를 잘 한번 이용해 보자라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초저음뿐만 아니라 좀 이제 광학을 이용하는 포토닉스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빛의 간섭 효과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 대세가 될지는 아직은 불명확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이제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소모할 것이냐, 얼마나 시간을 단축할 것이냐 보다도 얼마나 우리가 값어치 있는, 즉 좀 속된 말로 돈이 될 만한 문제를 양자 컴퓨터가 풀 수 있을 것이냐.
1: 그래요.
0: 이거에 적합한 방식이 무엇이냐로 사실 게임이 결정이 될 것으로 네.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양자 컴퓨터에서 약간 좀 우려의 목소리, 좀 비판의 목소리 중에 하나는 기술적으로 이제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은 알겠지만 과연 이것을 가지고 무슨 문제를 풀기에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냐에
1: 그래요.
0: 대한 회의론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1: 네.
0: 조금씩 조금씩 이쪽 분야에 대해서 상업화를 하려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외로 금융기관들이 여기에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1: 아,
0: 있고요. 네네. 그다음은 이제 물류센터, 이런 택배 업체들, 그리고 이제 이런 신약을 개발하고자 하는 바이오테크 업체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반도체 업체들이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굉장히 요새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1: 반도체도 예외가 아닌가요?
0: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도 지금까지는 우리가 썼던 실리콘을 많이 썼는데 실리콘을 기반으로 앞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실리콘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좀 신소재가 필요한데 그럼 이 신소재를 원소 막 110개가 넘는 이 원소 중에서 어떤 것을 얼만큼 우리가 다양하게 조합을 해서 만들어야 될지 사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흔히 얘기하는 조합 최적화 문제입니다. 근데 아까 양자 컴퓨터가 전자 컴퓨터보다 잘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조합 최적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조합을 테스트해야 될 것을 양자 컴퓨터는 동시에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지금 반도체 회사들, 특히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인텔이나 이런 구글 같은 회사들도 사실 이것을 단순히 양자 컴퓨터를 뭐 만든다 개념을 넘어서 이제는 특정한 반도체 분야에서의 난제를 해결한다 쪽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 결국 양자 컴퓨터의 미래는 이것을 효율적으로 어느 부문에 어느 시장에서 활용할 것이고 거기서 수익이 확보될 것이냐
0: 네네.
1: 더 나아가서 이러한 양자 컴퓨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력 공급은
0: 네.
1: 어느 정도로 더 추가로 필요할 것이냐
0: 네네.
1: 이것을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에서 승부가 갈리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사실은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이 이런 어떤 최적화뿐만 아니라 보안과 사실은 이런 이 암호화 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이런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양자 컴퓨터 기술이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사실 큰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이 시스템이 기반을 두고 있는 타원 곡선 암호 시스템 같은 것들도 결국 양자 컴퓨터만으로 풀 수 있는 이른바 소인수분의 알고리즘들, 쇼어 알고리즘들 같은 걸로 훨씬 예상보다 빠르게 풀 수 있어서 지금 이 상태로 가면 2040년대 빠르면 2040년대가 되면 이 비트코인이 기반을 두고 있는 암호 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1: 네.
0: 나오기도 하죠.
1: 그래요. 제가 전체적으로 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 중국의 전반적으로 이 AI, 반도체, 뭐 피지컬 AI 또 양자 컴퓨터까지 이 어마어마한 이 첨단 기술의 향연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0: 맞습니다.
1: 결국에 다 사람이 개발하고 사람이 연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맞습니다.
1: 중국의 이런 이 분야의 고급 인력과 비교해서 한국은 지금 또 대학에 계시기도 하고 AI와 또 양자 컴퓨터와 이런 분야에서의 인력 수급은 어떠한지 한국은 제가 늘 언론을 보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우리나라의 최고 두뇌들은 왜 의대에 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중국은 공대에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0: 네네네.
1: 좀 비교해서 마지막으로 말씀 좀 해 주시죠.
0: 뭐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1대1로 비교를 한다면 당연히 중국과 경쟁하기에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인력 규모도 그렇고 그런 기반 시설도 그렇고 특히 아까 양자 컴퓨터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도 지금 양자 컴퓨터 자체가 어떤 상업적인 활용성이 있어서 한다기보다는 일단은 기반을 키우고 보자라는
1: 기초 연구를 하는 거군요.
0: 네, 그런데 이제 굉장히 많은 숫자의 박사급 인력이 배출이 되면 이분들이 이제 회사로 가지 않고 학교에 남아서 혹은 국책 연구소에 남아서 이 기반을 만드는 쪽으로 즉 일단은 정부에서 이런 인력들을 흡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에서도 열심히 양자 쪽의 인력 양성 사업이나 학교 차원에서도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기반이 훨씬 약하다 보니까 일단은 한국에서 양자 컴퓨터를 연구한다라는 인력들을 다 긁어모아도 500명이 채 되지 않는데 중국은 지금 물경 뭐 2만 명, 3만 명을 헤아립니다.
1: 인구 대비로도 훨씬 많네요.
0: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제 중국을 자주 다녀보면 중국의 주요 연구 중심 대학들의 반도체과의 교수만 150명, 200명 정도 되고요. 박사급 대학원생들도 뭐 2,000명, 뭐 3,000명 이렇게 됩니다. 한국에 비하면 일단 무조건 다 10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인력 대 인력의 1대1로 경쟁을 하겠다라는 것은 사실 좀 어렵다고 보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독특한 이런 산업적인 지위들 그리고 이제 개방성을 추구할 경우에는 이런

0: 여러 나라들의 브라이트 마인드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이 있기 그래요. 때문에 이런 것 쪽으로 저희가 이런 어떤 어드밴티지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피지컬 AI나 반도체나 양자 컴퓨터 같은 것들은 이제는 따로따로 존재하는 기술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거대한 진흥화 플랫폼, 특히 국가 진흥화 그리고 이제 국가의 어떤 첨단 산업을 이룰 수 있는 또 다른 이런 혁신의 물결로 볼 수 있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아, 한국에서의 이런 좀 똑똑한 젊은이들이 이쪽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고 봅니다. 최근에는 반도체 쪽으로 특히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이제 보너스들이 많이 나와서 좀 많은 젊은이들이 이쪽 어쨌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좋은 시그널로 보이고 있고요. 뭐 농담인 것 같긴 합니다만 뭐 대치동 학원가에서는 이제는 삼성 하이닉스 진학반이 만들어졌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1: 그래요.
0: 이쪽에 좀 관심들이 생기고 있는데 반도체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런 좀 더 많은 젊은이들이 이쪽 분야에 투신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이 더 선진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1: 권 교수님께서 학교에서 후학 분야에 이게 사실은 총성 없는 전쟁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0: 맞습니다.
1: 열심히 좀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0: 알겠습니다.
1: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CBS 경제연구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에서도 동일하게 CBS 경제연구실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로도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CBS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우리가 좋아하는
2: 정식품 배즙일 고단백 두유.
1: 영양 밸런스를 따져보면
2: 배즙일이지.
1: 거기다 담백하고 고소한 맛까지.
2: 배즙일이니까.
1: 맞아. 영양부터 맛까지 한 번에.
2: 고단백도 배즙일답게.
1: 정식품 배즙일 고단백 두유.
3: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여행의 품격을 바꿉니다. 7월 22일 딱 한 번 출발하는 중국 문화기행 5일. 상하이와 항저우에서 각 2박을 머물고 수양마을 우전의 야경까지 감상합니다. 노 팁, 노 옵션, 노 쇼핑. 여행지에서 지갑 열일 없는 완벽한 올인원 패키지. 특히 변상욱 대기자와 오재철 사진작가가 함께하며 깊이 있는 인문학 이야기와 인생사진 촬영 노하우를 전합니다. 선착순 특가 할인 중. 문의는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CBS 뉴스룸이 방송됩니다.
1: 뉴스룸.
2: 이재명 대통령이 여권 내 갈등 상황을 두고 경쟁이 아니라 전쟁을 해서야 되겠느냐며 원수 싸우듯 하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여당이 될 것을 주문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례는 6.3 지방선거 전에도 있었지만 선관위는 실태 파악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 등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2차전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이 멕시코에 0-1로 패했습니다. 앞으로 브레이크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를 운행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19일 CBS 뉴스룸 시작합니다. 유럽 순방을 마치고 어제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성과에 대한 브리핑에 직접 나섰습니다. 순방의 결과물을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지만 당청 갈등을 비롯한 국내 현안 다수를 두고 질문과 답이 오갔는데요. 정치부 이준규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준규 기자.
2: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1: 네, 우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브리핑, 기내 간담회 형식이 아닌 춘추관 브리핑이었는데요. 다소 이례적이었죠?
2: 네, 그렇습니다. 통상 순방 결과 브리핑은 순방 현지에서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 등이 하거나 아니면 귀국길 전용기 기내에서 대통령이 하곤 하는데요. 이번에는 귀국 다음 날 대통령이 직접 생방송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부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번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참모진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고 자리에 나오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1: 네, 지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불과 11일 전이었는데 또다시 사실상 기자회견에 나선 셈이 됐어요. 순방 성과도 성과지만 국내 현안에 대해서도 작정하고 메시지를 준비한 것 같네요.
2: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순방은 대통령 취임 후에 처음으로 유럽을 향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기는 했지만 순방 기간 동안 불거진 당청 갈등설이나 민주당 전당대회 조기과열 우려가 더 이목을 끄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 대통령도 순방 중임에도 SNS를 통해서 국내 현안 관련 글을 올리는 등 국내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방선거에서의 압도적이지 못한 승리, 지지율 하락에 이어 이 명청 갈등으로 번져가는 당청 갈등 우려에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당대표 진지 진영 간의 갈등 격화까지 이어지자 스스로 진화에 나서야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래서 그런지 이 대통령 여당을 향해서도 또 야당을 향해서도 상당한 수의 쓴소리를 했습니다.
2: 네, 이 대통령은 우선 여당인 민주당을 향해서 더 포용적이고 개방적이어야 된다고 주문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은 권력을 지향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당을 통해서 대통령이 됐지만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와 다른 결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 네.
2: 특히 최대한 포용하고 개방적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는 전체 국민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부와 달리 지지층을 중심으로 이 보안 수사권 등 몇몇 제도와 관련해서 지나치게 선명성을 내세우고 있는 민주당의 행보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권력을 위임받은 것은 정부인 만큼 여당이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를 했는데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지방선거 이후에 본격화되고 있는 당내 갈등에 대해서도 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3: 같은 진영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모욕하고 헐뜯고 없는 사실 만들어가지고 공격하고.
2: 전당대회가 끝나면 다시 얼굴을 맞대고 지낼 한 식구들인데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지 말자 이런 취지로 읽힙니다.
1: 네.
2: 이 대통령은 야당을 향해서도 이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공격하는 저열한 정쟁을 하지 말자고 당부했는데요. 특히 공을 들이고 있는 이 주가와 관련해서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 강하게 따져묻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이 대통령의 목소리.
3: 이재명 대통령 주가 구천됐다고 자화자찬하지 마라 이런 논평 내고 그러면 되겠어요. 응?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얼마나 주가 문제 조심하는지 압니까?
1: 네, 그렇군요. 다른 국내 현안들에 대해서는 어땠습니까?
2: 네, 우선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는 물론 기존 선거관리체제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기 위한 법 개정을 서둘러야겠다면서 여야 간의 의견만 일치된다면 이 원포인트 개헌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안수사권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건 아래에서 최소한으로만 부여하면 좋겠다면서도 국회에 의임을 했으니 국회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1: 네, 국내 현안에 밀린 감은 좀 있는데 순방 성과로는 어떤 것들을 꼽았는지도 전해주시죠.
2: 네, 가장 큰 관심사였던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동에 대해서는 이 긴 시간 유의미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이 단계적 접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현실적으로 핵무기 보유 전에 가능한 조치를 북한에 대해서 취하지 못했지만 이 이란과 같은 군사적인 방식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을 주고받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1: 네.
2: 이 대통령은 레오 14세 교황과도 북한에 대해 대화를 나눴는데요. 내년에 서울에서 치러지는 이 가톨릭 세계 청년대회를 계기로 방안을 요청.

0: 방한을 할 경우에 비무장지대 방문은 물론 북한 방문도 추진해줄 것을 직접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교황은 적극적으로 고려해 추진해보겠다고 답을 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레오 14세 교황이 이 교황이 되기 전에 한국을 5차례나 방문을 했었고 또 비무장지대도 방문하셨던 것 같다면서 한반도 평화 문제에 관심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1: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이중규 기자였습니다. 6.3 지방선거 이전에도 투표용지가 부족해 무번호 용지가 전달되고 실제 사용된 사례들이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전조현상이 있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용지 인쇄 비율의 하한을 선거인 수의 절반으로 줄여버렸습니다. 송선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 CBS가 더불어민주당 양분함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회 지방선거에서 두 곳,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곳, 지난해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무려 42곳의 투표소에서 무번호 투표용지를 송부받았습니다. 각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바닥을 보여 긴급하게 비상용 투표용지를 전달받은 겁니다. 그중 실제로 용지가 다 떨어져 무번호 투표용지가 8회 지선 때 한 장, 21대 대선 때는 무려 12장이나 사용됐습니다. 참정권과 소중한 한 표의 의미를 고려할 때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이렇게 과거에도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사례들이 있었는데도 중앙선관위는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용지 인쇄 비율 하한을 50%로 낮췄습니다. 심지어 중앙선관위는 과거 무번호 용지를 사용했던 사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국회에 엉뚱한 답변을 내놨다가 부랴부랴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국회는 이번 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검경합동수사본부도 최근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선교입니다.
1: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해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는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 등 1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했습니다. 이어서 서민선 기자입니다.
3: 지난 10일부터 투표지 부족 사태 전반을 조사해온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오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진상규명위는 먼저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 지침이 선거 전 중앙선관위 보고 안건으로 올라왔지만 구체적인 논의나 대면 보고는 없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특히 서울 송파구 선관위의 50% 축소 인쇄 결정은 회의록도 남기지 않은 채 서면 의결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또 스스로 정한 50% 기준에 못 미치게 인쇄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잠실 7동 일부 투표소에서는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투표가 이어졌고 투표가 끝나기 전 개표가 시작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노태학 전 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수뇌부 12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권고했습니다. 중대한 선거관리 사안을 수뇌부가 제대로 심의하고 관리했는지 수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겁니다. 이와 별도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 송파구 선관위 직원 등 6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진상규명이 조현욱 위원장입니다.
4: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제안합니다.
3: 재발 방지책으로는 투표용지 인쇄 하한 70% 상향과 무번호 투표용지 최소화, 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실시간 투표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이 제시됐습니다. CBS 뉴스 서민선입니다.
5: 여러분은 지금 CBS 뉴스룸을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6시엔 박재홍의 한판 승부가 이어집니다.
1: 미국과 이란의 종전 후속 협상 기간이 개시됐지만 벤스 부통령의 스위스 방문이 연기되면서 양국의 후속 협상 개시도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승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6: 미국과 이란은 어제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대이란 해상 봉쇄 해제에 합의하고 60일간 이란의 비핵화 등을 놓고 후속 협상을 벌인다는 내용의 MOU에 서명했습니다. 협상 기간이 개시됐지만 실제 양국 대표단이 얼굴을 맞댈 일정은 다소 늦어질 전망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이란과의 후속 핵협상을 위해 스위스로 향하라던 일정을 전격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미국 대표단과 무하마드 바게르 칼리바프 이란 의회의장 등은 19일 스위스 휴양지 뷰르겐 슈토크에서 만나 종전 합의의 세부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백악관은

0: 벤스 부통령의 출국 연기와 관련해 종전 합의의 세부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 준비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에도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레바논을 공격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아 이란 대표단이 스위스 방문을 보류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후속 협상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지나치게 양보했다는 미국 내 정치권의 비판 여론을 잠재우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이란 측은 대화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며 모주타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국영 매체를 통해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공식 표명했습니다. CBS 뉴스 양승진입니다.
1: 이처럼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공급망 안정과 중동 재건시장 진출 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제안보 체질을 강화하는 한편 중동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도 추진합니다. 김승모 기자입니다.
2: 정부는 오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중동 정세 변화에 따른 대외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중동 정세가 다소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협상 결과에 따라 불확실성이 다시 커질 수 있다고 보고 경제안보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에너지와 물류, 공급망 안정의 중요성이 다시 확인된 만큼 관련 대응 체계를 전면 점검할 계획입니다. 구윤철 부총리입니다.
3: 중동 국가들의 재건과 경제 체질 개선에 따른 협력 수요를 선점하고 이번 사태로 재확인된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2: 정부는 우선 올해 하반기 범정부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을 시범 운영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경제 안보 품목 관리 체계도 개편할 방침입니다. 또 중동 재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중동 인프라 협력 TF를 가동하고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핵심 프로젝트 발굴과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별 맞춤형 경제 협력 전략을 마련하고 정상 외교 성과와 연계한 사업 발굴도 확대합니다. 통상 분야에서는 몽골과의 경제 동반자 협정 체결과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을 추진하고 모로코 등 신흥시장과의 협력도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CBS 뉴스 김승모입니다.
1: 종합편성 채널 JTBC의 부도 여파로 모기업 중앙일보까지 1차 부도 처리됐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홍영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4: JTBC 부도에 이어 모기업 중앙일보도 어제 1차 부도를 공시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지만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갚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부도 처리된 어음은 한양증권이 보유한 중앙일보 기업 어음으로 220억 원 규모입니다. 원래 만기일은 남았지만 최근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 속에 기한 이익 상실이 발생하면서 채권자가 조기 회수에 나선 겁니다. 기한이익 상실은 신용등급 하락 등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채권자가 만기 전이라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상의 조건입니다. 시장에서는 나머지 채권자들도 조기 회수에 나설 경우 연쇄적 부도가 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JTBC 채권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JTBC 사옥 앞에서 중앙그룹이 방만 경영으로 7,9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빚을 서민들에게 떠넘겼다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JTBC는 지난주 다른 중앙그룹 계열사인 중앙홀딩스 등과 함께 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서울회생법원이 다음 주 화요일 JTBC 대표자 신문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JTBC 회생 신청과 관련해 점검반을 구성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월드컵 주간방송사의 회생 신청이 발생했다며 국민적 관심사인 보편적 시청권 논란 속에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홍영선입니다.
1: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가 유행처럼 번져서 도로의 흉기로 불렸는데요. 앞으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고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김민재 기자입니다.
5: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 원래는 자전거 선수들이 경륜장 등 트랙에서 훈련할 때 주로 사용하는 자전거입니다. 제동장치가 없어 외관이 단순하고 묘기를 부리기 쉽다는 이유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동거리가 길고 사고 위험이 커 도로 위에 흉기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실제 픽시 자전거는 정지 과정에서 일반 자전거보다 최대 13배 이상 더 미끄러지는 것으로

0: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에선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제때 멈추지 못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국회는 자전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픽시 자전거를 법상 자전거로 명확히 규정하고 브레이크 등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자전거를 자전거 도로 등에서 운행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개정된 내용을 자전거 안전교육에 반영하고 계도와 단속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CBS 뉴스 김민재입니다.
1: 서울 종묘 맞은편에 고층 빌딩을 짓는 세운 4구역 그 재개발 사업을 두고 정치권에 갈등이 있었죠. 국민의힘 소속 정문원 종로구청장이 임기 열흘 남짓을 남기고 그 개발 계획을 인가해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조근우 기자입니다.
2: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맞은편에 최고 높이 142m에 업무 상업시설을 짓는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 시행 계획 변경 인가가 처리됐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종로구는 어제 오후 세운 4구역 사업 시행 계획을 변경 인가했습니다. 이어 오늘 구보를 통해 고시함으로써 변경 인가하는 법적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세운 4구역 개발 착공까지는 국가유산청 자문기구인 국가유산위원회 매장유산 심의만 남게 됐습니다. 이번 변경 인가는 임기를 약 2주 남겨둔 국민의힘 소속 정문원 구청장이 결재를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6.3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찬종 종로구청장 당선인은 최근 세운 4구역 사업 인가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자신의 취임 전 세운 4구역 사업을 인가하면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유산청도 지난달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은 뒤 인가 절차를 밟으라고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세운 4구역이 종묘 경계에서 180m 정도 떨어져 있어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조근호입니다.
3: 월드컵 현장을 생생하게 어텐션 월드컵.
1: 네. 다소 좀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 나선 우리 축구대표팀 오늘 멕시코와 조별리그 2차전에서 0-1로 정말 아깝게 졌는데요. 최인수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추 기자.
4: 네.
1: 경기 내용부터 한번 짚어본다면요.
4: 말씀하신 대로 통안의 실수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전반전은 그 점유율과 주도권 싸움이 팽팽하면서 0-0으로 마쳤는데요. 김민재, 이한범, 이기혁으로 짜인 3백 수비도 상당히 안정적이었습니다.
1: 네네.
4: 그러다가 후반 5분 치명적인 실책 하나가 나왔는데요. 멕시코가 왼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걷어내는 과정에서 공이 붕 떴는데 그 골키퍼 김승규와 수비수 이기혁이 서로 동선이 겹치면서 그만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그 김승규가 놓친 공이 흘렀고 멕시코의 루이스 로모가 그대로 밀어넣어서 결승골이 됐습니다.
1: 예, 참 안타까운 마음이었는데요. 네. 그 실점 이후에 홍명보 감독도 빠르게 교체 카드를 쓰면서 승부수를 던지긴 했어요.
4: 네, 후반 11분에 손흥민과 이재성을 빼고 황희찬, 오형규를 동시에 투입했고요. 이어서 엄지성, 양현준, 조규성까지 공격 자원을 대거 쏟아부으면서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그 후반 42분에는 조규성의 헤딩슛이 터졌는데 이게 첫 유효 슈팅이었습니다. 네네. 후반 42분에. 하지만 아쉽게도 그 상대방 골키퍼 선방에 막혔습니다. 교체 이후에 그 뒷공간 침투보다는 공중볼로 승부를 걸었던 전술 변화였는데요. 한국은 이번 경기에서 오프사이드가 무려 6개가 나왔습니다.
1: 그래요.
4: 그 멕시코가 한국의 뒷공간 침투를 미리 대비하고 나오면서 그 라인을 깨는 게 상당히 그 버거웠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 홍명보 감독은 체코와 치른 1차전 라인업에서 큰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 서령우가 왼쪽 윙백으로 옮기고 김문환을 오른쪽 윙백으로 세운 것이 전부였는데요. 그 이강인과 황인범의 패스로 그 뒷공간을 노리고 손흥민이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라인을 깼던 것이 그 체코와의 1차전인데 이번에는 전반전 슈팅 단 한 개였습니다.
1: 네. 오늘 광화문 광장 거리 응원에 나섰던 팬들도 많았거든요. 아쉬움을 네. 감추지 못했는데 이 소식은 그 현장을 취재했던 박인 기자의 보도로 들어보시죠.
5: 멕시코와의 조별리그 2차전을 앞둔 오늘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은 경기 시작 한참 전부터 거리 응원에 나선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지난주 금요일 체코를 상대로 역전골로 첫 승리를 거머쥔 탓인지 광장에 모인 2만여 명의 응원 열기는 더욱 뜨거웠습니다.
6: 1차전과 같은

0: 경기력 보여준다면 충분히 멕시코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렇게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 곳에 모여서 지금 멕시코로 막 길을 보내고 있잖아요.
2: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된 전반전을 숨을 죽이고 지켜보던 시민들은 시원한 골 장면이 나오지 않자 아쉬운 표정으로 후반전을 맞이했습니다. 후반 시작 5분쯤 멕시코의 선제골이 뺏기자 광화문 일대는 순간 얼어붙었다가 아쉬움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좌절도 잠시, 시민들은 다시 박수를 치고 함성을 지르며 응원의 열기를 끌어올렸습니다. 몇 차례 결정적인 순간이 골로 이어지지 못한 채 경기가 마무리되자 응원단의 얼굴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지만 곧 활기를 되찾고 다음 경기에 승리를 기약했습니다.
3: 이게 선수들이 치열하게 경기하는 거 보고 확실히 이런 월드컵을 할 때 왜 국민들이 다 같이 응원을 하는 문화가 생겼는지 알 것 같아요.
2: 오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선 32강 진출을 결정짓는 조별리그 마지막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경기를 위해 거리 응원이 또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CBS 뉴스 박인희입니다.
4: 네, 잘 들었고요. 그럼 이제 32강 진출을 위한 계산, 이게 어떻게 네. 되는 거예요?
5: 좀 복잡해졌죠.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 경우의 수라고 하잖아요. 네. 이 계산을 다시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최악은 면했습니다. 그 같은 조 체코와 남아공이 오늘 그 1대1로 비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 멕시코가 승점 6점,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3점, 그다음에 체코와 남아공이 각각 1점이거든요. 한국은 1승 1패로 조 2위를 지켰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는 25일 남아공과의 최종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조 2위로 32강에 진출을 합니다. 설령 승점이 같아지더라도 한국이 이미 체코를 이겼기 때문에 상대 전적에서 앞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승자승 원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4: 그래도 마음을 놓을 상황은 아니잖아요.
5: 그렇죠. 방심은 금물입니다. 네. 그 남아공은 피파 랭킹 61위로 A조에서 가장 낮지만 그 체코전에서 정교한 경기력을 보여줬고요. 한국을 꺾으면 자신들도 32강에 혹시 갈 수 있다. 이런 동기부여가 있어서 그 만약 한국이 그 좀 동기부여가 최고조에 달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네. 만약 한국이 진다면 첫 경기를 이기고도 조별리그에서 탈락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만큼 절대 가볍게 볼 상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4: 운명의 한 판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경기 언제입니까?
5: 최종 3차전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멕시코 몬테레이 스타디움으로 옮겨져서 열리고요. 오늘 경기로 A조 1위로 32강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지은 멕시코와 그리고 체코의 경기도 같은 시각에 진행이 됩니다. 네. 그 홍명보 감독이 경기 끝나고 남아공이 스피드가 좋다. 그런 부분을 잘 준비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는데요. 그 32강을 위해서 빠르게 분위기를 추스리고 전열을 정비하는 것이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내일 경기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미국과 호주, 스코틀랜드와 모로코, 브라질, 아이티, 튀르키예, 파라과이 경기가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그제 나와서 그 월드컵 한일전 경우의 수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때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가 아무래도 그 한국이 조 2위로 올라가는 경우거든요. 이 경우 일본하고 그 16강에서 그 만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은 그 튀니지하고 일요일 날 2차전 경기가 있습니다.
4: 네. 오늘 뭐 한 번의 실수가 뼈 아팠지만 아직 기회는 남아있어요. 네. 25일 최종전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인수 기자였습니다. 네. 이어서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수경 기상 리포터 전해주시죠.
6: 네, 오늘 소나기가 지난 곳 있지만 중부지방은 30도를 웃도는 낮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던 서울은 34도까지 오르면서 올여름 가장 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현재 제주도와 일부 남부지방에 내리는 비는 밤부터 그 밖에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장마로 인한 비는 아니지만 주말인 내일까지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남부지방과 일부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해 내일까지 시간당 20에서 50mm 안팎의 폭우가 지나면서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중부와 전라북도, 경상북도에 30에서 100mm, 전남 서해안과 남해안, 지리산에 최대 120mm, 강원 산간과 동해안은 최대 15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 제주도에도 50에서 많게는 2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한편 비가 오면서 더위의 기세가 한풀 꺾이겠는데요. 폭염주의보는 조금 전 모두 해제된 상태입니다. 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 22도로 시작해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3: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2: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4: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5: 7월 2026 산업안전 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 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6: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5: 7월은 산업안전 복원의 달과 함께하세요.
6: 내일 더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에 유럽 순방 성과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약 90분간 진행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당청 갈등 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원수 싸우듯 하지 말자, 죽을 것처럼 싸우면 진짜 죽을 수도 있다면서 엄청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잘 되기 위한 과정으로 본다면서 포용의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민주당을 직격한 대통령의 주요 발언들 잠시 후 짚어보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는 오늘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을 선거관리 총체적 부실에 대한 수사 권고를 했고, 관심을 모았던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은 오늘 멕시코와의 2차전에서 대등한 경기를 했지만 1대0 석패를 당했습니다. 잠시 후 일부 한판 브리핑과 이어진 여의도 내전에서 주요 뉴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종의 한판 승부 잠시 후 시작합니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8: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9: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건설 공제조합
1: 케이핀코.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3: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4: 더 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6: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7: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8: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9: 예, 박종현 판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0: 네, 안녕하세요.
9: 예, 오늘도 이재영 전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11: 안녕하세요.
9: 예, 자 일단은 대통령 오늘 순방에 대한 국민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G7 정상회의 얘기, 순방에 대한 얘기를 직접 했죠?
10: 네, 청와대 춘추관에서 직접 브리핑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 최대 단일 시장인 EU와의 정상회담에서는 경제 한 안보 협력의 새로운 진전을 일궈냈다고 자평했습니다.
9: 예.
10: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군함 건조를 타진해왔다는 사실도 언급했고요. 그리고 레오 14세 교황께는 서울 청년대회 방한과 북한 방문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9: 예.
10: 당청 관계에 대한 언급도 나왔는데요. 이 대통령은 정청래 대표가 출국 환송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줄 서는 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선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지지율 하락의 큰 원인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뭘 가지고 싸우는 거냐라고 하는 당내 갈등에 대한 국민 여론을 꼽았습니다.
9: 예.
10: 또 한편 선관위 문제에 대해선 헌법이 선관위를 독립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9: 예, 자 순방 기간 동안 계속 뉴스가 됐던 당청 갈등 관련해서도 언급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또 영상이 준비돼서요. 영상을 잠깐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12: 당청 관계에 대해서 뭐 당도 정부에 대해서 필요한 쓴소리 할 수 있죠. 저는 좋은 소리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정치는 자신들의 본질적 지향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나 그 본질적 지향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하는 사람만 모아서는 전체를 대표하기 어렵습니다. 이론가, 운동가와 실천가, 정치인은 다르다. 정치는 현실이죠. 그리고 실천이 중요해요. 그래서 정치는 언제나 포용적이어야 합니다. 민주당과 지금 현재 정부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엄청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더 잘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9: 예, 사실 대통령이 이제 초반에 순방 성과와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했는데 후반부에 이제 기자들의 질문이 또 이 당청 갈등 얘기에 많이 집중이 돼서 또 당청 갈등에 대한 뉴스가 굉장히 또 그 대통령의 입장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대통령의 순방 브리핑 총평을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박원석 의원님이 방금 빗길을 뚫고 잘 도착하셨고요. 어서 오시고요.
13: 네.
9: 예, 논평은 잠시 후에 듣겠습니다. 네. 자, 일단 논평은 우리 김승희 평론가부터 한번 해 주실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대통령의 네. 브리핑.
10: 일단 해외 순방에 대한 브리핑이었는데
9: 예.
10: 국내 정치에 많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던
9: 예.
10: 것 같고
9: 예.
10: 이재명 대통령도 그걸 피할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이미 공지를 할 때에 해외 순방의 주제가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의 그런 공지를 했었던 거고요.
9: 예.
10: 일단 해외 순방 내용은 사실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무난한 내용이거나 뭐 성과를 앞으로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0: 그 교황과의 회동 이런 것은 뭐 바로 성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방북에 관련된 요청도 있었잖아요.
1: 맞아요.
0: 예, 그런 측면에서는 내용 자체도 좀 해외 순방 내용은 그렇게 논쟁적인 내용은 아니었다. 이렇게 본다면은 오늘 기자회견은 결과적으로는 국내 정치에 대한 그리고 당내 갈등에 대한 이 대통령의 평가 의견 이런 것들을 듣는 자리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대통령의 그 발언 톤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0: 세간 예상보다는 많이 누그러진
1: 누그러졌습니까?
0: 표현이었죠. 그 내용상으로
1: 네,
0: 어떤 여당 지도부라든지 쪽을 직격하는 내용은 아니었었고
1: 예?
0: 좀 일반론적인 내용 그러니까 여당이 포용성을 가져야 한다 뭐 그 정도의 내용이었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 그 환송 문제 관련해서도 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좋은 일이 아니다 안 나와도 되는 것이다 라고도 읽힐 수 있는 예,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관건은 이게 잠깐 누그러뜨리고 당내 갈등은 계속 더 커지는 것인지 아니면 이 대통령의 오늘 발언이 당에서 어떤 또 다른 해석을 불러와서 좀 누그러지는 쪽으로 갈 건지
1: 예?
0: 이거는 결국에 다음 주에 별도로 또 평가가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이재용 의원님은 굉장히 그 여유로운 얼굴로 오늘 브리핑을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2: 뭐 한 줄로 요약하자면
1: 예.
2: 당청 관계 때문에 빗발은 뭐 순방
1: 브리핑.
2: 브리핑.
1: 예.
2: 뭐 이거 아니겠어요?
1: 예. 네.
2: 왜냐하면 1시간 반 동안 했는데 사실 저희가 과거에 대통령들이 이제 해외 순방을 가면은요.
1: 예.
2: 그리고 거기서 외교적 성과를 이제 만들어서 오면
1: 예.
2: 당 지지율뿐만 아니고 본인 지지율에도 도움이 됐어요.
1: 예.
2: 근데 지금은 해외에서 그 굉장히 중요한 미팅을 하고 온 거거든요. G7에 우리나라가 G7이 아니에요.
1: 그렇죠.
2: 근데 G7에 갔어요. 초청 받아서.
1: 예.
2: 그게 보통 초청을 할 때 굉장히 의미 있는 초청이거든요.
1: 예.
2: 거기에서 세계 그 G7 정상들과 굉장히 중요한 회의를 여러 가지를 하고 또 그 사이에 간간이 보였던 그 소위 말하는 담소 같은 것들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회자가 돼야 되고 본인의 이제 그 외교 정책이라든지 본인 인기에 이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지금 사실 우리가 브리핑을 하는 것도 보면은 해외에서 뭘 했어요라는 질문보다는 당청 관계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더 포커스를 두고 있잖아요.
1: 예.
2: 그런 거 보면 사실 대통령으로서는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정부에서는 매우 답답했던 브리핑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뭐 과정 더 잘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1: 예?
2: 누가 봐도 지금 당청 관계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이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주요 단어를 통해서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박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3: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외교 일정이었는데
1: 예.
3: 국내에서 그게 비중 있게 다뤄지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국내 정치 현안 그것도 여당 내부의 갈등 뭐 이런 게 대통령의 그 외교 활동을 좀 덮은 측면이 있어요.
1: 예.
3: 그래서 아마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외교 성과를 브리핑하고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어떤 대목들이 있으면
1: 예.
3: 보통 저렇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취임 열흘 만에 G7을 갔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그 우리 한국이 굉장히 외국에서 보기에 정치적 혼란 상황이었고
1: 예.
3: 그 혼란을 어쨌든 정리하고 국제사회의 정상국가로 돌아왔다 이런 걸 알리는 이제 그런 참석이었다면 이번 이제 G7 참석이 사실상 다자외교의 대비 무대인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이 상당한 자신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보면 그동안에 보면은 역대 대한민국 정부들은 대체로 미국이나 중국과의 그런 양자 외교를 혹은 일본과의
1: 예.
3: 이제 중시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G7 플러스 알파처럼 글로벌 의제를 가지고 다자 간의 토론과 협력이 필요한 그런 외교는 그냥 약간 의전적 성격으로 참여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번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1: 예.
3: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발언도 하고 이런 글로벌 의제에 대한민국이 주요 행위자로 나서겠다. 규범을 만드는 국가가 되겠다. 뭐 이런 의지를 가졌던 것 같고 오늘 브리핑에서도 앞으로 그런 외교 방향을 좀 본인이 강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고 그러나 국내 언론의 질문은 전부 국내 현안 그것도 당정 갈등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대통령이 원하는 질문이 많이 나오지는 않은 것.
1: 기자들이 정치적인 국제 정치에 대한 네. 소양이 좀 부족합니까?
3: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뭐 답변을 피할 수도 없잖아요.
1: 예.
3: 그리고 그 얘기도 저는 하고 싶었던 얘기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1: 예.
3: 어느 정도

0: 정리를 해야 되겠다. 경쟁도 좋고 뭐 권력 투쟁도 좋은데 너무 무질서하다. 근데 이런 문제 의식이 대통령이 있었던 게 아닌가.
1: 그래서 원수같이 싸우지 마라.
0: 전쟁하지 말아라. 경쟁이다. 이 얘기의 행간의 의미가 그런 것 같아요.
1: 예. 자, 얘기는 또 잠시 후에 그 여의도 대전에서 많이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고객 여기까지 하고.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에 대한 그 수사 의뢰가 있었습니다.
2: 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브리핑을 열고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에 관한 책임 소재에 따라 수사 의뢰를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의뢰 권고 대상에는 노태학 전 위원장, 위철환 상임위원,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강동환 사무차장 등 총 12명이 포함이 됐고요.
1: 예.
2: 진상규명위는 사태 발생 당시 상급위원회에 대한 신속한 보고 체계가 작동되지 않았고 상급위원회의 지휘권도 발동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1: 예.
2: 그리고 아울러 재발방지 대책도 내놨는데요. 투표용지 인쇄 축소 하한을 70%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 중앙선관위 사무처 전결 범위 축소, 중앙선관위 위원장 상근제 도입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또 사전투표의 존폐, 전산입력 오류 문제, 출구조사 결과 발표 시기 조정 등에 대해선 공론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고요.
1: 예.
2: 이번에 재선거를 권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선거소청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1: 예, 투표용지 인쇄 축소 지침에 대한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사무총장 전결로 결정됐다. 어떤 의미입니까?
2: 네, 진상규명위는 조사를 발표하면서 2025년 12월 사무총장 전결로 선거인수 50% 하한선을 기준으로 조정을 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1: 예.
2: 그리고 선관위는 축소 이유와 관련해서 잔여 투표용지 과다에 따른 예산 낭비, 보관 장소 협소, 폐기 비용 지출, 투표용지 과다 인쇄 시 부정선거 의혹 등을 이 축소한 이유로 꼽았다라고 진상규명위는 파악을 했고요.
1: 예.
2: 이를 두고 진상규명위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헌법상 권리인 국민의 참정권을 극히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발상으로 그 훼손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예.
2: 또 선거관리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사항임에도 중앙위원회의 논의나 의결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졸속 결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1: 예, 저 선관위가 그동안 얼마나 부실하게 관리를 해왔는가 이 부분은 이제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자, 일단 오늘 진상규명위원회 발표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 그 선관위가 과거에 그 친인척 채용으로 논란이 커졌을 때도 이번처럼 비슷한 내부 진상조사위원회 같은 걸 구성을 했었거든요.
1: 예.
0: 근데 이제 흐지부지 됐어요. 오히려 이제 자기 합리화 기재 같은 걸로 작용을 해서 이번에도 그러지 않겠나. 일종의 방어 기재로 기능하지 않겠나. 이제 이런 시선도 있었는데
1: 예.
0: 그에 비해서는 사태가 워낙 심각하니까 자체 조사위원회도 좀 무거운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수사 의뢰를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수사 의뢰를 권고한 거니까 선관위가 셀프 수사 의뢰를 해야 되는데 뭐 셀프 수사 의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이미 고발도 됐고 그리고 당연히 검경합동수사단이나 향후에 뭐 특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수사 과정에서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핵심 관련자들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1: 예.
0: 최근에 이제 이 선관위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들이 몇 가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1: 그렇죠.
0: 뭐 골프 연습도 그렇고 노태학 선관위원장 해외 출장에 동부인을 했다.
1: 부부 동반.
0: 근데 네. 예산을 전부 국가 예산으로 지급했다.
1: 예.
0: 근데 공무상 출장인데 공무담임을 하지 않은 사람한테 예. 예산을 지급하는 건 불법이거든요.
1: 그렇죠.
0: 명백한 저는 수사 대상이라고 보고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들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중요 의사결정이 내려져야 되는데.
1: 예.
0: 투표용지 그 인쇄 규모 축소 같은 거를 위원회의 보고도 없이 사무처가 임의적으로 전결했다는 것도 제가 보기엔 납득하기 어려운 그래서 그 배경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1: 예, 일단 뭐 이제 국정조사도 진행될 것이고 뭐 수사도 진행될 것이고 또 관련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뭐 그 부분에도 많이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재영 의원님도.
3: 아니 이게 우리가 선거 때마다 국민의 소중한 한 표,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이거 다 선관위에서
1: 캠페인하고
3: 캠페인하잖아요.
1: 예.
3: 이것들이 보면은 진짜 그 캠페인하면서 뒤에서는 웃고 떠들고
1: 휴가 가고
3: 휴직하고 외유성 출장 가고 몰디브 가고 네팔 그렇죠. 가고 예? 이게 예. 말이나 됩니까? 그래 놓고 나서 지금 아직까지 변명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도 상황이 위중하나 보니까. 그런데 나오고 있는 얘기 보면 앞서 우리 방원석 선배도 얘기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외국은 좀 틀리긴 한 것 같아요. 네.

0: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이 특히 그 수장이 자기 부인하고 같이 출장 가는 거 비용을 사비를 대도 그걸 용납을 보통 못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물며 세금으로 갔다? 이게 지금 이 선관위가 도대체 뭐 하는 조직인지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예? 지금 앞서 뭐 권고사항에 12명이 포함이 돼 있다. 총 이렇게 얘기는 되어 있지만 네네네. 이거는 좀 전방위로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서 그냥 12명 위에 있던 사람들 대충 해치우고 끝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1: 사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다면 지역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긴 더 사각지대 아니었을까요? 김수인 평론가?
2: 네. 뭐 한국 사회 많은 부분들이 중앙보다 지역이 더 네. 사각지대고 잘 알려지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1: 예.
2: 이거는 또 비교를 해봐도 대조를 해봐도 알 수 있는 게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 공무국외여행이 자주 문제가 되잖아요.
1: 예.
2: 그렇기 때문에 좀 거기에 대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이 돼서 여행을 가기 전에 어디에 어떻게 가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심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도 연수 보고서를 또 작성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통제도 선관위에는 전혀 적용이 안 되고 있다라고 네. 하는 게 이번에 밝혀지고 있는 것 같고 어쩌면은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선관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선거 시즌 외에는 별로 할 일이 없는 조직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문제도 별로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 아닌가? 지금 새로 밝혀지고 있는 문제들 너무 초보적인 데서 발생하는
1: 그러니까.
2: 부패들이거든요.
1: 예.
2: 이거를 지금에서야 알 수 있었던 것도 너무 선관위가 그냥 한가한 조직이라고만 치부를 하고 별로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문제도 별로 없을 거다. 혹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왔던 건 아닌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이잖아요.
2: 네.
1: 이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불법적인 것도 다 아셨지 않았을까요?
3: 글쎄요. 뭐 알았겠죠. 그 법률가가 그거를 그런 정도의 분별력이 없었다면 그 자체로서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1: 예.
3: 이게 무슨 기관장이나 이런 분들이 해외 출장 갈 때 가족을 동반하는 거는 앞서 이제 저 이재용 김수희 평론가도 얘기했듯이 그 예산을 본인이 지급해도 문제예요.
1: 예, 예.
3: 근데 이 경우는 아예 다 국가 예산으로 했고 보고에 다 누락했고 은폐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슨 외국에서 초청을 받은 것도 아니고.
1: 예.
3: 근데 어떻게 저런 명시적인 불법을 저렇게 관행적으로 해왔을지 저게 노태학 위원장만 그렇겠습니까?
1: 그러니까요.
3: 역대 위원장을 다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거 다 이제 이번 조사 수사 과정에서 밝혀야죠.
0: 관행적으로 그래 왔다라는 얘기를 제가 본 것 같아요. 어느 그 기사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부패와 자기네들은 이 헌법으로 인해서 헌법으로 보호를 받는다 이것을 해석을 해도 너무 잘못해서 수십 년간 쌓여온 켜켜이 쌓여온 자기네가 불법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정도의 매우 안 좋은 이런 관행과 행태를 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예. 자, 여기서 월드컵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월드컵. 자, 월드컵. 갑자기 한숨이 나.
0: 너무 잘했거든.
1: 아, 그랬어요.
0: 운영 경기 운영 정말 잘했어.
1: 2차전 네. 멕시코. 멕시코와 대한민국. 대한민국과 멕시코 대결 10시에 있었는데 0-1의 석패. 아, 이제 석패.
2: 예.
1: 소개해 주실까요?
2: 2026 북중미 월드컵 A조 2차전 한국 대 홈팀인 멕시코의 경기가 사포판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오늘 열렸습니다.
1: 예.
2: 전반을 득점 없이 마감한 두 팀의 그 균형은 후반 5분쯤에 깨졌는데요.
1: 예.
2: 공중볼을 잡아낸 김승규가 이기혁 위로 떨어지면서 공을 놓쳤고 이를 멕시코의 루이스 로모가 득점으로 연결시켰습니다.
1: 예.
2: 한국은 실점 이후 공세에 들어갔지만 아쉬운 장면들이 이어졌는데요. 특히 후반 42분 엄지성의 왼쪽에서 크로스한 공을 조규성이 문전 헤더슛으로 처리를 했지만 골키퍼가 멕시코 골키퍼가 발로 쳐냈고 조규성이 넘어지면서 다시 왼발 슈팅을 날렸지만
1: 예.
2: 이 역시 골키퍼가 잡아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결국 한국은 0-1로 석패했고요. 2승을 챙긴 멕시코는 조 1위를 확정지었습니다.
1: 예.
2: 한국은 조 2위를 하면 B조 2위와 32강에서 만나게 되고요.
1: 예.
2: 3위로 32강에 진출을 할 경우는 E조 혹은 G조의 1위 강호팀과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예. 아무튼 또 다시 경우의 수를 또 챙기는 이런 상황이긴 한데.
3: 아니 저도 뭐 게임 봤는데요. 질만한 경기를 지면 아쉽지만은 인정하겠는데
1: 예.
3: 질 경기가 아니었어요 내용으로 보면은.
1: 아니 멕시코도 이게 생각보다 개최국인데 이 네. 친구들이 이 팀이
3: 뭐
1: 이렇게
3: 제가 보기에 전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1: 것 같아요.
3: 아니더라고요.
1: 옛날 멕시코가 아니었던 느낌.
3: 전반전은 오히려 그 한국이 더 잘했잖아요.
1: 예, 결정적인 점에도 많았고.
3: 근데 그 실수 하나로 이렇게 무너져서 대단히 안타깝고. 아무튼.

0: 그걸로 선수들 흐트러지지 말고 네. 흐트러지지 말고 3차전도 잘해서 네. 꼭 이제 32강 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1: 다음 주 이제 목요일에 오전 10시에 경기 남아공과 경기를 하게 되는데
2: 아니 그 김승규 키퍼가 후반에는 네. 진짜 그 골든 세이브 두 개나 했잖아요. 멋진 게임을 했고 네. 처음에 그 실수했을 때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누구죠? 그 멕시코 그 선수가 넣었잖아요. 네. 근데 관중들이 네. 그 환호성을 좀 늦게 하더라고. 자기네들도
1: 어리둥절해.
2: 어리둥절해 가지고 이게 왜 들어갔나.
1: 아니, 캐스터들도 어리둥절해. 약간 네. 어 이거 뭐지?
2: 그래서
1: 아, 들어갔군요. 뭐 이런 느낌.
2: 이건 실력으로 진 거 절대 아니에요.
0: 주준 거죠, 주준 거.
2: 주 진짜 주준 거예요.
1: 김수임 보는가?
3: 네. 근데 또 멕시코가 네. 이 같은 조에서 강호팀으로 평가를 받았고 홈팀이기도 하고 또 멕시코의 지형, 고산지대 특성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한 점차 패배는 뭐 크게 진 것은 아니다. 예. 상당히 또 선전을 했다라고 좀 의미 부여를 하고 싶은
2: 아쉬우니까 그러는 거죠.
3: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예. 좀 아무래도 뭐 사람들마다 전망은 달랐을 수 있겠으나 2차전이 가장 힘들지 않을까 했었거든요. 예. 근데 2차전은 1-0으로 졌으니까 3차전은 또 너끈하게 이기지 않을까. 32강에서도 또 좋은 승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예, 자, 그 월드컵을 JTBC가 중계를 하고 있는데 그 JTBC 관련 그룹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네요. 중앙일보도 1차 부도 처리를 공시를 했는데 간단히 전해주시면.
3: 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어제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으나 당사의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18일자로 1차 어음 부도 처리됐음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부도 처리된 것은 한양증권이 보유해온 기업 어음 CP인데요. 만기일은 아직 다가오지 않았지만 중앙그룹 유동성 위기 때문에 한양증권이 계약상의 조항을 들어서 상환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 양쪽이 부딪히는 쟁점은 중앙일보는 모든 채권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특정 채권자에게 조기 상환하기 어렵다 입장이고요. 한양증권 측은 선순위 담보 구조를 자신들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약상의 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본인들의 그 권리가 구분돼서 보호된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중앙일보도 그렇고 JTBC도 굉장히 지금 경영이 어려운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
0: 아니 저도 뭐 JTBC 방송에 출연하는 게 있고 어제도 가서 그 어쨌든 그 제작하는 뭐 기자나 걔들 봤는데 글쎄 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황당하죠. 더군다나 중앙일보처럼 거대 미디어 기업에서 그동안의 여러 소문으로 뭔가 이게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들렸지만 예. 막상 이렇게까지 뭐 사실상 법정관리 상태에 가게 되리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게 방안이 있을까요? 특히 이제 부채 규모가 JTBC 같은 경우에 너무 커서 예. 매각도 어렵고 자체적인 뭐 회생 절차에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회생이 가능할지도 의문이고 글쎄 뭐 당 구성원들이 가장 힘들겠지만은 답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 싶어요.
1: 이재용 의원
2: 빨리 해결이 돼야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언론에 굉장히 중요한 몫을 하고 있고 예. 여기 또 딸린 식솔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경영진이 뭐 잘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전반적인 미디어 환경이 예. 변하고 있는 건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한간에서 그런 얘기는 많이 하더라고. 이 JTBC 이 사태가 꼭 JTBC한테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게 이 지형에서 뭐 또 다른 이제 구조조정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던 간에 빨리 이것이 잘 해결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1: 예, 김수인 평론가도.
3: 네, 사실 뭐 많은 분들의 또 일자리라든지 또 채권자들 이익도 달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좀 무거울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예. 주제가 될 것 같고요. 일단 중앙그룹 입장에서는 자산 매각이 해봐야 될 일일 것 같은데 이걸 좀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사실 뭐 다른 회사의 언론 관계자 입장도 마음이 무겁지 않겠습니까?
1: 그러니까요.
3: 네, 네. 이것을 좀 어떻게 교훈으로 삼아서 미디어 환경의 재편과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이며 적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언론인들도 좀 각고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또 그 회사에 일하고 있는 언론 노동자들의 삶의 문제도 차후에 제대로 잘 짚어지고 다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한판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김수인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0: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1: 노후의 품격 어디에서 올까요? 정든 내 집, 익숙한 우리 동네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지켜집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설 격리가 아닌 마을의 돌봄으로 도시의 틀을 바꿉니다. 턱없는 무장의 설계, 스마트 안전 시스템, 그리고 고령자 맞춤형 주거 개선까지. 어르신이 걷기 편한 길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안전한 길입니다. 모두를 위한 도시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3: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2: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4: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5: 여의도 대표 주자들의 대격돌, 여의도 내전.
6: 예, 박종현 판승부, 여의도 내전 오늘도 함께하실 두 분을 만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 정책수석부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7: 네, 안녕하세요.
6: 그리고 정옥임 전 의원님 엘레강스 정 어서 오세요.
8: 네, 안녕하세요.
6: 예, 오늘도 엘레강스하게 그린. 네. 예, 네. 아유 예쁘게 입고 오셨. 브릿지까지 그린으로 다 맞추셨습니다, 의원님.
8: 예.
6: 아, 이게 드레스 코드를. 다. 예, 우리 김한규 의원님은 그 그레이로. 예, 예. 빗길을 뭐, 오실 때 괜찮으셨습니까?
7: 뭐 우울하더라고요. 네. 요즘 뭐 축구도 치고 지지율도 안 좋고 뭐 대통령도 말씀하셔갖고 엄청 부담스럽게. 아. 남판 승부도 방송 직전에 또 대본을 막 바꾸셔갖고.
6: 아, 그러시니까
7: 마음의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상태로 일단 불안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6: 아, 불안한 마음으로.
8: 아, 이게 대본 넘버 2를 보면 되는 거죠?
6: 아, 아닌가?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대통령의 기자회견 브리핑 내용이 굉장히 업데이트된 게 많아가지고 이걸 또 안 할 수 없다 해서 또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자, 대통령이 이제 순방 성과 브리핑을 진행을 했는데 그 계획이 없던 기자회견까지 총 90분을 꽉 채워서 했습니다. 아, 사실 그 순방 성과는 그 좀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뒤에 이제 기자회견 내용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발언들이 쏟아졌는데 그 당내 이제 전당대회를 앞둔 경쟁, 그 당청 갈등에 대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대통령이 직접 밝혔습니다. 직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9: 민주당 내의 경쟁과 갈등에 대해서도 한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 원수 싸우듯이 하지 마십시오. 같은 진영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모욕하고 헐뜯고 없는 사실 만들어가지고 공격하고 그러니까 또 억울하다고 또 이쪽이 또 억울 그러고 왜 그렇게 합니까? 경쟁을 해야 됩니다. 경쟁을, 합리적 경쟁을.
6: 예, 자, 대통령의 발언. 일단 원수 싸우듯 하지 말라. 아, 그리고 모욕하고 헐뜯고 없는 사실 만들려고 공격하지 말라. 또 그 다른 또 부분에서는 이제 죽자고 싸우지 마. 그럼 진짜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말까지 있었는데. 자, 일단 어떻게 들으셨는지 우리 김한규 의원님이 좀 부담스러우시겠죠?
7: 아니요, 엄청 예. 이제 공감되는 내용이죠. 아, 저처럼 그러시죠. 이제 네. 출마하지 않고 뭐 어떤 캠프에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하. 지금 정말 불만이 많거든요. 아하. 아니 왜냐하면 누가 당권을 갖느냐로 싸우다가 지금 당의 지지율을 깎아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 정치라는 게 뭐 당의 지지율도 높이고 그래서 여당이 되고 다수당이 되려고 하는 건데 지금은 당의 근본적인 목 표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후보자들끼리 싸움이 유례 없이 강해 크고 지금 후보자들이 출마 선언 한 분도 아무도 없어요.
6: 그러니까 그 부분이에요.
7: 사실은 싸우는 게 후보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대통령도 SNS를 많이 보시기 때문에 네, 네. 이 지지자들 간의 싸움이 상당히 크고 네. 또 정치 유튜브 방송들 보면 그렇죠.

0: 요즘은 진짜 언론사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네. 특정 후보군하고 가깝다고 이렇게 구분이 될 정도로 아. 유튜브 방송이 어느 쪽에 딱 줄을 서야 네. 그 지지층들이 많이 보고 하니까 네. 더 센 발언들이 예년보다 훨씬 더 빨리 시작된 것 같고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시끄러운가 하겠지만 예. 정치 고관여층이 볼 때는 그렇죠. 이미 뭐 전당대회는 시작된 지가 오래거든요. 그래서 벌써 저도 상당히 지쳤어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아. 대통령의 그 하신 말씀이 예. 저는 당내 상당수의 의원들이 공감하고 예. 후보자들한테 차마 저희는 못하는 얘기를 대신해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정욱 의원님은 오늘 대통령 발언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2: 글쎄요. 저는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요. 예. 이렇게 지금 대통령의 멘트 자체로 보면 예. 양 진영의 잠재적 후보와 지지자들이 지금 죽을 듯이 싸워와서 대통령이 니들 그만 좀 싸워라 그렇죠. 하는 형태잖아요. 예.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통령이 참전을 함으로써 이런 지경까지 이른 거 아니었나요? 출국하기 전에. 예. 예를 든다면 기자들과의 Q&A에서도 그랬고 또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서울공항에서의 해프닝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뭐 해석 논쟁이라고 하기에도 참 모한데 그런 것들이 지금 그 소위 확대 재생산되면서 엄청나게 싸워가지고 심지어는 대통령이 그 공항에서 내릴 때 과연 어떤 그 장면이 연출되느냐를 가지고 다들 지켜보고 할 정도였는데 맞아요. 대통령도 많이 평정심을 찾은 건가요? 그러면 그래서 싸우지 말라. 진짜 죽을 수도 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 대통령 멘트의 방점은 진짜 죽을 수도 있다 아닐까요?
1: 어떤 후보를 향해서 말할 수 있다?
2: 아니 저는 그냥 무서워요.
1: 네. 무서워요.
0: 아니 저는 그거는 옛날 시대 얘기고 요즘 뭐 이렇게 대통령 그 좀 말씀하신 게 대통령이 뭐 네. 특정 후보군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그 뉘앙스로 들리는데 네. 그거보다는 네. 이게 당이 결국 팔다리를 잘라가면서 싸우니까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정도의 생각인 것 같고 네,
1: 적도 아닌데
0: 특정 네. 후보들은 선거에서 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정치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까 예, 예. 그런 식으로 자학적인 싸움을 하지 말자라는 얘기고요. 정 의원님이 얘기하신 게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어요.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특정 후보한테 유불리하게 들릴 수 있었기 때문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하실 수 있는 건데 예? 사실은 뭐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할 때 설사 그렇게 느껴지더라도 여당에서 그거를 유리하게 불리하게 활용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는 뭐 약간 그냥 해석의 여지로 남겨놓고 그거를 활용하지 않았는데 예. 지금은 양쪽 지지자들이 한마디 한마디 갖고 사실은 이런 의미다 이런 의미다라고 확대 해석하고 결국 대통령한테 다 부담을 씌우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불만도 있으신 것 같고 저는 우리 여당 의원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인데 원래 여당은 좀 억울한 게 있어요. 억울할 수도 있어요. 대통령이 여당이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의원이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많고 이점도 되게 많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할 말이 있어도 좀 참는 게 이제까지 어느 정당이든지 여당 의원들의 태도였던 것 같은데 예. 요즘은 그냥 대통령을 동일한 정치인으로 보고 한마디 한마디 갖고 다 해석을 직접 붙이고 의원들이 그러니까 예. 저도 약간 놀라요. 대통령실에 있었던 입장에서
1: 아, 저렇게까지 한다?
0: 저렇게까지 대통령을 직접 끌어들여야 되는 상황인가. 그래서 빨리 지금 제가 인사청문위원인데 빨리 인사청문회 끝내갖고 네. 차라리 이제 김민석 총리가 출마하신다면 네. 나와서 후보자들끼리 싸움이 돼야 좀 이렇게 판이 바뀌겠지. 네. 그전에는 후보자들이 출마선언을 안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2: 아니 이거는 제가 조금 그 제 생각은요. 그 아까 그 진짜 죽을 수도 있다. 옛날식으로 해석한다. 저 옛날 사람 맞거든요. 그다음에 이 대통령 얘긴데요.
0: 아, 저도 50대입니다.
2: 대통령을 끌어들였다고 얘기하셨지만
1: 여당 의원들이
2: 제가 볼 땐 대통령 스스로가

0: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는 대한민국의 현대 정치사가 짧기 때문에 그래 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치인이죠. 대통령도 1호 당원인 것이지 대통령이라 해서 당무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보이스가 절대적으로 누구도 압도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인식이 지금 달라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제가 볼 때는 특히 대통령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특정 진영에게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수긍했다가는 정치적으로 엄청난 그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작동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해석하냐면은 대통령을 끌어들이면 안 된다 그러지만 실제로 과거에 윤석열 정권 때 보면 결국은 대통령의 한마디라든지 행동 하나가 그 파장은 정말 그 형언할 수 없을 정도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차원에서 대통령이 경쟁하라, 전쟁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대통령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일견 참전한 그런 그 사례가 이 사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1: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석의 영역에 있는 얘기잖아요. 대통령의 메시지라는 거는 대통령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 전체가 여당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당무 개입이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해석이 필요 없었어요. 대놓고 그냥 개입을 했으니까. 아니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만둬라. 이렇게 정무수석 보내가지고 얘기하고 비서실장에서 얘기하고 정무수석 보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협박하고 그때는 무슨 해석이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 투명한 그런 이제 당무 개입을 했던 거고 그때하고 비교할 계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위험 수위에 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이제 대통령도 일정한 그 원인 제공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누가 봐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해석될 만한 메시지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수위를 관리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이게 그 전당대회를 치르고 나서 당의 체질이나 체력이 강화되는 게 아니고 그게 소진되고 내부적으로 이제 갈등이 더 커지고 오히려 경쟁력을 갉아먹는 이런 상황이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런 갈등도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겠어요? 대통령으로서는 그것도 의식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예전에는 이렇게 전당대회를 치면 당내에 후보자들이 있고 계파가 있고 그룹이 있고 이렇게 경쟁을 했는데 지금 행위자가 너무 많아요. 여기 언론의 유튜버들의 뭐 스피커들의 그래가지고 이게 예전처럼 질서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무질서예요.
2: 무질서 카오스
1: 이 뉴노말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무엇을 가지고 싸우는가가 분명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노선이고 정책이고 이런 걸 텐데 그게 아니고 너 저 태생이 뭐야 너 혈액형이 뭐야 피검사해 보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싸움을 하려고 참전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는 매우 퇴행적인 모습이거든요. 그거는 국정에도 도움이 안 되고 여당의 그 여당다운 역할에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런 점 전반은 충분히 저는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3: 전 대통령이 하신 말씀 중에 오늘 공감되는 부분 핵심 말씀은 하셨더라고요.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뭘 가지고 싸우는 거야. 이 말씀하셨잖아요.
2: 우리가 국민들이 이해 못한다.
3: 6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시자고요. 그때 대통령 지지율 매우 높았습니다. 지방선거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딴 얘기 안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이 지지율 때문에 그냥 국민의힘은 안 그래도 힘들지만 그냥 이번 지방선거는 끝났다.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뿐인 대로 거두는 거라고 민주당이 바로 한 것이 대통령을 내세워서 선거를 치른 것이 아니고 당내 갈등으로 이걸 몰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게 이게 이기고 이기겠는데도 이겼다고 얘기 못하는 이 상황. 이것이 바로 그 갈등에서 빚어진 것이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은 뭐 여론조사에 대해서 뭐 왈가불가 여러 해석이 있긴 하지만 3, 4개월 전하고 비교하면 급락한 거예요. 그거는 너희들이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싸우는 거에 대해서 우린 분노한다 이런 국민의 준엄한 그런 메시지인데 그거를 과연 알아듣고 있느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당내 갈등이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데도 불구하고 나오는 얘기라든지 아니면 행동에 대한

0: 해석은 그냥 다음 당권 주자 누구냐, 누가 당권을 지을 거냐,
1: 예.
0: 요거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1: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어제 정청래 대표가 이제 대통령이 순방 후 귀국하는 장면에 나갔죠. 나가서 이제 두 분이 어떻게 인사를 하느냐 이 부분도 이제 언론에 관심을 받았는데 이제 90도로 인사하면서 몸을 낮췄다 이런 평가가 있었죠. 아, 그런데 또 정청래 당대표가 오늘 아침에 또 최고위에서는 그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얘기를 또 꺼내면서 결국엔 또 앞에서는 대통령 앞에서 낮추면서 결국엔 또 뒤에서는 또다시 갈등을 계속 일으킨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논란에 대한 또 대통령의 답변도 있었는데 직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2: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아직도 수사권의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검찰이 있다면 꿈 깨십시오.
3: 충분히 논의하시면 좋겠어요. 무조건 이게 진리야 이렇게 하는 거라든지 뭐 이거를 가지고 내가 정치적인 이익을 한번 챙겨봐야지 이렇게 접근하지 않는다면 뭐 충분히 논의해서 해결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1: 예, 자, 두 분의 발언을 한번 묶어서 같이 들었는데요. 정치적 이익을 챙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충분히 논의해서 해결할 수 있다. 뜨끔한 분들이 있을까?
4: 네. 그러니까는 그 지금 한쪽에서는 꿈 깨라는 거고 한쪽에서는 넌 지금 정치적 이익 대로 하는 거 아니야.
1: 예, 예.
4: 그 말을 그 소위 아까 얘기하셨듯이 맞아요. 윤석열 정권 같은 경우는 해석 자체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민주당 내에서 뭐 대통령과 대표 간의 이 보안 수사권 하나만 가지고
1: 예.
4: 하는 설전만 봐더라도 해석이 쉬워요. 그러니까 굳이 길게 해석할 필요도 없이 해석이 쉽다라는 거에서 우리가 이제 이 갈등이 얼마나 그리고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 그랬는데 사실 보안 수사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1: 예.
4: 여론조사 해보면은 대통령 지지도와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도가 떨어지는 그 부정적인 그런 판단의 주요 이유 중에 민생이 들어가잖아요.
1: 예.
4: 그러니까 먹고 살기 어려운데 지금 이런 걸 가지고 권력 투쟁을 하는 거죠. 사실 뭐 노선 투쟁이나 정책 투쟁 같은 건 정당에서 하는 거예요. 권력
1: 예.
4: 투쟁도 하는 건데
1: 예.
4: 앞에 두 개가 부재한 상황에서 뒤에 것만 하는 것 같죠. 물론
1: 예.
4: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소위 포장재로 표현을 하지만 사람들은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지금 대통령과 대표 간의 이 갈등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닙니까? 과연 그리고 합리적 경쟁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원래 이 권력이 들어간 투쟁은 합리적이라는 말하고는 안 맞는 영역이거든요.
1: 자, 합리적인 김학규 의원님, 예, 합리적인 김학규 의원님. 예.
5: 일단 저는 뜨끔하지 않았고요. 네, 저는 뭐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보안수사권 문제를 꺼내진 예. 않았고,
1: 예.
5: 저도 최고위원님들도 여러 분 얘기를 하셨는데.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검찰 쪽에서 보안수사권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이 나온 것도 아니고
1: 그렇죠.
5: 그냥 혹시라도 전당대회 이후로 미뤄질까 봐 문제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는데
1: 예, 예.
5: 사실 의원총회에서 예전에 당론으로 대통령실 입장하고 다르게 보안수사권 폐지라고 이미 정했어요. 근데 이제 이견이 있는 분도 있는데
1: 예.
5: 이게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사실 당내에서 뭐 토론을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봐요.
1: 예.
5: 대통령이 저렇게 말씀하시면 그래도 뭔가 예외적으로 뭐 방안을 찾을 수도 있을 텐데
1: 예.
5: 그거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 자체를 못하고 있는 게 저희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말 방안이 없으면 폐지라는 게 맞는데
1: 예.
5: 그래도 여당인데 우리 생각하고 달라도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여러 번 얘기하시는데 고민을 해야 되는데
1: 예.
5: 이게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아무도 그런 얘기를 못하고 있고 실제로는 지금 상임위가 없어요. 원구성 협상이 안 됐거든요.
1: 예.
5: 그러니까 논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정부가 법안을 내기로 했는데 그러면 입법 예고도 하고 하다 보면 사실 국회에서 논의할 때까지는 시간이 있어요.
1: 예.
5: 그래서 지금 당장 일부러 논의하지도 않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여의도에서 굳이 보안수사권 얘기를 꺼내는 거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볼 때는 이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1: 예.
5: 정치인들만이 아니라 지지층들도 지금 계속 뭐 보안수사권을 둘 거냐 말 거냐 요걸 갖고 얘기를
1: 예.
5: 하시는데
1: 예.
5: 물론 이제 보안수사권도 당 매우 중요한 문제고 우리 지지층한테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당의 문제는 떨어지고 있는 당의 지지율과 국정 지지율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0: 그리고 뭐 1~2% 차이로 진 선거인데 진 부분도 있는데 아 물론 이제 이재용 의원님이 힘쓴 강동구청장은 조금 더 차이로 졌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지자들도 뭐 굳건히 하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지지 대상을 넓힐 수 있는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1: 예.
0: 후보들이 그런 얘기를 할수 없는 상황이에요. 좀 한가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져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하시지 않을까.
2: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가 왜 이렇게까지 여전히 논쟁이 되는지가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제도적 수준에서 검찰 개혁은 거의 다 됐어요.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만 남았거든요. 그리고 이른바 검수완박도 거의 다 됐습니다. 다만 보안수사권이라도 남겨야 범죄 피해로부터 이제 국민을 보호하는
1: 피해자들을
2: 형사사법 체계의 그 목적, 역할 이거를 할수 있기 때문에 남겨야 된다는 의견이 검찰 내에서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전문가들이나 당사자들한테 나오는 거예요.
1: 그렇죠.
2: 때문에 이거를 좀 심사숙고해 보자는 건데 민주당 한편에서는 검찰 개혁 그중에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이 정권의 개혁의 모든 것이자 최우선 과제이자 최종 심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1: 거의 신앙의 영역처럼.
2: 그래서 검찰 수사,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지 않으면 이재명 정부의 개혁은 망하는 거다. 그때부터 이재명 정부는 국민한테 버림받을 거다. 지지자들한테 버림받을 거다. 이런 저주에 가까운 얘기들이 커뮤니티에 가면 벌써 많아요. 그리고 이걸 이제 전당대회에 말하자면 쟁점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의도를 정청래 대표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듭 이걸 강조하는 것 같고.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보안수사권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검찰개혁에 특히 그중에도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민주당이 내 걸어왔던 슬로건의 상당 부분이 완성이 됐습니다. 보안수사권 가지고 예전처럼 검찰이 그걸 가지고 무슨 뭐 별건 수사해가지고 죄 없는 사람을 다 죄를 뒤집어씌워서 만들 수 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하지? 전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안수사권이라도 남겨야 지금 범죄 피해자들을 더잘 보호할 수 있다. 이것마저 없애버리면은 그이 피해자들이 사각지대에서 보호되지 않는 그런 위험성들이 너무 크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반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고소사건 하나 들어가면은 1년 내 예전 같으면은 종결이 되던 게 2년, 3년 간다는 거 아닙니까? 현장에서 그런 지적들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왜 거기에는 눈 감고 귀 막고 검찰 보안수사권 문제가 마치 민주당의 정체성이자 모든 것이냐? 아니, 그게 민주당의 정체성이에요?
3: 아니,
2: 저는 묻고 싶습니다, 거꾸로.
3: 그러니까 합리적 경쟁이 된다는 거예요? 전쟁이 난다는 거예요? 그거 질문하셨는데, 아까. 그렇잖아.
1: 그래서.
4: 이건 전쟁이죠.
1: 전쟁이에요.
4: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이어가자면 정청래 대표가 했던 아직도 수사권의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검찰이 있다면 꿈 깨십시오. 지금 웬만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요. 검찰들도 그렇고 자기네 꿈도 없고 힘도 없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꿈꾸고 있다는 건 그럼 누구냐? 그냥 발언하기 위해서 검찰을 넣은 거지.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꿈 깨십시오. 뭐 싸움 붙여서 죄송하긴 하지만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쉽게 가라앉을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이제 자기네 당권 뭐 경쟁 때문에 불거져서 이걸 이슈로 끌고 나간다? 뭐 자기네가 생각했을 때뭐 표계산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끌고 나오면 내가 당권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근데 이렇게 한번 갈라지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이거는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도 봉합하기가
1: 그러니까
4: 힘들어요.
1: 대통령 오늘 했던 말도 보면 보안 수사는 안 하는 게 맞는데 악용되지 않을 방법을 최소한으로 한번 아주 엄격한 조건 하에서 악용되지는 않게만 그거 논의조차 못하냐 이런 취지를 계속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오전에도 그막 정신 꿈 깨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지금 대통령이 그래도 악용되지 않을 거 그래도 한번 그 조건이나 한번 얘기할 수도 없냐 뭐이 정도까지 얘기하시면.
0: 우선 이재용 의원님이 이제 싸움을 붙여서 죄송하지만이라고 했는데 표정은 전혀 죄송하지 않고 즐거운 표정이라.
4: 아니,
0: 그런데 저는 전당대회에서 이게 이슈가 안될 거예요.
1: 아, 그래요?
0: 왜냐하면 어떤 후보가 보안수사권 유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겠어요. 이제 사실은 어떤 후보도 최고위원이든 당대표 후보든 설사 대통령하고 아주 가까운 후보들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거를 쟁점으로 안 만들려고 하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국회에서 논의할 부분이고 저는 뭐 전당대회는 전당대회고 출마하지 않은 의원들은 뭐 법사위원들을 포함해서 당내에서 아마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게 될 거예요. 설사 대통령하고 다른 게

0: 결론을 내더라도 저희는 여당인데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검토도 안 해보고 안 된다라고 하는 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예, 정 의원님.
2: 아니 그래서 지금 쭉 시계열로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네. 대통령이 기자들과 만났을 때도 보안 수사권에 대한 질문이 있긴 있었습니다.
1: 예, 맞아요.
2: 그랬을 때 대통령이 본인의 생각은 이거지만 국회에서 잘 논의될 것으로 뭐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던 것 같아요.
1: 예.
2: 근데 더 이제 그 당시에 쟁점이 됐던 거는 여당의 그릇 문제였거든요.
1: 예, 예.
2: 여당이 어떠해야 되는가.
1: 포용하고.
2: 예, 그러면서 되고. 그것이 하나의 그 포커스가 거기에 집중되면서 그러면서 소위 당대표와 대통령 간의 관계에 대해서 예.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고
1: 예.
2: 공항에서 당 지도부는 나오지 말라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했던 거잖아요.
1: 예, 예.
2: 그랬는데 대통령이 귀국하면서 다시 보안수사권 문제로 예. 그거는 왜냐하면은 이 과정에서 이러한 갈등의 과정에서 대통령이 해외에 있을 때 당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1: 예.
2: 그다음에 보안수사권 폐지.
1: 아, 정권은 짧고.
2: 아, 정권이구나.
1: 정권은 짧고 국민은
2: 정권은
1: 영원.
2: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예. 그다음에 보안수사권 폐지.
1: 전면 폐지.
2: 그러더니 갑자기 월클.
1: 월드클래스 대통령.
2: 그다음에 당무 개입까지 나왔었잖아요.
1: 예, 맞아요.
2: 그러더니 이제 다시 이제 보안 수사권 얘기를 당 대표가 하는 거예요.
1: 오늘 오전에.
2: 예.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어제 다 나오라 그랬잖아요, 공항에.
1: 예.
2: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을 그렇게 아주 해석이 쉽게 시그널을 보냈는데
1: 예.
2: 이게 이제 안 먹힌 거야. 속된 표현으로
1: 예,
2: 하면.
1: 예.
2: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다른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건가?
1: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3: 아까 얘기했잖아요.
4: 그건 모르겠는데
3: 죽는다고.
2: 아니야. 아니 네이버는 차마 못 듣겠어.
3: 아니 아까 해준
1: 말. 이분이 가만히 있는 거 다 듣고 있었네.
0: 아, 너무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하셔갖고 선거 이후에
1: 요즘 방송에 활기가 생겼어. 네. 집중력이 생겼어.
0: 아, 저를
1: 좀 이따 뭐 이제 국민의힘 얘기하면 달라질 거예요.
0: 아 그렇고 네. 2부에서는
4: 네. 아. 저는.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강성 지지층 결집용 메시지라고 봅니다.
1: 예.
4: 그러니까
1: 정청래 대표.
4: 예, 딴지나 이런 커뮤니티 가보신 금방 알아요. 왜 정청래 대표가 저 얘기를 뜬금없이 저렇게 들고 나오는지.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민주당의 정치를 정체성의 문제로 기억과 피해와 충성의 영역으로 보는 사람들은
1: 예.
4: 검찰이 가장 큰 구조악이에요. 검찰을 개혁해야 돼요. 없애야 돼요 거의. 근데 지금 보안수석권 문제가 검찰을 없애는 것에 있어서 마지막 남은 어떤 정점처럼 돼 있는 거예요.
1: 예.
4: 이거 못하면 우리 망한다. 또다시 정치검찰에 지배되는 나라가 된다.
1: 예.
4: 이런 식의 레토릭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1: 예.
4: 근데 그 강성지지층의 그런 정서 이거를 모으기 위해서 저 얘기를 하는 거고
1: 예.
4: 총리 산하의 검찰개혁 TF가 있었잖아요.
1: 10초?
4: 근데 거기서는 보안수석권에서 조금 다른 입장이 나왔었거든.
1: 예.
4: 저는 그걸 겨냥하고 있다고 보는데
1: 예.
4: 그건 민주당이 해야 될 정책과 개혁이 지극히 작은 영역이다. 그걸 그렇게 부풀리는 거는 좋은 정치가 아니에요.
1: 네, 박종희 판승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 2부에서도 치열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5: 1분 기상정보입니다. 오늘도 소나기가 간간히 지났지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무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이 시각 이후로 중부지방은 소나기가 더 내리다가 밤부터는 본격적인 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에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이번 비는 장마로 인한 비는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강하고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남부지방과 일부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해 내일까지 시간당 20에서 50mm 안팎의 폭우가 예상돼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에 30에서 100mm, 전남 서해안과 남해안, 지리산에 최대 120mm, 강원 산간과 동해안에도 최대 15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고 제주도에는 50에서 2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0: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 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1: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2: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예, CBS 라디오 박종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의도 내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대통령이 2시에 순방성과에 대한 브리핑하면서 군의정신 관련해서 언급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 발언들을 일부에서 많이 짚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 발언이 결국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편지 혹은 메시지일 것 같은데, 그럼 정 대표는 이 발언을 어떻게 들었을까? 이 발언을 통해 향후 이루어질 다음 주에 본격화 될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 그럼 이게 봉합이 될 것이냐 아니면 더 키워질 것이냐 어떻게들 예상하시는지 정웅 의원님이 무섭게 예상을 좀 해주세요. 예.
1: 저요?
0: 예, 있는 그대로.
1: 아니 그냥
0: 무섭다고 하셔가지고.
1: 사실 예. 그건 하는 소리죠. 예. 저는 그렇게 무서워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0: 알겠습니다.
1: 예. 저는 귀신을 무서워하지 다른 걸 안 무서워해요.
0: 예, 자, 의외네요. 예. 자, 갈등 상황 어떻게 될 것이냐?
1: 제가 볼 때는
0: 예.
1: 정청래 대표도 굉장히 멘탈이
0: 네.
1: 강한 정치인인 것 같다라는 강해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겉으로 뭐 말을 한다거나 표현을 할 때는
0: 네.
1: 굉장히 그 행동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그 90도로 인사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그 내용 말의 내용을 보면은
0: 예.
1: 정청래 대표는 자기가 딱 일단 세운 목표에서 단 하나라도 그 수정을 할 생각이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나갈 것 같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약간의 전술적 수정을 한 것 같아요. 대통령 생각도 똑같아요. 정청래 대표와 같이 일할 수 없다라는 생각은 저는 똑같다고 봐요.
0: 예.
1: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아무리 시그널을 줘도 시그널에 대해서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하는 건지 그러니까 막 속으로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상태가 더 안 좋았을 거예요. 지난번 선거 끝나고도
0: 이일
1: 동안
0: 상태
1: 안 좋았다 그랬는데 외국 순방 가서도 계속 SNS에 자기 글을 막 해갖고 누구누구
0: 그러더라고
1: 소논문 정도의
0: 예.
1: 볼륨이다 이런
0: 예.
1: 얘기를 할 정도인데 대통령이 바꿨어요. 그래서 사실은 참전에서 내가 이런 생각이거든 했는데 못 알아듣는 척하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는 니들 왜 싸우니 이러면서 지금 마치 또 가운데 있는 것처럼
0: 예.
1: 그렇기는 하지만은 제가 볼 때 그렇다고 대통령이 여기서 속수무책은 아닐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0: 예, 계속 뭔가 해석의 여지를 또 남겨주시는데 오늘 대통령이 했던 얘기 중에 국회가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지겠죠.

0: 전이 발언이 굉장히 귀에 들어왔는데 앞으로 정청래 대표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1: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보안 수사권 관련된 건데 정청래 당 대표님은 뭐 다음 주에 사퇴하실 거 아니에요? 출마하시려면.
0: 24일
1: 예,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국회에 대한 거라 뭐 정청래 당 대표를 염두에 두고 한건 아닌데 되게 저는 되게 딱한 문장을 뽑자면 그
0: 그죠?
1: 부분이었어요.
0: 이 문장
1: 권한을
0: 좋습니다.
1: 가지면 이제 책임도
0: 책임도
1: 지라.
0: 지겠죠.
1: 여당 의원들한테 이제 정치 제대로 하라. 라고 하시는 거라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진짜 뜨끔한 사람들이 다들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0: 예.
1: 근데 저는 대통령이 이렇게 기자회견했으니까 당분간은 좀 소강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0: 소강 상태라면
1: 예, 그러니까 뭐 캠프에서 일단 서로 상대방 캠프를 상대로 하는 뭐
0: 여론전?
1: 여론전이나 이런 것들은 당장은 좀 조심할 것 같아요.
0: 그래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인터뷰 섭외가 안 됩니다, 요즘에. 우리 오직 김한규 의원님만 성실하게 나와주고 계십니다.
1: 네. 그래서 저희 의원들끼리 전체 뭐 의원들 친한 의원들 방에 요즘 제일 위험한 게 방송이야. 뭐 이렇게 하거든요.
0: 아,
1: 그래서
0: 진짜 그렇구나.
1: 예.
0: 아, 그래서 우리 제작진들이 어려워요. 연락해주면 이렇게 답을 안 주세요,
1: 왜
0: 이분들이.
1: 지난 정권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송에 안 나오려고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0: 그랬구나. 예.
1: 일단 김민석 총리가 이제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국회에서 의결까지 돼야지만 총리 인준이 돼야지만 이제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정청래 당대표가 뭐 사퇴를 하더라도 당분간은 소강 상태일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은 원래 어느 쪽한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일반적인 지지자들이 한 발짝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지금
0: 관망.
1: 불만이 되게 많은데 관망하고 있는 사람이 당내 잡음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 대통령이 이렇게 경고 메시지를 내렸는데 한쪽에서 먼저 움직이면 거기가 얻어맞는 상황이거든요.
0: 아하,
1: 그래서
0: 실수를
1: 당분간은
0: 먼저 하길
1: 그게
0: 기다리는.
1: 얼마나 길게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다 바짝 엎드려 있지 않을까 후보들이.
0: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유시민 작가가 아니냐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1: 아니
0: 유시민
1: 국민의힘 얘기 언제 합니까?
0: 한 3분만 더 할게요. 예, 유시민 작가가 이제 정치 비평을 하기 위해서 노무현재단 상임고문 내려놨는데 과연 이제 이분이 더참 비평을 더 하게 되면 어떤 파급이 있을까? 우리 박 의원님 좀더잘 아시니까.
2: 글쎄요, 뭐, 다 그렇게 해석하죠.
0: 예.
2: 저게 이제 참전 선언이다, 참전 신호다.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만,
0: 예.
2: 지금까지 유시민 작가가 민주당 문제에 발언하고 어떤 행보를 해온 걸 보면 멈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전투표 당일날 평택을 선거 관련해서 외부쇼에 나가가지고
0: 예.
2: 뭐 간첩, 뭐 이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굉장히 격한 그런 그 언사를 했는데
0: 예.
2: 뭐 갑자기 멈추겠습니까? 그래서 노무현 재단 저 상임고문직 사임한 것도 물론 이제 곽상원 의원하고 최근에 그 신경전도 좀 있었지만
0: 예.
2: 이제 그보다는 이 상황에 뛰어들었을 때 그때 그게 이제 불똥이 글로 튀지 않도록 하려는 것 같은데 제가 묻고 싶은 건뭘 위해서 그런지 좀 묻고 싶어요.
0: 그러니까 누군가가 되는 게 싫은 거예요? 아니면 누구를 시켜서 누구를 대통령 만들고 싶은 거예요?
2: 글쎄요, 저는 그둘다 아닌 것 같아요.
0: 둘다
2: 둘다 아닌
0: 아니에요?
2: 것 같고, 본인이 뭔가를 간절히 지키고 싶어 하는데, 그 간절히 지키고 싶은 게, 이른바 민주당 내에 일종의 이제 친노, 친문 이렇게 이어지는, 일종의 이제 뭐, 뭐랄까요?
0: 흐름,
2: 공동체랄까?
0: 역세,
2: 혹은 흐름이랄까? 혹은 자신들의 부족이랄까? 이런 부족적 정체성을 지키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0: 아, 부족이
2: 그래서
0: 부족함이 아니라
2: 그 부족이
0: 트라이벌?
2: 아닌,
0: 예.
2: 트라이벌. 그 부족이 아닌 다른 주류가 형성되는 거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어떤 부족주의적 발상의 저는 연장이라고 보고요. 그게 아니고서는 저분이 당원도 아닌 분이 여기에 뛰어들어서 저분이 정청래 대표나 조국 후보를 그 정도까지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대통령을 자기가 빨고 붙이고 만들어야 되겠다. 내지는 김민석 총리를 싫어할 만한 이유가 있죠. 과거에 이제
0: 노무현 대통령
2: 구,
0: 시절에.
2: 예, 그, 그 구원이 있으니까.
0: 예.
2: 근데 그 정도로 싫어할까요? 그보다는 저렇게까지 거의 뭐 사생결단하겠다고 뛰어드는 거는 본인이 지키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지키고 싶은 게 이른바 부적적 정체성이라면 매우 퇴행적이다. 국정에도 정치에도 결과적으로 본인에게도 민주당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도움이 되지 않는 장강의 뒷물 같은 그런 얘기 하는 거다.
0: 지키고 싶다 이런 얘기는 되게 멜로 영화에서 굉장히 그 가슴을 저미는 얘기인데 지키고 싶다니까 굉장히 뭐 비장하게 느껴지긴 하는데 한
2: 아니 실제
0: 번만
2: 그분이 굉장히 비장해요 지금.
0: 아 알겠습니다.
2: 뭐 저는 더 심각한 얘기도 들었는데 그 얘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0: 어그 얘기를
2: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0: 아 그래요? 한 번만 더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정 의원님이 살짝 한마디 해주시고.
3: 아, 저와 들은 얘기는 그 뭐 비슷한 논조인데요. 네. 누가 되는 건 절대로 싫다라는 쪽인 것 같아요.
0: 아.
3: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왜 유교에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0: 네, 네.
3: 적어도 이제 불혹을 지나 천명을 알고 귀가 부드러워지고.
0: 이순.
3: 근데 이분은 그거하고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열정 그 자체.
0: 어.
3: 열정과 레토릭과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로직. 그게 정이다 해가면서 행복한 삶인 것 같아요.
0: 아,
4: 스트레스는 없겠어요 이분이.
3: 그러니까
4: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2: 아니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러는 겁니다.
4: 하고 싶은 말 다 하는데
2: 세상이 자기 해석 투쟁대로 안 가거든 지금. 예전엔 본인이 해석 권력이어서 김어준이 의제를 설정하고 본인이 해석하면 그게 이제 정권의 방향 정치의 방향이 됐는데 그게 안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3: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겠지. 자 이제부터 나를 중심으로 한 참교육 시간이다 이렇게.
0: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요. 자 우리 김한규 의원님이 갈급한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도혁 대표의 사퇴 요구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도혁 대표가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사퇴 요구가 또 너무 많이 있고 또 당내 상황 또 지금까지 뭐 단식도 했고 여러 가지 또 지방선거 일정까지 겹쳤기 때문에 실제로 피곤하기도 하시겠죠. 그래서 일단 회복할 때까지 두자. 아니다. 아파도 입장을 밝혀라. 또 이런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떠한 상황이 앞으로 펼쳐질 것이냐 일단은 여유롭게 민주당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1: 아니, 피곤한 거는 그때 막 선거 중간에 미국 갔다 오고 장기 여행 다녀오시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이 뭐 오늘 내일 사퇴하라라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국민의힘 스타일인 것 같아요.
0: 어.
1: 그러니까 의원총회에서 한마디씩은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자비하게 끌어내리고 이런 거는 또 의원님들이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0: 국민의힘 의원들이?
1: 네. 그냥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서
0: 예.
1: 정 안 되면 뭐 내년 9월까지는 약간 식물 대표로 만드는 거고
0: 7월 말 혹은 네. 8월. 네.
1: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조금 당겨진 것 같아요. 뭐 가을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가을 전에
0: 우재준 최고위원이 네,
1: 사퇴하라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정말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뭐 사석에서 만나거나 뭐 이래도
0: 예.
1: 정말 장동혁 대표의 호의적인 분이 참 없는 것 같아요.
0: 에.
1: 그래서 뭐 정말 지금은 완전히 구석으로 몰려 있는 상태인 것 같고
0: 예.
1: 뭔가 전국 구상을 하려고 병원에 입원하신 것 같은데
0: 예.
1: 저는 수가 안 보일 것 같아요.
0: 수가 네. 안 보인다.
1: 네.
0: 예. 자, 정 의원님 먼저 하실까요? 아니면
3: 아니, 하세요,
0: 예, 이재용 의원님 먼저 해주세요.
4: 아니 근데 맞아요. 국민의힘은 이런 걸 막 확 끄집어 당겨놓고 막 그러질 못해요.
0: 근데 그 얼마 이틀 전에 긴급 의원총회 때 되게 세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4: 그러니까 그게 뭐 세게 얘기하는 수준의 최고조인 거죠.
0: 아.
4: 그리고 이제 뭐 가을 얘기 나오고 봄 얘기 나오고 언젠가는 내려갈지 네,
0: 최고위에서
4: 얘기하는데
0: 직접 밝히고.
4: 근데 솔직히 그게 더 잔인한 거죠. 말려 죽는 게 죽이는 거잖아요.
0: 아, 왜 이렇게 조용한가 본데 굉장히 발언이 세시네.
4: 아니
0: 말려 죽이다니.
4: 아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빨리 내려오면은
0: 예, 예, 예.
4: 뭔가 재정비하고 다시 뭘 할 수 있거나
0: 예,
4: 하는데
0: 예.
4: 다 모든 사람들이 진짜 10명 중에 9명이 당신은 끝났어라는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데
0: 예, 예.
4: 내려오라는 얘기도 안 해. 그거 말려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죠.
2: 아니 장동혁 대표가 말라 죽는 게 아니고
0: 예.
2: 국민의힘이 말라 죽을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가 내년 9월까지 가게 되면.
4: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입원을 한 이유가 예.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3: 괜찮아요 상황. 지지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뭐.
2: 아니 근데 왜 그러냐면.
3: 아니 정청래 대표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2: 그러니까 이제 양당 대표를 서로 응원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니까.
4: 그러니까 예. 이상한 브로맨스가 생겼어요.
0: 두 분이
4: 정청래 예. 대표하고 저기
2: 아니 뭐 장동혁 대표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좀
0: 예.
2: 국민의힘으로서도 불행한 얘기고. 근데 이제 그 저는 이번에. 뭐 최고위원회에서 우재준 최고위원이 이틀 연속 사퇴를 요구했잖아요.
0: 맞아요.
2: 그리고 지난번에 의원총회에서도 의원들이 뭐 한 6~7명 나서가지고 사퇴를 면전에서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이걸 결판을 봐야 됩니다. 칼을 꺼냈으면은
0: 예.
2: 이 끝장을 봐야지
0: 예.
2: 여기서 또 어정쩡하게 이거 들고서 이도저도 아니게 되면 그러면 내년 9월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식물 상태로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은 문제가 없을 텐데 이분이 가만히 안 있거든요. 이분은 이분 나름대로 본인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선택과 결정을 계속해요. 그래서 저 투표관리 부실은 부정선거다. 우리가 이 부정선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위해서 결집해야 되고 뭐 그러고 있었으니까 예. 요즘에는 또 그 K마가 이 책봉을 황교안 대표가
3: K마가.
2: 받아가지고 굉장히 이분이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대요. 그것 때문에 황교안 대표 미국 가 있잖아요 지금.
1: 예.
2: 지난번에 그 모스탄 와가지고
1: 예.
2: 그 K마가 책봉 받으러 간 거거든요. 장동혁 대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입원했다는 설도 있어 심지어. 그래서 가만히 안 있을 거거든요. 때문에 훨씬 더 극단적인 주장, 극단적인 행동.
1: 예.
2: 어쩌면 본인이 그냥 임기 끝나고 집에 가는 게 아니고
1: 예.
2: 뭐 연임 도전하기 위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어떤 행위 이런 걸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걸 그러면 지켜봐야 되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은.
1: 예.
2: 저걸 내년
1: 예.
2: 8월까지 남기면 그걸 지켜볼 거냐.
1: 예.
2: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이제 여러 그 내부에
1: 예.
2: 그 뭐 개파든 아니면 차기 전당대회에 뭘 꿈꾸는 분들이든
1: 예.
2: 여러 행위자들이 계산이 너무 복잡한 것 같아.
1: 아.
2: 지금 상황이 나한테 유리하게 전개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1: 어허.
2: 그래서 안철수 의원하고 또 누굽니까? 두
1: 김은혜.
2: 분은
1: 김은혜.
2: 아, 김은혜 두 분은 성명 내려고 해도 또 안 나왔다면서요.
0: 그러니까 경기도 의원들이 이제 장동혁 대표 사퇴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아니, 두 분은 그게, 안 나왔다.
2: 아니, 그게 이제 계산이 복잡해서 그런 건데
1: 아.
2: 일단은 저 체제를 정리하고 그리고 과도적으로 짧은 차기 당대표 임기를 갖더라도 그래야 국민의힘이 쇄신하고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맞는 거지
1: 예.
2: 저거 지지부진하게 계속 가면
1: 예.
2: 저분이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모처럼 지금 아까 지지율도 오른다고 말씀하셨는데
1: 예.
2: 예. 야당으로서 견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1: 예.
2: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할 거예요. 빨리 정리를 해야죠. 저 하려고 팔을
0: 그래서
2: 뽑았으면.
0: 지금 이제 가장 외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최고위원 사퇴잖아요. 그래서
3: 그거죠.
0: 최고위원 사퇴의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캐스팅 보트가 김재원 최고위원과 신동욱 최고위원 두 분인데 어제 최고위원회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참석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약간 사퇴를 기울였나? 해고지 신동욱 최고위원 당신만 결단하면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두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할까요?
3: 신동욱 최고하고 얘기해 본 적은 없고 언론
0: 예.
3: 보도만 가지고
0: 그분의 성향과
3: 가늠을 하자면,
0: 예, 가늠을 하자면
3: 아직 마음이 돌아서지 않은 상황에서 요새 이제 그 새로 만약에 지도부가 형성된다면
1: 예.
3: 본인이 인지도도 꽤 높고
1: 그렇죠.
3: 뭐 그렇기 때문에 큰 꿈을 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까 말까 지금 그 와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재원 전 의원은 항상 주변에 물어보는 모양이에요. 신동욱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그거는 뭐냐면
0: 직접 안 묻고
3: 그렇지.
0: 옆에 그 앉아있는데 안 물어.
3: 결국은 4명이 내려놔야 이 지도부가 바뀌잖아요.
0: 예, 비대위로
3: 근데 결정적인
0: 돼서.
3: 거는 네 번째 사람이 해야 되잖아.
0: 예, 예.
3: 그러니까 자기는 그 활용점정을 찍고 싶은 거야.
0: 아,
3: 그 활용점정을
0: 날렸다.
3: 찍을 때 내가 새 지도부라든지 그 체제를 아주 진짜 간절하게 무너뜨리길 원하는 사람에게
0: 예.
3: 부채의식을 갖게 만들 수가 있거든.
0: 아하.
3: 그러니까 참 나도 이런 얘기하면서 정말 이런 생각은 드는데
0: 네, 예.
3: 아무튼 지금 그런 느낌 아닐까? 왜냐하면 지금 아무리 의원들이 얘기를 해도요.
0: 예, 예.
3: 이게 시스템상으로 본인이 자진사퇴하지 않는 한
0: 예.
3: 최고위가 해체되어야
0: 그렇죠.
3: 내려가는 거거든요.
0: 예.
3: 근데 과거 일들을 생각해보니까
0: 예.
3: 과거에 이 장동혁 체제가 아닌 오랜 옛날부터 국민의힘은
0: 네.
3: 예를 들어서 선거에서 진다. 보궐선거에서 예를 들어서 재보궐선거에서 5대0으로 졌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초선 의원들이 당대표 사퇴하세요 소리 합니다.
0: 네.
3: 근데 절대 안 나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최고위가
0: 네.
3: 무너졌을 때
0: 네.
3: 그러니까 시스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이 와중에 물밑에서는
0: 예.
3: 굉장히 보폭이 빠른 사람들이 생기겠죠. 최고위 나가고 싶은 사람,
0: 예.
3: 당대표 또 이제 그 도전하고 싶은 사람들이
0: 예.
3: 뭐 방송도 하고
0: 예, 예.
3: 또 여기저기 사람도 만나고
0: 아하.
3: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국회의원들은 과연 누가 나에게 쉽게 공천장을 줄 것이며
0: 예.
3: 그거를 확답받기에는 누가 가장 이지할까. 뭐 이런 거 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는
0: 네.
3: 뭐 병원에 있으나 어디 있으나
0: 네.
3: 또 소위 뭐 장고를 하든 전국
0: 네.
3: 구상을 하든
0: 네.
3: 그의 운명은 제가 볼 때 여기서
4: 힘들어.
3: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보수 재건은 할 수 있지만
0: 네.
3: 장동혁 재건은 저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0: 장동혁 재건은
3: 네.
0: 힘들다.
3: 제가 그동안 장동혁 대표에게 모진 말을 많이 한 것을 인간적으로 좀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0: 미안하셔도 돼요. 아, 왜냐면 안 봐요. 안 봐요.
1: 안 봐요. 아,
0: 왜냐면 뭐, 조중동 신문도 안 봐요.
1: 유튜브 TV만 봐요. 진짜.
0: 아, 미안해. 안 하셔도 됩니다.
2: 자, 김학의 의원님이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셨는데.
3: 아니,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니까 네. 이제 매번 출마 얘기가 나오는 나경원, 윤상현.
2: 나경원은 요즘 그 인터뷰 많이 하시고
3: 네, 인터뷰 많이 하시고 윤상현 네. 의원이 선관위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았거든요. 맞아요.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어떻게 얘기하시는지를 보면 이제 그것도 관전 포인트인데 네, 부정선거 얘기를 하시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아, 윤상현 의원이
3: 저희가 봤을 때 윤상현 의원님이 태도를 약간 바꿨어요. 아. 부정선거 얘기를 이제 옛날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때는 하시다가 요즘은 안 하시는 걸로 방향을 좀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본인의 지지층을 넓히려는 의도를 갖고 계시고 예. 이걸 국조특위 과정에서 한번 다시 이제 인지도를 올리려고 하고 계셔갖고 예. 약간의 시간들을 벌고 계시는 것 같아요.
2: 45일 뭐 이게 진행되니까.
3: 네, 그래서 민주당 전당대회 이런 것도 좀 지켜보시고 아. 중진들은 아직 마음의 준비를 안 했고. 예,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사실 한동훈 대표가 입당하지 않고 나머지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게 실제로 보수가 통합이 되는 게 아닌데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서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지지층에 많이 있을 거라서 예. 동력이 이렇게 막 세게 모아지지도 않아요. 한동훈까지 모여서 하나의 전당대회를 치른다고 하면 지지층들이 막 이제 모여갖고 이제 사퇴 압력이 커질 텐데 지금은 약간 분산돼 있어서 그렇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0: 그거는 이제 당내에서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 한동훈 즉각 복당에 대해서는 또 조금 거리를 두고 보는 예. 사람들이 있어서 일단 장동혁 대표 체제가 있는 한 한동훈 의원의 복당은 어려운 거고 예. 그걸 정리해야 비대위가 됐든 아니면 뭐 차기 전당대회로 가는 과정에서 예. 복당이 됐든 일이 그렇게 순차적으로 풀릴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도 속도 조절을 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장동혁 대표 체제가 사라지면 예. 바로 한동훈 복당이 가시화될 거고 그러면 차기 그 경쟁 구도에서
2: 중대한 변수가 예, 될 수
0: 중대한 변수가 되니까 그건 내키지 않는다. 뭐 이런 심리들도 일정하게는 엿보여요.
2: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복귀 너무 서두르지 말라는 메시지를 재차 내고 계신 것 같은데요.
4: 아니 근데 그거는 예. 한동훈 대표 전 대표 자체도 예. 그쪽 진영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 뭐 아직까지 굳이 이 아사리판에 할 필요 없다.
2: 한동훈 의원은 인터뷰에서 요즘 적극적 의사를 말씀하시던데요.
4: 아니 근데 물론 왔다 갔다 하는 거
2: 있는데 전략자잖아. 왜 나를 안 쓰냐.
4: 근데 그거는 뭐 항상 하는 얘기니까.
2: 왜 언제 항상 했어요.
3: 여기 오세훈계
4: 입장이 전략자라는 얘기예요.
2: 견제하시는 거고.
4: 아니야. 저는
0: 내가 뭐, 면전에서 얘기했네.
4: 저는 예. 그걸 생각해요. 오세훈 예. 지금 시장 예. 한동훈 의원 예. 이 두 사람은 네. 그냥 우리 보수 진영의 차기 대권 주자 리더로서 예. 전략 자산이 돼버렸어요. 이 그렇죠. 둘이 어떤 경쟁을 하느냐는 그거는 뭐 멈출 수도 없고 말릴 수도 없고 예. 이제는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오히려 그 둘의 경쟁은 보수를 살릴 수 있는 건전한 그런 쇼가 될 수도 있고 저는 뭐 행사가 될 수도 있고
2: 한판 승부가 될 수도 있고.
4: 아 맞습니다. 한판 승부 예. 맞습니다. 예.
3: 그런데 이제 오세훈 시장은 당권 도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4: 오히려 더 나을 수도
2: 그게
4: 있죠.
2: 포인트예요.
4: 예?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죠. 시정 잘하고. 아니,
3: 그렇긴 한데. 근데 실질적으로 당내 경선을 통과하려면 당내 예. 세력 현역 국회의원이 많이 있는 게 좋고 사실 친한계 의원들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에 공천을 줬기 때문에 친한계들이 많이 있잖아요. 비례의원들이. 그거 마찬가지로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들어와서 예. 정점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만약에 복당을 시켜주면 전당대 출마가 가능하잖아요. 예. 정점식 의원은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재영 의원이야 어떻게 되든 공천을 받으시겠지만 여하튼 당대표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한동훈 대표가 들어와서 당내 세력이 많아진다.
4: 예. 거의 나 짤릴 거라고 시장...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3: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견제하고 싶겠죠. 뭐 그렇지 않을까요?
4: 그런데 예. 우리 당의 역사를 보면은 예. 네 황교안 대표도 그랬고요. 예. 그때 우리 저 누구야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예. 그렇고 공천을 안 주고 당내 세력이 없다고 해도 고점 그 즈음에 가가지고 아, 요 사람이 이길 것 같은데 확 넘어갑니다.
2: 아, 대통령이 될 것 같다?
4: 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정도 같으면 지금 충분히 4년 남은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봐요.
2: 네. 정 의원님 굉장히 활짝 웃고 계십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마음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1: 지금은

0: 아무도 모르고요.
1: 예.
0: 어쨌든 전략 자산인 거는 맞는데
1: 네.
0: 내부 사람들의 내재적 접근법으로 보잖아요.
1: 좋네요.
0: 그러면은 오세훈이 편할까 한동훈이 편할까 벌써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경쟁이 시작되겠죠.
1: 아.
0: 예. 한동훈이 복당하는 것도 시간 문제예요.
1: 시간 문제다.
0: 저는 그렇게 봅니다.
2: 그건 무조건 하겠죠. 네. 될리라고 봅니다.
3: 아니 근데 그 차기 당권 경쟁은
1: 예.
3: 차기 총선에 공천권 경쟁이잖아요.
1: 그러니까요.
3: 근데 오세훈 시장은 공천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사람이에요.
1: 그러니까
3: 시장이기 때문에
1: 네.
3: 때문에
1: 대리인을 세울 수 있다.
3: 누군 대리인을 세우든가 아니면 오 시장하고 호흡을 같이 하는 어떤 그룹이 형성되든가. 근데 오세훈 시장이 지금까지는 정치적인 개파나 그룹이 없었던 분이에요. 근데 오세훈 시장과 뜻을 같이 하는 일부가 있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는데
1: 예.
3: 어쨌든 아까 김한규 의원 얘기했듯이 한동훈 의원이 복당해서. 그리고 총선 공천권을 놓고 겨루는 경쟁이 돼야
1: 예.
3: 이게 빅매치가 되지
1: 아.
3: 아니면은 그냥 변두리 매치죠.
0: 거기에 대해서 딱 10초,
1: 예, 예.
0: 5초.
1: 예, 20초 말씀하세요.
0: 2006년에
1: 예.
0: 이명박 시장과
1: 예.
0: 박근혜 대표의 경선을 보시면
1: 아.
0: 거기서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레슨이 많을 거예요.
1: 아.
0: 공천은 박근혜 대표가 좋겠죠.
1: 예.
0: 그런데 결국은 여론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 특히 서울시장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공약 중에 중요한 공약을 지켜서 깊은 인상을 주느냐의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2: 이거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 주시네요.
4: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벌써 네 번 했는데 확 뭐 이렇게 눈에 띄는 게 없잖아요. 이명박 시장도 딱 단기간에 뭔가를 성과를
1: 냈는데. 갑자기 찬물 확 끼면서
3: 네.
1: 마무리가.
3: 네 번 하고도 못했으면 네 번을 더 해도 못하는 거예요.
1: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의도에 대해서 함께해 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0: 그건 뭐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죠.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4: 예, 빗길 안전운전하시고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 승.
5: CBS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0: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1: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2: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3: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세계 초일류 글로벌 도시구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 지식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 국제도시는 항공 물류 중심 복합 매적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 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는 미래가 찾아오는 눈부신 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4: 울적한 시간에 슬픔을 보태 권태로운 시간으로 만들면 안 된다. 정원으로 나가 살랑거리는 관목들이나 해질녘 오므라드는 꽃잎들에 물을 주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느끼게 된 불행한 감정을 떨쳐낼 온갖 구실을 찾아내는 게 바람직하다. 비록 울적할지라도 후회 없는 시간은 환영이다. 책 속 이야기, 파스칼 키냐르 행복한 시간들 속 한 문장입니다.

0: 7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이강민의 잡지사가 방송됩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6월 호 15번째 페이지.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이성원 교수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중국 고전을 쉽게 알려주시는 전남대 사학과의 이성원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전남대 사학과의 중국 역사를 전공하는 이성원입니다.
1: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1: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교수님과 삼국지와 더불어 중국 역사 소설의 양대산맥으로 꼽히는 작품이죠. 소설 초한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많이들 아시다시피 초한지의 역사적 배경은 항우와 유방의 초한 전쟁인데요. 먼저 당시 시대적 배경부터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뭐 초한 전쟁인데 유방과 항우 얘기지만 사실 이 이야기의 모든 출발점은 바로 중국 최초로 통일제국을 수립한 진시황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1: 예.
2: 진시황제가 처음으로 제국을 수립하고 또 황제가 된 그런 엄청난 위협에도 불구하고 진시황제가 기원전 210년경에 이제 죽음을 맞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그 이듬해인 기원전 206년경에 반란이 막 일어나게 돼요.
1: 예, 예.
2: 특히 진승이라는 사람이 초나라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초나라 출신의 항우와 유방도 이 반란에 이렇게 가담하면서 이 웅대한 영웅서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1: 예. 일단 주인공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천하를 두고 싸운 두 남자 항우와 유방, 이 두 사람이 출신, 능력, 성격 모든 면에서 아주 달랐다고 하던데 이 두 사람은 어떤 인물들이었습니까?
2: 네, 아마 역사를 좋아하는 분들 또 역사가 매력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유비와 조조라든가 제갈량과 사마이 역사상의 라이벌의 그 원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항우와 유방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1: 예.
2: 우선 이제 항우라는 사람은 춘추 전국 시대의 후반인 초나라의 명문가 집안의 자제예요.
1: 예.
2: 근데 그의 나이 9살 무렵에 공부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고,
1: 네네.
2: 또 무예도 크게 진전이 없었어요.
1: 그래요? 예. 무예는 잘했을 것 같은데.
2: 의외죠.
1: 네네네.
2: 그래서 그의 숙부이자 바로 항우의 정치적인 멘토 역할을 하게 되는 바로 항량이

0: 조카가 공부도 별로 안 하고 예. 무예도 익히지 않으니까 좀 혼을 내면서 꾸짖었다고 그래요.
1: 네.
0: 그러자 이 소년이 소년 황후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1: 뭐라고요?
0: 글이라는 거는 자기 이름 석자 정도 쓰면 되고 칼이라는 거는 무예라는 건 한 사람의 적을 상대하는 정도에 그치니 나는 만 명을 상대하는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1: 예, 예.
0: 기록에 의하면 그의 키는 8척의 키.
1: 8척?
0: 네. 180이 좀 넘는 정도.
1: 그 정도?
0: 그 당시에 봐도 굉장히 그렇죠, 큰
1: 그렇죠.
0: 키죠.
1: 예.
0: 기골이 장대하고 청동솥을 들어 던질 정도로 엄청난 괴력을 갖추게 됐다는 거죠.
1: 예.
0: 한마디로 말해 항우라는 사람은 요즘 말로 엄친아이자 한 개인으로 너무 뛰어나고 자신의 자존감이 매우 높았던 사람이었어요.
1: 자기가 잘난 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0: 너무 잘 알아요. 예. 너무 잘 알아서 탈인 거죠. 예.
1: 유방은 어땠습니까? 유방.
0: 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유방은 일설에는 유방의 집안은 원래 위나라의 그래도 귀족 가문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집안은 점차 몰락하고 유방이 태어날 즈음에는 가난한 농민으로 농민 출신으로 태어난 거죠.
1: 예.
0: 사실 출발부터가 항우하고는 도저히 비교가 될 만한 그러네요. 인물은 예. 아니었어요. 주로 유방이 하는 그 이 사람의 행보에 반경은 뭐냐?
1: 건달이었다는 얘기 들어본 것 같은데. 예.
0: 그렇죠. 주로 예. 저잣거리에서
1: 예.
0: 장사하는 사람, 뭐 불량배, 뭐 수배범 뭐 이런 사람들과 주로 어울리고
1: 예.
0: 사마천은 이 사람을 호색급주.
1: 호색급주?
0: 즉, 예. 주색을 좋아한다고 그렇게 썼어요.
1: 예.
0: 술과 여자를 좋아했다고 하니까
1: 네.
0: 이 전형적인 한량이었던 거죠. 그런데 다만 사마천의 기존의 역사서 술과는 조금 이례적으로
1: 네.
0: 사마천이 유방에 대해서 조금 이례적인 그런 표현을 했어요.
1: 어떤?
0: 이 유방이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의 어머니가 태몽에 교룡의 태몽을 꿨다라든가
1: 교룡, 용이요,
0: 상상 속의 그런 용이에요.
1: 예.
0: 그리고 그의 얼굴은 두 미간 사이의 이마가 좀 돌출돼 나왔는데 사마천은 이 인물의 관상을 용안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1: 임금님한테 쓰는 용안.
0: 그렇죠. 그 용안이란 예. 말 좀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1: 예, 예, 예.
0: 유방이라는 사람 한 개인의 능력은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는 항상 주변에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또 그들을 포용하고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1: 예.
0: 바로 이 점이 항우와 다른 점이면서 유방이라는 사람의 최대 장점이자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1: 네. 참 여러모로 출신부터 뭐 하는 일부터 차이가 컸던 두 사람인데 자 그러면 항우와 유방은 처음부터 라이벌 관계였을까요 교수님?
0: 아니죠. 전혀 아니었어요. 이제 진시 왕제가 죽고 초나라 출신인 진승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이 두 영웅도 바로 진나라를 몰아내고 자신들의 조국인 초나라를 회복한다라는 바로 동일한 목표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강호에 나온 거잖아요.
1: 아, 예. 그러니까
0: 일종의 전우이자 동지애를 가졌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 네.
0: 그때 초나라 출신의 이 반란 세력들은 이 초나라 사람들을 규합하기 위해서
1: 예.
0: 무너졌던 망했던 초나라의 왕족의 후예를 모셔서
1: 네.
0: 이 사람을 초회왕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1: 예.
0: 이 사람을 중심으로 초나라 사람들이 이제 구심점으로 해서 모이게 됐어요.
1: 예.
0: 근데 이 초회왕이
1: 네.
0: 진나라 관군과의 전쟁이 벌어지던 한참 그 즈음에
1: 네.
0: 이런 말을 공언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진나라 수도가 있는 함양에 먼저 입성하는 자에게 그 관중 땅의 왕으로 분봉해 주겠다라고 공언을 하게 된 거예요.
1: 아. 진나라 수도 함양에 먼저 입성하면 그 관중 지역에 관중 왕을 만들어 주겠다.
0: 네, 그걸 공언한 거죠.
1: 예, 누가 먼저 함양에 입성할 것인가. 이때부터 이제 항우와 유방의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는 건데요. 글쎄요, 뭐 제 생각에는 당시 어떤 입지나 세력을 보면 아까 항우에게 유방은 약간 존재감도 없을 정도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항우가 먼저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결과가 어땠나요?
0: 네, 누가 봐도 항우의 선점이 좀 예상이.

0: 되잖아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어요. 바로 그 초혜왕이 항우에게 어려운 임무를 갑자기 맡기게 된 거예요.
1: 어떤 임무를 맡겨요?
0: 당시 이 화북 지역에 이 조나라 지역에 거록성이 있는데 이 거록성이 진나라의 명장인 이 장안이 이끄는 관군에게 이제 함락될 그런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나라에서는 초나라 지역이 워낙 이 반란 세력이 강력하니까 초회왕에게 SOS를 보낸 거죠. 근데 그거를 이 회왕이 항우에게 가서 조나라를 구원해 줄 것을 명령한 거예요.
1: 항우 바쁜데 절로 가야 되나요?
0: 그렇죠. 이제 함양으로 가기도 바쁜데 그런데 항우로서는 이 거록성으로 진군하는 명령을 거부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1: 네. 그럼 그 사이에 뭐 유방은 이미 함양에 가고도 남았겠는데요?
0: 네. 그 사이에 유방은 뭐 어떻게 보면 초회왕의 배려를 받아서 정말 유방은 먼저 관중에 진입해서 드디어 진나라의 수도 함양궁에 입성하고 그리고 진의 황족들로부터 황제의 옥세를 받게 됐어요. 나중에 이 소식을 듣고 항우는 그제서야 정말 깜짝 놀라게 되면서 거록성 전투를 마무리하고 부랴부랴 이제 군대를 이끌고 함양으로 진격하게 된 거죠.
1: 항우는 뒤늦게 함양으로 가게 되고. 근데 어쨌든 유방이 먼저 들어갔으니까 앞서 이제 초회왕이 약속한 대로 유방이 관중왕이 되는 건가요?
0: 아, 근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1: 아, 그래요?
0: 아, 유방의 측근에는 당대 최고의 책사와 지혜로운 자들이 있었던 거죠.
1: 아.
0: 바로 장량 같은 사람이에요.
1: 이 장자방이죠?
0: 그렇죠. 그 유명한 장량. 유방은 장량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함양을 오히려 벗어나서 함양 외곽에 패사 지역으로 자신의 군대를 퇴군하고 항우의 입성을 오히려 맞아들이는 이런 자세로 기다리게 된 거예요.
1: 이게 어떤 보관이었을까요?
0: 만약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이때 드러내게 되면 이제 곧 항우도 오잖아요. 곧 입성하게 될 이 항우와 적대적으로 충돌한다는 것은 당시의 유방으로서는 도저히 막아낼 수 없는 워낙 막강한 그런 세력이었던 거죠.
1: 자, 다시 함양으로 가서 이제 뒤늦게 항우가 함양으로 간다고 하셨죠. 함양에 들어와서 경쟁자 유방을 어떻게 했을까요? 뭐 가만뒀을까요?
0: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항우의 책사에는 이 범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일찍이 범증은 항우에게 여러 차례 저 유방이라는 사람을 경계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간언을 했었어요.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그를 제거해야 후환이 없을 거라고 하면서 함양에 입성하기 직전에 그 초입에 홍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유방을 초대해서 그대가 항우를 대신에 먼저 함양에 입성했던 공을 취하겠으니 홍문에 와서 우리가 잔치를 베풀 테니 이 잔치에 오라고 이렇게 불러낸 거죠.
1: 함정인 거죠, 지금.
0: 이 만남은 바로 두 영웅의 운명을 가르는 이 초안지 전반부에 가장 박진감 있고 긴장감 있는 그런 모멘트로 정말 사마천이 정말 흥미진진하게 서술했어요.
1: 만남이 있었다는 건 유방이 응했다는 거네요.
0: 그렇죠.
1: 갔다는
0: 유방은
1: 거네요.
0: 거절하지 않고 부관들은 모두 만류했지만 핵심적인 부관들 일부 병사만 소규모를 데리고 거기에 당당하게 가요. 이 명분은 잔치였지만 사실은 항우가 당장이라도 신호를 보내면 주변에 매복한 병사들이 유방을 이제 급습해서 이 암살하기 위한 정말로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도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항우는 이 신호를 보내려고 몇 번의 이제 망설임을 하지만 끝내 몇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항우는 이 기습을 하라는 명령을 내리질 않아요.
1: 아,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0: 사료에는 명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아마도 이 항우의 그 잘난 자존감이 용납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아, 그런 방식을?
0: 네. 이 저런 자를 내가 만약에 이렇게 기습으로 암살한다면 후대 역사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게 이제 항우의 머릿속에서 계속 자신의 자존감, 거기다가 사실은

0: 저는 이 정치가로서 이 냉정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라이벌을 제거하지 못한 이 항우의 선택으로 인해
1: 예.
0: 이것은 끝내 나중에 부메랑이 돼서 파국의 운명을 감내해야 됐어요. 예.
1: 눈앞에 라이벌을 제거할 기회를 항우가 이렇게 흘려보냅니다. 네, 아, 이 듣기만 해도 재밌네.
0: 그리고 관중을 이제 항우가 사실 차지했어요.
1: 그렇죠.
0: 근데 이 관중을 버려두고 그는 고향인 초나라 지역에 팽성으로 귀향하려는 거예요.
1: 아,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까?
0: 네. 그러니까 당연히 부관들은 예. 만류하면서 장군 어찌하여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시려 합니까? 하고 만류하는데 근데 그때 항우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그래요.
1: 네.
0: 고향에 가서 고향 사람들에게 이 위협을 알리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인정해 주겠느냐.
1: 아, 그래요?
0: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1: 내가 잘한 거 빨리 가서 보여주고 싶다는 건가요?
0: 네, 그렇죠. 네. 당시 이 20대 청년의 이 대답이 얼마나 소박하고 순진해요. 정말. 예. 그리고
1: 네.
0: 예, 진을 멸망시키고 천하를 얻은 항우는 자신은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지역의 땅을 통치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초나라의 왕, 서초 패왕이 되고 나머지 천하는 18명의 공신이나 일족들에게 위임시켜서
1: 예.
0: 땅을 분봉시켜줬어요. 유방은 어떻게 됐을까요?
1: 유방 어떻게 됐습니까?
0: 예, 항우는 홍문지에서 제거했어야 될 이 유방을 땅을 분봉시켜줬어요. 대신 이제 노른자위의 중요한 땅을 분봉시키진 않고 바로 그 한중 땅으로 바로 유방을 분봉시켜준 거죠. 네, 뭐 이런 이 그 항우의 행보를 보게 되면은 어떤 정치가로서는 그 천하 대세관이 상당히 미흡하고 또 결단력이 부족한 정치가로서는 좀 아마추어에 가까운 그런 패착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1: 네, 몇 가지 패착을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항우의 위세가 좀 더 공고해 보이지 않나 유방보다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 본격적인 초한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면서요.
0: 그렇죠. 네, 본격적인 초한전쟁은 바로 이때부터죠. 이 진이 멸망하고 항우가 18제후들에게 땅을 분봉해서 사실 천하가 이제 안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1: 네.
0: 근데 이제 이 제후들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면 뭘 요구한다더니 이 제후들마다 뭐 농공 행상을 벌이며 왜 이 땅에 나를 분봉했냐 더 좋은 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불만들이 노출되면서 심지어 몇몇 제후들은 항우에게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1: 그렇군요.
0: 특히 그 험지에다 분봉시켜준 한중에 유폐되듯이 분봉된 이 유방은 한중에 조용히 이렇게 운거하는 듯 보였지만 역시 호신탐탐 그의 그 관중 땅에 대한 야망과 집착을 결국 버리지 못하고 결국 진령산맥을 넘어 관중을 장악하고 그리고 반진거병의 그 구심점이 지난번에 누구였다고 그랬죠? 초나라 왕족의 후손인 회왕이었는데 이 회왕을 사실은 항우가 나중에 죽여버리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바로 초회왕을 항우가 살해한 거를 명분으로 삼아 여러 제후왕들을 연합해서 무려 56만 대군, 약 50만의 대군을 이끌고 항우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돼요. 이때가 이제 기원전 205년경이니까 본격적인 초한전쟁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1: 이게 팽성대전인 거죠?
0: 그렇죠. 그 바로 그때인 거죠. 네. 이 마침 이제 항우는 그때 팽성을 벗어나서 북쪽 성양성에서 이 제나라와 전투를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방의 연합군이 팽성을 상당히 쉽게 우선 함락하고 아주 승리를 만끽하는 그 즈음이었어요. 그러자 항우는 급히 10만도 아니고 정예병 딱 3만을 각출해가지고 3만의 병사를 거느리고 팽성으로 진군했는데 지금까지 이 항우라는 사람은 패배를 몰랐던 불패의 전쟁의 신이에요. 그게 항우라는 사람이죠.
1: 아까 아무리 그래도 3만 대 56만은 안 될 게 상식인데.
0: 그러나 그의 탁월한 용병술과 이 기습 공격을 감행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이 연합군을 격파하며 당시 기록에 의하면 무려 20만의 병사가 그 황하의 지류인 사수

0: 물가와 수수 물가에서 예. 20만의 병사들이 익사하거나 살해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물가에 죽었는지 강물이 흐르지 못할 지경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에 나온 거죠.
1: 예.
0: 이 엄청난 중과 부적에도 불구하고 3만의 병사가 56만을 격파하는 이 대승을 거둔 이 팽성 전투는 그야말로 항우의 위용과 무공의 이 정점을 보여줬던 전투라고 볼 수 있겠어요.
1: 재능이 진짜 대단하긴 합니다. 진짜 항우가.
0: 예. 예. 그러나 팽성 전투를 정점으로
1: 예.
0: 점차 이 시간과 대세는 유방 쪽으로 서서히 기울어지게 돼요.
1: 아하. 대세는 유방에게 점차 기울고 있다. 여기에 중요한 변수가 있었다면서요.
0: 네. 이게 뭐 이 초한 전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지 3년이 넘어가게 되면서
1: 예.
0: 예, 장기화가 되는 거죠.
1: 그렇죠.
0: 이제 전쟁의 양 진영이 상당히 지칠 대로 이제 지쳐 있었던 거예요.
1: 아,
0: 그래서
1: 네.
0: 이제 항화 유방이 홍구라고 하는 곳에서
1: 예.
0: 이제 맹약을 맺고 그만 싸우자. 이제 종전을 선언하고 합의를 하게 됐어요.
1: 아, 그렇군요.
0: 그 내용은 맹약의 내용은 이제 홍구 땅을 경계로 해서 홍구의 동쪽 동쪽 땅은 이제 항우가 차지하고
1: 네.
0: 홍구의 서쪽 땅은 유방이 지배하기로 일종의 천하 양분의 맹약을 맺었던 거죠. 그런데
1: 네.
0: 퇴근하고 돌아가는 길에 장량이 이번에도 유방에게
1: 유방의 장량이죠.
0: 그렇죠.
1: 예, 예.
0: 간언을 하게 된 거예요.
1: 예.
0: 이번이 항우를 제압할 절호의 기회이니 맹약을 깨더라도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하면서 유방을 설득한 거죠.
1: 유턴합시다.
0: 그렇죠.
1: 예, 예, 예.
0: 사실 이거 예. 좀 비열한 거잖아요.
1: 아, 그렇죠.
0: 맹약을 약속을 깬다는 건.
1: 좀 장자방 약간 깨는데요.
0: 근데 예. 유방은 역시 뭘 잘하죠? 경청을 잘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예. 경청 잘하죠.
0: 이 맹약과 신의를 저버린다는 점에서는 좀 비열하지만 유방은 천하를 걸고 운명의 결단을 내려
1: 야.
0: 퇴근하는 항우를 기습하게 된 거예요.
1: 예. 하늘과 땅을 걸고 패를 던진 정말 유방입니다. 그렇다면 승리를 했을까요? 초안지의 결과가 궁금한데요. 예.
0: 네. 이제 전세는 역전이 됐고 쫓기는 항우는 해하에 이르러서 여기에서 패배한 다음에 산성으로 도망 들어가서
1: 네.
0: 성문을 닫아걸고 농성전에 장기전으로 돌입하게 된 거예요.
1: 예.
0: 유방은 해하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던 거죠.
1: 아하.
0: 어쩌면 교착상태로 장기화될 수 있었던 그날 밤 호련이
1: 네.
0: 그 해하성 바깥에 유방의 한나라 군대의 진영에서
1: 네.
0: 아주 구슬픈 초나라 지역의 노랫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온 거예요.
1: 초나라 노래?
0: 네네네.
1: 예.
0: 바로 이 상황을
1: 네.
0: 사마천은 사방에서 들려오는 초나라의 노랫소리라 하여 사면초가라고
1: 그렇구나.
0: 서술하게 된 거예요.
1: 오늘 공부 많이 됩니다. 예, 예, 예.
0: 이 병사들뿐만 아니라 이 사면초가의 가장 놀란 사람은 바로 이 항우 자신이었어요. 마치 자신의 비극적인 파국을 예감한 것처럼 그는 술잔을 기울이면서 사마천 표현에 의하면 비분강개하며
1: 네.
0: 그는 막사에서 한수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1: 아, 예.
0: 이것이 후대 그 유명한 해아가라는 해아가. 노래예요. 그 노래에 의하면 그 해아의 마지막 밤 그 막사 안에는 애첩 우민 한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1: 네.
0: 우민은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으나 후대의 호사가들은 그 우민은 아마도 절개를 지키기 위해 해아에서의 마지막 밤 정절을 지키기 위해 자결했겠지라고 후대 호사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1: 예.
0: 이 비장한 최후는 후대의 소위 패왕별이라는 테마로
1: 그렇구나. 예.
0: 수많은 소설, 경극, 영화 등에서 많이 재현됐죠.
1: 아, 그렇군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예.
0: 그리고
1: 예.
0: 결국 그 다음날 해하성은 함락되고
1: 네.
0: 간신히 탈출한 항우는 처음에는 뭐 몇백 명의 병사들이 있었지만 결국 장강의 강가에 이르러서 거기에 지명은 5강에 도착하게 됐는데 네.

0: 그때 마지막 남은 병사는 단 28명.
1: 아.
0: 병사들은 빨리 장군 왕이시여 빨리 배를 타고 장강을 건너서 저 강동지방으로 탈출할 것을 종용하지만
1: 예.
0: 항우는 그 자존감이 높은 항우는
1: 네.
0: 그것을 거부하고 너희들의 갈 길을 가거라.
1: 아.
0: 그러면서 오강에서 비장한 자결을 하면서
1: 네.
0: 죽음을 맞고 두 영웅의 청하장패는 끝나게 된 거예요.
2: 자, 실제 역사에서 항우가 죽고 유방이 천하를 통일하며 마무리가 된다면 소설 초안제 뒷이야기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0: 네. 뭐 두 영웅의 바로 항우가 죽은 것으로 이야기가 끝난 것은 아니고요. 바로 한 제국의 바로 정립의 이야기들이 그 뒷부분에 남겨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겠어요.
1: 네.
0: 대신 그 이야기는 굉장히 서늘하고 비정한 정치사적인 그런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항우를 무찌르고 유방은 드디어 기원전 202년에 천하를 통일하고 이 제국을 수립하게 됐어요.
1: 예.
0: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 근거지이자 출발점이었던 사실은 험지였던 한중의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1: 네.
0: 그는 그 땅 바로 근거지였던 그 한중의 명칭을 따서 이 제국을 한나라로 정하고 그리고 진시황제 함양성 옆에 수도를 새로 정하는데 그때 그 이름을 장안이라고 아. 처음 명명하게 돼요. 그리고 유방은 한 제국의 당당히 황제에 즉위하게 됐어요.
1: 네.
0: 그래서 오늘날 중국인들이 자신들의 민족을 한족, 자신들의 언어와 문자를 한어, 한문, 한자 등 오늘날 중국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자부심의 근원,
1: 네.
0: 모든 문화적 정체성과 민족적 정체성을 이 한에서
1: 네.
0: 찾고 있을 정도로 한 제국은 중국 역사상 가장 장구한 바로 400년의 왕조로
1: 아하.
0: 번영을 누리면서 그 자부심의 근원이 된 거죠.
2: 네. 자, 이렇게 항우와 유방의 초한 전쟁 이야기를 또 이성원 교수님과 재미있게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3: 아, 또 눌어붙었네.
4: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0: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1: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0: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2: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2: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2: 휴대.

0: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1: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2: 중국 문학사에서 기이하고 혁신적인 서사를 가진 네 개의 대표 작품을 4대 기서라고 하는데요. 의외로 초한지는 4대 기서에 들어가진 않지만 중국 못지않게 우리나라에서도 유독 큰 사랑을 받는 작품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삼국지연이 서유기, 금병매와 함께 4대 기서에 들어가는 고전 수호전에 대해서 또 이성원 교수님과 함께 알아볼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서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멕시코에 1-0으로 패하며 조 1위 통과에 실패했습니다. 오늘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A조 2차전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골키퍼 김순규와 수비수 이기혁이 부딪히는 실수를 범하며 1-0으로 아쉽게 패했습니다.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A조 3차전 경기가 남은 가운데 우리나라 대표팀은 무승부만 거둬도 조 2위로 32강전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북한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됐다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온 이 대통령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금 다른 나라를 대하는 방식으로 북한 핵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동의했는데 해결 방안이 마땅치 않아 고민인 것으로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간의 불협화음 우려에 대해서 더 잘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8월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민주당 내 경쟁과 갈등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다며 원수 싸우듯 하지 말아달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추락한 정부 여당 지지율에 대해서도 선거일을 기점으로 국정이나 정책은 바뀐 게 없지만 지지율은 폭락하고 있다며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국민의 평가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선거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며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오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노태학 전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강동완 사무차장 등 총 1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일으킨 원인인 투표용지 인쇄 축소 지침에 대해 진상위원회는 선관위가 중요한 사안임에도 구체적 논의나 대면 보고도 없이 시행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장 평가가 부활한 가운데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이 아주 미흡 등급을 받아 해임이 건의됐습니다. 오늘 정부는 88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한 2025년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했습니다.

0: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관 평가는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 미흡 등 총 6단계인데 탁월 등급을 받은 기관은 단 한 곳도 없었고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기관은 16곳에 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습을 이어가면서 결국 오늘 스위스에서 예정됐던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첫 실무협상이 무산됐습니다. 토요일인 내일까지 전국에 장대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늦은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도에 많은 비가 내리며 내일 저녁까지 전국적인 호우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4.1도, 습도는 86%입니다.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남에게 거저 나눠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나치게 움켜쥐고 아끼는데도 오히려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욱 살림이 불어나고 이웃에게 기꺼이 마실 물을 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목마르지 않게 된다. 곡식을 자기 창고에 가득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지만 창고를 활짝 열고 곡식을 기꺼이 내다 파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8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세바시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인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입니다.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바시에서 소개된 명강연들 뽑아서 라디오 세바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미래를 바꿀 양자정보과학입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강연은 양자역학으로 보는 세상, 김범준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교수의 강연 준비해봤는데요. 범준의 물리다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면서 항상 물리학을 재미있게 소개해주시는 김범준 교수의 강연,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0: 큐큐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김범준입니다. 요즘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인류가 멀지 않은 장래에 어쩌면 멸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하기도 하는데요. 만약 인류가 내일 멸망하게 돼서 여러분이 타임캡슐 안에 무언가를 넣어서 후손에게 전달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그 안에 어떤 것을 담으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리처드 파인만 물리학자인데요. 이분의 답이 알려져 있습니다. 타임캡슐에 넣을 단 하나의 이론으로 원자론을 꼽았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제 몸, 그리고 여러분의 몸,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의자, 그리고 이 앞에 있는 탁자, 컵, 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많은 원자들이 있는데요. 이 원자들은 다 동일합니다. 저 컵 안에 있는 물 속에 들어있는 산소 원자나 우리가 숨쉬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 원자나 그리고 제 몸속에 있는 산소 원자나 다를 것이 하나 없는 모두 다 동일한 원자들입니다. 제 몸에 있는 원자가 특별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파인만도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우리는 원자들의 모임이지만 원자들의 모임만은 아니다 라는 아주 멋진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구별할 수 없습니다, 원자들은. 그런데 이런 우주에서 온 많은 원자들이 100년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잠깐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저이고요. 제가 죽어서 소멸하게 되면 제 몸을 이루고 있던 원자들은 다시 우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라는 어떤 존재가 소멸해도 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저와 여러분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자들은 우주가 끊임없이 재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탁자 위에 보시면 물이 담겨있는 컵이 있습니다. 저 물 안에는 물 분자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물 분자는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눈으로 이 탁자 위에 물컵을 보시면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물에 있는 원자들 중에 분자들 중에 어떤 것들은 공기 중으로 뛰쳐나가는 분자들도 있고요. 공기 중에 있는 어떤 분자들은 다시 친구 물 분자가 잡아끌어서 물로 다시 돌아가는 분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주 작은 것들의 세상, 미시적인 크기의 세상에선 온갖 움직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분자들 사이에는 그 흥미로운 형태로 힘이 존재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장면에서 빨간색 커브를 마치 옆에서 본 산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위치에서 우리가 구슬을 하나 놓으면 저 구슬은 왼쪽으로 굴러가겠죠. 한편 만약에 왼쪽 부분, 붉은색 부분에 구슬을 놓으면 구슬은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움직일 겁니다. 입자들 사이에는 서로 거리가 가까워지면 밀어내려고 하는 힘이 발생하게 되고요.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거꾸로 입자들이 서로 상대방을 잡아당기는 그런 형태의 힘이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온

가 만약에 더 높아지면 이 물질들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은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아주 간단한 몇 가지만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저 물속에 분자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온도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온도가 올라가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이 더 활발하게 마구잡이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 애들이 있겠죠. 입자들이 서로 상대방을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럼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온도가 올라가면 입자들이 돌아다니다가 멀어지고, 멀어지다 보면 다른 친구가 자기를 잡아당기는 힘을 극복하고 물 밖으로 탈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간단합니다. 물 속에 있던 물 분자들이 수증기 상태가 돼서 공기 중으로 흩어지게 되는 거죠. 다음에는 온도를 내려볼게요. 온도를 내리면 분자들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제는 천천히 움직이겠죠. 움직이는 폭도 줄어들고요. 그러다면 그렇게 되면 분자들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고, 그러면 다른 친구 분자가 자기를 잡아당기는 힘을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두 분자가 똑같은 위치에 있을 수는 없어요. 왜? 분자들은 가까워지면 거꾸로 서로 밀어내는 힘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죠. 온도를 더 내리면 분자들이 움직이다가 이젠 가까워지면 밀어내고 멀어지면 잡아당기게 되는 그 기준이 되는 거리가 있는데요. 그곳에 이제 분자들이 이제 사이좋게 정렬한 상태가 되는 거죠.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얼음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들 사이에는 거리에 따라 변하는 당기고 미는 힘이 있고 온도가 올라가면 분자들은 더 활발히 움직인다 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커피를 마실 때 커피가 너무 뜨거우면 어떻게 드시나요? 바람을 후 하고 불잖아요. 그것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커피 물 속에 들어있는 분자 중에 어쩌다가 빠른 분자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이 바람을 불면 속도가 빠른 분자가 먼저 커피에서 공기 중으로 뛰쳐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빠른 분자들은 나가고, 그러면 커피 잔 속에 있는 액체 안에 담겨있던 분자들은 속도가 느린 애들만 남아있겠죠. 바로 온도가 내려가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원자론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과학자로서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경험이었어요. 자, 컵 속에 담겨있는 물은 물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물 분자는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만듭니다. 그러면 원자의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원자 안에 아주 깊숙한 곳에는 원자 핵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 핵으로부터 상당히 먼 거리를 두고 전자가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마치 구름처럼 퍼져 있는 이 모습이 원자의 모습이죠. 전자들은 이렇게 존재할 위치가 구름처럼 퍼져 있지만 원자 핵으로부터 그 전자까지의 평균 거리를 물리학자들은 양자역학을 이용해서 계산해낼 수 있어요. 계산하고 났더니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만약 원자 핵을 우리가 태양의 크기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수소 원자가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전자는 태양으로부터 무려 명왕성까지 거리의 10배 정도 되는 먼 거리에 전자가 있게 됩니다. 태양계를 여러분이 떠올려 보시면 태양에서 명왕성까지 갈 때만 해도 볼 게 많잖아요. 지구도 있고 예쁜 토성도 있고요. 그런데 원자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처럼 원자는 하나하나 모두 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원자 하나는 허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저나 여러분 모두 다 우리 몸은 텅텅 비어있는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사실 저와 여러분 몸 안에는 허공이 무엇이라도 존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담겨있다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컵이 탁자 위에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컵과 탁자는 텅텅 비어있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컵이 왜 탁자를 스르륵 통과해서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까요? 신기한 일입니다. 저는 과학에서 이런 측면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이에요. 언뜻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보고 있던 그런 경험들을 낯설고 경이롭고 그리고 신기한 경험으로 바꾸는 것, 그게 저는 과학이 갖고 있는 놀라운 힘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자, 원자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양자역학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커다란 것들의 세상에선 입자와 파동이 명확히 구별됩니다. 입자라고 적혀 있는 저 부분의 그림을 창문을 틈을 두 개를 내고 우리가 탁구공을 던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탁구공은 틈을 통과해서 특정한 위치에 탁구공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파동이라면 두 틈을 통과한 파동이 서로 다른 파동과 간섭해서 줄무늬 모양의 규칙적인 패턴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고전 물리학을 이용하면 입자와 파동, 서로 굉장히 성격이 다른 두 존재들인데요. 이 둘 모두를 물리학자들은 고전 물리학으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그 빛도 파동이거든요. 그래서 빛을 이용한 간섭 실험을 여러분께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건 여러분이 쉽게 볼 수 있는 DVD입니다. 이걸 칼을 이용을 하면 이렇게 둘로 분리할 수 있거든요. 분리한 다음에 보시면 이 부분에 이렇게 투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레이저 빛을 비출 텐데 레이저 빛이 만약 입자라면 투명한 곳을 통과해서 이 뒤 배경에 딱 한 점에 도착할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보이시나요? 도착한 곳이 세 점에 도착하죠. 이 레이저 빛은 당연히 입자가 아니고 한 비슷한 지역을 통과한 빛이 서로 다른 광선과 간섭을 해서 최종적으로 세 개의 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빛도 파동이고 파동으로서의 빛은 간섭 효과를 명확히 보여주죠. 자, 다음에는 전자를 던져볼게요. 사실 전자를 손으로 잡고 던질 수는 없습니다. 전자가 규칙적으로 방출되는 장치를 이용해서 두 개의 틈을 만들고 거기에 전자를 보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전자 하나가 통과한 다음에는 이 뒤에 있는 스크린에 전자가 하나씩 도착합니다. 전자 하나는 스크린에 도착해서 하얀색의 작은 점 흔적을 남깁니다. 전자 하나를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식으로 전자를 계속 보내게 되면 이 그림처럼 간섭 무늬가 만들어져요. 전자는 스크린에 도착한 한 점을 보면 마치 입자처럼 보이고요. 한편 이런 간섭 무늬를 만들어낸다는 면에선 마치 파동처럼 보입니다. 전자는 입자일까요? 아니면 파동일까요? 전자는 사실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닙니다. 입자냐 파동이냐를 우리가 자꾸 물어보는 것은 사실 전자 입장에선 좀 부당한 그런 질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전자에게 선택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원자론 그리고 양자의 세상 얘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걸 이해하고 나면 그래서 뭐? 라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과학자로서 갖고 있는 신념 중에 하나는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실을 먼저 과학적으로 이해한다라는 것이 제 신념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것을 떨어뜨리면 땅으로 떨어지잖아요. 중력 때문이에요. 우리는 중력을 이해해야 중력을 극복해서 사람을 달에 보낼 수 있는 거죠. 이 우주에는 현재까지는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을 갖고 있는 지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성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이 우주를 이해하는 것은 이성적인 존재인 우리에게 맡겨진 일종의 책무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주가 좀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과학자들이 우주와 자연에 대한 이해를 할 때 굉장히 큰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어쩌면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주에서 왔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자는 결국 우주에서 온 거고요.

우주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쩌면 고향을 향한 그리움 같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탁자 위에 놓여있는 컵을 다시 보세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스르륵 통과하지 않죠. 왜 가만히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사실 양자 역학이 필요합니다. 두 컵과 탁자가 가까워지면 원자들이 가까운 거리에 모이게 되고요. 그러면 둘이 모여서 새로운 양자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자세한 얘기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이 양자 만들어진 양자 상태 하나마다 전자가 하나씩만 들어갈 수 있다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생각하면 간접적으로는 두 물체 사이에 서로 밀어내는 힘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지금 의자 위를 통과해서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의자 위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양자 역학 덕분입니다. 지금 여러분 모두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 모두 다 양자 역학의 원리로 작동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출판한 책의 제목이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입니다. 저는 물리학자로서 우주와 자연을 보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작고 약하고 그리고 여린 것들이 모여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양자의 세상입니다. 양자의 세상을 이해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미래를 바꿀 과학혁명, 양자정보과학이라는 주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 김범준 교수의 양자역학으로 보는 세상이었고요. 이어서 보내드린 음악은 브라더 앤 브라더의 If You Did Not Exist, 빌 위더스가 부르고 그로버 워싱턴 주니어가 연주한 Just the Two of Us 감상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0: 보내드릴 강연은 죽지 않을 권리, 살아야 할 권리란 제목입니다.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의 대표 변호사 이승태 씨의 강연 준비해봤는데요. 산업 현장에서 만들어진 안전지침은 누군가의 죽음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일하면서 혹은 살아가면서 죽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법은 어떤 모습일까요? 처벌을 강화하면 과연 중대재해가 없어질까요? 살아야 할 권리가 제대로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승태 변호사의 법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1: 안녕하세요. 저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제가 그 세바시에 강연 나간다고 하니까 제 주변에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이승태 출세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봐도 옛날보다 많이 컸어요. 저도 제가 변호사가 돼서 이렇게 또 강연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제가 젊은 시절에는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군대에 늦게 갔고 그리고 또 군대에서 결혼을 하고 사법고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법시험이죠. 근데 운 좋게 이제 결혼한 다음에 2년 만에 만 30이라는 나이에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그때 저 때문에 회사 다니던 많은 친구들이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승태도 했는데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제가 친구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준 계기가 됐었거든요. 사건에서 이기고 지는 것을 보통 병가지 상사라고도 하는데요, 수없이 이겼고 또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사건에서도 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제 일 중에 하나는 공영방송의 아침 프로에서 제 이름을 딴 코너를 진행했던 건데요, 그 코너에서 5회 연속 특집으로 산재사고 현장을 취재했던 일이 있습니다.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히 남는 사건은 제지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에서 끼임 사고를 당해서 사망한 사고. 그때 방문했던 그 제지공장에 제가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잠시 생각이 잠겼었는데요, 이 쉼없이 돌아가고 있는 이 컨베이어 벨트가 어쩌면 쳇바퀴가 돌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불과 며칠 전에 한 생명이 쓰러져 갔고 우리는 그 사실을 또 까맣게 잊은 채 또다시 그 컨베이어 벨트에서 일을 하고 얼마 후에 또 똑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장 학습을 나갔던 고등학교 학생이 이 그 따개비를 따다가, 그러니까 어선 밑에 있는 따개비를 따다가 사망했던 사고. 따개비 작업에 용이하기 위해서 오히려 안전 벨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웨이트 벨트를 합니다. 근데 그 웨이트 벨트를 한 채로 깊이를 알 수 없는 곳으로 바닷속 끝까지 가라앉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을 아프게 했었습니다. 지금도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 노동계에서 화두가 되었던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언제든지 죽죠. 하지만 적어도 일을 하다가 죽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죽게 내버려 둬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곳으로, 그리고 또 이런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 모진 일입니다. 10년 전에, 그리고 1년 전에, 그리고 심지어 또 일주일 전에 사망사고가 난 곳에서 우리는 또 일을 합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런 산업 현장에서 1년에 몇 명이 사망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무려 1년에 800명 이상이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이게 급사 전쟁터에서나 있을 법한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일이 다른 나라가 아닌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인천 물류 현장에 그 물류창고 현장에 인터뷰를 하러 갔을 때 한 직원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현장 소장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누가 현장 소장을 하겠느냐? 제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전에는 건설사업장이라든지 각 현장에서 소장이라는 자리는 권한도 있을 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대우도 좋았기 때문에 좋은 자리였죠. 근데 요즘은 사고만 나면 현장 소장이 다 총대를 매는데 누가 현장 소장 하러 간다는 겁니다. 산업 현장에서 만약에 그 중대재해, 그러니까 대형 사고가 발생을 해서 수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다쳤는데 안전관리자라든지 보건관리자, 현장 소장만 처벌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이런 현실을 접할 때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처럼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죽음에 대해

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담당 사업장 이사나 아니면 본사에 계신 사장님, 그 다음에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회사의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회사로부터 발생하는 수많은 상당량 부분의 이익을 가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만든 법이 바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조금 따분하긴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생소한 중대시민재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좀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중대재해는요, 기본적으로 사망자가 한 명 이상 발생하는 사고를 중대재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대재해는 또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는데요, 중대산업재해의 경우에는 그 말 그대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말하는 것이고,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나 제조물 그리고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 때문에 발생하는 재해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께서는 중대산업재해는 조금 좀 알겠는데 중대시민재해 여기는 아직도 좀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공중교통수단, 우리가 버스, 항공기, 철도에서 발생한 사고, 공중이용시설인 철도역의 대합실, 그 다음에 교량뿐만 아니라 일반 음식점 그리고 영화관 등 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사고도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대시민재해는 원료 또는 제조물로 인한 재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료에는 독성가스, 농약, 비료 그리고 여러분들이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식품첨가제도 해당이 됩니다. 제조물에는 쉽게 자동차, 승강기 등 제조되거나 가공된 물건을 말하는 것이고, 또 주사제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실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2002년도에는요, 어느 제약회사에서 만든 근이완제인 갈라민주라는 이제 주사제거든요. 이 주사제를 맞고 한 명이 사망을 하고, 그 다음에 10여 명이 집단 쇼크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2012년도에는 구미 공장에서 불화 수소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해서 그 현장에서 있던 근로자 5명이 사망을 하고, 누출된 가스가 주변으로 확산돼서 인근 주민들과 농작물에도 피해를 입는 큰 사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안전관리 책임자들만 처벌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들도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엄정하고 광범위하게 지금 누구나 죄를 짓고는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잘 만들어놨다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좀 안심이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러면 정의는 전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그러면 세워졌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당장은 그렇지 않더라도 앞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 회복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의 적용 시기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그 다음에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50억 이상인 공사에게만 적용됩니다. 근데 24년도 1월 27일부터는요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그리고 또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50억 미만의 공사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사업장에도 이 법을 적용이 되는 것이고 또 이 법을 지켜야 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까지는 이 노동 현장에서 반복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데도 사업주들은 막대한 이익을 얻기만 하고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셨다면, 소규모 개인사업자라는 우리 아버지도 그리고 또 우리 남편도 그리고 나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자유, 평등, 정의가 바로 서지 않은 사회를 지켜볼 때 탄식이 나고 그리고 또 분노가 생깁니다. 그래서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여러 희생자들의 이름을 딴 특별법을 만들기도 합니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가해자를 사회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격리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그 잣대가 나의 가족에게 그리고 나에게 돌아오기도 합니다. 가해자를 응징하는 것만이 죄와 벌을 주는 목적이 아닙니다. 가해자에게 낙인을 찍어서 사회로 돌아올 수 없도록 격리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수의 생명을 잃고 있는 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해자를 반드시 찾고 그리고 또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만이 우리가 안전해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가해자를 처벌해서 응보를 하는 것보다 가해자들을 교화해서 사회로 돌려보내는 것이 더 진정한 법의 정의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동일한 범죄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고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한 발짝 물러나서 흥분된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나와 무관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의 문제, 일부 부유하고 큰 돈을 버는 사람들만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보건 의무는 한 명을 고용하는 사업자에게든 아니면 100명을 고용하는 사업자에게든 동일하게 부과되는 소중한 의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시는 우리가 웨이트벨트를 차고 한없이 물속으로 가라앉는 소년과 같은 사고, 컨베이어 벨트에서 목숨을 잃어가는 사고, 안전하게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맞는 주사제로 인한 사고로 인해서 우리의 소중한 가족이나 소중한 아이 그리고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으로부터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이고 반드시 또 지켜내야 하는 법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라는 외침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진정으로 기원하면서 오늘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미래를 바꿀 과학혁명, 양자정보과학이란 주제로 준비해봤고요. 첫 번째 강연, 양자역학으로 보는 세상, 김범준 교수의 이야기 들었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이승태 변호사의 죽지 않을 권리, 살아야 할 권리였고요. 이어서 나미의 슬픈 인연,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드렸습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인찬이었습니다.

0: CBS
1: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홈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0: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 재생.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 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 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1: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2: IH
1: 인천 도시공사.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6: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서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멕시코에 1-0으로 패하며 조 1위 통과에 실패했습니다. 오늘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A조 2차전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골키퍼 김순규와 수비수 이기혁이 부딪히는 실수를 범하며 1-0으로 아쉽게 패했습니다.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A조 3차전 경기가 남은 가운데 우리나라 대표팀은 무승부만 거둬도 조 2위로 32강전에 진출합니다.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북한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됐다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온 이 대통령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금 다른 나라를 대하는 방식으로 북한 핵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동의했는데 해결 방안이 마땅치 않아 고민인 것으로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간의 불협화음 우려에 대해서 더 잘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8월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민주당 내 경쟁과 갈등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다며 원수 싸우듯 하지 말아달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추락한 정부 여당 지지율에 대해서도 선거일을 기점으로 국정이나 정책은 바뀐 게 없지만 지지율은 폭락하고 있다며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국민의 평가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습을 이어가면서 결국 오늘 스위스에서 예정됐던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첫 실무 협상이 무산됐습니다. 오늘 스위스 외무부는 베르겐슈 토크에서 예정됐던 미국과 이란 간의 회담이 열리지 않는다고 발표했고 미국도 벤스 부통령의 스위스 방문이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양해각서 서명 후 첫 실무 협상이 무산된 것을 두고서 미국과 이란 언론은 이스라엘의 계속된 레바논 공격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란이 레바논을 포함한 포괄적인 휴전 이행이 없을 경우 미국과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이란이 포괄적 휴전 이행 없이는 미국과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장 평가가 부활한 가운데 공무원 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이 아주 미흡 등급을 받아 해임이 건의됐습니다. 오늘 정부는 88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한 2025년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공무원 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관 평가는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 미흡 등 총 6단계인데 탁월 등급을 받은 기관은 단 한 곳도 없었고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기관은 16곳에 달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선거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며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요일은 내일까지 전국에 장대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늦은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에 많은 비가 내리며 내일 저녁까지

0: 전국적인 호우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3.9도, 습도는 88%입니다. CBS 뉴스 김용신이었습니다.
1: CBS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여행의 품격을 바꿉니다. 7월 22일 딱 한 번 출발하는 중국 문화기행 5일. 상하이와 항저우에서 각 2박을 머물고 수양마을 우전의 야경까지 감상합니다. 노 팁, 노 옵션, 노 쇼핑. 여행지에서 지갑 열일 없는 완벽한 올인원 패키지. 특히 변상욱 대기자와 오재철 사진작가가 함께하며 깊이 있는 인문학 이야기와 인생사진 촬영 노하우를 전합니다. 선착순 특가 할인 중. 문의는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9시 5분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다. 손재석 목사입니다. 잠시 후 어제에 이어 2부가 방송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찬양도 하고 막 말씀도 전하신, 도대체 뭐 하는 곳일까? 저는 이런 걸 처음 경험했으니까. 네. CCC라는 말도 잘 몰랐고. 네. 뭐 하는 곳이지? 아, 이렇게 보다가 여기 이단 아니야? 이렇게 마음 들었어요. 너무 막 뜨겁게 기도하니까. 그리고는 자꾸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학교를 안 가고 그걸 또 가게 되는 거예요. 제 발걸음이 자꾸 글로 가요. 예. 복사기 닦는 일을 하는데도 자꾸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학교 안 가고 다시 또 그쪽으로 발걸음 옮겼어요. 그 셋째 날 그때 주님이 저를 만나게 하셨어요. 저는 음성을 듣는 것이 그렇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에게 음성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 저녁 때 기도하는데 I called you on my name, you're mine. 너의 이름으로 너 불렀어. You're mine. 너 내 것이다. 근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뭔가 물이 흐르는 것처럼 시원한 게 흐르면서 제가 쓰러졌어요. 그리고는 기억이 안 나는데 6시간을 떼굴떼굴 부르는 거예요. 거기 있는 무슨 간사님들이 저를 몇 사람이 보호하면서, 그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질병, 대인기피증, 예, 말더듬, 자존감, 심지어 음치까지
2: 다 고쳐주세요.
1: 다 고쳐주는 거예요. 어머나. 그 자리에서.
2: 어머나. 어떻게 그렇게 돼?
1: 그리고는 그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주님은 주님의 음성까지 들으니까 저를 이렇게 끌어안으시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다. 근데 부모님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2: 들어본 적 없죠.
3: 부모님도 잘 안 하죠.
1: 안 하시죠. 네. 근데 저는 그날 들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 귀에 모든 사물들이 음계로 들려요. 우리 주영 선생님은 또 그렇잖아요. 다 음계로.
2: 아니요.
1: 유명하시니까.
4: 아니요. 어떤 게. 어떻게.
1: 버스가 지는데 미샵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2: 아, 제 딸이 그걸 그 능력을 갖고 있어서 모든 사물이 다 계로 다 들린대요.
1: 갑자기 들리는 거예요. 예. 오토바이 쏠 이렇게 예. 지나가고.
2: 와. 제 딸이 그렇게 들어요.
4: 음치를 그냥 극복한 게 아니라 완전히
2: 절대 음감이
4: 되셨네요.
1: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그때부터 모든 게 다 찬양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들나무가 오는데 합창으로 들리는 거예요.
2: 어머나.
1: 랄랄랄라 막 합창이 막 들리는데 성가대 세 번을 떨어진 내가.
2: 예, 예.
1: 와, 갑자기 성가대를 가고 싶은 거예요, 또.
2: 와.
1: 수요일이잖아요.
2: 예, 예.
1: 빨리 주일을 가고 싶은 거예요. 왜? 예, 예.

0: 송가대 테스트 한번 받아야죠.
1: 자, 손 들고.
2: 그치. 네.
1: 송가대.
2: 또 왔어요.
1: 드디어 주일이 왔습니다.
2: 또 왔어요. 어,
1: 주의자 선생님 딱 들었더니 주의자님 저 송가대 가고 싶어요. 이렇게 딱 쳐다보고 얘기했더니 내년에 와. 아직 테스트도 안 봤는데.
2: 네네.
1: 내년에 와 이러는 거예요.
2: 네, 훔친 거 아닌가.
0: 그때 그분이신가 봐요.
2: 그분이 같은 분이니까 아, 쟤 또 왔네 이거 좀 뭐.
1: 네, 그래서
3: 그분도 성가대 지적으로 하시네.
1: 어, 그래서 안 가고 뒤에 앉았어요.
2: 네.
1: 근데 뒤에서 이제 그때 부르는 성가대 곡이 찬양하게 모든 나라들아 찬양하게 해와 달아 아멘 이걸 부르는 거예요.
0: 네네. 엄청 어려운 노래인데
1: 똑같이 불렀어요.
2: 오.
1: 아멘 이걸 불렀어요.
2: 예예. 예.
1: 그랬더니 뒤로 보더니 어?
2: 어? 제가
1: 저렇다. 어? 이러는 거예요.
2: 그쵸.
1: 야, 너 일로 와. 네. 이러는 거 있어. 왜요? 너 오늘부터 솔리스트 해.
2: 오, 솔리스트로.
1: 야. 안 기뻐하시네, 이거.
0: 아니.
3: 솔리스트가 뭐야?
2: 솔로 부르는.
1: 아,
0: 노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전공자들만 할 수 있는.
2: 뒤에 합창을 하면 중간중간 솔로 파트를 부르는 성가대에서.
1: 야. 솔리스트.
2: 아.
1: 하게 하는 거. 그래서 와.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서
2: 어머나.
1: 안 한다고 말했어요. 삐졌어.
3: 네, 그도
1: 저도 세 번 거절을 불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2: 예.
1: 제가 중고등부 지휘자가 되겠습니다.
2: 어.
1: 그래서 찬송가부터 지휘를 하기 시작. 그 음계가 다 들리니까.
2: 아니 그렇게 가고 싶었던 선거에서 오래니까.
3: 아니 안 가고 싶은 거야.
2: 안 가시고 지금 이게 먼저 나왔어. 안 가시고 바로 중고등부로 갔다는 얘기. 네. 아, 저도 모르게 얘기 나오네.
1: 왜냐 거기는 찬양을 많이 하니까. 막 찬양 할 수 있으니까. 막 그래서. 중고등부 지휘자가 없었다고 막 그때 얘기가 들어서 제가 네. 중고등부로 가서 네. 아, 지휘자로 이렇게 봉을 들고 한 이제 시작한 게 지금 찬양사에 어떻게 시작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때 주님이 저를 이렇게 택해 주셔서
2: 예.
1: 저를 만나 주셔서 이렇게 상한 영혼들에게 또 성령의 은혜를 받게 하셔서 이렇게 부르게 하신 거잖아요.
2: 아니 어떻게 진짜 무에서
1: 네.
2: 유가 아니라 그냥 무에서 그러니까 영에서 백이 돼버렸네요.
1: 그런 것 같아요. 기적이 일어나.
2: 영에서 6, 70이 아니라 영이면 네. 100이 됐어요.
1: 이렇게 우리 기독교로서는 말하는 건 기적과 은혜죠.
2: 그렇죠.
1: 하나님의
2: 그렇죠.
1: 은혜가 아니면
2: 네.
1: 이렇게 할 수가 없었고 주님 나를 그렇게 택하여 주시지 않으셨으면
2: 네.
1: 이런 모습으로 표현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었던 거죠.
2: 예.
3: 야, 그럼 그때 당시 좀 생각하시면서 쓰신 곡이 좀 있으세요?
1: 네, 그때 이제 제가 곡은 쓰진 않았지만 네. 제가 섬겼던 그 단체 올레이션 경비가 찬양
2: 예, 올레이션, 네. 네,
1: 그때 불렀던 그 곡을 저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2: 예.
1: 내가 이 곡으로 사역을 해라.
2: 예. 절대 음감이 있었는지 기타 줄 튜닝도 아주 좋네요.
1: 어, 예. 아, 감사합니다.
2: 가끔 찬양 사역실 나오면 기타 줄 안 맞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들리는 여섯 줄이 있구나. 정확하게 맞네요.
0: 심사
2: 아니야 그건 아닌데 튜닝이 아주 좋아요.
3: 이 찬양 끝나고 심사평이 있어. 요거 곡은 좀 신경 쓰세요.
2: 아, 각자 벨 누르 준비하세요.
1: 네. 우리 이 곡 같이 알까요? 우리 같이 네.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0: 아멘.
1: 아, 아멘입니다.
0: 어, 심사평이 어떻게 되셨어요?
1: 아니,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왜?
2: 1등입니다.
1: 아, 그래요? 네.
3: 아쉽게 이번에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네, 아쉽게 이번 곡에서는 한 분이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1: 아, 앞에 많이 감동을 했으니까 이제 잘 자는 거죠.
2: 흘렸습니다. 네.
1: 아, 근데 무슨 그 이력을 보니까 네. 후에 또 이제 대기업에 취업을 하셨더라고요.
0: 네, 엣지 기업에
1: 파란만장 하셨네요.
0: 네, 대기업. 그러니까 찬양사역은 뭐 내가 음반을 내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 네. 네. 교회 안에서의 찬양사역은 그냥
1: 계속하고
0: 있었고 네. 또 공부하면서 또 직업을 갖고 있었고 네. 그러다가 코리아 제렉스에서 이제 어느 정도 그만두고 대학 가기 전 저기 졸업하고. 군대를 가고 네. 대학 졸업하고 졸업하는데 우리 주임 교수님이 예. 몇 군데를 이렇게 소개해 주셨어요. 네. 근데 저희 집이 이제 너무 그 반지하 단칸방에 네. 부모님하고 살다 보니까 예. 꿈이 예. 햇빛 쨍쨍 들어오는 회사를 예. 그 집도 햇빛 쨍쨍 들어온 집을 좀
1: 요 반지하에서 지상 올라오기까지가 참 힘들어요. 요 반칸이 참 어려워요.
0: 왜 이렇게 어려운지
1: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요 반칸이 참 계란으로 따지면 몇 개 안 되는데 참 어려워요.
0: 이 계산으로 내려가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힘들죠. 그래서 이제 밝은 데 있다가 같은 어두운 데로 내려가니까 저 네네. 가뜩이나 대인기 피증 있고 막 이런데 그들 치유를 받았지만 그 마음에 계속 우울함이 있잖아요. 근데 예. 이제 하나님 밝은 집을 그리고 제가 일하는 곳은 아주 밝은 곳을 주세요. 그런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라고 늘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다녔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주임 교수님이 원서를 딱 줬는데 밝은 곳이 한 군데 있는 거예요. 너무 밝은 거예요. 그냥 하늘이에요, 하늘.
2: 다 밝지 않아요, 건물은?
0: 근데 여기 밝은 건물은 다 건물로 가는데 이곳은 하늘을 나는 곳이에요.
3: 아, 대한항공?
1: 아, 항공사요?
2: 아, 이게 그, 돼요?
1: 뭐 이게 뭐 어때요?
3: 어때?
0: 뭐 그럴 수도 있겠죠.
3: 취업된 건데.
0: 근데 그거는 이제 그룹사였어요. 그 대표 그룹사여서
1: 한진.
0: 네, 그 그룹사에 지원을 했는데 예. 다 넣었는데 하여튼 다 됐지만 여기 하늘을 나는 거니까
1: 제일 좋죠.
0: 햇빛 쨍쨍 들어오니까
1: 그러네요.
0: 여기 비행기 많이 타겠다. 야, 집 있는 것보다 호텔이 많이 있겠다. 그런 마음이 막 설레임이 있어서 야. 거기를 지원했는데 됐어요. 네네. 그 시험도 치르고 잘 끝났고 네네. 입사도 하고 너무 기분 좋아서 막 찬양하고 들어가고 막 그랬었어요. 좋은 기업이었습니다.
1: 그래서 이제 거기 선진에서 계속 근무하셨고요.
0: 네, 이제 첫 출근하는 데 있잖아요. 네. 얼마나 기분 좋아요. 네네. 파란색 하늘의 기업이고 네. 그리고 햇빛 쨍쨍 들어온 기업이고 그렇죠. 제가 근무하는 층수는 13층이더라고요.
1: 또 고층이야. 예, 예.
0: 그 소공동에 13층 예, 예, 햇빛 예. 쨍쨍 들어온 예. 사무실.
3: 야. 남양이에요?
0: 남양이다.
2: 참 그게 뭐 중요해.
3: 해가 쨍쨍 들어오는 남양이 중요해요.
0: 너무 좋아서 야, 막 찬양하고 막 들어가는데 경비 아저씨가 예. 저를 딱 붙잡고 아, 잠깐 일로 오라고. 이러네. 젊은이 당신 기독교인이야? 아, 예, 그렇습니다.
1: 어떻게 하라고?
0: 찬양을 부르니까.
1: 아, 찬양을 부르니까?
0: 이분도 기독교인인가? 네. 크리스찬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랬더니, 크리스찬이 아닌데, 내가 많이 익숙한 곡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근데 왜 잡으셨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예. 원불교 회사야.
1: 맞아요. 이렇게 불교 기업이야.
0: 그래서, 찬양 부르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 예. 하고는 허밍을 부르고.
1: 아, 가사는 빼고.
0: 허밍 울으면서
3: 마지막 찬양이시죠.
0: 왜냐면 첫 출근에 네. 그 엘리베이터 타는데 네. 그때는 불렀던 곡이 이와 같은 때 이렇게 부르는데 옆에서 째려보는 거예요.
1: 네, 누가?
0: 사람들이 네. 엘리베이터 이렇게 째려보고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네. 뭐 그런거나 말거나 하고 찬양 계속했는데 총무부에 대기하잖아요. 38명이 딱 대기하는데 그때는 근무하면 업무 매뉴얼을 줘요. 네. 그 자기의 근무 팀에 업무 매뉴얼을 줘서 그걸 다 숙지하라고 복사를 하게 해요. 하루 종일 복사해요. 예. 이만한 업무 매뉴얼을. 와. 그 업무 매뉴얼을 복사하기 앞에서 복사하는데 그것도 좋잖아요. 예. 또 노래하면서 막 복사하는데 거의 하루 종일 걸려서 예. 5시 정도 끝나니까 그때서야 우리 오늘 회식이 있다고. 예. 회식이 있다고. 예예. 아, 그러냐고. 처음으로 듣는 회식. 예. 그 좋은 장소로 간대요. 예.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렇게 길거리 있는 이렇게 그 식당이라든지

0: 뭔지 뭐 이렇게 그런 데 있잖아요. 네. 그런 줄 알았더니 라마나 르네상스 나이트클럽 딱 이러는 거예요. 아,
1: 삼성동까지 가야 돼요 또?
0: 그때가 역삼동.
1: 역삼동. 그때 역삼동. 아, 그렇죠. 지금 조선호텔로 바뀐 데.
0: 어, 그 다 얘기하셔도 되는 거예요. 아, 예.
2: 되게 잘하신다. 어,
0: 그게 다 바뀌었잖아요. 나이트, 예. 거기 딱 그런데 야, 근데 딱 대기하는데 이렇게 지하에 그 홀을 다 빌리셨어요. 아. 38명이 다 대기하고 있고. 어, 물 좀 먹어도 될까요? 네네. 그랬더니 기획실 전무님이 네. 오시더니 양주잔 하나 들고 예. 양주잔을 들고 자기를 따르고 자기 먹고 예.
3: 어, 양주잔 생각하시면서
1: 양주 원샷 하셨다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4: 아, 네. 양주잔 생각하시면서
1: 굉장히 집중하게 만드네요. 갑자기 물 드시는 거를 예? 그 갑자기 이렇게 해서 깜짝 보고 있었어요. 그걸 다 드시나 하고
0: 많이 익숙하신가 봐요.
1: 굉장히 집중하게 하셨어요.
4: 차례 들 뻔했어요. 다음은 내 차례인가.
0: 근데 우리가 또 주고 네, 그렇죠. 또 먹고 주고 먹고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중앙에 있었는데 가운데 있었는데 제가 20번째 있었나? 그럼 이분은 벌써 취해 있을 거 아니겠어요?
2: 그렇죠.
0: 벌써 한 10번, 15번 가니까 톤이 올라가요. 네. 야, 너 뭐 이러면서 톤이 올라가는데 제가 그때 안녕하십니까? 신입사원 몇 개? 어? 손, 제, 석 이렇게 했더니 어, 술 먹어 딸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딱 잔을 받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오늘 잔은 제가 잘 받겠습니다. 아... 네. 그랬더니 딱
1: 오, 때려
2: 취하셨고 엄청
0: 밝혀지더라고. 주먹처럼 코피 터지고 야, 여기
1: 지금 맞고. 같았으면 그분은 와... 바로 네,
4: 왜냐하면 사건반장이에요.
1: 사건반장이지 네. 완전히
0: 그때는 ROTC 출신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임원으로 들어온 경향이 많아서 ROTC도 출신이었고 막 조인트 까시고 아, 깨내시고
1: 막 이러니 수치심이 들잖아요 일단
0: 그 말씀 제가 네. 너무 수치를 경험해서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삭막해져서 네. 그랬더니 총무 부장님이 저를 막 끌고 나가는 거예요 네. 질질 끌고 나가서 네. 네 머리를 딱 때리고 이 그렇게 많이 맞았는데 또 때리더라고요 네. 네. 딱 때리는 이 밀어난 놈 그 술 한 잔 먹는 게 그렇게 어렵니? 나도 크리스찬인데 네. 이러는 거예요 네. 그때는 너무 은혜를 받았잖아요. 네. 질병도 고치고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음성도 듣고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셨고 예. 응답도 하시고 제가 어떻게 거절을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술 한 잔에 저 기꺼이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거죠. 예. 근데 그 회사에서는 그게 안 맞은 거죠. 사표 쓰고 오라는 거예요.
1: 오. 그것 때문에?
0: 하루 만에.
1: 첫날 때? 네.
0: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역삼역부터 네. 성수대교를 지나 성수동이었거든요. 네.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네. 하나님이 또 회사를 나가게 하시면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십니까? 라고 따지고 들었어요. 어, 지금까지도 하나님 다 하셨는데 네. 하루 출근하고
1: 하루 만에
0: 사표 쓰라고 아. 얘기하냐고 그런 그 원망과 그 불만을 하늘을 향해 막 두고 네. 막 소리치며 성수대교 걷는 적이 있었어요.
4: 네. 그러면 할 것 같아요.
0: 저는 그랬었어요.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뭐 다른 데 가게 놔두시지. 이런 마음이었는데 너무 원망스럽게 밤을 꼬딱 새고 사표를 쓰고 회사 총무과에 가서 대기하고 있는데 네. 어제 저를 때렸던 분이 네. 저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 총무 부장님 저를 데리고 그 전문 입실을 들어갔는데 이만한 거예요. 우리 집에 네, 한 10배? 네,
1: 그렇죠.
0: 우리 방에 10배.
1: 전문 입실이. 네.
0: 그 비서리 8명 있고. 네. 그곳에서 딱 갔는데 협탁에서 제 옆에 앉으라고 하는 그런 협탁에서 이렇게 딱 빼더니 찬송가가 이렇게. 그 다음에 네? 성경책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경책 앞에 축, 장로 임직 하고 이름이 딱 써있는 거예요.
2: 장로님이었어요?
0: 근데 자꾸 제가 그때 멘붕이 터진 거예요. 그죠? 장로님이 나를 때리셨어요. 이렇게 된 거죠. 그분은 그 상황에서는 그때 제가 너무 이게 뭐 말이 어떻게 이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넌 도대체 네. 무슨 용기로 네. 그 자리에서 네.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었냐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 나는 26년 동안 이 회사를 다녔고 크리스찬을 말을 못하고 승진하기까지 여기 한마디도 못했는데 네. 너는 무슨 용기로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냐고 그래서 제가 또 간증해야 되잖아요

0: 예. 이걸 얘기했죠. 예. 고침 받았고 예. 주님 만났고
1: 예. 다 얘기. 절대감으로 들리고 절대. 미파 들리고
0: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 아, 이 장로님이 예. 그제서야 제 손을 딱 잡을 때니 나를 크리스찬으로 좀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하시고 예. 너 오늘부터 수행비서 돼.
2: 그 전에 사관하셨나요?
0: 네. 네, 미안하다고 하셨죠. 네.
1: 네. 그렇지.
0: 그리고는 오늘부터 수행비서 되라. 자, 관리비서가 있고 행정비서가 있고 수행비서가 있잖아요. 예. 비서는 세 종류예요.
1: 수행비서 제일 측근이잖아요. 그리고 바로 오른팔이죠.
0: 그리고 직급이 올라가요. 아시잖아요.
1: 예. 응? 하루 만에 올라가.
3: 출근 하루 만에.
1: 야,
2: 맞았잖아.
1: 그래. 그걸로
2: 구속 승진이지.
1: 그렇지. 맞았잖아.
2: 그걸로 천천히 가는 게 낫지.
1: 그걸로 반가이 한 거야.
0: 네. 아, 야, 그때부터 그 우리 전무님이 저를 항상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딜 가도 이사선 와 이렇게 딱 하고.
1: 예예. 예.
0: 네가 내 대신 좀 기도 좀 해줘. 누굴 만나야 되는데 기도 좀 해줘. 이 서류가 되게 중요해. 이거 기도 좀 해줘.
1: 야.
0: 그럼 수행비서는 서류를 다 코멘트해야 되는데 와, 그때부터 예. 우리 전무님을 크리스찬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말씀도 제가 성경구절을 이렇게 결제받기 전에 성경구절을 먼저 올려놓고 전무님 외우세요 네. 자 외우세요 사람이 시험 당할 쯤에 피하길 내사 능히 감당하게 이게 말씀을 또 외우게 하시고
1: 그러니까
0: 말씀을 자꾸 외우게 하시고 알고 봤더니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도 모르는 거예요
1: 장모님인데?
0: 네, 그냥 임직만 받게 하신 거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은혜를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이 되게 하고 우리 둘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예배를 드리는 그 환경이 이제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데 한 명이 또 뚝 들어오더니 비서 한 명. 예. 미사손 나도 들어와도 돼? 비서 투.
1: 어머나.
0: 미사손 나도 매주 화요일날 11시 50분부터.
1: 어머나.
0: 우리 12시 50분까지 1시간씩 이렇게 했는데 비서 8명이 알고 봤더니 다 크리스찬인 거야. 성과대도 하시고 뭐 하시고 다 하셨대.
1: 야, 거기 독립군 아니에요. 불교 기업에서.
0: 그래서 조용히 이렇게 들었다가
1: 하나씩 들었는데
0: 너무 많으니까.
1: 나도 독립군이요. 이거 나온 거 아니에요.
3: 네. 네.
0: 많아서 앞에 있는 우리 그 본사 앞에 있는 서소문 교회가 있었어요.
1: 예, 예, 예.
0: 그 영화부실을 빌려서 신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1: 그게 신예배 시작이군요.
0: 대한항공 신예배요.
1: 그 대한항공 신예배가 엄청 세거든요.
0: 네.
1: 저 몇 번 갔었어요. 네. 한 번 갔었어요. 한 번.
0: 네.
1: 근데 인원도 굉장히 많대요. 지금 어마어마할 텐데.
0: 지금 정동제일감리교회에서 예. 그 매주 격주로 화요일 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직장 생활과 간증의 내용으로 인생이 완전히 밝은 빛으로.
1: 야야. 네.
0: 밝은 빛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진짜로 주님 나를 택하셔서. 계속 보내는 거예요. 찬양 가사 그대로.

0: CBS의 대표 신앙 간증 프로그램 새롭게 하소서 내일 후속편이 이어집니다.
1: CBS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장례식장에서 상주와 맞절을 하는데 무릎에서 똑 또두둑 소리가 난다. 젖은 눈 맞대고 멋쩍게 웃는다. 내 뼈마디도 이제 스스로 우는 법을 알았나 보다. 노정숙 에세이집 바람바람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의담 한방병원 최서형 장로입니다.
1: 얼마 전 제자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도선생은 평소 영적인 생각을 하고 사나? 영적인 생각이 뭐예요?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요? 다시 질문했습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영적 존재인 건 알지? 네. 그러면 노선생은 동물과 큰 차이가 없는 거네. 예? 예. 많은 사람이 영의 세계를 모르고 눈에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며 삽니다. 삶엔 큰 지장이 없어 보이지만 실상은 영적 기능이 잠든 인간의 생명 본질에서 멀어진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분들도 영의 세계를 모른 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어서 신앙은 형식이 되고 종교 활동만 하게 됩니다. 교회가 이기심과 위선 집단이라 손가락질 당하거나 미움식이 교만,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다 영의 세계가 닫혀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것을 부여받지 못해서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신령한 영을 부여받아 동물과 다른 특별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뿌리를 지닌 신령한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코를 통해 인간 내면에 들어옴에 따라 인간에겐 영의 세계가 생겼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채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 정신세계와 달리 신의 차원에서 관리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의 세계를 찾아가 볼까요? 하나님의 신령한 생기가 우리 코를 통해 흡입되어 기관주와 폐를 거쳐 온몸 구석구석 퍼져가는 모습을 그려봅시다. 마치 공기를 마시면 신선한 산소가 호흡기관을 통해 전신으로 퍼지듯 전신 모든 세포에 하나님의 영이 꽉 퍼지는 현상을 말이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채널인 영의 세계가 열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영의 세계가 깨어나면 하나님과 연결돼서 새로운 차원의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생명 기운이 우리에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을 뛰어넘는 분별력, 지혜를 얻게 되고 성령으로부터 많은 깨달음과 영감, 그리고 환상을 보게 되며 하나님의 뜻, 인도하심, 경고 등을 듣게 되어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영의 세계를 모르면 겉으로 문제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면서 가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잃어버린 영의 세계를 찾아 기경할 수 있을까요? 우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생기가 코와 기관지 폐를 통해 온몸으로 흡입되어 몸 구석구석까지 깃들인 모습을 리얼하게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이진 않지만 성령님이 내 주위에 계심을 영안으로 보시고 코로 들숨 호흡을 하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초대하세요. 그 성령님과 인격적 만남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면의 죄와 두려움, 근심, 불안들을 꺼내드려 치유받은 후 성령님의 희락과 평안, 겸손, 온유를 받으세요.
0: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의담 한방병원 최서형 장로였습니다.

CBS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듭니다.

0: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시편 24편 1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3: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조용히 되돌아보는 시간. 오늘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필그림교회 김형석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4: 오늘은 지체하고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롯에 관한 설교를 이제 3주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롯에 관한 설교 역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재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 영원한 천국으로 가야 돼, 저 좁은 길을 가야 돼, 끊임없이 재촉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재촉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바쁘신데,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재촉을 받는 롯과 그의 가족, 그리고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의 이 급한 마음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천사는 급한데 사람들은 웃고 있습니다. 천사는 막 재촉하는데 사람들은 지체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손을 잡아 이끌어내는데 사람들은 몸을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가 되니까 화장실에서 오래 씻어요. 옛날에는 안 씻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극단적이 돼서 너무 오래 깨끗하게 씻는 겁니다. 하루는 아이들이 일어났는데 아이들을 깨우고 이제 막 씻어라 씻어라 했더니 얘네들이 또 샤워를 해요. 아니, 그냥 어젯밤에 하지 왜 또 아침에 샤워를 하냐 하는데 샤워도 또 오래 합니다. 제가 봤을 땐 지각할 것 같은데, 그리고선 이 아이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또 갑자기 옷을 입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옷을 입는 것도 또 한참이 걸립니다. 그리고 무슨 단장을 하는지 또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리고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늦을 것 같은데 좀 태워줘 이러는 거예요. 그게 제 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럼 씻질 말든가, 그러면 옷을 좀 빨리 입든가, 그러면 대충 나와서 빨리 학교를 가든가, 학생이 학교를 공부하러 가지 뭐 쇼하러 가니,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으나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걸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각해도 돼. 그리고선 보냈어요. 가끔은 이제 태워줄 때도 있죠. 근데 제가 그때 막 답답하고 막 조급한데 아이들은 느긋한 거예요. 그때 느꼈던 괴로움과 아픔을 여러분은 아시죠? 여러분은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100배, 그거보다 1000배 더 급하고 조급한 마음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롯과 그의 가족들이 민기적거리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농담으로 여기고 비웃기 시작했어요. 과연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속 터지죠, 그죠? 화가 나시겠죠? 조급하시겠죠? 여러분, 그 마음이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대하고 있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교회 나와 봉사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체함으로 듣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대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지체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농담처럼 여겨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디 안에도 벌어지고 있냐면 교회 안에도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에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죽이고 심판하고 멸하시려고 함이 아니라고 성경은 구원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요, 이 경고등을 무시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죄져도요,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하셨고요. 메말라도요, 그저 교회만 다니면 괜찮았고요.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나라에 큰일이 닥친 거예요. 코로나라는 일이 생기고 교회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그동안에 무시했던 경고등, 그런데 그리고 타고 다녔던 신앙의 차들이요, 이제 곳곳에서 멈추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해 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나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가장 못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나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롯의 사위들이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사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왜 사위들이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사위들의 신앙의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은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롯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고 경외함으로 대했다면 사위들이 어떻게 대했겠어요? 아, 저 말씀은 저렇게 대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롯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대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경히 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위들도 아, 하나님은 저렇게 대해도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학습하더라는 거죠. 성경은 롯의 사위들, 그러니까 롯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롯의 사위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롯의 자녀들과 롯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고등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회개해라, 떠나라, 돌이켜라, 거룩하라, 영혼을 사랑하라, 심판이 있을 것이다, 다시 올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생명처럼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진리처럼 다가오고 있습니까? 사실은요, 우리도 회개하라는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요, 떠나라는 말씀을 그냥 흘려 듣고요, 돌이키고 거룩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말씀이요,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흘러가는 얘기처럼 들려집니다. 그럼 무엇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축복하라는 말씀은 붙잡고 살아가죠. 잘 될 거라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죠. 주님은 너무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나는 분명히 영혼들을 건져내기를 원하는데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증거가 뭐예요? 그럼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런 죄들을 지을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긴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럼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냐고요?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고 우습게 여기고 있는 거라는 거죠. 저는 목사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어요. 저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사에게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하는데 왜 더 하라고 할까?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아니,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도대체 뭘 회개하라고 하는 거야? 저는요, 여러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목회를 안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을 좀 더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 가족들의 마음도 좀 편하게 해주고 좀 든든하게 해주고 이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군대에 군목으로 들어갔는데 대위가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일단 소위 중위들이 맨날 인사를 해줘요. 그리고 월급도요,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몰라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내가 세상에서 쓸모가 있는 사람이고. 그때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아니 자신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달콤한 유혹들을 먹고 살아가는 제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개하라고 했어요. 에이 설마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겠어? 에이 설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진노를 내리시겠어? 진노는 PD수첩에 나오는 목사들한테 내리시는 거지. 근데 여러분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심판하신다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다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생을 바꾸시고 우리 인생에 어떤 선한 영향을 끼치길 원한다고? 아니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목사인 저에게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우리 적어도 필그림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이기는 신앙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매 예배마다 얘기하잖아요. 주님을 떠났을 때 그 고통과 괴로움 말할 수 없었어요. 그때가 오기 전에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에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농담으로 여기잖아요. 그럼 이게 단계가 발전하게 되는데 지체하게 돼요.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16절에 말씀해 보니까 롯이 지체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떨어지려고 하는데 근데 롯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체하고 있어요. 속으로는 밖으로는 농담으로 여기고 안으로는요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다 믿음이 있다고 여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지체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이 건물에 화재가 났어요. 화재 발생.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경고음만 듣고도 달려나가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 날 밤에 이제 기도를 하러 마가의 다락방에 종종 갑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늦게 올 때가 있어요. 그날은 한 새벽 3시쯤 왔던 것 같아요. 새벽 3시에 집에 왔는데 그때 소방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래요. 그래갖고 제가 불이 났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했더니 확인 중인데 아마 아무런 일도 없을 거라고 조금 대기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화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저희 아내랑 그 다음에 우리 예나가 막 뛰쳐나왔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한 게 우리 예나예요. 걔 나가려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살라고 일찍 나왔어요. 저희 아내도 막 뛰어나온 거예요. 지금 계단으로 내려가야 되냐, 옥상으로 올라가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뭘 챙겨야 되냐, 빨리 준비를 해라, 난리가 났는데 제가 아내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금만 기다려봐 그랬어요. 내가 전화를 했는데 이 알람이 곧 꺼질 거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알람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급해요. 자다가도 일어나요. 그런데 가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느긋해요. 저는 가짜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롯이 왜 지체했을까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짜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대도요 다 알아요.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거라는 그 말씀은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지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체에는요 힘이 생깁니다. 제가 동인천에 한 노숙인을 돌볼 때 일이었어요. 동인천에 다른 사람과 다른 노숙인이 있습니다. 너무 멀끔해요. 그 사람 선생님 식사를 좀 드릴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저는 괜찮습니다. 저분들 주세요 하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분은 노숙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분이에요. 억지로 식사를 대접하고 여쭤봤어요. 아니 근데 선생님은 왜 여기에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은 공무원이래요. 공무원. 여러분 공무원이 노숙인이 될 거라는 생각 저는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공무원이래요. 근데 가정이 깨졌대요. 그래서 술을 먹다가 직장에서도 그냥 그만두고 이곳저곳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나온 지 20일밖에 안 됐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는 곧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신경 쓰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 챙겨주세요. 정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20일이 지나서 그 노숙인을 봤는데 정확하게 이 안경 다리 하나가 없어져 있어요. 그리고 석 달을 지난 다음 가봤는데 그는 술에 취해서 옆에 있는 노숙인과 싸우다가 그 노숙인이 다

다른 노숙인들을 데리고 와서 그를 막 흠신 때려주고 있었어요. 제가 막 싸움을 말렸죠. 그랬더니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고 그리고 좀 놔보라고 하고 화가 나서 주변에 있는 것을 다 때려 부수고 있더라고요. 정말 노숙인이 됐어요, 여러분. 그 석 달 만에 정말 노숙인이 됐더라고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된 걸까? 한 가지예요. 지체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체를 정지 상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어요? 가만히 있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상태는요, 지금 죄악으로 더 깊이 빠지고 있는 거고요. 뒤로 후퇴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지체하면 자신이 지체한 줄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 그런 성도님들이 계실까봐 두려워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이 그리우세요? 주님을 떠났던 그 생활이 그리우세요? 이 생활이 너무 익숙해지셨어요? 그럼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진짜 회개는요,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아니요, 힐끔힐끔 볼 수 있어도요, 그때 당시가 너무 싫어지고 그때 당시가 너무 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에게 다시 아버지가 얘기하는 겁니다. 탕자야, 너 다시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살래? 탕자야, 너 다시 그렇게 쥐엄 열매 먹으면서 살래? 아마 탕자는 그럴 거예요.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다시는 가지 않을 거예요. 다시는 가지 않을 거예요. 남자들은 가끔 군대 가는 꿈을 꾼대요. 여러분도 꾸셨어요? 근데 저는요, 장교였기 때문에 예비군을 되게 오래 해야 합니다. 근데 정말 꿈이 현실이 될 때가 있어요. 진짜 군대에서 자고 있어요. 너무 싫어요, 여러분.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예비군을 갔을 때, 1회차 처음 예비군을 갔는데 예비군 대장이 누구였냐면 제가 목회를 할 때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요, 진급을 해갖고 중령이 돼갖고 거기에 대장님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끝난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예비군, 이제는 정말 주님의 평강과 은혜 가운데 끝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입소식을 마친 후에 우리 집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목사님, 차 한잔 하시죠. 뭐 드릴까요? 아, 저는 아메리카노 한잔 주세요. 그러고 싶었는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녹차 먹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녹차를 타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도와드리고 싶은데 도와줄 방법이 없네요. 요즘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도와달라고 안 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고 다른 병사들의 모범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수요일날 예배 시간에 혹시 우리 용사들 위해서 교회에서 간식 좀 지원해 주시면, 간식만 사고 왔어요, 여러분. 다시 가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너무 군대가 좋아서 돌아갈 분들이 있을까요? 아니요, 치를 떠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군대도 가기 싫은데 주님 없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우리는 너무 싫어하고 몸소리 쳐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몸소리 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직 거기 언저리에서 지체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몸이 안 움직여요? 너무 괴로워요? 그러면요, 우리 주님께 살려달라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16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자비를 더하셨대요.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누구에게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던 좁은 길의 용사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자비를 더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지체하고 넘어져 있고

0: 일어나기 싫었던 그 롯에게, 그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자비를 더하셨대요. 여러분, 이 주님 아니면 누구 손 붙잡겠어요? 그 손을 외면하시겠어요? 그 손을 뿌리치시겠어요? 뿌리치고 있는 성도님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레이브니엘 목사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소돔에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소돔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소돔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소돔에는 설교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도 있고 교회도 있고 수백만 권의 성경도 있고 설교자들이 넘쳐납니다. 그런 불리함 가운데 소돔이 심판을 받았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도대체 어떤 심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 자비의 손으로 롯을 이끌어내기 위해 자비하심에 자비하심을 더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멀쩡한 이유는요, 우리가 도덕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편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자비와 자비를 더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손을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유황불이 내리기 전에 주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이 땅이 멸망하기 전에 주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깨우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십니다. 작은 찔림으로 우리를 깨우십니다. 주님, 내 손을 붙잡고 질질 끌고서라도 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럼 주님은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러분 그를 끌고 왔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강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은혜로, 강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소망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함께 가요. 좁은 길 함께 가요. 교회에 다니다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천인공노할 일 당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그 손에 손 붙잡고 좁은 길 가는 거예요.
1: 지금까지 말씀해 기독교 대한감리회 필그림교회 김형성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필그림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0: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1: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0: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1: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0: 미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M 캠프 김은영입니다.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는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으로 자기 효능감이란 것을 얘기했대요. 자기 효능감은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막연한 자신감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해낼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믿음이고, 완벽하진 않아도 한 걸음은 뗄 수 있다라는 마음인데요. 우리는 종종 큰일을 앞두고 나는 부족해서, 나는 경험도 없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스스로를 작게 만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거창한 결심보다 중요한 건 작은 실천일 테고, 큰 확신보다 소중한 건 다시 해보려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강상구. 오늘은 다시 섭니다. 첫 곡 전해드렸어요. 자, 우리 대단한 사람 아니어도 너무 움츠러들지 말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해서 쓰시는 분이 아니라 부족해도 손을 내미는 사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 자, 우리 CCN 캠프도 어쩌면 이번 주일에 다시 일어난 거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은영의 CCM 캠프로 이제 일주일의 시간 금요일까지 함께 달려와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종마늘빵, 본고장 특별양념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나영환의 나는 할 수 없지만 또 앞서 동방현주의 다시 일어섭니다 찬양 전해드렸어요. 우리가 다시 힘을 내어서 일어설 수 있는 어떤 계기들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CCN 캠프가 이제 김은영의 CCN 캠프로 이번 월요일부터 다시 시작해서 다시 시작하는 그래서 다시 저도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데요. 특히 CCM 캠프의 가장 큰 장점은 재미있는 코너들 그리고 그곳에 나와주셔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스트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기쁨인 것 같은데요. 자, 금요일에 저희

영어 CCM, 해외 CCM으로 배우는 CCM 잉글리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분이 영어 쌤으로 오셨을지 기대해 주세요.

0: CCM English.
1: 정성원의 CCM English라고 이름을 크게 하실 줄 알았는데 쑥스러워하시는군요.
0: 생각보다 아이입니다. 아이.
1: 아, 웃음소리에 저는 전혀 네. 아이가 느껴지지 않았는데 아, 예. 어, 그러시군요.
0: 네, 그렇습니다.
1: 타이틀 던지실 때 아, 우리 목사님 아, 솔직히 아이와 네네. 이 어느 중간쯤에 계시는 것 같아요.
0: 아, 맞습니다.
1: 네. 네. 자, 제가 지금 정성원 목사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보통 찬양 소개해드릴 때 1000번째라고 네네. 말씀을 드리면 아하 라고 하실 것 같아요. 아, 예. 1000번째 정성원이라고 하면은 딱 한마디로 소개가 되는 그런 분이시지 않나 싶어요.
0: 아, 예. 그렇습니다. 1000번째 정성원입니다.
1: 네. 많은 곡을 만드셨고 예. 이제는 많은 곡 중에서 또 특히 해외 CCM을 예. 영어로 네. 설명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예. 영어쌤으로 오늘 오셨어요.
0: 그러니까 살다 살다 별일이네요.
1: 그러니까요. 저희 실은 많은 코너를 만들었는데 네. 어제 갑자기 네네. CCM 새 앨범 소개 코너가
0: 아, 맞아요. 예.
1: CCM 공부방이 되고 오신 두 분이 네. 이제 김쌤, 주쌤이 되고 저 예. 교장쌤 됐어요.
0: 축하드립니다.
1: 근데 그 분들이 가시면서 갑자기 내일 CCM 잉글리시도 첫 번째 코너다 그랬더니 그러면 영어쌤 오시는 거네요? 이러고 가셔가지고
0: 네네네.
1: 아 제가 그래서 목사님께 네네. 그냥 네. 너무 자연스럽게 영어쌤이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0: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선생님 소리 많이 듣고 살긴 했죠. 어렸을 때부터. 네,
1: 목사님으로 네. 불리신 지 한참 되셨잖아요.
0: 한참 됐죠. 20년 됐네요. 네. 네, 목사 된 지.
1: 그런데 이제는 네. CCM 잉글리시에서 영어쌤으로. 네. 아니, 근데 영어를 왜 잘하시는 겁니까?
0: 아, 영어를 잘한다고는 말씀드린 적 없는데.
1: 아니 저희 김태은 작가가
0: 아 그러니까요
1: 아니,
0: 작가님이
1: 목사님 네. 영어 잘하시고 너무 말도 재밌게 하시고
0: 아 그렇죠 이분 예 그렇죠
1: 네. 해외 CCM을 저희가 보통 예, 예, 예, 예. 뭐 잘 예. 알아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0: 예, 예, 예.
1: 굉장히 가사나 이런 거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0: 아, 그렇죠 예,
1: 그래서
0: 예, 예.
1: 오늘 이렇게 또 입담이 좋으신 네, 네, 네. 목사님께서 영어 네. 쌤으로 오셔서 재밌는 네. 이야기도 해주시고
0: 네.
1: 저는 실은 네네. 목사님께서 워낙 여행을 좋아하시잖아요.
0: 맞습니다. 예, 예.
1: 그래서 오늘은 영어 가이드, 뭐 영어 쌤뿐 예. 아니라 여행 네네. 가이드도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을.
0: 뭐, 예, 그건 얼마든지. 네. 얼마든지 뭐 네버엔딩 스토리로 할 수 있어요.
1: 네버엔딩. 아, 그래도 오늘 CCM 캠프도 찬양을 즐겨 하시는 네네네. 많은 청취자분들께
0: 네네네.
1: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
0: 가장 좋아하는 영어 찬양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딱 이 노래가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네, Steel이라는 곡입니다.
1: 오, 발음이 중요해요. LL 발음이.
0: 그게 어렵더라고요. Steel.
1: 앞니 뒤쪽에
0: 뭐 이렇게 다라고 혀를 이렇게라 막
1: 이렇게
0: 막상 그렇게 막 하다 보면은 예, 네. 혀를 내밀고 있더라고요.
1: 근데 거 스틸에는 무려 L이 두 개가
0: 네,
1: 들어가 있고
0: 스틸, 예, 예, 네. 예. 이 찬양.
1: 이 찬양은 실은 우리 한글 버전이
0: 네,
1: 있잖아요.
0: 주품에 네. 예. 이 찬양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스틸 원곡은 네. 힐송으로.
0: 힐송으로. 예.
1: 네 알고 있죠. 그러니까 네.
0: 호주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힐송이. 네. 예. 그래서 힐송스러운 곡이에요. 사실은 되게 락적이면서도 단순하고 예. 멜로디도 그렇고 반복되는 거 많고 그다음에 키업해서 찬양하기 워십하기 딱 좋은 그런 곡인데 사실은 이 곡은 가사가 사실 예술이고 그다음에 이 제목에서 오는 그게 있죠. 그러니까 주품에라고 하면은 우리는 글쎄요 이 찬양을 완전히 담는다고 생각이 안 들고 저는 이 스틸이라는 말이 네. 이 노래의 처음과 끝을 다 말해준다고 하는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럼 가사 한 줄 한 줄 이제
0: 그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1: 쌤 시작해 주세요.
0: 그러면 학생이 그 영어 가사를 읽어야 되는데?
1: 아이
0: 아, 아니네. 교장 선생님이시구나.

0: 교장 선생님은 그런 거 안 하고 품위 유지하고 있겠습니다.
1: 아, 어떡하냐. 네. 고등학교 때 영어 발음 안 좋은 영어 선생님 나 되게 뭐라고 했는데 자, 오늘 네네. 딱 걸리네요. 네. 자, 한번 봅시다. 네. 네. 그러면 첫 가사가 이거예요. 네. Hide me now라고 써있는데 Under your wings라고 써있거든요. 나를 그냥 숨겨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내가 숨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네. 어디냐면 당신의 날개 아래.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In under someone's wing. 예, 이게 그 말 그대로 하면은 그 날개 아래, 날개 누군가의 날개 아래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이거를 수거? 수거라는 말 우리가 영어 시간에 많이 네. 예, 했잖아요. 그걸로 타면 누구의 보살핌 아래. 아. 예. 누구의
0: 부모님의 보살핌 아래 선생님의 예. 지도하에 이럴 예. 때 많이 쓸 수 네. 있는 네. Under someone's wing.
1: 예. 그래서 당신의 날개 아래 나를 숨겨주십시오. 나는 숨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over me. 그 다음에 within your mighty hand. 예. 놀라운 당신의 그 전능하고 강대한 그런 손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이렇게 감싸주십시오.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ll. 이 roll라는 말이 이제 그냥 폭풍이 확 네. 칠 때 그런 말이란 말이죠. 그리고 바다가 일어나고 바다가 일어난다고 하는 건 뭘까요?
0: 파도가
1: 팍 네. 치고 하여튼 그런 게 그렇죠. 있을 때
0: 네.
1: 그리고 이제 이 still이라는 그 뭐야 찬양에서 제일 저는 좋아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Soar라는 소어가 그 R. 켈리라는 가수가 네. 있어요. 그래서 I believe I can fly. 어우, 예. I believe I can touch the sky.
0: 노래도 하시는군요. 네네네. 네.
1: 거기서 소어라는 단어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느낌상 뭐냐면 그냥 쫙 하고 올라가는 그런 느낌보다도 우리가 약간 천국 갈 때의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받아들여져요.
0: 네. 네. 저는 네. 그 커다란 비행기가 이렇게 도약하잖아요.
1: 그치.
0: 쫙 올라갈 때 네. 약간 네. 그 느낌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1: 그러니까. 그런데 네. 그게 뭔가 여기서도 이제 그런 게 나와요.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예. 홍수를 다 뒤엎을 수 있는 홍수 위에 있는 그런 왕이시라고 하는 건데 이 소어가 왜 그러냐면 어려움과 우리가 그 감당 못할 그런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는 분이다라는 의미로 그냥 이걸 쫙 다 예, 뛰어넘는 그런 넘어오르는 날아오르는 그런 네. 그런 의미로 여기다 담은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찬양하고 같이 들으면 더 와닿는 것 같고요. 자, 이제 여기 그 제목이 같이 나오죠.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네. 나는 잠잠할 것이며 또한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알 것입니다. Find rest my soul in Christ alone. 이게 find rest my soul을 갖다가 이제 제 영혼을 찾아주세요. 뭐 그렇게 이제 고지고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 영혼아. 쉼을 얻어라.
0: 네.
1: 나한테 와서 쉼을 얻어라. 어떻게? 오직 주 안에서. Know his power and quietness and trust. 예. 그의 힘을 압니다. 나는 당신의 힘을 압니다. 주님의 힘을 압니다. 그리고 고요함과 믿음 안에서 말입니다.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ll. 똑같이 반복이 되죠. 네.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예. 이 찬양입니다.
0: 네. 이 still이라고 하면은 보통 찬송가에도 네. 내 영혼아 잠잠하라, 네. Be still my soul 네. 같은 네. 곡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 네. 약간 그런 점에서 성경의 한 장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을 예. 때 네. 풍랑 치는 바다 제자들의 막 네. 두려워하는 모습인데 그 엄청난 그 네. 혼돈 속에서 네. 오히려 잠잠하게 한 발 한 발 걸어오시는 예. 그런 모습을 좀 상상하면서
1: 맞습니다.
0: 찬양을 네. 들어보시면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어떠셨어요? 자 우리 정성원 목사님께서 다음 주에도 오셔서 네, 또 좋은 해외 네. CCM을 곡으로 가사로 이렇게 섬겨주시고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러게요. 좀 실력이 늘어나기를.
1: 네.
0: 교장 쌤의 품위 유지와 힘들 것 같아요.
1: 교장 선생님은 더 이상 늘어날 실력이 없지 않나요? 네,

0: 아닙니다. 빨리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 네. 힐송 뮤직그룹 에스틸 전해드립니다. 네.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금요일 코너 CCM 잉글리시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힐송 뮤직의 스틸 그리고 G2G의 Once Again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목요일 금요일에는 게스트들을 모시고 저희가 코너를 마련했으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특히 새 앨범 좋은 의견도 적어주신 감사드려요 정현우님 잘 반영해서 최신 곡들뿐 아니라 숨겨져 있는 보석 같은 노래들 또 두 분 쌤께서 잘 소개를 해 주실 거예요. 함께 해 주시고 CCM 잉글리시는 우리에게 친숙한 해외 CCM 혹은 잘 모르는 해외 CCM도 가사를 묵상하면서 들어볼 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일매일 한 분씩께 저희가 상을 드리고 있죠. 오늘 상을 받으실 분이 5759님이신데요. 녹음 준비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녹음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늘 따뜻한 이야기로 하루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 재민이는 중학교 3년을 좋은 친구들과 보냈는데 고등학교 때 다른 학교로 가게 되어서 이제 멀어지겠구나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플래그 풋볼 2028 LA 올림픽 정식 종목이라고 합니다. 이 플래그 풋볼로 다시 만나서 지금 미국에서 열리는 8개국 국제대회에 주니어 한국 대표로 함께 나가게 되었어요.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우리 늠름한 아이들 너무 다 잘생겼어요. 자, 헤어질 줄 알았던 아이들에게 다시 같은 길이 선물처럼 주어진 거죠. 재민이 친구들도 고맙지만 늘 함께 응원하고 기뻐해 준 엄마들, 채우맘, 주한맘, 지우맘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런 동행을 허락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미국에서 뛰고 있을 우리 아이들과 멀리서 응원하는 엄마들에게 조수아의 은혜 한 곡 부탁드릴게요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상은 멋진 엄마들 응원상입니다. 만성염증과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비공개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함께하는 엄마들과 나눠서 경기 있을 때마다 우리 몸도 챙겨야 돼 이렇게 해서 꼭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약간 엄마들한테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저도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자, 찬양은 조수아의 은혜를 써주셨는데 조수아가 부르는 은혜 아니면 그리고 한이의 은혜도 이어서 들으려고 해요.

손경민 작곡집에서 지선 이윤아 한이 강찬 아이빅 밴드 은혜였고요. 조수아가 부른 은혜 아니면 전해드렸습니다. 조준모의 시편 84편 일부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신혜숙님 신청곡 전해드려요. 비가 와서 약간 좀 아프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비가 와서 관절이... 오늘 아프지 않게 편안한 밤 찬양 들으면서 모두들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

0: CBS
1: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중국 난징의 도시공원에서 들려오는 대륙검은 짓바귀의 소리입니다. 이 새는 중국 동부와 대만, 그리고 한반도 남부 일부에 분포하며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0: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0: 탈퇴를 결의했습니다. 이들 교단의 탈퇴 배경에는 조직의 운영 방식과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있습니다. 이단 대책이라는 본연의 목적보다 특정 법안 반대 등 정치적 사안에 목소리를 내면서 협의회의 정체성이 모호해졌고 각 교단의 충분한 검토나 수기 과정 없이 일부 주도에 따라 주요 사안들이 통보식으로 처리된 것도 내부 반발을 불러왔다는 지적입니다. 이로써 협의회는 당분간 규모 축소에 따른 대표성 약화와 동력 상실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수교대한선결교회 이종만 총회장이 오늘 기자들과 만나 세대 간 소통과 화합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만 총회장은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 고령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도 중요하다며 두 세대의 다리 역할을 교회가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종만 총회장은 이어 은퇴하신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의 노후 대책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겠다며 구체적인 복지 모델을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예성총회와 민족복음화운동본부는 업무 협약을 맺고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세계 식량계획과 공동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난민 강제이주 과정의 자리 역량 강화가 아동보호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난민 아동의 57%가 굶주림을 겪었고 학업 중단과 조혼, 가족 분리 등 복합적인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자립 역량이 높은 가정의 아동은 구걸할 가능성이 56% 낮았고 학업 중단과 조혼, 가족 분리 위험도 각각 30% 이상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월드비전 아만다 라이브스 선임 국장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일시적인 긴급 구호뿐만 아니라 가족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립 기반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명환 한국 월드비전 회장은 가장 취약한 환경에 놓인 아동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해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는 어제 전북 군산 한일교회에서 은빛 세대와 함께 일구는 목회를 주제로 노년교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교제 해설을 맡은 광염교회 김성희 목사는 노년은 돌봄의 대상이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품은 세대라며 가족을 품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돌보며 믿음을 전수하는 은빛 세대가 될 때 한국교회의 미래도 함께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장총회에 은빛 세대 날아오르다는 노년 세대가 삶을 긍정하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도록 돕기 위한 교재로 노년 교육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구세군 한국군국이 기부컬러링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기부컬러링은 통화 연결음을 공익 메시지로 설정해 전화를 거는 상대방에게 자연스럽게 나눔 메시지를 전달하는 캠페인입니다. 오요셉이었습니다.
1: CBS
2: 세상을 사랑으로 보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깃든 온갖 병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한다. 그리고 새와 나무가 속삭인다. 친구여 하고. 이것이 바로 사랑이 지향하는 바다. 책 속 이야기, 배고프고 아름다운 동물들 속 한 문장이었습니다. 사랑과 치유는 우리 인간 이야기의 근본입니다. 친구여 라는 속삭임이 바람결에 수런되는 것 같습니다.
3: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이었습니다.
4: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투 미니스트리의 찬양으로 오늘 전해드렸어요. 8183님 잠은 오는데 듣고 싶기는 듣고 싶고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벌써 잠 드셨을까요? 자, 이분은 보내주신 사연 신청곡 잔잔하게 잠 안 깨우고 빗소리도 들으실 수 있게 그렇게 함께 할게요.

안성지인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앞서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여호와 이레, 나무에네 살아라 살아내라 모두 신청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유리정은님, 여호와 이레 잘 들으셨나요? 또 8291님께서는 안성진 성령이여 임하소서 써주셨고요. 0491님께서 한 주 모두들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많이 피곤하고 또 졸립고 직장에서의 퇴근은 집으로의 출근. 아, 이런 표현을 또 하시다니. 그러게요. 집에서도 쉬지 못하고 집안일을 계속 이어서 해야지 되는 우리 많은 직장 어머니들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이샬롬님께서 은영님 송파 케이블 채널로 함께해요. 817번이라고 하셨어요. TV로도 이렇게 라디오 들으실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소나무님께서 너무 그 저희 레인보우로 들어오시면 제가 파란 니트를 입고 이렇게 그 파란 니트가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그래서 눈 비비며 듣고 계시다고 해주셨어요. 우유121님께서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박정호 찬양. 또 3214님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진행자가 바뀌었네요. 은영씨 목소리도 좋고 선곡도 좋고 이제 매일 듣는 애청자가 될 것 같아요 하시며 주님이여 이 손을 다이가 연하단고 써주셨고 2849님 오늘 나는 신청해 봅니다. 이 시간 처음이네요. 경기도 화성에서 함께 하신다고. 이경은님께서는 항해자 은디님 신청할게요 하셨는데 이렇게 찬양들은 조금 추억의 찬양으로 좀 옛 찬양들인데 좀 이 분위기 비도 내리고 왠지 추억에 잠기기 좋은 이런 시간에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아서 전해드립니다. 다윗과요 나단의 주님이여 이 손을 주님이여 이 손을이라고 또 잘 아시는 곡이죠.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 나는 이 곡은 치유 앨범에서 그리고 박종호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렇게 먼저 듣겠습니다.

박종호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또 치유 앨범에서 오늘 나는 달가나단 주님여 이 손을 전해드렸는데 왠지 정말 뭐 추억이 방울방울 이런 느낌이네요. 정승아님께서 철야 예배 끝나고 집에 와서 씻고 지금 들어왔어요. 맞아요. 지금 한국은 밤 시간이라 철야 예배를 마치고 와서 집에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감사해요님은 저는 썸머스쿨 식사 봉사 가면서 듣고 있습니다. 미국 달라스 중앙감리교회입니다. 여기는 벌써 방학했고요. 아이들 300여 명이 두 달 동안 썸머스쿨을 보내게 됩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각 교과 선생님들이 열정적으로 아이들과 함께합니다. 안 믿는 아이들도 함께하는데 같이 복음이 전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멀리에서 손은 들어주셨어요. 너무 귀한 두 달 동안의 썸머스쿨 이곳에서도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2488님께

그래서 소원의 항구로 이끄신 애를 남겨주셨는데 항해자를 이경은님 신청하셨잖아요. 그래서 왠지 우리 모두 항해자가 되어서 그 소원의 항구로 가는 그런 여정을 함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유봉기 이베니 소원의 항구로 이끄신 애 시와 그림 항해자는 오늘 워십 버전으로 준비해봤어요.

이동기 이베니 피처링 소원의 항구로 이끄시네 시와 그림 항해자 오늘은 워십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주일 이제 주말 주일에 CCN 캠프는 일부는 보내주신 사연 신청곡 다 못 나눈 사연들 이삭줍기 꼬꼼으로 2부가 지금처럼 워십곡을 2부에서 워십팀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각 교회에서도 이제 너무 귀한 워십팀들의 활약이 눈부신데요. 그래서 2부는 워십 앤 프레이즈로 워십곡들 많이 전해드릴 테니까요. 지금 준이비님도 주 예수 내 산소망 영광 영은 아빠님도 마커스 워십곡 스티브님 시선 등등 남겨주셨는데 이런 곡들 워십 앤 프레이즈에서 또 함께하도록 하고요. 오늘 끝곡은 샌디 패티의 음성으로 듣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자 오늘 마침표 찍을 시간이죠.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행복하시고요. 지금까지 김태은 작가 그리고 제작 진행의 저는 김은영이었습니다.

0: CBS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0: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무엇에 집중하고 계실까요? 아이들처럼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는 시간일 수도 있겠고요. 나에게 익숙한 일에 몰두하고 계실 수도 있고요. 네, 어디에 계시든 무엇 하시든 이 좋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여러분의 하루 중 어떤 시간이 제일 기다려지세요? 당향로 시작하는 시간 말고 어떤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 시간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어떤 시간이든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오늘 매 시간마다 기쁨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느리 시간은 흐르죠. 첫 곡으로 들려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예, 두 팔 벌려 오늘도 환영합니다. 레몬나무님께서 방송시간 바뀌었다는 얘기 듣고 왔어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핸섬하신 핸섬님도 오셨고요. 단 한 사람님 샬롬 반가워요. 멋쟁이님의 신청곡 이어서 들을까요? 예스워십에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순예배 드릴 공과 준비하다가 방송 켜신 김영애님의 신청곡 주의 이름 높이며 천민찬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몽실언니님 예, 축복의 메시지 감사하고요. 커피향기님 오늘 축구로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하죠. 우리의 응원가 같이 불러볼까요? 나로부터 시작되리 류은 마르지 않는 샘 하준이 함께하는 곡입니다.

신나고 정신도 반짝나지 않으세요? 그런데 밤 12시에 재방송 들으시는 분들 잠 다 깼다, 그쵸? 폴라리스님이 센스있게 김간호의 골든슈즈 신청하셨고요. 역시 센스있게 실로암을 신청하신 파크릭스님. 26년 다닌 직장 퇴임하고 3주차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태해지는 게 싫어서 예전처럼 4시 30분에 기상해서 진짜 일찍 일어나시는데요. 남편 출근할 때 음악 들으면서 공원 걷고요. 12층까지 걸어서 올라와도 뱃살은 감당 못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훌라후프 돌리다가 신청합니다. 숨 좀 차겠는데요. 예, 역시 열심히 관리하시고 또 그냥 뭐 쉬실 수도 있는데 계속 나를 위한, 내 몸을 위한 일을 하시는 거 보기 좋습니다. 풀꽃님, 네,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 이 시간 잘 오셨고요. 예전에 제가 시신 캠프를 진행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 그 프로그램의 타이틀이 시간의 11조라는 타이틀이었는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24시간 중에 2시간은 시간의 11조로 드릴 수 있거든요. 드려야 하거든요. 찬양과 기도로. 그렇다면 뭐 꼭 단양도 시간이 아니더라도 저희 대부분 조이포유나 표준 쪽에 그 찬양 프로그램 2시간으로 편성이 돼 있잖아요. 자기에게 가장 맞는 시간, 그 시간을 찬양으로 함께하고 또 기도 드리고 다른 사람의 사연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내면 어떨까? 예,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이디 8529님, 저 오늘 마지막 출근입니다. 일주일 전부터 물건 정리하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그 옆 학원에서 스카우트 제의도 있었어요. 저와 함께 일하고 싶다고. 다음 달부터 정말 좋은 분들과 함께 근무하게 됐습니다. 야, 자랑스럽다 우리 하이디 8529님. 새로운 곳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새로운 곳에서도 화이팅 응원하며 도계군원님이 교회 신청하셨거든요. 주천미의 교회. 금요구역장 권찰교육이 있으시대요. 네, 이 곡 함께 이어서 듣겠습니다.

단 한 사람님의 신청곡 낮에는처럼 밤엔 달처럼 이마란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다정한 그레이스님 이 시간 집중하기가 딱 좋죠. 주삼에 교회 모임이 있어서 준비하면서 듣는데요. 일정이 없을 때는 주로 읽기, 쓰기, 그림 그리기, 청소, 정리 이런 거 하는 것 같아요. 부지런하십니다. 러블리포스님, 주님은 산 같아서 신청하셨는데요. 마커스 앨범에서 들을까요?

박상규 내려놓음 이 곡은 아하부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오늘도 새 힘 얻으며 이동하고 있어요 하신 에밀리님. 네, 오늘도 기쁘게 하루 보내시고요. 파이팅! 내일 비 소식 있다고 하죠. 비 준비하시니 일부 끝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심영진이고요.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봬요.

0: CBS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여,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0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어제 강릉 안목해변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신 우리 당양로 가족들 좋은 친구 이공구님의 신청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소울싱어즈 친구야 함께 친구 동료 또 내 기도 동역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당양로라는 시간에 이 이름으로 가족이 된 친구가 된 또 기도 동역자가 된 여러분이 계시니까 참 그 모습도 보기 좋습니다. 이쁜아님 금요일 마음이 바쁜 요일이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수연님도 계시고요. 뚜뚜사랑님은 산책하면서 이어폰 끼고 듣고 있으니까 기도가 계속 나옵니다. 귀한 시간이에요. 아멘. 노을가을님 충만 신청하셨어요. 준비해 놓겠고요.

장지영님이 내 이름 아시죠? 신청합니다. 이 곡은 He Knows My Name 이라는 타미 워커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방송 함께하고 있는 배영훈님 좋은 영과 함께 들었습니다. 좋은 영의 감사였고요. 지선의 충만 그 전에 함께 들었어요. 지금 시각이 11시 19분 향해 가고 있고요. 이제 생방송으로 주이풀을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이 시간에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건데 생일 맞으신 분들 있어요. 먼저 레가토님이 알려주셨는데 올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행복한 요한나님의 생신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영육으로 보여주는 행복한 요한나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귀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강건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셨어요. 행복한 요한나님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네. 주님의 축복 가운데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주변에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더욱 느끼는 생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C5 워십의 불가능이 가능케 돼 신청하신 곡 준비해 놓겠고요. 다시 시장님 오늘은요 남편과 저의 생일입니다. 오늘은 남편이 평소 좋아했던 찬양 신청하려고요. 행복 남편 진 집사에게 선물하고 싶어요. 이런 걸 천생연분 이렇게 부르는 거죠. 두 분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은 두 분은 평소보다 5배 더 기쁜 날로 보내셔야 합니다. 흔하지 않는 기쁜 날이거든요. 축하드리고요. 박성애님 내일 우리 한나 생일인데 축하해 주세요. 한나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항상 밝게 행복하게 그리고 받은 사랑 나누는 귀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신청하신 곡도 준비해 놓겠고요. 3.1절님 오늘요 27주년 결혼 기념일입니다. 21주년 때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그 이후도 계속 어려운 시간들 보내셨는데 이제 로봇 수술 방사선 치료 앞두고 계세요. 이겨낼 수 있는 힘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두 분이 함께 계셨기에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 기념일 27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축하곡 한 곡씩 띄워드릴게요. 먼저 한이가 부르는 행복

행복한 요한나님, 다시시장님, 그리고 남편분 한나님의 생일 축하하며 들었고요. 또 3.1절님의 결혼 27주년도 축하 함께 나눴습니다. 플라리스님이 우리 목사님 생신도 내일인데 축하해 주세요.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 목사님이세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우리 목사님은 그걸 다 또 해내시네요. 축하드리고요. 매일매일 축복의 걸음 걸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축하 사연 하나 더요. 레몬나무님이 동현이 FAT 시험 1급 합격했대요. 이게 와 공부하는 게 쉽지 않은데 드디어 또 동현님이 해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이 일이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귀히 쓰이는 바탕이 되고 또 근간이 되고 또 열매로 맺혀지길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주수와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김성은 정신호가 부른 결혼을 위한 노래, C5 워십에서 불가능 가능케 돼. 그 전에 들으신 곡은 하니 행복이었습니다. 푸른 동사님께서 저 주일에 퇴원하는데 축하해 주실 거죠? 4월 2일 입원해서 모든 게 은혜입니다. 4월 2일이면 두 달 넘게 입원해 계신 거예요. 얼마나 퇴원이 기다려지실까요? 저희도 축하드리고요. 더 건강하시고 모든 시간들이 회복을 위한 시간으로 그래서 더 건강함 가운데 기쁘게 행복하게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위대하신 주 이 곡 준비해 놓겠고요. 먼저 빈들의 마른 풀 같이 듣겠습니다. 이 곡은 차희님께서 어르신과 같이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위대하신 주를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금 끝날 시간이 돼서 제가 사연 좀 더 나누고 이 곡을 끝곡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9898번님이 하은이가, 그러니까 따님이에요. 하은이가 정원님을 좋아해서 공부에 바쁜 작년 고3 때도 틈틈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예 좋은 대학에서 예, 좋은 대학에서 여유롭게 지금 듣고 있다고. 정원님 보이스가 마음을 착륙시킨대요. 이거 제가 최근에 본 드라마에서 한 배우가 한 그 대사거든요. 그 대사가 참 마음에 와 닿았는데 그걸 제가 듣다니 영광입니다. 감사하고요. 다윗처럼님. 아, 개업하셨나요? 확인하고 찾아왔습니다. 이상한 거 오늘 하셨군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주소가 여기가 맞아요. 블루 딱따구리 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은방울꽃 님. 오후 시간에는 사무실에서 찬양 방송을 틀어 놓을 수 있어서 마음 편하게 예, 찬양을 듣는다고 하셨어요. 이어폰 끼고 지금은 듣고 계시군요. 잊지 않고 찬양의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시간이 일하는 데 있어서도 집중이 되고 또 기도 제목 있으시면 함께

나눌 수 있고 또더큰 은혜로 다가가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연님이 오셨거든요. 오늘 모처럼 휴가시래요. 평온하게 찬양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그 신청하신 곡 중에 하일라 러브갓이라는 곡이요. 제가 찾아보니까 2026년 6월 12일에 발매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일주일이 조금 지난 딱 일주일 된 그런 곡이라 저희가 발매가 된 곡은 심의 기간이 필요해서요. 아직 입력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곡 다음 주에 입력되고 또 심의 통과하면 저희가 함께 당향로에서 당신을 향한 노래에서 듣겠습니다. 저도 어떤 곡인지 어떤 곡일지 기대가 됩니다. 남궁성옥 위대하신 주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기편으로 이제 일주일 다른 시간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는데 너무 행복했고 또 앞으로가 기대되고 여러분도 꾸준히 함께 해 주시리라 믿고 토요일과 주일은 녹음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승리하는 하루로 보내세요.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26편 3절부터 6절 말씀이었습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50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입니다. 이 찬송가는 에드윈 오델로 엑셀 목사가 작사하고 작곡했습니다. 사업의 실패에 방황하다 들어온 남편을 아내는 불을 환하게 켜놓고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그 옛날 욥이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일어난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우리 애들은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위로의 말을 들은 남편은 그날 이후 다시 용기를 얻어 사업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따뜻한 말과 사랑이 한없는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을 전해준다는 찬송가 50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만나봅니다.

0: CBS
1: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2: 안녕하세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의 조우성돈 교수입니다. 살다 보면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참 이악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만 바보 같다 하는 그런 불안감이 생깁니다. 손해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겠죠. 요즘 사람들은 바보가 되지 않겠다라고 정말 열심을 지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나치면 관계가 깨지더라고요. 더 지나치면 내가 고립되고, 그보다 더 지나치면 나도 이악스러운 사람이 되더라고요. 내가 바보가 되고 나면 모두가 편해집니다. 누군가 손해봐야 한다면 내가 좀 바보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작전인 것 같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그저 상상할 뿐이지 당신 곁에서 걷는다면 어떨까
1: 그저 상상할 뿐이지

ใจอีกคิดบริเวณสอง

0: 한강 노벨상 말고 환경 노벨상이 있습니다. 골드만상이라는 이름인데요. 2026년 수상자는 한국인이었습니다. 김보림 활동가인데요. 수상 이유는 청소년 기후행동과 함께 국가의 미온적인 기후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재 판결을 끌어냈다입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은 어느 더운 여름날입니다.
1: 오래된 빌라에서 살던 저는 새벽에도 너무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아서 엄마가 잘 자고 있는지를 계속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엄마랑 연령대가 비슷한 분들이 실내에서 잠을 자다가도 온열질환으로 사망을 했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0: 엄마를 위해서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이 헌법소원 제기로 이어졌는데요.
1: 기후위기로 빈곤한 이들이 더 위험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는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기후위기 대응이 누구도 쉽게 포기되지 않는 그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0: 엄마와 그리고 다른 많은 이들과 함께 안전해지자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꿈, 국회가 잘 이어주기를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남에게 거저 나눠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나치게 움켜쥐고 아끼는데도 오히려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욱 살림이 불어나고 이웃에게 기꺼이 마실 물을 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목마르지 않게 된다. 곡식을 자기 창고에 가득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지만 창고를 활짝 열고 곡식을 기꺼이 내다 파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2: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6월 20일 토요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우리 힘은 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은혜를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 옥토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소서.

건강을 구하오니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소서. 마음의 평안을 구하오니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소서. 풀리지 않는 문제의 해결을 구하오니 형통의 은혜를 허락해 주소서.

은혜를 허락해 주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의 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소서.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 취업과 고시를 준비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직업의 선택 과정부터 서류를 준비하는 일, 그리고 면접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또한 어떤 결과를 마주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도 허락해 주소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나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아침의 기도, 서울시 양천구 세원이학교회 정성철 목사였습니다. 2월 20일 토요일 아침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CBS 새아침입니다. 휴가 부르는 찬송가 419장 준비했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김소영이 부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크로스웨이 선교단입니다.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욥기 36장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욥기 36장 다시 엘리후가 말을 이었다. 조금만 더 참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지혜를 모두 다 짜내서라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내가 하는 이 말에는 거짓이 전혀 없습니다. 건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지금 욥 어른과 더불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힘을 가지고 계시지만 흠이 없는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또 지혜가 무궁무진하시므로 악한 사람을 살려두지 않으시고 고난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십니다. 의로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그들을 보좌에 앉아

함께 자리를 길이 같이 하게 하시고 그들이 존경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쇠사슬에 묶이게 하시고 고통의 줄에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한 일을 밝히시며 그들이 교만하게 지은 죄를 알리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들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시고 그들이 악을 버리고 돌아오도록 명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면 그들은 나날이 행복하게 살고 평생을 즐겁게 지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귀담아 듣지 않으면 결국 죽음의 세계로 내려갈 것이고 아무도 그들이 왜 죽었는지를 모를 것입니다. 불경스러운 자들은 하나님께 형벌을 받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창 젊은 나이에 죽고 남창들처럼 요절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욥 어른을 보호하셔서 고통을 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고 식탁에는 언제나 기름진 것으로 가득 차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욥 어른은 마땅히 받으셔야 할 형벌을 받고 계십니다. 심판과 벌을 면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욥 어른은 뇌물을 바쳐서 용서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속전을 많이 바친다고 하여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많다고 하여 속죄받을 수 없고 돈과 권력으로도 속죄를 받지 못합니다. 밤이 된다고 하여 이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니 밤을 기다리지도 마십시오.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른께서는 지금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마는 이 고통이 어른을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도 없고 주님께서 옳지 못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고 주님을 꾸짖을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업적은 늘 찬양받아 왔습니다. 욥 어른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셔야 합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멀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분을 알 수 없고 그분의 횟수가 얼마인지도 감히 헤아려 알 길이 없습니다. 물을 증발시켜서 끌어올리시고 그것으로 빗방울을 만드시며 구름 속에 싸두셨다가 무사람에게 비로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어떻게 펴시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며 그 계신 곳 하늘에서 나는 천둥소리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온 하늘에 번개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바다 밑 깊은 곳은 어두운 채로 두십니다.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기르시고 먹거리를 넉넉하게 주십니다. 두 손으로 번개를 쥐시고서 목표물을 치게 하십니다.

0: 천둥은 폭풍이 접근하여 옴을 알립니다. 동물은 폭풍이 오는 것을 미리 압니다.
1: 성경 낭독 욥기 36장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찬송가 327장 듣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에바다 합창단입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온누리 월십이 전합니다. 이어서 찬송가 518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박종호의 음성입니다.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안중 열방교회 최시용 목사입니다.
1: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생각지 못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지금 이 이야기대로 말씀한다면 에베소 교인들이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에베소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깊이 예배 시간에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까? 더 충격적인 것은 에베소 교인들 중에서 죽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들아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죽은 자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상태가 어떠하기에 바로 이렇게 그들의 신앙을 진단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잠든 수민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들도 육신이 숨을 거둔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하는 것은 육적으로 잠자는 건 육적으로 죽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 중에서 영적으로 수면 상태, 즉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활동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에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에베소 교인들이 이런 상태를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깨어나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서 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영적인 활동이 정지된 자들이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자신의 신앙 상태가 겨우 신앙의 흉내만 내고 있는 상태라면 겨우 호흡만 붙어있을 뿐 잠자는 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의 명분만 유지할 뿐 영적 활동이 중지되었다면 나는 죽은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신앙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잠자는 것에 들리지 않았습니까? 잠자는 자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겨우 잠자리만 찾을 뿐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까? 잠자는 자는 듣지 못하고 소통이 안 되며 잠꼬대만 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스스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오늘 에베소 교인들은 바로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어나서 깨어라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상태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지만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살리는 빛,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모든 것을 살리고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이 빛은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비추는 생명의 빛입니다. 이 빛은 예수님을 사모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갈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찾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일 때 나를 깨우고 나를 일으키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빛은 세기를 인도하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은 자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가고 또 예수님의 일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길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잠자는 자나 죽은 자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15절에 그런즉 이 말은 다시 결단하고 옛날 상태로 돌아가지 않기 위한 결단을 요구하는 음성입니다. 그런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즉 잠자는 상태에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영적으로 깨어서 죽은 자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깨닫고 은혜를 받은 그것을 실천해야 잠들거나 죽은 자처럼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세월이라는 것은 시간을 말합니다. 시간을 아끼라는 것은 지금 주신 시간을 붙잡으라는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할 일, 지금 받은 은혜와 복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러한 은혜를 붙잡고 세월을 아끼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가 나의 삶을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나의 삶의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또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여야 할 때 그때 깨어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신령한 노래와 찬송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깨우는 영성 중에서 기도와 찬양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의 잠을 깨우는 나의 영적인 잠을 깨우는 방법은 바로 기도와 찬양입니다.

0: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이 바로 기도와 찬양입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함이 나의 잠을 깨우고 나의 신앙을 일으키는 방법입니다. 감사는 주신 은혜를 유지하고 더 깊은 영성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감사가 메마를 때 잠자는 자가 됩니다. 찬양이 메마를 때 잠자는 자가 됩니다. 기도가 멈춰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잠을 자게 됩니다. 피차 우리는 복종하면서 섬겨야 합니다. 나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서로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살리는 자가 되려면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일으켜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일어나도록 내가 때로는 희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서로 살아나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기보다도 잠자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은 깨어있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습니까? 기도할 때 살아있는 영성을 느낍니까? 주를 위한 섬김과 헌신이 간절합니까? 내 신앙이 누구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혹시나 나의 신앙은 영적으로 잠자는 자, 수면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을 느껴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다는 증거입니다. 날마다 은혜로 충만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영성으로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것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나를 채워나가야 합니다. 내 입술에는 찬양과 감사, 날마다 기도와 그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찬송과 감사가 있으면 은혜와 기적이 나타납니다. 나를 깨우는 것은 나밖에 없습니다. 남이 나를 깨워주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나를 깨우는 그런 영성의 사람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깨워지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1: 새아침의 말씀, 경기도 평택시 안중 열방교회 최시용 목사였습니다. 서울 바합창단이 전하는 찬송가 377장 예수 따라가며, 김형미 음성으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어서 리 컬러가 부르는 저 장미꽃 위에 이슬 들으면서 6월 20일 토요일에 함께한 새아침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CBS 교계 뉴스입니다. 주요 교단 이단 대책 위원장들의 협의체인 한국교회 이단 대책 위원장 협의회가 대형 교단들의 연이은 탈퇴로 사실상 반쪽짜리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 18일 열린 제6차 전체 모임 직후 예장 통합이 공식적으로 탈퇴 의사를 전달한 데 이어 이날 회의에 불참한 예장 합동 역시 교단 이대위에서 협의회 탈퇴를 결의했습니다. 이들 교단의 탈퇴 배경에는 조직의 운영 방식과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있습니다. 이단 대책이라는 본연의 목적보다 특정 법안 반대 등 정치적 사안에 목소리를 내면서 협의회의 정체성이 모호해졌고 각 교단의 충분한 검토나 수기 과정 없이 일부 주도에 따라 주요 사안들이 통보식으로 처리된 것도 내부 반발을 불러왔다는 지적입니다. 이로써 협의회는 당분간 규모 축소에 따른 대표성 약화와 동력 상실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수교대한선결교회 이종만 총회장이 어제 기자들과 만나 세대 간 소통과 화합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만 총회장은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 고령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도 중요하다며 두 세대의 다리 역할을 교회가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종만 총회장은 이어 은퇴하신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의 노후 대책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겠다며 구체적인 복지 모델을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예성총회와 민족복음화운동본부는 업무 협약을 맺고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세계 식량계획과 공동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난민 강제이주 과정의 자리 명량 강화가 아동보호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난민 아동의 57%가 굶주림을 겪었고 학업 중단과 조혼, 가족 분리 등 복합적인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자립 역량이 높은 가정의 아동은 구걸할 가능성이 56% 낮았고 학업 중단과 조혼, 가족 분리 위험도 각각 30% 이상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월드비전 아만다 라이브스 선임국장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일시적인 긴급 구호뿐만 아니라 가족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립 기반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명환 한국 월드비전 회장은 가장 취약한 환경에 놓인 아동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해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세군 한국군국이 기부 컬러링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CBS 교계 뉴스 오요셉이었습니다.
0: CBS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2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2: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1: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30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1: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시편 3편 4절 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 어떤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루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것,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내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가 와서 주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같은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4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 야훼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우리 일생은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는 일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97편 12절입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 야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우리 주 앞에 감사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장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모든 절망에서 건져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위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냐고 원망과 불평하면 우리는 잘못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절망을 희망으로 우리 주님이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10편 30편 5절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 주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며 모든 눌린 데 소리를 자유케 하시는 은혜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절대 희망 되신 주님이 오시면 어둠의 고대는 떠나가고 절망은 사라지고 희망의 빛이 찬란하게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희망 되신 주님만 믿고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 각자에게 선한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주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영원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회개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는 것입니다.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다시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십니다. 아침에는 우리에게 문제 없이 좋은 날이 시작되는 것 같다가도 저녁 때가 되면 많은 근심이 쌓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결국에는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 희망이 되십니다. 시편 30편 11절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어떤 절망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절망이 절망이 아닙니다. 희망을 향해 나가는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서 가장 큰 절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권력자라도 어떤 재력가라도 그 절망의 문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조차도 절망이 아니라 영생을 향해 나가는 희망의 관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문제가 다가와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하여 우리가 인내하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받고 훈련되어져서 우리의 꿈과 소망을 이루게 된다고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인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환난의 때 우리는 믿음을 갖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앞에 믿음을 갖고 참고 견디고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켜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축복을 받을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연단 과정을 통과하고 난 다음 그 다음 우리의 꿈과 소망이 주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희망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 더 전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 찬송 영광을 주께 올려드려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굳건히 서서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6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모든이 형통하고 잘될 때 그때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더욱 굳건히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서 견실하며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위기 때보다 평안할 때, 형통할 때 더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위기의 때 우리의 시선은 양자택일의 상황입니다. 위기를 바라보느냐 구원자 대신 주님을 바라보느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절망을 바라보면 절망에 빠지지만은 주님을 바라보면 구원의 주님이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이 평탄하고 잘 나갈 때 우리 시선이 자꾸 세상에 관심을 갖고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세상의 권세, 명예, 인기, 물질 이런 것에 빠져서 주님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축복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들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착각은 커트라인이 없다고 사람들이 잘 될 때 착각을 합니다. 내가 잘나서 잘 되는 줄 압니다. 사업을 잘하면 내 역시 사업을 잘하는 경영수단이 뛰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잘 되면 자기가 내가 하는 이런 잘못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개를 돌려보내시면 아무리 견고하게 쌓아놨던 성과 같은 것이라도 할지라도 산처럼 높이 쌓아놨다고 할지라도 하나쯤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7절은 경고합니다. 여호와 야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주님이 고개를 돌려버리시면 우리가 쌓아놨던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고 첫째도 하나님의 은혜, 둘째도 하나님의 은혜,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과거의 어떤 우리의 일에 영화에 빠져 있어서 내가 이렇게 과거에도 잘 되고 지금도 그것을 누린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 착각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바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잘 될 때 무엇인지 형통해야 될 때 겸손해야 됩니다. 절대로 주님의 얼굴을 돌리지 않게끔 늘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조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잘 될 때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전하고 주님만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미국 워싱턴에서 목회할 때

설이 되면 제 어머님이 꼭 아침 한 9시쯤 그의 사무실로 전화를 하십니다. 전화 받으면 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목사,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늘 겸손해야 된다. 절대 교만하면 안 된다.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라. 그 말씀을 제가 듣고 또 듣고 또 듣습니다. 매주 토요일 되면 어김없이 9시에 전화 왔다고 옵니다. 아, 어머니한테 전화하시거나 받으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목사, 목회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늘 겸손해야 된다. 교만은 너도 모르게 싹 스며올라와서 너를 점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늘 겸손하고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기도 많이 해라. 다음 주 똑같은 또 전화옵니다. 이 목사, 목회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야. 어떤 때는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그만하세요. 할래가 나가도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네, 그 말씀 들을 때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지금도 어머니 하신 말씀이 귀에 쟁쟁합니다. 목회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여러분, 잘 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박수 받을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늘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 사는 존재들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물질에 기대면 안 됩니다. 물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인데 물질을 기대했다가 우리는 낭패를 당합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열 길 물썰고 나라도 한 길 마음, 사람의 마음 모른다고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뒤에서 비판하고 뒤에서 나를 상처 피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 현실을 봅니다.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물질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권세를 의지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집안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방황하다가 주님께 돌아와 주님께 붙잡혀 살고 있는 만화 작가, 웹툰 작가 최철규 집사님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독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모태교인으로 태어납니다. 어머니는 폐결핵 사기라는 중병에도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며 자녀들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중에 이 아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매일같이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정작 교회 나가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자기가 은하철도 999, 미래소년 코너 같은 재미있는 만화를 보고 싶은데 교회 가느라고 못 보게 하니까 전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애들이 좋아하는 만화도 못 보게 교회 가게 하니까 교회는 따라가지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크리스찬이 아니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인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좋아하는 것이 그림 그리는 것입니다. 그림 그리는 재주가 있어서 그가 가정 형편이 넉넉치 않자 내가 그림을 그려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해서 나간 것이 바로 성인 만화입니다. 이 성인 만화는 내용이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는 포르노와 음란물에 빠져서 그림을 그리고 또 그렸습니다. 하루에 담배를 두 갑씩 피우고 술은 정신을 잃을 때까지 마시며 술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리스찬 가정에 태어난 그가 술에 취해서 폭력적이고 방탕한 삶을 살며 도저히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러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1998년에 군을 제대하고 나서 그림을 그리는데 몸에 이상한 증세가 찾아왔습니다. 기침이 심해지고 기침할 때 피가 같이 나왔습니다. 단순한 감기나 몸살인 줄 알았는데 계단을 내려가다 기절하거나 소변을 받아가다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폐에 구멍이 생겨갖고 공기를 가득 차 있어서 응급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 나이가 28살밖에 안 된 꽃다운 청춘인데 이제 고무수술을 가슴에 받고 산소호흡기에 의존해서 겨우겨우 숨을 쉬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상태가 점점 더 나빠집니다. 그러면 고름이 나오고 피가 나오고 죽은 색깔의 농이 나오기 시작하고 폐 조직이 썩어져 들어갔습니다. 키가 178cm인데 몸이 47kg까지 줄어가지고 피골이 상처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입원 40일 만에 걷지도 못하고 간신히 숨만 쉬는 상태가 되었는데

장기들이 기능을 잃고 폐가 완전히 괴사가 돼서 오른쪽 폐를 드러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와서 말합니다. 이대로는 가망이 없습니다. 폐를 절제해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오른쪽 폐를 떼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절망 앞에 그는 병 기도실을 찾았습니다. 기도실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통곡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괴 마당만 밟았는데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강도처럼 낙원에 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면 성인 만화 그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화 그리겠습니다. 본인이 하나님께서 귀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을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의 징계 채찍을 맞다는 걸 깨닫게 돼서 그런 눈물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성경을 펼쳐 읽으면서 병든 자를 치료하셨다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주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있는 기도실만 들어가면 3시간, 4시간씩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을 살지 아니하고 술, 담배하고 그냥 방탕해서 음란한 만화나 그리고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드디어 수술할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수술할 날짜에 이제 수술실로 내려가는데 수술하기 전에 현 상태가 어떤가 하고 엑스레이를 찍어서 엑스레이 사진을 갖고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이 이러고 의사가 들여다보더니만 기침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기침하는데 옛날처럼 심장에 통증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숨쉬는 것도 좀 편해졌습니다. 또 연결된 산소통에서도 더 이상 기파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이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하고 자기를 쳐다보더니만 놀라운 모습으로 그냥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적입니다. 폐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 생활 이래 이러한 경우는 처음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분이 성경을 읽고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수술실에 폐를 때려 들어갔다가 완치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하지 않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날로 그는 성의 만화를 그리던 걸 완전히 접어버리고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을 하고 기독교 만화만 그리기로 했는데 수입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마귀가 유혹합니다. 다시 동물 내온 성의 만화 그려라, 성의 만화 그려라. 단호히 끊어내고 그는 작은 나의 고백이라고 하는 간증 만화를 냈는데 이 간증 만화가 CTS 만화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후에 천로역정을 비롯한 복음 중심의 말씀 만화를 열심히 그리고 그의 그림으로 전도지 또 교회 자료들을 많이 만들어서 귀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오른쪽 편 허옇게 완전히 그 폐가 그 죽어간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흔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부르며 그는 이것이 자기의 간증이자 사명을 고백하며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추한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1500성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사용하시고자 수많은 연단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점을 남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통해 구원의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어져나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함이 넘치나기 위해서 한평생 주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송가 40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

0: 한 평생 하나님만 믿고 의지함으로 늘 주님이신 평안함이 넘쳐나시기 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짧은 인생길 사랑하는 동안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제나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주의 뜻을 삶 가운데 실천하며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였습니다.
2: CBS
3: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4: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5: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

드리이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92편 1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서울시 강남구에 자리한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누구에게나 가시가 있습니다. 자신을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생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가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좋은 집에서 건강도 잘 유지하며 잘 살아가는 듯 보이지만 부부관계가 지옥과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자녀 문제로 늘 눈물을 흘려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나이에 드신 부모님 때문에 여러 가지 고생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몸은 멀쩡한데 정신적으로 나약한 사람도 있고 또 육체가 온전하지 못하여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는 장애로 태어난 그런 사람들도 있고 살다가 교통사고나 낙상사고를 당해서 심각한 장애를 겪으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바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도 자랑할 만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만 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로서 어떠한 결격 사유도 없는 아주 대단한 그런 가문에서 또 훈련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는 자기 자신이 셋째 하늘에 올려져서 아주 놀라운 비밀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종교 지도자가 되기에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종교 교육도 제대로 받았고 좋은 가문에 태어났고 심지어는

한치음까지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이 가시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먼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가시라는 단어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바울이 말하는 이 가시를 그저 나를 찌르고 나를 귀찮게 하고 또 나를 이따금씩 고통스럽게 하는 그와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시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오는 이 가시라는 말의 원어는 이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말뚝과 같은 의미, 또 창끝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 지역에서 성벽 주변에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아주 날카롭게 다듬어 놓은, 갈아서 만든 날카로운 나무 창을 의미합니다. 또 창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는 사람을 꿰뚫어 죽이는 처형용 말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죽창이라는 것을 보셨거나 또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주 날카롭게 만들어서 사람을 찌르게 되면 사실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상처를 크게 줄 수도 있는 그런 나무창이죠. 바로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가시는 자신을 종종 따끔따끔하게 하는, 그렇게 만드는 수준의 고통이 아니라 온몸을 관통하여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통증을 유발하는 형벌과 같은 수준의 고통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이 가시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사탄의 하수인, 새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개역개정은 사탄의 사자라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참으로 무서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바로 이 바울을 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넘겨주셨다, 양도해 버리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또는 바울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시련이나 그런 잠깐의 고난이 아니라 마치 욥이 당했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모든 고난을 내어주셔서 넘기셔서 욥을 고통스럽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 고난, 바울에게도 그런 고난이 주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저 몸이 조금 아픈 것을 넘어서는, 그저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아주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신을 우스운 사람으로 만들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존재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아주 강력한 그런 폭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야말로 한번 당하면 자존감이 확 떨어지는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이 가시는 그렇다면 무엇이었을까요? 학자들은 이 가시가 간질병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죠. 아마 여러분 아마도 많은 설교를 통해서 이 내용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를 시험할 만한 것이 내게 있었다. 혹시 너희가 나를 없인 여길 수도 있었던 것이 내게 있었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가 종종 설교를 하던 중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하다가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과연 제가 말하는 그 말을 신뢰하실 수 있을까요?
종종 그때마다 얼굴이 찌그러지고 침을 흘리며 거품을 물고 쓰러지곤 한다면 여러분은 제가 하는 말을 과연 신뢰하며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사탄의 사자 하수인이 그와 같은 조종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저 평상시에 아무도 없을 때 그런 일을 했을까요? 설교를 할 때나 능력을 베풀 때나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려고 할 때나 또는 병자들을 고칠 때 같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몸을 뒤틀어버리고 거품이 나게 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마다 그는 얼마나 참으로 창피했겠습니까? 얼마나 보기가 정말 힘들었을까요?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병은 고치면서 정작 자기의 병을 못 고치고 발작을 일으키곤 한다면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사탄은 아마 때가 될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을 우스운 사람, 보잘것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곤 하였을 것입니다. 바울이 겪고 있는 이런 큰 창과 같은 가시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놓고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기서 세 번이라는 말의 의미는 횟수로 세 번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 문제를 놓고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라고 하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받은 응답,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실은 거절의 말씀이시죠.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으시고 그 소원을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어서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의 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은 나의 능력이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첫째 의미는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의 현실, 그 가시를 이길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히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시를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우리를 내동댕이 치는 것 같은 시련도 주시지만 그 속에서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는 말씀을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법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찬송가 413장의 작지가인 호레이시오 스페포드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자주 부르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로 시작되는 바로 그 찬송가의 작사자, 그의 삶은 사도 바울이 말한 가시의 위력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그리고 어쩌면 그것을 넘어서는 그와 같은 고난의 고행의 현장이었습니다. 스페포드는 미국의 시카고에서 성공한 법률가였고 대학 교수였습니다. 무디 전도자를 돕는 신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또 사업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나름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그는 시카고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돈까지 빌려서 그렇게 큰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871년 역사적인 시카고 대화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한순간에 모두 잿더미로 바뀌었고 부도가 나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다시 조금 이제 재기를 하려고 하던 중에 아내와 내 딸이 프랑스행 여객선을 탔다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영국 선박과 충돌하여서 단 12분 만에 배가 침몰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배에 탔던 226명의 사람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스페포드의 네 딸 애니, 맥이, 그리고 베시, 그리고 티네타, 네 딸이 모두 물에 빠졌고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의 아내 안나만이 물

위에 옷도 올라 적극적으로 구조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영국 웨일즈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보낸 전보는 단 두 단어였습니다. Saved alone, 혼자 살아남았음. 이 전보를 받은 스페포드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이 과연 귀에 들어왔을까요? 재산도 잃고 하나 또한 내 딸을 잃고 이제 한 사람 아내만 남아 있습니다. 그저 이제 그는 지옥을 경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두를 잃은 것 같은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그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스페포드는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곧장 영국 행배에 올라탑니다. 여객선이 대서양을 가로질러 가던 어느 날 밤 선장이 조용히 스페포드를 불렀습니다. 스페포드 씨, 계산해보니 지금 우리 배가 당신의 네 딸이 수장된 바로 그 유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칠흑 같은 밤, 자식들의 무덤이 되어버린 것 같은 바로 그 거친 바다를 바라보며 스페포드는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피를 토하듯 울부짖습니다. 그 절망의 밑바닥, 그렇게 끊임없이 절망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그때 신비롭게도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의 영혼을 덮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새벽녘이 되었을 때 그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종이 위에 글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입니다. 평화 같은 강이 내 길을 인도할 때나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나 내 운명이 무엇이든 주님은 내게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는 목회자로서 이러한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소망의 모든 성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평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평안은 결코 명상이나 또는 묵상이나 또는 어떤 정신치료나 요가나 어떤 호흡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과 같고 어둠과 같고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이 들어오고 모든 것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것 같은 바로 그러한 경험입니다. 맑아지고 청명해지고 그리고 빛이 들어오는 경험입니다. 그 경험이 신앙의 기쁨입니다. 그 경험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바로 그 경험을 여러분들이 꼭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바울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고자 하신다는 뜻입니다. 바울의 연약함은 스스로를 자랑할 수 없게 만듭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거품을 물고 쓰러지곤 하는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 와중에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하시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십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 자신이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가시를 주셨고 그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며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 자만하지 않게 라는 표현을 앞과 뒤에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거두어 가시지 않는 이유는
바울이

0: 맡은 일을 자만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이 절망적인 가시요 사탄의 하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고통스러운 인생의 그 짐은 바울을 바울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도구였고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바울의 가시는 그가 너무 높아져서 교만이라는 절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를 낮은 자리에 묶어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선물이었으며 안전한 말뚝이었습니다.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타락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지금으로부터 약 40여 년 전쯤에 제가 시무하고 있었던 교회에 보잘것없고 정말 불행해 보이는 한 여성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부모의 인도를 받아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던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뇌성마비로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절망 가운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제대로 말하기도 어려운 그의 입술을 통하여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새어나오는 그런 그의 입술을 통하여 어느 누구도 감히 고백하지 못했던 엄청난 신앙의 고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로 송명희 시인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간증을 하는 동안에 그의 어머니는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침을 하염없이 연신 그렇게 닦아주어야 했습니다.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가시와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정된 우리를 위한 놀라운 섭리이며 또한 축복임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말라고 자만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고 무거운 짐을 주셨는데 그 가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교만해진다면 자만하게 된다면 그처럼 불행한 일은 다시 없을 것입니다. 가시는 가시대로 짊어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힘겹게 살아간다면 그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가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일입니다. 간절히 기도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 가시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이 고난의 가시를 잘 감당하며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복된 주님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찌르는 가시와 창끝 같은 고통 속에서 낙심하던 우리를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원망하던 눈을 들어 이미 우리의 삶에 가득히 베풀어 주신 받은 복을 세워보는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2-512-9191번입니다.

0: TBS
1: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28편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오늘 우리 시대에 세상이 그리스도인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이 한국교회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착한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관해는 파손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이 바로 믿음과 착한 양심이죠. 특별히 디모데 전서에 양심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왜 양심이 이렇게 많이 나올까? 아마 그 당시에 목회자들이나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양심을 지키지 않은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회자는 양심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양심은 신의 소리라는 말도 있죠. 그렇다면 목회자만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할 거 아니죠. 우리 모두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양심과 믿음이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양심이 좋아야 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은 불가분리의 관계입니다. 양심이 문제가 되면 믿음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벵겔이라는 사람은 믿음은 고귀한 향유 같고 착한 양심은 그것을 담는 유리 그릇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아마 당시 에베소 교회 안의 영적 지도자들 중에 양심이 잘못된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 신뢰라면 착한 양심은 그 믿음에 걸맞게 세상 속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숙편해진 삶의 태도를 뜻합니다. 생각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삶 속에서 악을 행하고 양심을 저버린다면 그것은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살아있는 양심입니다. 믿음은 설명되는 것이 아니죠. 실행되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착한 양심은 죄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을 때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켈케그로는 마음의 청결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마음의 청결은 오직 기도로만 획득되는 지혜다. 기도하는 사람은 무릎을 꿇을 때 눈을 뜨게 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결국 믿음이 있는 자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는 거죠. 그게 바로 양심이에요. 양심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영원한 것이 존재하는 것을 믿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착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천 칼럼, 지금까지 금천고신일기 이건희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SBS
1: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2: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3: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

0: 아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프랑스에서는 고등학생들에게 바칼로레아라는 철학을 가르칩니다. 여기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해요.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행복이 있을까?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사는 걸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정확히 답할 수 있는가? 빠르게 달려온 한 주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정작 중요한 삶의 질문들은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잠시 멈추어 서게 되는데요. 오늘은 잠시 숨을 고르면서 나만의 답을 찾아가는 여유를 가져보면 좋겠어요. 주말이니까요.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Wonderful Peace, 내 영혼의 그윽이 깊은 데서 Wonderful Words of Life,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방금 흐른 이 두 찬송가의 영어 원 제목 안에 다 공통적으로 Wonderful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네요. Wonderful 이 시간, Wonderful 우리들. CBS 정민아의 Amazing Grace 함께하고 계십니다. 남도 여행 다녀오셨어요? 여행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로즈마리님, 6시 알람 설정해놓고 기도하며 일어나서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2부까지 듣는답니다. 이번 주일에 간증하는데 잘할 수 있게 기도해주세요. 장구경 사랑이님, 내일 교회에서 간증을 하게 되시는군요. 우리 장구경 사랑이님의 간증으로 인하여 또 듣는 많은 성도님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 문자는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게시판 들어오십시오. I know whom I believed, 아 하나님의 은혜로,

토요일 주말 아침 함께하고 계시는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I know who my believed. 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랑하는 찬송이죠. In the sweet by and by,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복스님은요, 아침부터 말벌집을 제거하고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닌가요? 저도 실제로 본 적은 없고 이제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에서 보면 이 말벌집이 그러니까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하니까 이거를 제거해야 하는 건 맞는데 이 제거 과정이 이게 또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방어복을 입고 만반의 준비를 한 다음에 제거하는 모습을 제가 텔레비전을 통해 봤거든요. 예, 괜찮으신 거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 볼 때마다 많이 신경 쓰이셨을 텐데. 뒷자리 2962번 쓰시는 분. 여름 사역을 위해 유치부 교사들이 다 함께 새벽 기도에 나가 기도하고 돌아오는 길에 미나님 목소리와 찬양을 들으니까 감사와 평안이 가득해집니다. 우리 유치부 쌤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쁜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 I've got the joy.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 속에. Jesus loves the little children. 예수님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네.

차를 타고 달리다 보면 터널을 만납니다. 깊은 터널 속에선 라디오도 들을 수 없고 내비게이션이 잘 안 될 때도 있죠.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 듭니다. 터널을 지날 때 몇 가지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먼저 유리창을 닫아야 합니다. 터널 속은 차량 매연으로 오염돼 더러운 곳입니다. 콧속이 시커멓게 되거나 와이셔츠가 더러워집니다. 세상 터널을 통과할 땐 오염된 문을 닫고 하나님께만 신경을 집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규칙, 라이트를 켜야 하죠. 어두운 터널 같은 세상을 지날 때도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불을 밝혀야 합니다. 터널을 지날 때 세 번째 규칙, 갓길 운행은 금지입니다. 추월도 금지입니다. 터널 안 차선에는 점선이 없습니다. 모두 추월 금지인 실선이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푯대이신 주님만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터널 속에선 서면 안 됩니다. 빠른 속도로 차들이 달리기 때문에 중간에 서는 것은 사고를 자초하는 일. 우리의 신앙도 멈추면 안 됩니다. 비행기도 가다 서면 추락합니다. 터널은 동굴이 아니기에 막혀 있지 않아요. 뚫려 있습니다. 터널을 지나야 별이 보입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신랑 출근시키고 운동 나왔어요. 찬송가 들으면서 운동하니까 너무 좋네요. 오늘도 모두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여섯째 님 반갑습니다. Give them all to Jesus.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그리고 오늘의 묵상 시간에 이어진 찬양은 Light of the World, Here I'm to Worship, 빛 되신 주였습니다. CBS 정민아의 Amazing Grace. 새벽 기도 마치고 청소 당번이라서 아동 부실 청소하며 들어요.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Grace 3 아이디 쓰시는 분. 소풍 가시네요. 6397님 포천으로 가족 소풍. 그래서 새벽부터 서두르고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게 매우 힘들었지만 또 그만큼 상쾌함을 즐길 수 있겠죠? 그럼요. 우리들의 소풍 노래 Lily of the Valley, 내 진정 사모하는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미라클 모닝, 어제부터 이른 아침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동생들과 수락산 산행을 위해서 지하철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2014년 암 수술한 후 매일매일이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다시 부지런해지려고요. 뒷자리 8528 쓰시는 분, 우리들의 미라클 모닝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죠. 우리 프로그램을 듣는 분들은 이미 부지런하신 거예요. 더 이상 부지런해지실 수 없고 또 더 부지런해져서도 안 됩니다. 이미 충분하니까요. 예, 암 수술하시고 힘든 시간 겪으셨군요. 또 이렇게 건강해져서 산행도 하시고 활력 있는 사연 보내주시니까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일부 끝곡은 나나무스구리 Why Worry. 있는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하자면 왜 걱정하는 건가요? Why Worry? 고통 뒤에는 즐거움이 있고 비가 온 뒤에는 햇빛이 비쳐요. 언제나 그래왔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대여. 이런 가사가 녹아 있습니다. 1부 끝곡 남기고요. 저는 레인보우 앱의 조이포유 채널에서 2부 준비할게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4: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6: 중국 난징의 도시공원에서 들려오는 대륙검은 짓박이의 소리입니다. 이 새는 중국 동부와 대만, 그리고 한반도 남부 일부에 분포하며 도시 환경에 매우 잘 적응한 새입니다. 최근 대륙검은 짓박이가 전기 오토바이의 도난방지 알람 소리를 흉내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더 놀라운 점은 한 개체가 만든 모방음을 주변 새들이 다시 배우는 2차 모방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만든 소음에 적응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 사회의 소리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도시의 새들이 인간과 함께 살아가면서 새로운 방식의 노래를 만들어가는 것 아닐까요?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안녕하십니까. CBS 주말 뉴스쇼 손수호입니다. 간밤에 비가 엄청나게 내렸고요. 오늘도 하루 종일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연어술파티 사건인데요. 법원은 연어술파티가 없었다고 보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위증죄 유죄 판결,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북송금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박상용 검사로부터 진술 조작을 회유받았고 그 과정에서 검찰청사에서 연어와 소주를 제공받았다, 이런 주장이었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적인 책임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 또한 검찰의 도덕성, 검찰 수사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검찰은요, 이전 부지사의 국회 청문회 연어술파티 증언이 위증이라면서 기소를 했고, 조금 전에 법원은 열흘간의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요, 이전 지사가 위증을 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연어술파티가 없었는데 마치 있었던 것처럼 거짓 증언을 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정치자금법 부분은 무죄, 또 검찰의 기소가 위법이었다고 판단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이었던 연어술파티가 부정되면서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나 어제 이 대통령이 유럽 순방 마치고 와가지고 기자간담회 가졌잖아요. 지지율 하락 반성을 비롯해서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솔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염된 주제다, 정치 슬로건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면서 예외를 두지 않은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권력 투쟁 중인 정청래 대표는 검수완박은 너무나 당연하다, 불가역적인 당론이다, 이러면서 마이웨이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경쟁이 될지 전쟁이 될지, 자, 친명대 친청, 집권 여당의 당권 경쟁이 점점 더 격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국민의힘의 갈등, 장동혁 대표의 이번 한동훈 의원의 사전투표 폐지 법안 발의, 또 개혁신당의 테러 자작극 등등 정치권 이슈가 너무나 많네요. 잠시 후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월 20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CBS 주말 뉴스죠. 어제 월드컵 멕시코전 아쉽게 졌잖아요. 네, 하지만 남아공전 승리를 기원하면서 위기에 또 영웅이 나오겠죠. 이한철의 슈퍼스타 들으면서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생생한 국제 뉴스를 재미있게 전해드립니다. 굿모닝 월드.
3: 굿모닝 월드 조윤주 외신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세요.
3: 네, 와 오늘도 얘기거리가 엄청 많은데 아, 근데 이거는 짧게 좀 얘기하고 가죠. 조금 네. 전에 저희가 오프닝 곡으로 이한철 씨의 슈퍼스타 들었잖아요. 네. 아니 이한철 씨 친구입니까?
4: 네.
3: 친구세요?
4: 제 친구입니다.
3: 야, 이게 예, 자랑스러운 일이네요. 네.
4: 네. 그래서 아 굉장히 좀 즐겁고 네. 행복한 친구예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기분이 너무 뭐 자주 보진 못하지만 가끔씩 예.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3: 그렇구나.
4: 좋은 친구입니다.
3: 네, 그런 또 인연이 있군요.
4: 네. 네.
3: 저도 90년대에 이한철 씨 CD를 사가지고 갖고 있다가 아. 이한철 씨가 CBS 진행도 했거든요.
4: 맞아요. 네.
3: 그때 네. 만나가지고 사인도 받고 그랬어요.
4: 지금 이제 국악 방송에서 네. 아침 방송하고 있습니다.
3: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갈 길이 멀어요. 네. 네. 자, 먼저 미국과 이란 이란 얘기 네. 자세히 살펴봐야 되고 또 그 외에도 에볼라 바이러스 얘기도 있고
4: 네, 예, 네.
3: 그리고 지금 월드컵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속도 내가지고 전부 다 바로
4: 네.
3: 보죠. 자 먼저
4: 있습니다.
3: 미국과 이란 이야기인데
4: 네.
3: 양해각서 예 종전 양해각서 체결됐다.
4: 맞습니다.
3: 그런데 좀 삐걱거린다.
4: 네. 일단 이제 처음에 얘기가 나온 것이 MOU는 전자 서명으로 결제를 했다. 그래서 19일 날 스위스에 있는 휴양 도시 불켄스토크에서 아주 거대하게 서명식을 가질 거다까지가 보도가 나왔습니다.
3: 네.
4: 그리고 나서 누가 참석할 거냐라고 했더니 일단 미국 쪽에서는 JD 벤스 부통령이 참석한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G7 회의 때문에 프랑스에 있으니까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네. 벤스 부통령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8일 날 보도가 나오면서 서명식 취소됐다. 서명식은 전자서명으로 이미 17일에 끝났다. 그래서 이 서명식을 대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MOU를 바탕으로 실무협상을 하겠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란, 중재국인 파키스탄, 카타르 대표단이 19일 날 스위스 불겐스토크에서 만나서 MOU 이행을 위한 실무협상을 진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3: 네.
4: 그런데
3: 네.
4: 19일로 예정돼 있었던 시간을 몇 시간 앞두고 JD 벤스 부통령이 가지 않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3: 갑자기요?
4: 네. 그러니까 백악관도 부통령의 스위스 출발이 보류가 됐다고 발표했고요. 벤스 부통령은 이란 대표단이
3: 네.
4: 테헤란을 빠져나오는데 그 기술적으로 뭔가 어려움이 있어서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이번 주말이라도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3: 네.
4: 백악관 측은 실무 대화를 위한 계획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이번 협상의 실무적 조율은 결코 쉽거나 예. 예측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3: 야, 아니 이거 관련해서 여러 네. 보도가 나오잖아요.
4: 네.
3: 그리고 자세히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뉴스 헤드라인 위주로 보면은 마치 이거 MOU 다 체결돼가지고
4: 네.
3: 이제 뭐 거의 다 끝났다.
4: 네네,
3: 이렇게
4: 맞아요.
3: 또 착각을 하게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4: 네,
3: 근데
4: 네.
3: 그게 아니군요.
4: 네, 이제 MOU는 사실상 14개 조항으로 되어 있고요.
3: 네.
4: 가장 큰 핵심 사항은 일단 모든 전선에서 전투는 중단한다. 그리고 앞으로 60일 동안 호르무즈협 봉쇄 해제를 포함해서 이란에 대한 그 경제적인 보상, 재건 사업 이런
3: 네.
4: 것들을 논의를 한다라는 겁니다. 60일 동안. 그리고 그 60일 동안은 호르무즈협을
3: 예.
4: 오가는 선박들이 아무런 장애 없이 예. 자유롭게 통과하게 된다라는 건데
3: 예.
4: 그걸 두고 해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60일 동안 모든 상선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다라고 해석이 돼 있는데요.

0: 이란 측에서는 60일 동안만 공짜다. 그리고 60일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야. 서비스료를 받을 와. 거다.
1: 야, 이거 60일간의 무료 체험 기간 뭐 이런 건가요?
0: 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미국 측에서는 아니다. 예. 60일 동안 자유롭게 다니는 것이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다닐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문구를 두고서도 양측에서 서로 좀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 야, 아니 그러면은 제대로 된 논의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기 위한 또 준비가 작업. 이루어지고.
0: 네.
1: 아니 왜 이렇게 복잡해요?
0: 이게 지금 사실은 이제 뭐 미국 측에서는 이란이 그 대표단이 나온 듯 문제가 네.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좀 외신들은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항이 모든 전선에서 공격 행위를 중단한다거든요. 총성을 네. 멈춘다. 그런데 네. 이스라엘이 미국과 이란이 MOU를 체결했다고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리고 17일 날 미국 측에서 이란 측에서 모두가 양쪽에서 서명식이 쌓이는 것이 맞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도 네. 레바논에 대한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 야, 이건 아니 네.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0: 그래서 이제 이란 측에서는 이렇게 MOU를 체결했는데도 이스라엘이 총성을 멈추지 않았다. 이거는 휴전협정 위반이다라고 말하면서 예. 불만을 제기했고요. 결국은 이제 전문가들 얘기는 일단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공격한 거. 그러니까 네. 이게 휴전협정 위반. 이게 가장 큰 원인이고 두 번째는 이것 때문에 네. 이란 내부에서도 갈등이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MOU를 다 써놨는데도 예, 예. 그걸 안 지키는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걸 믿고 어떻게 우리가 협상을 하냐는 거죠.
1: 그런데 사실 이란 내부에도 강경파도 있을 테고 그렇죠. 또 온건파도 있을 테고
0: 네.
1: 또 협상은 아무래도 온건파가 주도했을 텐데
0: 그렇죠.
1: 강경파 입장에서는 그게 또 불만일 수도 있겠고
0: 네.
1: 복잡하겠네요. 이란 내부도.
0: 그래서 심지어 이제 벤스 부통령도 얘기를 하는 것이 레바논 남부를 공습해서 굉장히 위태롭게 만든 이스라엘 직접 공격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스라엘 가장 강력한 우방 네. 국가의 수반인데
1: 네.
0: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사안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반기를 든다? 이건 좀 상당히 문제가 크다라고 말하면서
1: 네.
0: 직접 얘기를 했고요. 그렇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그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사실 베스 대통령의 그 이야기 중에
0: 네.
1: 지금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유일한 국가 수반은 트럼프다.
0: 그쵸.
1: 이거는 이스라엘 편들어주는 국가는 미국밖에 없다.
0: 중동에서도 그렇고 네. 전 세계적으로도.
1: 물론 미국이 뭐 최강대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네. 지지를 받으면 대단한 거지만 큰 힘이 되지만 근데 이제 너희 미국 말고는 왕따야.
0: 맞아요.
1: 이런 얘기를 한 거랑 마찬가지 아니에요?
0: 네.
1: 그런데 부통령이 대놓고 이렇게 하는 거 사실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 아닙니까? 그런데.
0: 네, 그렇긴 한데 지금 이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마음의 결정을 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1: 아.
0: 더 이상은 이제 전쟁 안 할 거다. 여기서 끝내기로 했다라고 마음의 결정을 했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사실 MOU 내용도 뒤에 이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바이든 오바마 정부 때 네. 했던 그 이란 협정보다도 훨씬 더 못하다는 비판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보를 하면서까지 MOU를 체결한 건데 그런데 자꾸 네. 이스라엘 측에서 뭔가 약간 딴지를 거는 행동을 보이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이어서 부통령까지 나서서 네. 얘기를 하는 거죠.
1: 아니,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건 정말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0: 네.
1: 이스라엘이 좀 뭐가 좀 바뀌었습니까 그래서?
0: 아니 바뀌지는 않았어요.
1: 안 바뀌어요?
0: 네. 일단 휴전했습니다.
1: 휴전. 근데 휴전을 그동안 계속 여러 했죠. 번 했어요.
0: 맞아요.
1: 근데 또 공격했어요.
0: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계속 이런 식입니다. 미국이 화를 버럭 내면은
1: 네.
0: 휴전하고 좀 괜찮으면 또 공격하고 그래서 이 벤스 부통령의 강력한 발언 나오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 휴전하긴 했지만 군대를 물린 건 아니거든요. 총성만 멈췄습니다.
1: 잠깐 쉬었다가
0: 네.
1: 뭘 휴전이 그런 의미긴 합니다만
0: 네.
1: 언제든 또 공격할 수 있다.
0: 그렇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네타냐후 총리도 상대방이 공격하면 우리도 또 공격한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외신들 분석은 그렇습니다. 일단 네. 출발을 하긴 했는데 이게 진짜 출발이 된 건지 좀 애매하다.
1: 아, 네. 애매하네요.
0: 네, 진짜 예. 애매합니다. 그래서 좀 석연치가 않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MO 내용을 좀 보시면
1: 네.
0: 가장 첫 번째가 일단 전면적인 휴전, 해상 봉쇄. 그리고
1: 해상봉쇄 해제?
0: 해제.
1: 예.
0: 해제라고 그리고 이제 3천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기금을
1: 예.
0: 마련한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대이란 지원 패키지를 예. 주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 MOU를 체결하자마자
1: 예.
0: 이란산 원유 수출을 미국이 허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1: 와.
0: 파격적이죠.
1: 아니 잠깐만

0: 네.
1: 또 그 외에도 해외 동결 자산 뭐 해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0: 이것도 하는 이건 이제 순차적으로 예, 하게 순차적으로. 되는 것이고요.
1: 예.
0: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네. 트럼프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임박한 핵 위협이
1: 아,
0: 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우리는 네. 거기 가서 그걸 제거해버려야 된다고 말했는데요.
1: 공격의 명분이었죠. 명분.
0: 네. 근데 네. 이번 문구에 네.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는다는 이란의 기존 입장을 네. 재확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 잠깐만요. 그러면요. 네. 굉장히 큰 의문이 듭니다.
0: 네.
1: 도대체 미국이 더 얻어낸 것이 무엇이냐. 기존에 있던 거 재확인하는 것뿐이라면
0: 네.
1: 얻어낸 게 없는데
0: 그렇죠.
1: 오히려 원유 수출이 허용되고 해외 동결 자산이 풀리고
0: 네.
1: 그리고 또 3천억 원 달러 규모의 자금 조성해서 재건을 지원한다는데
0: 네.
1: 이거 사실상 전쟁에서 져서
0: 네.
1: 보상금 주는 거 아니냐.
0: 맞습니다.
1: 그럼 미국이 베트남에서 지고 아프간에서 지고 이란에서 졌다.
0: 네.
1: 이란 전쟁 미국의 패전 아닙니까?
0: 그렇죠. 그렇지만 트럼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1: 트럼프만 그렇게 포장할 뿐이지 미국이 졌는데요?
0: 네,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대부분의 외신들과 심지어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런 식의 전쟁이라면 이걸 왜 했는지 모르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1: 왜 한 거예요?
0: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내가 이란을 아무도 공격 못했지만 내가 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1: 그럼 그래서 성과를 내야지 미국에게 이익이 되는 걸 텐데.
0: 그렇지만 아무도 MOU를 체결하지 못했지만 내가 MOU를 체결했다.
1: 아니 전쟁을 일으켜서 졌으니까 MOU 체결한 거 아닙니까?
0: 그런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1: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0: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마치 다른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을 내가 했어. 그게 바로 미국 대통령 트럼프야.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너무 이해가 안 되지만 줄기차게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1: 아, 전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요. 예.
0: 네.
1: 청취자, 시청자분들께서 예, 댓글로 저에게 좀 가르침을 좀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네.
1: 저희가 반미방송 아니고요.
0: 네. 네.
1: 저희가 한미 우호관계 당연히 존중하고
0: 네.
1: 근데 미국 대통령의 어떤 발언이나 행동이 우리나라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0: 네.
1: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되고 분석을 해야 되고 대응을
0: 그렇죠.
1: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0: 네.
1: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발언이 그동안 있었잖아요.
0: 네.
1: 저는 계획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0: 무게. 그걸 비판하는 예. 겁니다. 맞아요.
1: 그런데 그렇게 발언을 하면은 엄청 혼났어요.
0: 네.
1: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네. 큰 경제적인 성과를 냈고 사업을 성공한 분인데
0: 협상가이고.
1: 무슨 계획이 없겠냐. 네가 뭐 멍청하니까 모르는 거지. 아, 근데
0: 아닌 것 같죠.
1: 거기까지는 하겠습니다.
0: 네. 네. 그래서 이제 심지어 이제 로이터통신은 결국은 이번 전쟁의 승자는 이란이다.
1: 네.
0: 세계의 저주가 될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은 그 오바마 정부 때 이란과 했었던 협상은 미국과 이란이 1대1로 한 것이 아니고요. 서방 국가들과 같이 했거든요. 다섯 개 국가들. 그러니까 여섯 개 나라가 네. 같이 한 것이고 이번에는 네. 진짜 이란과 미국 대통령이 이슬람 혁명 이후에 딱 두
1: 네.
0: 나라가 사인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파격적이고 결국은 이란의 신정을 무너뜨리지도 못했고 결국은 이란이 말씀하신 것처럼 3천억 달러 물론 이제 이게 진행돼봐야지 알겠습니다만 돈도 받고 이란산 원유도 수출하고 거기에다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거대한 지렛대를 발견한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둔 전쟁이라는 거죠.
1: 아니 이란 내부에 이란 네. 언론 또 보도 중에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0: 네.
1: 핵무기보다 호르무즈 해협이 훨씬 더 파괴적이다.
0: 맞아요.
1: 훨씬 더 유용하다.
0: 네,
1: 증명된 것 같아요.
0: 이란도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죠.
1: 네, 핵무기 네. 안 만들어도 호르무즈 해협 딱 장악하고 있으면
0: 네.
1: 전 세계가 다 말 들어야 됩니다 지금.
0: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결국은 이제 네타냐후 총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1: 네.
0: 그 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굉장히 합이 잘 맞으면서 두 정상 간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는데
1: 네.
0: 결국은 이번 전쟁을 통해서 두 사람 간의 어떤 관계 한계도 유출이 됐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걸프 국가들은 또 이제 다른 생각하게 된 거죠.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우호적이어서
1: 네.
0: 미국이 이제 걸프 지역에서 미군 기지도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1: 그렇죠.
0: 편의를 제공해 줬는데
1: 네.
0: 결국 그게 불행의 씨앗이 돼서 이번 전쟁에서 엄청나게 피해를 봤기 때문에
1: 네.
0: 걸프 국가도 이제는 이란을 적대시하기보다는 이제는 타협과 수용 쪽으로 노선을 급격히 바꾸고 있다라고 로이터 동시 분석을 했습니다.
1: 아니 걸프 국가들이 친미 국가들이 친미
0: 네.
1: 동양 국가들이 미국에 협조하면서
0: 그렇죠.
1: 미국으로부터 이제 안전 보장을 기대했고 당연히 믿어왔는데
0: 맞아요.
1: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면은 굳이 미국한테 그렇게 다 해줄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을
0: 네.
1: 할 수밖에 없겠죠.
0: 그런지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고 결국은 피해는 걸프 국가들이 상당히
1: 그러니까요.
0: 많이 봤거든요. 미국이 이란을 네. 직접 때리지 못하니까. 걸프 국가들이 중간에서 피해를 본 겁니다.
1: 아니 3천억 달러도 이것도 네. 걸프 국가에서 상당 부분 각출해가지고.

0: 되는 거
1: 하겠죠.
0: 아닌가.
1: 그러니까 뭐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우리나라, 일본,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을 지금 미국 쪽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의 공식적 입장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미국 정부는 그거죠. 전쟁을 했지만 보상금에 미국 돈은 안 들어간다.
0: 그게
1: 그 논리를 트럼프 대통령이 펼치고 있습니다.
0: 아, 그러면 어느 나라 돈으로 할 거냐.
1: 다른 나라 돈.
0: 거기에 우리나라가 후보로 지금 포함돼 있다면.
1: 네.
0: 우리나라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1: 논리는 그거죠. 그러니까 호르무즈 협정에서 원유를 많이 가져오는 나라들, 그것 때문에 불편을 겪은 나라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돈을 내라.
0: 아니 그건 이란이랑 우리나라가 직접 하면 몰라도.
1: 그렇죠.
0: 그걸 왜 미국이 중간에서 그렇게 하는지.
1: 네.
0: 아 솔직히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1: 네.
0: 힘센 사람이 하라고 하면 그냥 해야 되는 거냐.
1: 결자 해지라고 해야 될까요?
0: 예. 네. 아무튼 좀 답답하네요.
1: 말하면. 네.
0: 네. 네. 이 미국과 이란의 이 종전으로 가긴 하는 것 같은데 그 과정이 좀 험난하고 복잡하긴 한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아마 다음 주에도 또 좀 더 진전된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월드컵 얘기도 있고 에볼라 얘기도 있거든요.
1: 네.
0: 에볼라 얘기를 짧게 살펴보고 나머지 시간은 월드컵 얘기 좀 해보죠. 네네.
1: 지금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누적 사망자가 202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세계보건위기가 그 다음날 발표 내용인데요.
0: 네.
1: 의료진도 75명 감염됐고 이 가운데 17명이 사망했고 민주콩고와 이웃한 나라인 우간다에서도 지금까지 19명 확진됐고 2명이 사망했습니다. 사실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이 변형 바이러스다 보니까 정확히 효과가 있는 백신이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그 민주콩고는 의료진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인구 만 명당 의료인력이 11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의료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고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빨리 확산이 되면서 의료진들도 바이러스에 노출되면서 이렇게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아프리카 연합 측에서 지금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제사회 공역국들로부터 $910,000,000를 지원받는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0: 네. 지금 콩고라고 우리가 좀 부르지만 콩고 공화국도 있고 또 콩고 민주공화국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좀 많이 벌어진 곳이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이잖아요.
1: 민주공화국. 네.
0: 그런데 이게 또 월드컵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1: 네.
0: 네. 콩고 민주공화국이 사상 최초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을 했고
1: 네.
0: 포르투갈하고 한 경기 치렀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러면서 비겨서
1: 네.
0: 야 이거는 뭐 엄청난 이변이다.
1: 네.
0: 이렇게 평가도 받고 잘 싸웠는데 여기에서 이제 1-1로 비겼잖아요. 첫 득점
1: 네.
0: 올린 이 선수가 황산 테러로 실명 위기를 겪었다.
1: 네, 맞습니다. 그 민주콩고의 공격수인 요한 위사 이 선수가 축구 역사상 첫 번째 민주콩고의 월드컵 득점자가 됐습니다.
0: 지금 영국에서 뛰고 있고 굉장히 유명한 선수입니다.
1: 네, 맞습니다. 텍사스 휴스턴에서 있었던 18일 경기에서 포르투갈전에서 후반 5분에 헤더로 1-1 동점골을 만들었는데요.
0: 네.
1: 코너킥 상황에서 정확하게 헤더로 골을 시원하게 넣었습니다.
0: 네.
1: 이제 이 선수가 바로 민주콩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콩고 민주공화국 출신이어가지고 그 이 민주콩고가 잘 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TV도 별로 몇 대 없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려고 모여가지고 동네에서 경기를 직접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2021년 7월 달에 프랑스에 살았었는데 그때 자신의 집 앞에서 현관문을 열었다가 황산 테러 당했습니다. 딸을 납치하려던 여성이 이 선수에게 갑자기 황산을 뿌렸고요. 이것 때문에 심각한 화상이 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0: 아, 5년 전이네요.
1: 네.
0: 5년 전.
1: 조그만 위치가 달랐다면 눈을 실명할 뻔한 거죠. 그런데 치료를 받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안약을 평생 써야 되는 후유증을 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골 넣었다는 게 너무나 대단하고 근데 이 사건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혹시 누가 뒤에서 있는 것 같다면 굉장히 불안하고 혼자 잠잘 수가 없고 낯선 사람과 같이 있는 거 굉장히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0: 야 이렇게 또 에볼라 바이러스에서 월드컵 얘기로 연결되고 이런 선수의 뒷이야기와 아픈 사연은 저도 몰랐네요.
1: 네. 저도 이번에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0: 아니 그나저나 이 민주 콩고 민주공화국은 지금 1-1로 포르투갈 우승후보와 비겼기 때문에 엄청 잘한 건데 반면 또 이 포르투갈 대표팀은 이길 수 있다고 봤는데 비겼잖아요. 못 이겼잖아요. 비난 여론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이 FIFA 순위가 워낙 큰 차이가 나는데 비겼다는 것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비난을 받고 있고 거기에다가 포르투갈에 호날두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예.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1: 네. 근데 호날두 선수가 도대체 이 선수가 네. 왜 출전했나 싶을 정도로
0: 지금 굉장히 좀 위험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매호 혹시

0: 메호대전이라고 아십니까? 네. 예. 메시하고 호날두 관련해서. 예.
1: 지금 이제 메시가 확실히 우위가 된 거 아닙니까?
0: 아, 저도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예. 메시가 또 이번에 1차전에서 예. 네. 해트트릭 기록하면서
1: 네. 네. 세 골이나 넣었다면서.
0: 네. 많이 좀 기울긴 했습니다만 네. 아직도 호날두가 네. 더 뛰어나다라고 주장하는 축구팬도 없진 않습니다.
1: 네. 근데 네. 어쨌든 좀 잘 못 싸웠다. ESPN에서 말하기를 과거의 위대함을 감안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네. 실력은 월드컵에서 통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네. 영국의 인디펜던트지도 선수 10명과 동상 하나를 데리고 싸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실히 드러났다.
0: 야.
1: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0: 야, 이거는 와 굉장한 네. 표현이네요.
1: 그리고 네. 디 애슬레틱에서는요. 네. 호날두 선수를 가리켜서 방 안에 코끼리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0: 그게 뭐예요?
1: 방 안에 코끼리가 들어있으면 예, 예. 누가 봐도 코끼리인 거 다 알고 있죠. 예, 예, 그리고 예. 저 코끼리를 밖으로 꺼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예.
1: 그렇지만 그 누구도 코끼리를 방 밖으로 꺼낼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건 알지만 예. 그 예.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가 없다.
0: 네.
1: 그 정도로 표현을 했습니다.
0: 야, 그래서 물론 뭐 한 경기 했으니까 앞으로 네. 또 잘할 수 있으니까 많은 축구 팬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 집에 갈 때 네. 조심해야 될까요?
0: 네. 좋은 주말 스케이트와는 여기까지 네. 하고요. 저희는 1부부터 여기까지 듣고 2부 경제 돋보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CBS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3: 이순환 우수제품.
4: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3: 무상 방문 수거.
4: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살 때는 이순환 우수제품,
4: 버릴 때는 무상 방문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5: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6: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5: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6: 내일 더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7: 한강 노벨상 말고 환경 노벨상이 있습니다. 골드만상이라는 이름인데요. 2026년 수상자는 한국인이었습니다. 김보림 활동가인데요. 수상 이유는 청소년 기후행동과 함께 국가의 미온적인 기후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재 판결을 끌어냈다입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은 어느 더운 여름날입니다.
8: 오래된 빌라에서 살던 저는 새벽에도 너무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아서 엄마가 잘 자고 있는지를 계속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엄마랑 연령대가 비슷한 분들이 실내에서 잠을 자다가도 온열질환으로 사망을 했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7: 엄마를 위해서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이 헌법소원 제기로 이어졌는데요.
8: 기후위기로 빈곤한 이들이 더 위험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는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기후위기 대응이 누구도 쉽게 포기되지 않는 그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7: 엄마와 그리고 다른 많은 이들과 함께 안전해지자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꿈, 국회가 잘 이어주기를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0: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경제 돋보기.
1: 경제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돋보기. 오늘도 경제학 박사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미 연구소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1: 자, 오늘도 갈 길이 멉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0: 우선 박사님께서 정해주신 딱 몇몇 그 이정표가 있어요. 이거를 다 밟아가지고 마무리까지 하려면은 이 시작이 뭐냐? 시작이 어제의 한국 주식시장에 좀 이걸 출렁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1: 그렇죠. 그 롤러코스터 아주 대발작
0: 네.
1: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0: 어제 금요일 장에서 오전에는 굉장히 출발이 좋았고 상승이었는데 갑자기 오후 들어가지고 푹 꺼졌습니다. 그래서 뭐, 와, 또 증시 얘기냐, 또 주식 얘기냐, 그러는데 이게 투자 얘기라기보다는 전체적인 경제를 읽을 수 있는,
1: 흐름.
0: 네, 그런 주제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어제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놀랐습니다.
1: 어제 점심 때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주가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 축제를 즐겼습니다. 그 전날 그 꿈의 9,000피 코스피 9,000도 돌파한데 이어서 금요일 날 오전에는 9,300도 가볍게 뛰어넘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런 식이라면 다음 주 정도에는 만수피, 그러니까 1만 포인트도 뛰어넘을 것이다.
0: 네.
1: 이래서 뭐 부어라 마시라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0: 네.
1: 점심 먹으면서 다들 기분이 좋았어요.
0: 그렇죠.
1: 근데 점심 먹고 이제 사무실로 다시 딱 돌아가니까 아니 이게 웬걸 주가가 갑자기
0: 네.
1: 돌연 와르르 급락을 한 겁니다. 어디까지 떨어졌냐?
0: 예.
1: 8,800대까지 떨어졌어요.
0: 아.
1: 9,000선 깨고.
0: 예. 물론 그 후에 좀 회복을 했죠.
1: 예. 그래서 아니 이게 잘나가던 주가에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냐?
0: 갑자기 올랐다가 또 갑자기 이렇게 크게 떨어지고. 예. 약간
1: 그렇습니다.
0: 예.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1: 예. 그래서 물론 기본적으로 주가라는 것은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고 내릴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요즘과 같은 뜨거운 장세에서는 변동폭이 심합니다. 그래서 너무 가격 오른 거 내린 거에 일희일비하면 오판을 하게 돼서
0: 네.
1: 조금 큰 흐름으로
0: 예.
1: 뭐 오르든 내리든 조금 뚝심 있게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0: 근데 박사님, 일단 큰 흐름으로 보자면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지금 최근 1년
1: 네.
0: 동안에도. 뭐 믿기 힘들 정도로 오른 건데,
1: 네.
0: 일단 계속 그런 흐름이 이어진다고 보는 게 맞습니까?
1: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이를테면 반도체 랠리가 계속이 된다면 주가는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저는 만수피가 아니라 그 이상도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과연 이 반도체 이 대목도
0: 네.
1: 그 슈퍼 랠리가 과거의 역사적 경험을 보면 계속 오르지는 않았거든요.
0: 네.
1: 올랐다가 내렸다. 어느 산업보다도 변동성이 심한 겁니다.
0: 네.
1: 물론 지금 반도체는 인공지능 때문에 여전히 수요가 뜨겁고 해서 현재 반도체 산업 내부만 들여다볼 때는 크게 뭐 조정을 받을 만한 변수 없이 잘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는데요.
0: 네.
1: 그러나 흔히 채찍 효과라고 해서 반도체에서는 예고 없이 갑자기 변화가 올수 있다. 특히 가격이 만약에 수요는 계속 늘더라도 반도체 공급 가격에 적신호가 온다면 좀 조심해야 될 그런 어떤 반도체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0: 네.
1: 어저께 금요일 날 오후에 일어난 금융시장의 대발작 오전에 엄청나게 오르고 또 오후에 상당 부분 떨어지는 이런 롤러코스터 장세 이게 왜 생겼느냐?
0: 네.
1: 그 원인을 좀 짚어봐야 현재 주가의 단기적인 오르내림에 크게 우리가 신경은 안 쓴다
0: 네.
1: 하더라도, 갑자기 왜 내렸지? 그 원인을 알아야 그 하락 요인이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지, 이거 진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0: 그렇죠. 아니 근데 박사님, 일단 주가의 어떤 출렁임 또는 상승과 하락은 늘상 있는 거고 직선이 아니라 항상 꺾은선 그래프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등락을 하기 때문에 어제의 어떤 주가 흐름이 뭐 통상적이다, 원래 있는 일이다 이랬다면은 이런 주제를 안 갖고 오셨겠죠?
1: 그렇습니다. 예. 우선 아침에 올랐다가 오후에 떨어진 게 상승폭, 낙폭도 굉장히 크고요.
0: 네.
1: 자, 9,000피를 올라서 9,300까지 올랐던 게 8,800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순식간에 1시간 사이에 500포인트가 아주 헷가닥 올랐다가 내린
0: 예.
1: 이런 겁니다. 물론 마감 시간에는 조금 조정이 됐지만
0: 네.
1: 그리고 현재 지금 반도체 랠리가 이렇게 좋다라고 그러는데 왜 갑자기 내렸을까? 단순한 차익 실현일까? 이런 걸 뜯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0: 그러니까요.
1: 시세는 뭐 누구도 뭐 한치 앞을 예측하기가 100%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0: 없습니다만 네. 그렇다면 어제 오후 1시 이후에 있었던 금융시장의 발작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생겼냐 이걸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1: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0: 예, 그것을 이제 주식이 왜 이래 떨어졌나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1: 저희가 그래서 오늘 예, 박사님께 여쭤보려고.
0: 예, 그러니까. 부채도사한테 물어보면 되는데요. 부채도사가 네. 요즘 어디 산으로 올라가셨는지 네. 찾을 수가 없습니다.
1: 너무 옛날 거 아닙니까? 부채도사. 네.
0: 그래서 그게 결국은 왜 주식을 팔았니? 주식을 많이 팔았는데 네. 사는 양보다도 매도가 많으니까 주가는 떨어진 거예요. 따라서 판 사람들 찾아서 너 왜 팔았니? 이렇게 물어보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대형주 파는 사람들 이런 어떤 통계적으로 100% 커버하지는 못했지만 예. 많은 기관 투자가들의 분석 또 애널리스트 분석을 볼 때 첫 번째 블룸버그의 저주.
1: 블룸버그의 저주요? 예.
0: 블룸버그라고 예. 이게 뭐 구름버그가 아니라 블룸버그입니다. 블룸버그 네. 미국의 원래 증권사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은 네. 언론사, 뉴욕 증시를 움직이는 가장 네. 영향력 있는 언론사 네. 하나고 특히 과학적 투자, 과학적 자료 지표, 통계 아주 대단히 뭐 세계 최고입니다.
1: 실제로 IT 기업이기도 합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소프트웨어도 개발하고 예.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이 블룸버그가 회사 이름이 어디서 나왔냐면 오너 창업자가 블룸버그예요. 저는 뭐 워싱턴 네. 특파원 할 때 예. 여러 번 뭐 자주 뵀어요.
1: 직접요?
0: 그럼요. 와. 직접 뵙고 뭐 식사도 같이 하고. 와. 이분도 아주 대통령 선거 출마했잖아요.
1: 뉴욕시장도
0: 뉴욕시장 예, 했고 했지, 뉴욕시장에서 예. 굉장히 큰 업적을 쌓았고 오. 대통령 선거 출마했는데 예. 막판에 물러섰죠. 아. 왜냐? 여성 직원들과의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1: 아, 그랬어요?
0: 제가 그래서 뉴욕에 있는 블룸버그 회장님 네. 사무실에 직접 가보니까 이분이 싱글이세요. 이혼을 하고 예, 예, 혼자 예. 사는데 사무실에 여자 직원들이 너무 많은데 그 여자 직원 예. 많은 것은 뭐 그것은 이상할 게 없지만 예, 예. 그 직원들과 문제가 있었다라고 폭로가 일어나온 겁니다. 네. 어쨌든
1: 아무튼 블룸버그 네.
0: 이분의 영향력이 큰데 여기서 네. 한국 주식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거 이제 밈 주식으로 전략했다.
1: 자, 밈 주식으로 전략을 했다. 네.
0: 이거 조심하라 네. 하는 투자 주의보를 내린 겁니다.
1: 아, 보고서가 나왔네요. 블룸버그에서.
0: 그리고 기사도 크게 썼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밈이라는 게 밈. 뭐냐. 네. 이게 생물학, 유전학이었어요. 돌연 변이 DNA를 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아버지, 아들 이래 돼 놓으면 손수호 앵커님 같은 네. 경우에는 훌륭한 아들을 보면 아버지도 훌륭했을 것이고 또 그 손수호 앵커님의 자녀도 훌륭했을 가능성이 생물학자, 유전학자들의 통계에 따르면 상관관계가 90 이상 넘는다. 이게 유전학자들의 얘기예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네. 어떤 훌륭한 왕 밑에서 이상한 개차반 뭐 자녀가 태어난다든지 네.
1: 가끔 폭군이 나오기도 하죠.
0: 예, 이런 것을 우리 돌연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돌연변이는 그 유전학자들이 이게 어디 튈지를 몰라요. 그리고 돌연변이 그 아들이 정상이 될지 아닐지도 모르고 네. 이런 것을 밈이라고 그래요. 유전학에서. 그러니까 밈은 밈 그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도 아니죠. 네. 돌연변이가 아주 좋은 돌연변이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시장에서 예측이 불가능하다.
1: 예측이 불가능하다. 네.
0: 어디로 튈지 모른다.
1: 아니 그래서 저희가 밈 코인도 옛날에 있었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지금도 많지만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뭐 도지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 보면 실제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흥미로, 재미로, 화제성으로 다들 놀면서 즐기면서 돈벌이도 되는 뭐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장난스러운 것들
0: 이유 없이 오르고 예. 이유 없이 떨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과학적 분석이 불가능한 거죠.
1: 네. 아니 그런데 박사님 죄송해요. 좀 의문이 들어가지고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고 있고 세계적으로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고 앞으로도 전망이 창창한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걸 가지고 그 회사의 주식을 밈이라고 한다? 이거 너무 과한 해석 아닙니까?
0: 그런데요. 주식하고 네. 회사의 업적, 실적, 기술 수준은 항상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블룸버그가 지금 얘기한 것은 삼성전자가 망한다. 또는 SK가 형편없는 회사다라는 이런 기술적 분석 또 산업적 분석을 한 게 아니에요. 네. 주가만 놓고 볼 때 네.

0: 이거 한마디로 미친 주식이다. 어허. 도저히 원인과 결과를 모르겠다. 왜 떨어지고 왜 오르는지를 모르겠다. 우리 전문가들이 모르는데 개인들은 어떻게 알까? 그러니까 조심하라 이거지. 삼성전자 망했다, SK 망했다 이 얘기하고는 좀 결이 다른 얘기예요.
1: 두 기업은 엄청 잘 나갈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근데 주식은 과연 이게 그동안의 이론으로 해석이 되느냐?
0: 해석 안 됨. 해석 불가. 돌연변이다 이거.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각자 도생하세요.
1: 아 결론이 그건가요?
0: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르겠다.
1: 야, 이게 분석 안 된다.
0: 예.
1: 그동안의 이론으로 분석 안 되니까 투자할 사람은 그래도 알고 투자해라. 이런 거네요.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투자할 때 영업이익이 높다든지 매출이 높다든지 이러면 주가가 오르고 영업이익 증가율이 좀 떨어지면 주가가 떨어지라는데 그 논리를 전혀 적용이 안 되는 회사다. 그러니까 투자는 조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1: 예.
0: 자, 이 블룸버그의 이 밈 주식 투자 경고 보고서.
1: 네.
0: 딱 세 회사를 집었습니다.
1: 세 회사요?
0: 예.
1: 어디에요?
0: 한국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투자 위험.
1: 위험?
0: 아니 위험이라는 게 돌연변이니까 조심하라.
1: 아, 주의해라.
0: 회사가 망한다는 거 아닙니다.
1: 네.
0: 그다음에 또 하나 회사는 또 스페이스X.
1: 스페이스X?
0: 스페이스X는 정말 이상하잖아요. 이거 완전히 빚덩이거든요.
1: 그렇죠.
0: 손실덩인데 주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1: 네.
0: 그런데 또 사흘 오르다가 3일 차라. 그 이후로 또 내리 박았어요. 예, 예, 예. 이 회사도 왜 주가가 오르는지 내리는지 난 모르겠다. 블룸버그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1: 모르겠다.
0: 예.
1: 아, 솔직하네요.
0: 그렇습니다. 그런데 블룸버그가 그 SPX라는 그 스페이스X가 망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 이 회사 주가가 오르면 상관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상관관계가 하나도 없다. 지 기분 좋으면 오르고 기분 나쁘면 떨어지니까 각자 도생하라.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한국에서 잘 나가는 이 세 개 기업을 투자 경고를 내렸다.
1: 야.
0: 경고라기보다도 조심해서 투자하라 이런 거죠.
1: 그렇네요. 예. 자. 이게 저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저도 한국인으로서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약간 주의하라고 하니까는 약간 좀 기분 나쁘기도 한데 또 어찌 보면은 스페이스X하고 같은 반열에 올랐다는 게 물론 스페이스X는 현재 돈도 못 벌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기업과 같이 언급된 것 자체가 야 진짜 주목받고 있구나. 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기업이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예.
0: 지금 우리 그 저 청취자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테니까 그러면 그 도대체 밈 주식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1: 아 이게 제일 중요하죠. 예.
0: 자 그런데요 주가가 밈 주식으로 조심하라라는 이 보고서 하나만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화불단행이라는 얘기했습니다. 화불단행.
1: 그 뭐죠?
0: 그러니까 악재는 홀로 오지 않는다.
1: 아,
0: 연이어서.
1: 예.
0: 그러니까 넘어졌는데 땅에서 또 코를 또 상처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엎어졌는데 국을 쏟았어요. 이런 것을 화불단행이라고 그러거든요.
1: 네.
0: 엎어지고 국 쏟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몸도 뒤어요. 국 쏟고 엎어지고 몸 뛰고 뭐 이런 자 그게 뭐 두 번째 그러면 국을 쏟은 거는 뭐냐?
1: 뭐예요?
0: 아니 이게 갑자기 파이낸셜 타임즈라는 언론 기관이자 금융 기관을 소유하고 있는 거대한 금융 그룹이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 흔히 FTSE인데 이 FTSE가 모간 스탠리하고 이제 경쟁을 하면서 세계에서 지수 펀드 뭐 이 나라 투자하라 이 나라 국가 비중을 얼마나 늘리라 하는 그 가이드라인의 양대축 1등 기업들이거든요. 그런데 MSCI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안 넣어주고 있어요.
1: 예, 뭐 들어간다 아직, 들어간다 말을 하고 있지만 아직 안 들어갔죠.
0: 예, 그러니까 MSCI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금융시장에 관한 후진국입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국가별 비중을 나누는 회사 중에서 FTSE라고 있는데 여기서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유럽 거거든요. 그런데 등치가 MSCI가 훨씬 커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속이 상한 거죠. 그런데 FTSE에서 최근에 국가별 비중을 조정을 하고 있는데 아, 거기서 한국 그중에서도 SK하이닉스를 꼭 집어가지고 얘 비중 너무 높아에 줄여. 라고 결정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것이라는 보도가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왔어요.
1: 그럼 왜 줄이라고 한 거예요?
0: 그렇게 너무 과대평가돼 있다.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좋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의 삼성전자나 또는 SK 하이닉스 주식을 많이 팔아왔지 않습니까? 올 들어 100조 이상 팔았거든요.
1: 계속 팔고 개인이 받

0: 맞죠?
1: 예. 네. 지금 최근 들어서는 조금 흐름이 조금 다른데 어쨌든 많이 파는데 또 주가가 너무 오르니까 조심하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포트폴리오 상에서 가만히 있어도 가격이 오르면 그 비중이 높아지니까 그러자라도 한국 비중 물량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 FTS 있어요. 네. 한국 비중에서 네. SK 이거 하이닉스 너무 높아.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2: 그럼 박사님 요새 궁금한 게 있어요. 저기 여기서 FTSE가 이 한국 주식 비중을 좀 줄이자라고 한 게 원래 그 지수가 종합적으로 전 세계를 다 두루두루 다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한국가가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비중이 올라가면은 안 된다. 애초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줄이라는 거냐? 아니면 야 이거 실제보다 너무 과대평가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 틀린 거야. 라고 봐서 이거 줄이라고 한 거냐? 어떻게 봐야 돼요?
1: 지금 잘 지적했습니다. 그게 모든 이유가 다 한꺼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2: 아, 둘 다 있어요?
1: 예, 그뿐만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시세가 너무 높다든지 또 앞으로 사업 전망 이런 걸 다 감안하는데 구체적으로 네. 이것을 줄이면서 얘는 1에서 0.몇% 줄이고 얘는 1에서 0.1% 이것을 세부 숫자와 이유까지는 공개하지 않아요.
2: 네.
1: 어쨌든 SK하이닉스를 줄일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자, 거기 자, 처음에 국속고 그다음에 넘어지고
2: 네. 네.
1: 그다음에 몸대고
2: 네.
1: 이 3중 스트레스 이 화불 단행 세 번째는
2: 세 번째.
1: 자, 이 와중에
2: 네.
1: 또 바클레이스가 바클레이스라는 뉴욕 증시 유명한 네. 투자 은행이 있습니다.
2: 영국계죠? 여기는
1: 또. 예, 영국계인데 뉴욕 증시에서 힘을 쓰는 거죠.
2: 네.
1: 이 바클레이스가 한국 국민연금 이거 문제 있어. 국민연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2: 예.
1: 조만간 주가를 대폭락시킬 수 있어. 이런 또 보고서를 낸 거예요.
2: 느낌이 박사님 느낌이 이 국민연금에 대한 언급을 하기 위해서 외국 기관도 경고등을 켜고 있다. 경고 소리, 경고음을 내고 있다. 이걸 앞에 좀 언급해 주신 거 아니에요?
1: 저는
2: 궁극적으로 여기로 오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1: 오늘 바클레이스의 네. 그 보고서 한국 국민연금이 한국 주가 폭락의 내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 보고서를 오늘 집중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2: 네.
1: 그런데 갑자기
2: 갑자기
1: 그러니까 그 블룸버그가 블룸버그가 밈 주식이라고 경고했고 FD가 SK하이닉스 한도를 줄일 수도 있다라는 그게 뉴스가 뒤이어 나왔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말씀드려요.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본론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지금부터 한 시간 해야 됩니다.
2: 아, 근데 한 8분 남아서. 예.
1: 예. 네. 앵크림 시간
2: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예. 네.
1: 그리고 이제 이, 사실 이 그러니까 바클레이즈의 보고서는 나온 지가 며칠 됐어요.
2: 예.
1: 저 사실 며칠 전에 구해놓고 읽어보고 있었는데 뭐 상당히 이 상황을 국민연금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것인지 아닐지 지금 누구도 모르는 거고 사람마다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2: 네.
1: 제가 다른 뭐 공중파 방송 이런 데 나가서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블룸버그가 또 블룸버그가 바클레이즈 보도를 또 하루 전에 한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다. 조심하라.
2: 예.
1: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한테 경제 돋보기 시청자님한테
2: 예.
1: 소개를 시켜드리는 것이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2: 좋습니다.
1: 예. 그리고 지금 하나의 논점은 뭐냐면요.
2: 네.
1: 자, 우리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자산이 1800조가 있습니다.
2: 1800조.
1: 예. 1800조를 굴리는 예. 단일 기관으로서는 세계 최고예요.
2: 어마어마하네요. 규모가.
1: 미국의 국민연금이나 다른 연금보다 훨씬 큽니다. 왜냐? 미국은 연금이 주별로
2: 쪼개져 있죠,
1: 많이 쪼개져 예. 있고 또 상품 성격별로도 많이 쪼개져 있어요. 우리는 단일 연합군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연금 하나가 세상을 평정하고 있는데 세계에서 제일 큰 손.
2: 야, 사실 뭐 노르웨이 뭐 국부 펀드나 싱가포르 국부 펀드나 뭐 중동에 있는 거나 그게 더 클 것 같은데 야,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크군요.
1: 예. 그런데 이게 제가 국민연금 큰 손이라 그러니까 어떤 그 미국 언론이
2: 네.
1: 그것은 국민연금을 과소평가한 것이다. 자기들이 보니까 국민이 손만 큰 게 아니라 머리도 왕머리.
2: 예. 예.
1: 소구를 쓰면 안 됩니다. 왕머리.
2: 예.
1: 다리도 왕발.
2: 왕발.
1: 다 크다.
2: 자이언트다.
1: 1800조면 정말 예. 타이타닉 수준이죠.
2: 타이탄.
1: 야, 그런데 여기서 국민

0: 은근히 이제 국내 주식도 사고 네. 외국 주식도 사고 포트폴리오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예, 왜냐하면 한쪽에 치우치면 나중에 사단이 날 수도 있거든요.
1: 네.
0: 야, 예를 들어서 국내 주식을 지금 막 샀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국민연금도 팔고 사고 해야 되는데 팔 때 한국 주식을 너무 많이 사 있으면 팔 때도 한국 주식을 집중적으로 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균형 있게 포트폴리오 안에서 외국 주식 얼마, 한국 주식 얼마 이것을 그냥 기분 나키는 대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전문가들, 이코노미스트들이 과학적 시뮬레이션을 다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1: 정해져 있죠.
0: 예,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이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 정은경 장관님께서 국민연금 기금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세요.
1: 네.
0: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국내 주식 투자 한도가 원래 14%였는데 14%였는데 우리나라 주가가 오르니까 우리나라 주식 자산 가치 가격을 평가하니까 특히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고 또 국민연금도 좀 계속해서 사서 모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4%를 초과했습니다. 그럼 14%를 초과했으면 이게 14%를 하겠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공표한 사안이에요.
1: 네.
0: 그럼 14%가 넘어가지 않도록 운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1: 네.
0: 이것이 뭐 저 그 내부적으로 사정은 충분히 있지만 국제 금융시장에 공표한 게 14%면 두 가지 방법이었죠. 일단 넘어가는 것을 팔든지 아니면 그 기준을 높여야죠.
1: 그렇죠.
0: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을 기준을 그대로 주고 기준 조정을 유예했습니다. 유예.
1: 유예.
0: 예, 지금 너무 엄중한 시기니까 조정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보자.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늘어난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이제 최근에 좀 늘렸어요. 늘려서 우리 지금 20%까지 늘리도록 규정을 바꾸었거든요. 20%의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가 얼마인지는 금 정부가 최근에 또 공개를 하지 않아서
1: 예.
0: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국민연금은 뒤늦게 그 비율을 조정해서 20% 플러스 알파로 조정해놨는데
1: 네.
0: 이 20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우리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얼마냐 30%가 넘었어요. 이거 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팔고 있다. 이게 네. 바클레이즈 은행의 고발입니다.
1: 예, 그렇게 또 팔지 않기 때문에 또 환율이 또 급등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0: 이걸 안 팔다 보니까 국제사회에서 신뢰가 무너진데 특히 이걸 영원히 이렇게 늘려갈 수는 없는데 어느 순간에 내놓을 수가 있잖아요.
1: 네.
0: 그럼 한꺼번에 주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 투자들은 한국의 국민연금이 이렇게 리밸런싱이라는 조정을 안 하니까 이런 사후에 큰 폭탄을 우두해가지고 미리미리 빠져나간다. 그래서 네. 환율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좀 내용인데 이거 2시간 설명을 해야 정확하게 설명이 네. 되는데요. 뭐 기회를 다음에 주신다면 바클레이즈 보고서는 또 한번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바클레이즈 보고서는 지금 당장 국민연금 때문에 주가가 폭락한다 이런 네. 얘기도 아니에요.
1: 그렇죠.
0: 다만 국민연금의 이 그 리밸런싱 이걸 좀 유예하고
1: 네.
0: 조금의 어떤 국제사회가 좀 해때 공고한 내용과 다르게 하다 보니까 외국 투자자들이 좀 헷갈린다.
1: 네.
0: 국민연금 좀 똑바로 해라.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뭐 다음 네. 시간에 또 구체적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1: 네. 아니 또 이 보고도 보니까 국민연금이 정상적으로 리밸런싱 했으면은 한 130조를 국내 주식 팔았어야 된다.
0: 맞습니다. 예. 103조 팔았어야 되는데 그걸 안 팔았으니까 지금 뒤늦게라도 예. 팔면 그럼 한국 주가 대폭 나고 오는 거 아니냐. 외국인들은
1: 그러니까요.
0: 뜰고 있다.
1: 예, 안 팔아서 국내 주가가 계속 부양됐고 그 과정에서 외국인이 팔고 나갔고 그래서 환율이 올라갔다라는 주장인데 반면 또 이게 워낙에도 파장이 커가지고 정부도 반박을 했습니다. 아 이거 인과관계가 아니라 그냥 인과관계가 증명된 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0: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정부의 네. 반박. 바클레이즈 네. 보고서가 틀렸다라고 정부는 또 공식 반박했습니다.
1: 네, 그러니까요.
0: 그 대목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1: 네.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면 공식 반박까지 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까지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 재미있는 경제 얘기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네, 토요일 아침 생방송 함께하는 CBS 주말 뉴스쇼. 네, 국제 소식 알아봤고 경제까지 살펴봤습니다. 댓글도 굉장히 활발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또 국민연금의 투자 관련해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니까 다음 주에도 계속 김대호 박사님과 이어가겠고요. 저희는 3부 삼색 정치 토크로 돌아오겠습니다.
1: CBS. It's so important to make someone happy. Make just one someone happy.
2: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You sing to
3: one.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4: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5: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4: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5: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세계 초인류 글로벌 도시구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 지식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국제도시는 항공물류중심 복합매적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의료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는 미래가 찾아오는 눈부신 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9: 3인 3색의 정치 토론. 3색 정치 토크.
0: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CBS 주말 뉴스쇼 3부는 정치 코너입니다. 한 주간의 정치권 주요 이슈를 3명의 서로 다른 시선으로 살펴보는 시간이죠. 3색 정치 토크. 와, 이번 주도 아니 선거 끝났는데 또 이거 왜 이렇게 많아요 정치 이슈가. 막 넘쳐납니다. 조금 전 새벽에

후진일까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자, 오늘 모신 세 분입니다. 아, 송영훈 국민의힘 전 대변인, 김종일 시사전 기자, 그리고 박소민 전 최고위원도 곧 합류해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3: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 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4: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천?
8: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8: 닥터 캡슐.
7: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아, 또 눌어붙었네.
10: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11: 토요일 아침 생방송을 함께하는 CBS 주말 뉴스쇼 3부 3색 정치 토크입니다. 오늘 출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송영호 국민의힘 전 대변인, 그리고 김종일 시사전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 네, 안녕하세요.
11: 네, 아 김종일 기자님. 네. 이번 주 휴가였다면서요?
12: 네, 이번 주 휴가였는데 네. 이렇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11: 네. 예, 휴가 중에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네. 근데 휴가답게 좀 쉬셨습니까? 아니면은 휴가니까 또 밀린 일 하신 거 아니에요?
12: 선수의 저주에 걸려가지고 네. 이번 주에 밀린 전화 받고 예, 밀린 사람들 약속 네. 다 만나고 했습니다.
11: 네, 원래 그 휴가라는 게
13: 더 피곤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11: 아, 그래요? 아니,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이셔가지고 예. 예. 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12: 또 우리 이번 주 아팠어요. 예. 아, 예. 지방선거 끝나고 이제 그 긴장이 풀렸나 봐요. 그래서 확 아팠습니다.
11: 제가 볼 때는 일하던 분이 약간 쉬면 오히려 아프거든요. 아. 쭉 열심히 일하시기를 네. 네, 바라면서 네, 자 오늘 조금 전에 몇 시간 전에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른바 연어수 파티 사건, 연어수 파티 발언을 했잖아요. 국회 청문회에서 했는데 이걸 위증으로 보고 검사가 기소를 했고 재판이 열렸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갔고 아주 이례적으로 열흘 동안 재판을 했어요. 그런데 간밤에 정말 몇 시간 전에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물론 다 유죄는 아니고 무죄 나온 것, 정치자금법은 무죄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 공소기각이 나온 것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만 아무튼 국민들이 제일 관심 가졌던, 그래서 검사가 연어랑 소주 주면서 진술 회유하고 이재명 대통령 엮어놓으려고 한 게 맞아? 그게 사실이야? 진실이야? 진짜 그랬어? 그럼 검수 한박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이 논리에 대해서 한번 제동이 걸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뭐 현직 법조인이기도 하신 예, 송 전 대변인께서는 이 사건 보셨죠?
14: 네. 핵심은 연어 술 파티가 허위라는 겁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혐의, 그러니까 2024년 10월 2일 국회 법사위에서 있었던 그 청문회 위증으로 인한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의 혐의에 대해서 징역 4개월 유죄가 나왔죠. 그러면은 이 연어 술 파티가 허구라고 하는 법원의 판단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기화로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본인의 형사 피고인인 사건 공소 취소까지 가려고 했던 그 빌드업이 이제 적어도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끊겼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법무부의 무슨 검찰 미래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이 사건도 포함해서 7개의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다고 했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연어술 파티 같은 게 있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놓는다면 그 위원들은 전부 다 허위공문서 작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수사 과정에서 연어술 파티 같은 위법이 있었으니까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 이 논리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셈이에요.

0: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부 공소 취소를 하려고 해도 그게 본인에게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 공소 취소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느 네. 검사는 공소 취소 당에 도장을 찍어야 되고 네. 그걸 누군가가 또 지시를 하거나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결국은 도와줘야 될 만한 유인이 사라지게 되는 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 나왔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네. 이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혹시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1: 네.
0: 배심원단이 달라졌으면 결론이 달라지지 않았겠느냐 하실 수 있는데, 국민참여재판원에서 배심원들의 평결은 재판부를 기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드물게는 배심원들이 잘못 네. 판단했다고 생각하면 법원이 다르게 판결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1: 그런 경우도 있죠.
0: 예.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재판장이 배심원들의 평결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유죄를 선고했거든요.
1: 네.
0: 이 이야기인즉슨 이 심에 가서 뒤집힐 확률이 거의 0에 가깝다라는 의미입니다.
1: 일단 이전 부지사 변호인 측은 항소하겠다, 잘못했다라는 주장이고, 그리고 배심원이 7명이었는데 유죄로 본 게, 위증했다고 본 게 4명. 또 그렇지 않다고 본 게 3명이다. 야, 그러면 이거 4대3인데 이렇게 만장일치도 아니고 한 명 차이로 이거 결론되는 게 맞느냐라는 지적도 또 국민들께서는 할 수 있고, 다만 4대3이기 때문에 무조건 거기 따라가지고 판사가 결론 낸 거라고 보기는 또 어렵다라는 지적도 가능한 상황에서 박선민 전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2: 뭐 일단은 뭐 법원의 판단을 일단 존중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판단이 나왔어요. 그 네. 부분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그 김성태 전 회장과의 어떤 공모를 통해서 뭔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거 있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건 또 무죄가 나왔고, 그리고 대북 지원 관련해서 뭐 대북 묘목이나 뭐 밀가루를 지원했다 이런 혐의에 대해서는 또 직권남용죄가 적용되냐 마냐를 두고 이제 판결을 좀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부분은 이제 공소기각이 됐거든요.
1: 네.
2: 그래서 이런 판결도 좀 중요할 것 같고, 이 연어술파티 관련해서는 일단 법원에서 이렇게 허위다, 뭐 진술이 뭐 일관되지 않다,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한 부분은 뭐 충분히 존중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일단 지금 항소한다라고 하고 거든요.
1: 네.
2: 그리고 뭐 또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거짓말 탐지기에서는 진실로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1: 예.
2: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1심 판결을 하는데, 이거 사실 그 취재하시면서도
3: 네.
1: 그동안 너무 좀 그 자극적인 부분도 있고,
3: 맞아요.
1: 그리고 또 확 국민들의 정서에 와닿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3: 네.
1: 많은 분들이 대북 송금은 별로 큰 관심이 없어도 연어술파티는 관심이 큽니다.
3: 네, 이게 사실 이번 판결이 되게 의미가 있는 거는 그동안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이거 관련해서 거센 진실 공방이 있었잖아요.
1: 네.
3: 연어술파티에 대해서. 근데 최초의 사법적 판단이 나온 거고, 또 하나 이제 저는 정치부를 출입하는 기자로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아니면 당장 오늘부터 어떤 후폭풍이 있을 거냐면 연어술파티를 고리로 해서 당시 야권이 수사검사였던 박 박상용 현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핵심 근거로 썼잖아요.
1: 네.
3: 이 재료를. 그리고
1: 네.
3: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얼마나 엄청나게 정치적 공격을 했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1: 네.
3: 그럼 후과가 이제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혹은 예. 내일부터.
1: 예.
3: 그리고 그 박상용 검사의 그 탄핵 소추를 추진했던 법무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재명 정부에 대한 후폭풍 부메랑 민주당과 함께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1: 네.
0: 참고로 제가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면
1: 네.
0: 그 연어술파티에 대해서 최초의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다라고 하는 건 맞지 않아요.
1: 그래요?
0: 왜냐하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2심 판결문에 이 연어술파티 등등 주장에 대한 판단이 일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피고인이 이런 주장을 했었고
1: 네.
0: 원래 1심에서도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1: 예.
0: 그 주장이 계속 바뀌었어요. 날짜를 뭐라고 예. 주장했냐면, 처음에는 이화영 평화부지사 측에서 2023년 6월 28일, 6월 30일 또는 7월 3일이라고 했다가 그 변호인이 주장을 바꿔서 보도자료에서는 날짜를 27개로 투망식으로 던집니다. 그리고 2심 마지막에 와서는 2023년 5월 29일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1: 네.
0: 2심 판결문에 보면은 법원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당시 피고인의 사회적 신분,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했었고 부지사까지 했었고 이런 사람이 그런 회유에 의해서 진술을 바꿨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 그런 취지의 판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최초의 사법적 판단 아니다.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로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그 법무부의 징계 청구서 22쪽짜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적이 있죠.
1: 네.
0: 거기 보면 연어술파티 술자도 없습니다.
1: 없죠.
0: 예. 예.
1: 없었죠. 그게. 자, 그리고 어제 또 재판에서 또 흥미를 끌었던 게 이전 부지사 변호인이 최후 변론을 하면서

0: 소주병을 딱 꺼냈어요. 그래서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아니 이거 내가 숨겨둬서 들어온 거다 법정에. 검찰청보다도 훨씬 이제 좀 보안이 엄격한 법원 들어올 때도 내가 소주병을 숨겨서 들어올 수 있는데 검찰청에도 숨겨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변론을 퍼포먼스를 했습니다만 유죄 판결을 피하지는 못했고요. 아무튼 이게 파장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이 연어수 파티를 기정사실화해서 여러 가지 공세를 폈기 때문에 이게 일단 제동이 걸리면 그에 따른 후폭풍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 다만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사실 어제 또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요.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마치고 와가지고 이제 브리핑도 하고 또 기자간담회 했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세한 얘기를 자신의 속마음을 좀 표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간 깜짝 놀랐거든요. 자, 일단 영상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1: 근데 분명한 거는 당은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다른 요소를 찾기보다는 같은 요소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면에서 민주당 내의 경쟁과 갈등에 대해서도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 원수 싸우듯이 하지 마십시오. 그 같은 입장에 있는 같은 진영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모욕하고 헐뜯고 없는 사실 만들어가지고 공격하고 그러니까 또 억울하다고 또 이쪽이 또 그러고 왜 그렇게 합니까? 경쟁을 해야 됩니다. 경쟁을 합리적 경쟁을 있는 사실의 기초에서 경쟁 논쟁하고 경쟁이 됩니다. 없는 거 지어내지 마세요.
0: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 직접 듣고 왔는데요. 또 그뿐만 아니라 선거 끝나자마자 지지율이 폭락했다. 그리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얘기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좀 전에 드린 것처럼 경쟁과 전쟁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또 검찰의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도 민주당 강경 지지파들과 좀 다른 결이 좀 달라요. 뭐 예외를 둬야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문제를 없애려면은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정청래 대표와 굉장히 좀 또 대비되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일단 요 어제 있었던 대통령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 일단 송영훈 대변인 얘기 들어볼까요?
2: 일단은 세레머니 자체가 메시지예요.
0: 세레머니?
2: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해외 갔다 와서 본인의 순방 성과를 이렇게 직접 브리핑하고 기자들에게 뭐 질문 받고 이런 일이 근래 없었죠. 그러면은 그걸 한다는 것 자체가 여당 대표가 내가 해외 나가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노이즈를 일으켜서 내 순방 성과가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으니 내가 직접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정청래 대표에 대한 질책의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녹아 있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영상에서 봤지만은 뭐 전쟁을 해서야 되겠느냐 뭐 그런 취지도 이야기하지만 중간에 또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은 여전히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뼈 있는 멘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당에 대해서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늘어났을 것이다. 그거는 냉정한 현실이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했어야 할 것이다. 그럼 이거 누구를 겨냥한 얘기입니까? 그
0: 원인이 정청래 대표고 정청래 대표를 제거하자는 거예요?
2: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발언들을 찾고 이 대통령 스스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 말고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본인의 말 곳곳에 전쟁 같은 요소가 녹아 있습니다. 대통령이 본인의 언어도 좀 돌아보길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 근데 뭐 구체적으로 다 뜯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솔직한 말투와 솔직한 내용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좀 뭔가 짜여진 다듬어진 그런 대화라기보다는 야, 또 뭔가 좀 자기 말을 좀 하고 싶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거든요.
3: 제가 되게 놀라웠던 게 방금 송영훈 변호사랑 이제 앵커 말씀하셨던 부분을 여권 관계자들이 되게 많이 이야기했어요. 어제 여론조사 어제 기자회견에서 뭘 주목해서 봐야 돼요라고 했을 때 형식에 주목해주세요 라고 하는 여권 고위 관계자들의 말이 많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 직후인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3시간 가까이 했어요. 그런데 순방 귀국 다음 날 대통령이 직접 2시간 가까이 기자회견을 또 한 거잖아요. 이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고 그건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만큼 대통령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 진솔하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 근데 어제 대통령이 방금 앵커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솔직할 만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당청 갈등을 인정했어요. 지금 우리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게 사실이야. 그리고 대통령 입으로 스스로 지지율이 급락했어. 근데 지지율이 급락한 것도 우리가 민생과 경제를 도외시하고 돌보지 않고 우리끼리 권력 다툼을 한 거에 대해서 민생이 우리를 심판하고 있어. 그리고 당신만으로 모든 걸 하면

0: 안 돼. 우리 민심을 바라보고 집권여당은 달라야 돼. 이렇게 되게 솔직한 메시지를 냈단 말이에요. 이 형식 자체에 일단 주목해달라고 하더라고요.
1: 네. 자, 그리고 박서민 전 최고위원도 어제 이 내용 좀 보셨을 텐데 뭐 이제 같은 당에 있는 분으로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2: 저는 대통령께서 되게 일관된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1: 일관되다.
2: 계속 그 여당을 향해서 예. 하는 주문이 있어요.
1: 주문.
2: 그러니까 포용.
1: 포용.
2: 포용해야 된다. 그리고 뭐 더 넓게 써야 확장. 된다. 그리고 예. 배제하면 안 된다. 낙인 찍으면 안 된다. 뭐 편가르기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여당의 언어는 이제 공격하는 것에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비전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에 한번 하셨었잖아요.
1: 네.
2: 사실 저는 일관되게 이 여당이 좀 더 포용적이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것은 결국 이제 여당이 물론 이제 당원들 뜻이나 이런 부분도 당연히 중요하고 정치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지금 국정과 함께 이제 동반해서 파트너처럼 가고 있는 관계인 거잖아요.
1: 네.
2: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에서 사실 가장 많이 강조하는 건 어떤 색깔론적인 거나 진영 논리적인 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1: 네.
2: 사실은 약간 실용적이고 포용적이고 중도적인 이미지를 계속 가져가려고 해오셨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여당과의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 결국에는 거기 있는 거 아닌가. 일종의 이제 선명성 경쟁을 여당에서 하게 되면 이 정부의 기조와도 맞지 않고
1: 네.
2: 정부를 뒷받침해주지도 못한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지적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1: 네.
2: 그리고 저는 그 더 잘 되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기자님 말씀대로 당청 관계가 지금 삐걱거리고 있다라는 사실은 대통령께서 뭐 흔쾌히 인정을 하신 것 같아요.
1: 부정한다고 감출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2: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솔직하게 말씀을 하신 네. 게 더 나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도 지금 결국 제가 봤을 때에도 그냥 요즘 당내에서 싸우는 걸 보면 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싸운다고는 하는데
1: 네.
2: 뭘 위한 싸움인가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권력 다툼을 한다 혹은 권력 투쟁을 한다라고 해도 그 권력을 잡아서 뭐 할 거냐에 대한 싸움보다는
1: 네.
2: 그냥 권력 자체를 획득하는 데에만 목적이 있는 싸움으로 보이기 때문에
1: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2: 아니 근데 지금 이게 네. 여당이 할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사실 야당처럼 이제 지도체제를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집권 2년차 정부랑 같이 어떻게 해 나갈 거냐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심지어 지지율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1: 네.
2: 거기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그렇게 잘 보이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0: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 실제로 지금 여권에서 가장 우려하는 게 이제 명청대전에 세 가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1: 세 가지가 없다요? 네. 뭐가 없대요?
0: 시민이 없고
1: 시민
0: 비전이 없고
1: 비전
0: 정책이 없다.
1: 정책.
0: 그러니까 무엇보다 국민 입장에서 방금 박성민 최고 말씀처럼 이재명 대통령이랑 정청래 대표가 왜 다투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만약에 이재명이 이기면 혹은 네. 정청래가 이기면 내 삶이 뭐가 어떻게 달라지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의 민주당은 김대중의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 노무현의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이런 가치 이선 이런 노선을 위해서 어떤 가치 투쟁, 노선 투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지금의 전당대회에서 여권이 벌이고 있는 권력 다툼은 그저 누가 권력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저는 어제 그래도
1: 네.
0: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중요한 한마디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1: 뭐요?
0: 지금 지지층이 분열이 분열의 위험 수위가 너무너무 심각했다. 가령 지금 민주당과 여권, 그다음에 그 지지층, 스피커들이 저는 이 표현을 좋아하지 않아서 방송에서 말하고 싶지 않은데
1: 네.
0: 멸칭 대 멸칭으로 서로를 부르면서 서로를 적으로 부르면서 사분오열 찢어지고 있어요.
1: 예.
0: 근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패싸움을 하고 있다. 국민들 보기에 얼마나 불편하겠냐. 그다음에 여권 당권 경쟁을 두고서는 원수처럼 싸워서는 안 된다. 전쟁해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1: 네.
0: 당시에도 문재인 후보가 안희정 후보를 향한 지지자들의 과도한 공격을 두고 경선을 흥미롭게 하는 이른바 양념 발언을
1: 그렇죠.
0: 해가지고
1: 네.
0: 혐오 정치 확산을 막을 아주 소중한 기회를 놓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이것과 다른 이야기를 했고 여권의 구심점으로서 지금 꼭 필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1: 사실 어제 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 먹고 살기 힘든데 이거 왜 싸우는지 모르겠다. 국민들 서민의 삶을 위한 싸움이 아니다라는 지적했고 근데 또 반면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개인적으로 아 이거 그 정부 여당에서 굉장히 싫어할 것 같은데 이런 발언을 하면은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도 결국은 좀 비주류에서 민주당을 접수하고 대권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되고 최고 권력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싸움을

0: 그리고 지속적으로 편가르기 하고 지속적으로 온라인상의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여기까지 투쟁해서 싸워서 이겨온 거 아닙니까? 이걸 정청래 대표가 똑같이 하려고 하는데 나는 했지만 너는 못해.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지만 너는 나처럼 하면 안 돼. 이렇게 선을 그으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왜 나는 안 돼? 나 똑같이 할 거야. 이거 재화가 되겠습니까?
1: 근데 그거는 저는 이렇게 뭐 동일선상에 놓고 볼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지금 그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이제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은 단순히 뭐 온라인상의 여론을 결집한다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는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희가 뭐 많이 이긴 선거이긴 합니다만 숫자적으로는 그러나 뭐 서울을 내어줬고 그러니까 뼈아픈 그 지점들이 좀 있잖아요. 사실 북구갑 재보궐선거도 그렇고 평택을 재보궐선거도 그렇고 아니면 대구라든지 경남이라든지 좀 아쉽다 이겨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아쉽다라고 불리는 지역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어떤 책임과 결부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는 뭐 그 외에 제기되는 것은 그동안 이제 당 대표를 하시면서 약간 청와대와 계속해서 엇박자가 났던 뭐 설화라든지 아니면 정책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혹은 법안 처리 속도라든지 심지어 그건 대통령이 직접 지적을 하셨잖아요. 국회에서 속도가 너무 느리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설화나 아니면 이 리더십을 이제 운영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일들까지도 한꺼번에 평가를 받고 있는 과정인 것이지 그것이 단순히 어떤 정치의 형태만을 두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뭐 다 좋은데 뭐 여당 내에서 권력 투쟁이 있을 수는 있어요. 어느 당이나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고 뭐 정치에서 늘 다툼은 있는 일이지만 적어도 민생을 좀 챙기면서 싸우시라 라는 말씀을 야당 입장에서는 들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정청래 대표가 뭐 공항에 나가서 90도로 절하고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월드클래스 지도자라고 낯뜨거운 아부를 하고 이런 것들을 적어도 세 부류의 국민들께서는 안 보셨으면 해요. 첫째 20대 네. 30대 취준생. 왜냐면은 지난달에 우리나라 그 청년 고용 인구가요. 예.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5만 1000명이 감소했거든요. 그 전년 같은 기간 대비니까 작년 5월 대비예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입니다. 그때 대비 25만 1000명이 감소했고 이거 국가 데이터 통계입니다. 이 감소폭이 5년 4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2021년 1월 이후로 가장 많이 감소했는데 그때는 코로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취업준비생들이 이런 장면들을 보면 뭐 하고 있는 건가 아마 굉장히 기가 막힐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지금 전세 못 구해가지고 발 동동 구르고 계신 분들 이거 보면은 마음에 상처받으실 거예요. 네. 지금 서울 전세가요. 지난달에 월간 상승률이 12년 7개월 만에 상승률 최고치입니다. 서울 아파트로 한정해놓고 보면 11년 1개월 만에 최고치거든요. 그다음 세 번째 집 사려다가 집 값이 급등해가지고 못 사고 지금 한숨 쉬고 계신 분들 이분들도 안 보셨으면 해요. 지난달에 서울 주택 종합평균 가격 이건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 합한 겁니다.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 단 한 주도 안 빼고 서울 아파트 값이 상승해서 71주 연속 상승했거든요. 최고 기록은요 문재인 정부 때 85주입니다. 석 달만 더 연속으로 오르면 그 최고 기록을 깨요. 이런 국민들께서 보시면 도대체 왜 명청대전을 합시고 날이 새도록 싸우고만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가 막혀 하실 것이다 라는 점을 좀 짚어드립니다.
0: 개인적으로는 국민의힘이 뭐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좀 회복되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위협하고 정말 야 이대로 가다가는 국민의힘한테 다 뺏기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민주당 지지자들이 좀 더 의미 없는 싸움을 좀 줄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대표는 지금 뭐 물론 몸이 아프다고 합니다만 입원돼 있고 그래요.
3: 네. 오늘 저 되게 신기한 게 송영근 변호사랑 저랑 되게 싱크로율이 높은데 네. 방금 말씀하셨던 그 통계도 제가 준비해왔던 자료였어요. 예. 근데 한 가지 그 5월 고용 동향을 보면은 청년층 15에서 29세 취업자가 1년 전보다 아까 25만 1천 명이라고 하셨는데 25만 5천 명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예,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실제로 지금 여권의 지지율이 왜 이렇게 추락하냐라고 생각해 보면 네. 선관위의 부실 선거에 대한 책임을 여론이 여권에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저는 민생에 대한 부분이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예. 실제로 우리 길에서 돌아다녀 보면 주요 시내에도 1층에 임대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리고 자영업자들 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아우성이에요. 그런데 방금 송영 변호사 말씀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여권은 계속해서 다투고 있어요. 근데 무엇을 위한 다툼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0: 아, 그러니까요. 아니, 뭐, 다툴 수 있고, 또 내가 더 잘해, 내가 더 잘할 거야, 라고 주장을 해서 증명

0: 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또 그렇게 투쟁이 있고 경쟁이 있어야 또 좋은 사람이 또 선발되는 거니까. 그런데 도대체 왜 싸우냐.
1: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지금 되게 논의해야 될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이슈들이 많거든요.
0: 어떤 것들이요?
1: 지금 가령 코스피 9000 역대 최대로 네. 넘었잖아요. 네. 그러면 여권에서 약속했던 금투세 도입할 건지 안 할 건지.
0: 어허.
1: 이게 소득이 있으면 그곳에 세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0: 네.
1: 여권에서는 지금 금투세 도입하면 애써 이렇게 오르고 있는 전임비단의 길을 가고 있는 코스피에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또 어떤 네. 사람들은 주식 투자 안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이게 민주당이 얘기하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인가? 이게 공정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0: 아니, 실제로 어제 대통령도 이런 말 했어요. 내가 언제 자화자찬했냐.
1: 네.
0: 예, 그러면서 안 그래도 이 주식 시장이 이렇게 화랑이지만 주식 갖고 있는 사람은 계속 부자 되고 없는 사람은 또 소외되기 때문에 이 자산 양극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많다, 고민이 많다 이랬는데 현실적으로는 또 주가 부양과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보이긴 합니다.
1: 그렇죠. 그리고 방금 또 말씀 지적 주셨던 것처럼 지금 부동산 때문에 난리예요. 젊은 신혼 부부들이나 청년층들 월세 전세 때문에 난리란 말이에요.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공급을 늘릴 건지 아니면 정말 세제로 보유세를 도입할 건지를 두고 여권이 노선 투쟁을 하는 건 그건 건강한 거예요.
0: 네.
1: 그건 국민한테 꼭 필요한 거죠.
0: 그렇죠.
1: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국민들한테 드러나서 보이지도 않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6.3 지방선거 끝나고도 여권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국민들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회초리를 내리고 있는 거죠.
2: 그러니까 저도 지금의 어떤 내부의 그 다툼 양상을 보면 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 싶으면서도 그러니까 지금이 이럴 땐가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0: 네.
2: 뭐 백서를 만든다라고 당에서는 했지만 사실 그 작업도 꽤나 걸리는 것이고
0: 그렇겠죠.
2: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평가나 성찰 혹은 그 공론화 과정이 당내에 좀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뭐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고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고 SNS에 글을 쓰고 하시는 어떤 그런 글들은 보이지만 이게 당 차원에서 정말 제대로 우리가 뼈아프게 반성할 지점들이 입 모아서 나온 적이 있는가. 그 부분이 오히려 지금 국정 운영하고 있는 그 대통령께서 지방선거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한 것보다도 오히려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싶어요. 당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0: 네.
2: 그리고 저는 지금 그 다툼 양상이 그냥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0: 네.
2: 전투에서는 이겨도 전쟁에서는 지는 모양새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당권을 두고 싸우는 전투에서는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질 수 있겠죠. 뭐 결국에 그걸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라져서.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이긴다 라고 한들 그 여당으로서 보여줘야 될 어떤 비전이나 정체성 혹은 말씀해주신 어떤 정책적인 노선을 두고 하는 투쟁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큰 전쟁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될 전쟁 예를 들면 뭐 대선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이제 20년 30년 우리가 민주 진보 진영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우리가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해나가는 그런 정책적 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식으로 싸운다라고 한다면 그런 고민이 저는 오히려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뭐 곧 다가오는 전당대회 중요하고 당연히 중요한 시기지만 그 싸움의 양상이 결국에는 그냥 그 전당대회 자체의 승패에만 너무 골몰하는 모양새라 뭐 시기상으로도 지방선거 이후에 이렇게 바로 전당대회 전초전으로 들어간 게 맞지 않아 보인다 싶습니다.
0: 근데 또 양당 모두 당권 잡으려면은 뭐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서민의 생활에 관련된 대안 대책 마련보다도 뭔가 좀 투표할 사람에 대해서 투표할 사람의 마음을 확 사로잡는 아주 선명하고 강한 구호를 외쳐야 당권 잡는 거 아닙니까? 장동혁 대표도 그런 거 아니에요?
3: 아니 근데 그럴 네. 수는 있는데 네. 그렇더라도 최소한의 정책적 논거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보안수사권 전면 폐기
0: 네.
3: 페이스북에 딱 한 줄 올렸잖아요.
0: 네.
3: 저는 그런 정치가 가장 나쁜 형태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0: 어제도 강조했습니다.
3: 예, 그러니까 이게 자신의 지지층을 뭐 투표장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선전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공당의 대표가 어떠한 정책의 방향을 주장할 때는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논거를 같이 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한 줄로 구호만 올리는 거는 그야말로 국민을 선동하는 나쁜 정치예요. 게다가 그 내용이 옳으냐 하면 옳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보안수사 요구 비율이 지금 어느 정도냐면 이거 작년 경찰청 통계입니다. 연간 11만 건이 넘고요. 그다음에 비율로는 14.7%예요. 7건 중에 1건 이상 꼴로 보안수사 요구를 받아요. 그러면 이걸 만약에 보안수사권을 당장 폐지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형사사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7건 중에 1건 꼴로 정말 기소되어야 될 범죄자가 재판도 안 받게 되거나 증거가 부족해서 아니면은

0: 정말 억울한 사람이 재판까지 넘겨지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정청래 대표는 어떻게 해결할지 전혀 말하지 않고 구호만 외치고 있다. 아무리 전당대회 국면이어도 그러면 됩니까?
1: 저는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국 정치가 예전에는 유권자들과 지지자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슬로건들이 있었어요. 가령 과거에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예. 중부담 중복지 해야 된다라고 보수정당에서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울림을 줬고.
2: 하지만 지금까지 결국은 야인이 되고 있죠.
1: 네. 손학규 씨 같은 경우에는 손학규 의원 같은 경우는 저녁 있는 삶. 을 이야기했었고
2: 저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1: 네. 그리고 가령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거에 대한 호불호 가치 판단은 다를 수 있지만 소득주 성장이라고 하는 명확한 정책 슬로건 비전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기자들은 언론들이 그러면은 저녁 있는 삶이 뭐지? 그러면은 어떤 복지가 달라지는 거지? 우리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에 대해서 두고두고 취재하고 그 부분에 대한 건강한 생산적 담론 토론이 많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근데 한국의 정치문법이 확 바뀌었어요. 언론 환경이 바뀌고 강성 지지층들한테 소구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예. 늘어나고 거기에 올라타면서 전혀 이런 건강한 정책 담론이 사라졌는데 과거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2: 유튜브 때문 아닙니까?
1: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죠. 예전에 제가 기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전당대회 취재할 때 약간 가슴 설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저녁 있는 삶이랑 소득주 성장이 부딪히면 뭐가 더 좋은 거지? 유승민이 이야기하는 중부담 중복지로 가면 보수정당은 그럼 증세에 동의한다는 건가? 와 이거 센세이셔널하네.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2: 근데 대체로 그렇게 해서 가슴을 떨리게 만들었던 분들이 정치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네요. 네, 그런 부분이 오히려 그걸 보고 와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저거 안 되는 길이네 라고 보고 오히려 또 반대로 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일종의 좀 하소연의 좀 장이 아니었냐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진솔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또 듣고 느끼고 또 앞으로 생각할 부분이 많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광고 듣고요. 돌아와서 또 국민의힘 얘기할 게 많습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로 이어가겠습니다.
3: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네, 토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CBS 주말 뉴스쇼 3부 삼색 정치 토크 오늘 이어갑니다. 자, 민주당 얘기 그리고 또 정부 이재명 대통령 얘기 많이 했는데 저희가 일단 정부와 여당에 대한 지적과 비판부터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책임을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고 또 가장 큰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살펴보고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또 언론의 사명이 아닌가 싶고 하지만 또 제1야당 보수를 또 대표하는 국민의힘 이 상황도 만만치가 않아요. 아, 이거 일단 송영훈 전 대변인 조금 전까지는 좀 표정이 약간 좀 밝은 것 같았는데 예, 약간 좀 어두워진 것 같습니다. 아, 장동혁 대표 진짜 아픈 거예요?
0: 아니 뭐 아프다니까 일단 뭐 빠른 쾌유를 빌어야죠.
2: 아,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게 또 최보윤 또 의원이 얘기하기로는 아 이게 좀 개인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 밝힐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진짜 많이 아픈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사실은.
0: 뭐 일단은 쾌유를 빌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은 부인하기 어려워 보여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단식 후유증 그리고 이 투표용지 사태 등에 대응하느라 이 여러 가지 문제가 누적이 돼서 병원에 입원했다 이런 취지로 발표가 됐었는데 네. 단식은 한지 한참 됐잖아요.
2: 또 후유증은 좀 후에.
0: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교통사고처럼 그런데 이제 단식을 하고 나서 미국에 8박 10일간 다녀오셨었죠. 그리고 그때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김민수 최고위원과 이른바 그 투샷을 찍을 때는 너무너무 표정이 좋았단 말이에요.
2: 그렇긴 하네요.
0: 그래서 이 애초에 발표의 단식 후유증이라는 부분은 좀 와전된 것이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지금 지방선거 끝난 지가 벌써 17일 됐잖아요.
2: 예.
0: 그런데 전국 단위 선거에서 패배했는데 아직까지 거취를 정하지 못한 야당 대표는 여태까지 없다시피 했습니다.
2: 국민의힘 패배입니까?
0: 4대 10이니까 패배는 맞죠.
2: 그럼 민주당도 패했다고 그러고 국민의힘도 패했다고 그러고 도대체 누가 이긴 건지 모르겠네요. 이번 선거는 다 패했네요.
0: 아무튼 그래서 그동안의 이 정치 과정이 자연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부분은 좀 장동영 대표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
2: 네.
0: 어쨌든 쾌유하고 나서 다시 정치 일선에 복귀를 하면 의원총회 나와서 의원들의 비판의 목소리도 더 가감없이 듣고 그다음에

0: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정치인으로서 본인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 네.
2: 근데 뭐 이게 입원을 해서 뭐 의원들이 더 얘기를 뭐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1: 실제로 그래요.
2: 그러니까 네. 뭐 언제 퇴원을 할 건지 이제 뭐 정확하게 나온 것도 없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조금 잦아드는 모양새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이제는 장동혁 대표를 압박하는 게 별 의미는 없어 보여요.
1: 의미가 없다.
2: 그러니까 결국 지금까지 한 게 장동혁 대표한테 사퇴하세요 계속 한 거잖아요.
1: 예, 예.
2: 본인이 안 하겠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땐 다른 그 포인트를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체제를 무너뜨려야 된다. 그러니까 네 명이 사퇴하면 이제 지도부가 자연스럽게 네. 와해가 되는 거잖아요.
1: 최고위원.
2: 그래서 지금 보면 결국 키맨이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이랑 김재원 최고위원이랑 이렇게 이제 두 분인데
1: 예.
2: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에는 뭐 신동욱 최고 의사에 맞춰서 어느 정도 행동하실 걸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1: 아 그래요?
2: 그래서 결국 키맨은 신동욱 의원이다 이렇게 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1: 예.
2: 근데 저는 이제 신동욱 의원이 장동혁 대표보다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리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지금 장동혁 코와 함께 이렇게 장동혁 지도부를 지키는데 본인이 이 온몸을 다 바치고 정치 인생을 바칠 건가 이걸 판단을 잘해야 돼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 당권 조금 더 이제 갖고 있겠다고 어차피 뭐 임기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같이 버티면서 같이 무너질 것이냐 이미 무너진 지도부에서 그 지도부를 지키면서 아 우리 아직 괜찮아요 라고 정신 승리를 하는 것이 본인의 정치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1: 도움이 안 된다?
2: 안 되죠. 오히려 이미 지금 지도부에 대한 어떤 신뢰라든지 지도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없다라고 봐야 돼요. 오히려 지금 최고위원들조차도 최고위원 회의에서 우리 사퇴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1: 네.
2: 그렇기 때문에 신동욱 의원이 뭐 지금 당장 조금 몇 달 더 지도부에 있겠다라고 하시면서 장동혁 대표의 편을 드는 것만큼 어리석은 선택이 있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3: 네, 제가 이거 관련해서 좀 취재를 해봤더니
1: 네.
3: 일단 장동혁 대표의 상태를 두고 심신이 지쳤다, 기력이 쇠했다라고 당권파 이제 뭐 관계자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 네.
3: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똑같이 방금 송영훈 변호사처럼 물어봤어요. 아니 근데 단식 후유증이 있을 수 있지만 좀 상당히 됐고 방미도 하셨었고 지금 타이밍적으로 충분히 사퇴론이 쏟아지고 있는 거를 돌파하려고 하는 꼼수처럼 보이기도 한다.
1: 그때 네.
3: 결정적인 영향이 뭐였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지지단 의총에서 본인한테 사퇴하세요 라고 이야기할 것 같이 예상했던 의원들이 있었어요. 장동혁 대표도.
1: 아,
3: 그런데
1: 예.
3: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도 있었나 봐요. 가령 권영세 의원이나 윤한웅 의원이 사퇴하세요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1: 충격?
3: 예, 충격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윤한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장동혁 대표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1: 그럼 마음이 아픈 거네요, 지금.
3: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마음이 힘든 상황이 됐다라고 해서 지금 입원을 한 상태고 오늘로써 입원이 3일째라
1: 예.
3: 그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관계자들이 장동혁 대표한테 이제 입원한 사람한테 어떻게 사퇴하세요라고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 기류를 들여다보면 장동혁 대표 체제의 리더십은 붕괴했다.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질서 있게 이거를 퇴각해서 국민들한테 안정되게 이제 쇄신과 개혁의 길로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되게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건
1: 네.
3: 영남파,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영남 의원들은
1: 예.
3: 이걸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못한 상태더라고요.
1: 결정을 못한 상태로 쭉 갈 수도 있는 겁니까?
3: 네.
0: 그 상황을 제가 좀 해설을 해드리면
1: 해설해 주세요.
0: 당원 당교상 임기가 남은 당대표를 물러나게 하는 문제는
1: 네.
0: 우리가 흔히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로 네. 비유를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 것이냐 예. 이전에
1: 예.
0: 일단 다 같이 돈을 모아서 방울을 사야 되는데 방울 달아야 된다는 거에는 많이들 공감을 해요.
1: 네.
0: 그러나 방울 살 돈을 각자 얼마씩 걷어서 내는 걸 하자고 하면은 나는 돈이 없는데 혹은 그 돈을 내긴 아까운데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장동혁 대표가 현실적으로 이른바 뭐 강경보수라고 하는 분들의 지지층을 등에 업고 있습니다.
1: 네.
0: 그분들은 현실에 존재해요. 그러면은
1: 그렇죠.
0: 이 당대표를 물러나게 하는 것에 본인이 앞장섰을 때 정치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1: 아.
0: 그 정치적 비용을 각출하고 싶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지금 장동혁 대표에게 물러나라고 예. 하신 현역 의원들은 많아요. 많은데 그 다음 단계 액션을 못 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울살돈을 각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럴 때 필요한 거는 네. 각자의 비용을 0에 가깝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1: 어떻게 해요?
0: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게 의총에서 그러면 무기명 투표해라. 그러면 그 무기명 투표에 임하는 분들의 네. 정치적 비용은

0: 0에 가깝게 됩니다. 집단의 의사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만 누군가에게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누군가가 원내 지도부죠. 원내 지도부는 부담이 분명히 발생해요.
1: 그렇네요.
0: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그런 상황에서 총대를 메는, 즉 책임지는 역할을 하라고 있는 것이 원내 지도부다. 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그러면 이 부분이 안 되고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앞서 이제 김종일 기자도 비슷한 결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장동혁 지도부가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1: 그 다음에.
0: 예를 들면은 비대위를 세우는데 비대위원장은 누가 할 거냐. 뭐 관리형 비대위로 짧게 해서 전당대회를 빨리 가져갈 거냐. 아니면 뭐 혁신 비대위라는 등등의 명칭으로 좀 길게 가져갈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컨센서스가 네. 형성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 보입니다.
1: 네.
0: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그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이 좀 네. 중론을 모아줘야 당이 좀 궤도에 오를 수가 있겠죠.
2: 요거 관련해서 되게 재밌는 흥미로운 포인트를 들었는데,
1: 이게 뭐예요?
2: 송영길 변호사 방금 말씀하셨던 그 결 그대로가 지금 국민의힘의 여론 상태가 맞고요. 영남 주류들이 컨센서스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정정식 그 신임 원내대표가 네. 7표 차로 신승을 했잖아요.
1: 네.
2: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해서 그렇게 옹호적이지 않아요.
1: 아, 그래요?
2: 어차피 이제 영남 의원들도 다 아는 거예요. 다음 선거 장동혁 대표 얼굴로 치르지 못해. 장동혁 비트론이 엄청 강해. 이번 6.3 지방선거를 한 줄 요약하면 장동혁 심판론이야. 다 알아요. 그런데 지난 계엄과 탄핵 이후에 국민의힘의 당원 구조가 엄청나게 급변했어요.
1: 어떻게 해요?
2: 그래서 지금 이제 가령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사퇴하세요라고 하는 의원들한테
1: 네.
2: 엄청난 문자 폭탄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1: 야.
2: 그래서 국민의힘 영남 주류들 의원들한테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였는데, 그래 장동혁 이제 아웃해서 장동혁 씨를 무너뜨렸어. 그래서 어떤 비대위를 거쳐서 새로운 전당대회를 했는데, 지금 상태면 이제 제가 특정인 인물 이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진석 의원이 당대표가 될 수도 있어. 그럼 그게 6.3 지방선거에서 민심이 국민의힘을 심판한 결과가 이렇게 나와도 될까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직 영남 주류가 그 대체제로 누구를 내세우면 이게 국민 예. 눈높이도 맞고
1: 예.
2: 자신들의 공천권도 일정하게 지키면서 안정적으로 다음 2년 후에 총선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1: 야, 물론 당의 주인이 당원입니다만 또 굉장히 큰 돈을 받아서 운영하는 상황에서 그냥 당원들 마음대로 다 하라고 놔둘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상황, 이제 거대 정당의 당원 구조가 바뀌어가면서 의사결정이 이렇게 또 이루어질 수 있다.
3: 그러니까
1: 이것도, 예.
3: 장동혁 대표도 그러니까 버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내세운 논리가 제가 봤을 때는 나는 당원들에 의해서 뽑혔다.
1: 네.
3: 그리고 실제로도 뭐 약간 거취 문제에 대해서 항상 얘기 나오면 뭐 약간 재신임 투표 뭐 당원들한테 받겠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당대표가 된 그 어느 정도의 조직력이 아직 건재하고 그게 있는 한 뭐 당원 투표를 해서 거취를 결정하고 해도 결국 본인에게 유리한, 그러니까 그냥 장동혁 체제 유지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좀 자신감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 모습은 약간 그냥 회피형 같아요.
1: 회피형이다.
3: 그러니까 대화하려고 하면 동굴로 들어가고 자기 책임은 없다 그러고 나는 잘못한 거 없고 저 사람이 나를 지금 못되게 보는 거다라고 이제 하면서
1: 네.
3: 뭐 속상한 마음을 말한 사람을 죄인 만들고 뭐 약간 이런 예. 어떤 특성이 저는 아주 일관되게 보이고 있다.
1: 가끔 또 소나기는 또 피하면 또 다음 기회가 또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3: 근데 지금 오히려 뭐 다음 기회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소멸시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뭐 장동혁 대표가 네. 지금 뭐 몰릴 만큼 몰렸고 도망칠 만큼 도망쳤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 그 도망치고 하면서 계속 버티는 거잖아요. 근데 왜 버티는지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당대표로서 뭘 정말 하고 싶냐, 전면 재선거? 그거 될 때까지 버티겠다는 건가요? 그건 될 리가 만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건 표면적인 이유라고 보고 그냥 본인의 당권 유지를 위한 목적이 강해 보이는데 행동 동기가 근데 그래 당권 유지해서 그러니까 계속 유지해서 뭘 할 건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1: 저도 좀 세 분이랑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또 많은 청취자 친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싸우는 것인가? 그리고 왜 깔끔하게 물러나지 않고 계속 자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인가? 뭐 정당과 정파와 정치인 누군지 다 떠나서 근데 그거를 분석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게 좋으니까. 그래도 힘 있는 자리니까. 나에게 이익이니까. 명예가 생기니까. 그래서 그것도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물론 정말 국민의 지지를 받아 마땅한 훌륭한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다 훌륭한 정치인만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런 생각이
0: 들긴 하죠. 하나 먼저 말씀하세요.
1: 네. 제가 꼭 3분 2분 남았어요. 네,
2: 짚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장동혁 대표 체제가 유지되는 게 지금 한국 정치에 엄청나게 어떤 안 좋은 후폭풍을 낳고 있다.

0: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이제 어린 그 말찐 기자들 때문에 저희 후배들 때문에 계속해서 잠실을 가보고 있어요. 아. 근데 거기 가보면 완전히 카오스적인 상황이에요.
1: 예.
0: 그럼 거기서 다 부정선거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에 보수정당 출신인 황교안 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왔다 가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한 후가 우리 보수정당에서 엄청나게 크게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거 지난 정정수 신임 원내대표가 당선된 걸 한 줄 요약하면 이거거든요. 국민의힘 인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장동혁을 싫지만 한동훈은 무서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 대체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보수 재건을 하겠다라고 네. 하는 한동훈 의원이 있잖아요.
1: 네.
0: 그런데 영남 주류들은 한동훈 의원을 100% 신뢰하기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공천이 날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친한계가 대거 들어와서 예. 자신들이 아직 작살날 거다. 라고 생각하는데 총선 2년이나 남아 있기 때문에 한동훈 체제, 아까 그러니까 한동훈의 복당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사결정을 못 하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1: 네, 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2: 저는 장동현 대표께 오늘 방송에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1: 마지막으로
2: 전두환 전 네. 대통령과 경쟁하지 마시라.
1: 무슨 말씀이세요?
2: 1985년에 2.12 총선에서 신한민주당 돌풍, 신민당 돌풍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네. 그때 1월 18일에 신민당이 창당을 했는데 2월 10일 총선에서 엄청난 돌풍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때 신민당 돌풍의 주역이었던 YSDJ는 50 정권의 정치활동 규제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2.12 총선이 끝나고 22일 뒤에 3.6 정치 규제 해제 조치라는 걸 해서 YSDJ의 정치활동 규제를 풀어요. 전두환 정권도 그렇게 전국선거를 통해서 표출된 민심에는 반응을 했어요. 오늘로써 6.3 지방선거 끝난 지가 17일 됐거든요.
1: 네.
2: 6일만 더 버티면 장동혁 대표는 네. 전두환 정권보다도 더 민심을 수용하지 네. 않는 야당 대표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 네, 여기까지요. 지금까지 박선민 전 최고위원, 성영 전 대변인 그리고 김종일 시사전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6: 행복 짓는 건설 금융 KPIMCO. 믿음 쌓는 건설 금융 KPIMCO.
5: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6: 전문
7: 관절 연골이 걱정.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대학교.
3: 토요일 아침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한 CBS 주말 뉴스쇼. 오늘도 다양한 주제 다뤘습니다. 오, 지금 실시간으로도 많은 분들이 끝까지 함께하고 계신데, 야, 댓글 중에 아니 진행자 민주당 당원이냐 이런 지적, 또 반대로 아니 국민의힘 당원이냐라는 지적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잘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반응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나 정치인들의 어떤 생존 욕구나 뭐 생존 투쟁 이런 얘기 조금 전까지 다뤘잖아요. 아, 뭐 이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글로리아 게이너의 I'll Survive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아침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CBS
1: 회사의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오랜 시간 연구한 기술, 축적된 노하우, 그리고 소중한 기업의 자산. 기업의 미래는 이러한 작은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기술자료 임치 제도는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안전하게 지키고 필요할 때 개발한 기술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소중한 기술과 노하우를 위한 준비,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 캠페인은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가 함께합니다.
2: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환경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폐기물에 묻은 이물질, 음식물은 깨끗이 헹궈서 비운 후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묻어있는 물품은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라벨, 뚜껑 등 다른 재질의 폐기물은 분리해서 배출해주세요. 여러 재질이 섞여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세 번째, 스티로폼은 물로 한번 헹구고 테이프, 상표 등을 제거하여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작게 쪼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네 번째, 깨진 병, 판유리, 도자기류는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나 전용 마대에 버려주세요. 깨끗한 지구,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3: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여행의 품격을 바꿉니다. 7월 22일 딱 한 번 출발하는 중국 문화기행 5일. 상하이와 항저우에서 각 2박을 머물고 수양마을 우전의 야경까지 감상합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 여행지에서 지갑 열일 없는 완벽한 올인원 패키지. 특히 변상욱 대기자와 오재철 사진작가가 함께하며 깊이 있는 인문학 이야기와 인생사진 촬영 노하우를 전합니다.

0: 선착순 특가 할인 중. 문의는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1: 당신의 생에 있어 가장 눈부신 날은 흔히 말하는 성공의 날이 아니라 비탄과 절망 속에서 생에 대한 도전을 느끼고 장차 올 성취를 기대하는 날이다. 프랑스의 소설가 귀스타프 플로베르의 말입니다.
2: 날씨와 생활입니다. 주말인 오늘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많겠는데요. 서울 지역은 어제 오늘 70mm 정도의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 강원 산간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남해안과 서해안, 제주도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낮 동안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곳곳으로 강한 비가 더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비와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고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는데요. 서울과 인천, 경기와 경북 지역은 앞으로도 30에서 80mm, 강원 산간과 동해안은 이보다 많은 50에서 120, 많은 곳은 산간 지역에 2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충청과 경남으로도 최고 60mm 정도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더위의 기세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4도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1: 휴식 같은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엄마 회사 같이 갈래?
2: 엄마
3: 민준아
4: 유정아
5: 필요할 때 확장 돌봄.
6: 그럼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2: 아빠 늦게 와도 돼.
5: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7: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2: 나도 바쁘니까 끊어.
5: 주말에도 긴급 돌봄.
2: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5: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0: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8: 이순환 우수제품.
9: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8: 무상 방문 수거.
9: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0: 살 때는 이순환 우수제품,
9: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1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12: 레인보우.
1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남미 안데스 지역이 원산지인 이것은 콜럼버스가 활약하던 대항해 시대 유럽으로 전해졌고요. 18세기 인구 증가의 1등 공신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하죠.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이걸 두고 신대륙에서 가져온 신의 선물이라고 불렀답니다. 뭐 벼, 보리, 콩, 옥수수와 함께 5대 식량 작물로 통하는 이것, 인류 생존의 한몫을 톡톡히 한 이것은 바로 감자입니다. 감자.